0: 카페 사장인 40대 남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업자인 남성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해 상품권 사기를 치려다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과 경남 거제, 부산과 울산 등 남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선선하고 상쾌하고 오늘도 날이 좋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돌풍이 많이 분다죠. 자, 오늘은 이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 사회의 20대가 술자리를 최근 3년 사이에 반으로 줄였답니다.
1: 오이구야.
0: 모 은행에서 개인 카드 고객 738만 명의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래요. 여기 좀 보시죠.
1: 네. 20대의 술자리가요. 지난 3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고요. 2차도 안 간다고 했네요. 아, 라떼는 말입니다. 1차는 밥과 다양한 종류의 술, 2차로 입가심 맥주 탁 마시고 3차는 이제 노래방으로 갔다가 뭐 이제 더 들어가네 마네 뭐 택시를 태워 보내네 보통 이러지 않았나요? 여튼 20대는 2차도 안 가고 술자리도 줄였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즐기고 돈을 쓰느냐?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완구점에 간답니다.
0: 완구점?
1: 예. 또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당구장 등등 건강 관련 소비는 늘었고요.
0: 바로 그 점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를 보면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술자리 줄이고 건강 관련 활동 늘리고 따라서 우리 주변에 20대가 자꾸 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20대는 550만 명이라 인구의 10% 수준인데 사람이 갑자기 뭐 20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0: 20대 인구가 외부에서 마구 유입될 리도 없는데 어떻게 20대가 느느냐 물으시겠지만 20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20대가 느는 거 아닙니까?
1: 아, 라이프 스타일이 20대면 그렇죠? 우리도 20대다.
0: 네.
1: 그런 계산법 바로 접수해야죠.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취향이 20대인 겁니다. 진짜 20대 당당이님들 괜찮으시죠? 예. 그럼 말을 놓을까? 편하게 편하게. 자, 오늘도 몸에 나쁜 것은 피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NH농협 손해보험,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차차차.
7: 네.
5: 예, 잠깐만 시간 내서 몸을 좀 움직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7: 예.
5: 어깨를 으쓱 귓볼까지 올렸다가 힘 탁 풀면서 떨궈 주세요. 다섯 번만 해줄까요?
7: 예.
5: 하나 올렸다가. 떨구고.
7: 떨구고.
5: 둘 떨구고. 셋 떨구고. 넷 떨구고. 다섯 떨구고. 자, 이번엔 어깨를 앞으로 빙글빙글, 뒤로도 빙글빙글, 목은 좀 도리도리 해보시고요. 좌로 우로 내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번 애써보시고요. 손목 발목은 번갈아서 털어주세요.
7: 네, 네. 좋습니다. 자, 귀찮을수록 몸을 움직여야 살도 빠지고
5: 그럼요.
7: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계속 스트레칭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따뜻한 밀크티, 우유를 넣은 홍차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5: 네. 아, 우유를 넣은 홍차, 따뜻한 밀크티. 너무 오늘 날씨하고 어울리는 것 같네요.
7: 그 기온이 아침하고 네. 떨어지잖아요.
5: 그렇죠.
7: 네, 십몇 도라고 그러던데.
5: 예.
7: 일교차가 확실히 크니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자 소개해드리죠. 3467님이요. 아이고, 아직도 20대인 줄 아는 50살 남편은 술을 언제 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20대들은 술자리를 줄이는데 우리 50살 남편은
5: 낫된 말이야 이러면서
7: 여전히 예 음주를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5: 아, 그런 거 보면 요즘 20대들 대단해요.
7: 진짜.
5: 네, 당 스파이크 때문에 뭐 음식 조절도 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2차 3차 가는 절반으로 줄었다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잖아. 네. 소비가.
7: 그거 말고 그 외 다른
5: 유흥비 소비가.
7: 예, 네. 문화 예술 뭐 이런 쪽으로
5: 그게 너무 멋있는
7: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5: 네.
7: 멋집니다. 이런 네. 거는 저희가 좀 배워야
5: 돼요. 네. 네. 하 2995님 마음만은 20대인데 몸뚱이가 안 따라줘서 슬퍼요. 요요.
7: 아유, 스트레칭 하시면서 이게 좀 많이 삐그덕거리셨나?
5: 그렇진 예. 것 같아.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7: 예.
5: 마음은 그러니까, 하기사 20대지 뭐.
7: 아, 그럼요. 언제나 청춘이지.
5: 네.
7: 좀 삐그덕대더라도 기름칠한다는 생각으로.
5: 그렇죠.
7: 매주
5: 하셔야 돼요.
7: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 조금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5: 자, 간밤에 온 쪽지부터 챙겨보겠습니다. 편지 아니고 쪽지. 임미경 님이 주셨어요. 제게는 30년 지기 친구 모임이 있어요. 무한 질주.
7: 아, 이름 멋지다.
5: 멋지다. 모두들 오토바이 타는 모임인 줄 알지만.
7: 아, 아니에요?
5: 실상은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회 모임. 대학 졸업한 그때부터 매달 만나다 보니 30년.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제겐 친정 같은 친구들이에요. 7명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모습. 꼭 한번 여성시대에 우리 모임 이야기하고 싶어 쪽지 보냅니다. 우리 무한 질주. 내 친구들 정숙언니, 현정언니, 현숙이, 유경이, 영란이, 승은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만나자. 사랑해.
7: 야, 무한질주 멤버분들 왠지 팀명만 들으면 가죽 자켓에
5: 맞죠? 그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는 모임 같아.
7: 모이실 것 같았는데 네. 야, 유아교육과 학생의 모임입니다.
5: 네. 네.
7: 아, 이름부터가 멋지네요.
5: 무한질주 좋다.
7: 우리 각 친구들의 소개도 더 자세히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일반 사연으로 긴 편지도 한번 주세요.
5: 어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 임미경님.
5: 네.
7: 이어서 염슬기님이 주신 쪽지입니다. 자, 저는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어제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밖에 있는데 엄마가 제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아, 맛있는 엄마 밥 먹겠다 하면서요. 근데 집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제 침대에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5: 아유, 어떡해. 고단하셨나 보다.
7: 새벽 출근하시는 아빠 밥에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찾는 동생 챙기시고 집안일에 반려견 케어에 거기다가 독립한 딸 챙기느라 두 집 살림 하시는 엄마. 아유, 우리 엄마 많이 피곤하셨구나 싶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오랜만에 한참 쳐다봤습니다.
5: 네. 조용하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셨던
7: 그러게.
5: 그런 순간이겠어요.
7: 네.
5: 아, 얼마나 고단하시면 아무도 없잖아 집에.
7: 독립한 딸네 집에 가가지고
5: 잠이 들으신 거야.
7: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네. 쳐다보시다가 음식도 살짝 한번 주문하시지 그랬어요. 배달 음식으로.
5: 배달 음식.
7: 아, 여기 왔으니까 엄마 오늘 배달 음식 먹고 가.
5: 아, 그렇게.
7: 네.
5: 딸 집이 엄마 아지트구나. 아, 정말.
7: 그러면 또 이렇게 반찬도 해오시고 하니까 어머님이.
5: 네.
7: 네. 엄마 오셨을 때만이라도 외식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겠다.
5: 좋죠. 네. 네.
7: 자, 쪽지 주신 우리 임미경님, 염슬기님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5: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북구의 고광진님의 사연입니다. 투병 중인 대학 선배를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을 선배를 생각하며 정성스레 마음과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선물해준 아끼는 바지에 난방 셔츠를 차려입고 두툼해진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농성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는 함께 위문 가기로 한 선배 두 분이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저를 만난 선배 두 분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투병 중인 선배에 대한 걱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KTX를 나란히 타고 투병 중인 선배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하며 서둘러 광명역에 내려 렌터카를 타고 안산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온통 선배의 안위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배에게 전할 마음을 꺼내려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허전함. 손끝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7: 아하.
5: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에이. 위문금과 상품 신분증, 운전면허증까지 100만 원 남짓이 든 밤색 반지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기억들이 사정없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농성역 지하철 아니었을까? KTX 좌석 틈새에 떨어뜨렸을까? 렌터카 타다가 빠진 걸까?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고 투병 중인 선배의 안부를 묻는 와중에도 제 정신은 잃어버린 지갑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태연하게 위문을 마쳤습니다. 다시 렌터카를 타고 광명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선배와 정신없이 건성건성 헤어지고 나서 바로 광주 송정역 유실물센터에 들렀습니다. 분실 장소가 불분명해 KTX 열차와 광주 지하철 두 군데 다 모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 분실물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돌아온 것은 확인이 어렵다 하는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왜 하필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었느냐 하는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찔렸고 아내가 소중하게 챙겨준 바지마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저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갑 속에 들어있던 농협 상품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누군가 사용한다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지막 뼈조각 같은 희망을 안고 광산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절망이 포기로 서서히 바뀌어가던 5일째 되던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곳은 뜻밖에도 서울 용산경찰서였습니다.
4: 지갑이 습득되어 보관 중입니다. 내용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5: 수화기 너머의 소리에 반가움과 함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광주에서 안산으로 가던 길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주운 제 지갑이 단 한 가지도 분실되지 않고 경찰서로 전달되어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와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었어요. 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주려 애쓴 누군가의 선의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촘촘히 짜놓은 분실물 시스템을 타고 그 작은 가죽 지갑은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조인 닷새간의 애타는 시간이 거짓말처럼 감동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남의 아픔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감수성과 정직한 이름 모를 이웃의 온기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다는 것을 제 뒷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돌아온 지갑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야, 멋지다! 아이고!
7: 멋지다 대한민국!
5: 아 진짜!
7: 예, 멋지다 우리 시민들! 와... 아니 물론 지갑에 신분증이나 이런 것만 고스란히 들어있는 채 와도 너무 감사한데
5: 그렇죠 그렇죠
7: 그 안에 위문금 뭐 상품권 야 100만 원

0: 남짓이 든 돈이 그대로 담겨서 그러게. 경찰서로 왔어요. 와
1: 진짜
0: 멋지다 정말.
1: 이정옥님 우편을 왜 넣었나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0: 역시 이런 건 진짜 쭉 지켜가야 돼 우리의 문화로.
1: 그렇죠.
0: 예예. 그렇죠? 예. 0936님도 오 손에 땀이 나게 들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네
0: 맞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그랬어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어머 야, 지갑을 그래서 진짜 화장실 칸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아, 아 역시 한국. 아 역시 우리나라.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1: 예, 그렇대요. 외국인들이 그걸 얘기 많이 한다나요?
0: 예.
1: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더라. 뭐 이런 얘기.
0: 맞습니다.
1: 그래요.
0: 아 역시 그래. 아 그분도 진짜 고마운 분이시다.
1: 근데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통통한 지갑을 넣는 건 확실히 안 좋대요. 이 저기. 말하자면 짝짝이처럼 걷게 된다는 거죠?
0: 네, 걷기도
1: 사진이 다르니까.
0: 그렇고. 앉을 때도 그냥 뒷주머니 그렇죠. 한쪽에 꽂고 앉으시면 네, 그것도 이게 약간 불균형으로.
1: 그래서 네. 이런 식의 버릇을 갖고 계시면은 좌우로 이 걸음걸이가 조금 비틀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남성들도 요즘엔 그 숄더로 이렇게 핸드백이나 또 X자로 거는 그런 지갑 같은 걸 갖고 다니시는구나. 백을 갖고 다니시는구나 느껴요.
0: 맞아요.
1: 휴대폰 있죠? 지갑 있죠? 뭐 또 물병이라도 작은 거 하나 넣어 갖고 다니시려면 아무래도 좀 작은 소형 백 그런 게 필요할 듯 싶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1: 그러게
0: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너무 뿌듯해서 노래 한 곡 같이 들으시죠. 로이킴의 이 노래 들어요.

0: 3020님, 저도 병원 화장실에서 엄마 병원비 미국 돈 4,000불 파출소에서 찾았네요. 정말 와. 대한민국 최고죠?
1: 야, 저희가 따져봤는데 한 500만 원 좀 넘는.
0: 530만 원쯤 되는.
1: 네, 지금 환율로 말이죠.
0: 오.
1: 2073님도 야 지금 두 분 몹시 흥분하셔서 우리나라 스포츠 1등이라도 한 기분입니다.
0: 아, 스포츠
1: 지갑이 돌아왔어요. 지갑이
0: 스포츠 못지않습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돌아보면 우리 생활이 많이 국제화되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 많아졌고요. 외국인 친구도 생기고 일터에서 외국인 동료도 흔하고 외국 물건 많이 쓰고 외국 영화, 외국 드라마 많이 보고 또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을 관찰하게도 되는데 당당히 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미국인 친구는 음성 메모를 수집한다더라.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은 지인들 음성 메시지 가운데 소중한 걸 따로 모은대요. 그런가 하면 다른 당당이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중국 여행 가서 보니 그들은 문자보다 음성 메시지로 소통하더라. 중국 드라마에서 보니 그들은 문자 대신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더라. 와, 당당이님들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그게 여러 이유가 있대요. 미국은 집전화기 시절부터 자동응답기 문화에 익숙해서 지금도 긴 얘기는 음성메시지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중국말은 같은 발음의 단어가 많고 또 성조까지 있고 사투리도 많고 한자로 기록하기 어려운 말도 많아서 말로 하는 게 문자로 치는 것보다 빠르고 편하대요. 그래서 중국의 주된 모바일 메신저도 그렇게 설계됐답니다. 친구한테 전화 걸었는데 받질 않아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면 깜짝 놀라 끊어버린다는 분들이 많은 우리를 생각하면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나라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이 가능한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자가 있어서 뭐 말하는 속도나 문자 치는 속도나 별 차이가 없고 이응 이응은 응응, 니은 니은은 노노 또는 넵 크크크처럼 다양한 빠른 답과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

메시지를 직접 듣는 그런 문화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선까지 알아챌 수 있어서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세상은 넓고 생활문화도 다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는 나처럼 내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공중전화에서 줄 서서 기다려서 전화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나도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파요. 박미자 사랑한다 해주셨습니다. 김종철님께서 말이죠.
1: 네. 아이고, 공중전화에서 줄서 기다려 전화하던 그 시절에서.
0: 맞아요. 물론 저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의 그 한글이 워낙에 우수해서 저희 뭐 한 손으로도 타타닥 이렇게
1: 그렇죠.
0: 짧게도 보내죠. 네. 소통이 다 되니까.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확실히 이렇게 음성을 좀 자주 사용하는군요.
1: 그런가 봐요. 우리랑 네, 네. 많이 다른가 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톡을 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단체 톡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 사람이 함께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0: 네, 네. 네. 근데 음성을 남겨본 건 정말 삐삐 시절에나 예 이렇게 좀 남겨봤지 진짜.
1: 요새 근데 휴대폰에 이렇게 마이크 표시돼 있는 걸 누르고 말로 하면 그게 또 문자로.
0: 변환이 돼요?
1: 네 변환된대요. 6865님 요즘엔 말로 하면 바로 문자나 톡으로 내가 말한 내용이 바로 써지더라고요. 조카가 아기 낳고 안고 맘마주며 손으로 하기 힘드니 음성으로 말해서는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아기 안고 저 먹이면서 그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문자로 보내진다.
0: 예.
1: 예.
0: 아 그렇군요. 또 그 음성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1: 네.
0: 신기한 기술이네요. 이미아님이 근데 저는요 가끔 휴대폰 답장에 짧게 이응 이응 이렇게 두 개만 오면 정없어 보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우린 가족들끼리나 뭐 아주 친한 사이에는
0: 그렇죠. 어느
1: 이렇게
0: 정도
1: 쓰는데 네.
0: 친근감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1: 그렇죠.
0: 뭐 이응 이응
1: 예. 이렇게. 박진경님도 문자할 때 특수기호나 이모지 사용에 고민이 많아요. 감정 전달에 오해가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0: 특히 물결 표시.
1: 아,
0: 저희는 무조건 필수예요.
1: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들은. 네.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약간 부드럽게 할 때 물결 네. 표시 쓰잖아요.
0: 물결 표시
1: 괜찮아가 없으면 아니라 괜찮아요.
0: 그 어감을 표현하기 네, 위해서 그런데 물결을 쓰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굉장히 무미건조해 보여.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면 얘 화났니? 우리 막 다섯 개씩 쓰거든.
1: 그렇구나.
0: 예. 아 이게 참 이렇게 또 차이가 느껴집니다.
1: 예.
0: 네. 웃음 표시도 다르게 쓰는 것 같던데.
1: 그러게. 네. 그러네.
0: 참.
1: 자 소개된 분들께 밀크티 따뜻한 밀크티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사연 배달 가죠.
0: 예. 여기도 물결 표시가 두 개 가죠. 다음 사연으로 가죠. 물결
1: 가죠.
0: 세 개.
1: 이렇게. 네.
0: 자 경기 광명시 철산로의 남궁명 씨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남이라는 밑빠진 독에 자신을 들이붓는 분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 했었고 그 대가로 우리 집의 안온함은 늘 전당 잡혀 있었다. 아빠 또 사고 쳤어? 수화기 너머로 내뱉는 나의 첫마디는 늘 날이 서 있었다. 다정함이 머물 자리에 불신이 뿌리를 내린 지 오래. 엄마는 남편 잘못 만난 탓에 자식들까지 고생시킨다며 눈물 섞인 참회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기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사고들은 찬란했다. 40년 전 결혼식 날 친구들의 궁핍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축의금을 거절하고 할머니께 등짝을 맞던 청년. 단 이틀뿐인 신혼여행에 몸 불편한 친구를 동행시켜 엄마를 대성통곡하게 했던 서툰 사내. 아버지는 마티형이라는 굴레와 착하다는 감옥에 갇혀 자기 입에 들어갈 밥알마저 남의 입에 넣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만인의 호구였다. 남에게 물려받은 낡은 구두와 10년 넘은 정장 두 벌. 그것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다. 심지어 단칸방에 산다는 후배를 위해 멀쩡한 직장을 대신 그만두고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타인들은 그런 아버지를 성자라 칭찬했지만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찌들어가는 가난으로 시들어갔다. 마지막 기회라며 엄마와 언니 나까지 생업에 뛰어들어 아빠에게 작은 건설 사무실을 마련해 드렸다.
1: 여보 제발 우리도 좀 살자.
0: 엄마의 애원은 간절했으나 아버지는 개업 2년 만에

0: 스티비 원더의 노래였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1: 어, 네.
0: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였습니다.
1: 네.
0: 김종철 님이요.

0: 보증을 서며 또다시 빚더미에 앉았다. 빚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세월 속에서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흥얼거렸다. 무너져가는 집구석에서 울려퍼지는 그놈의 브라보는 내게 기괴한 조롱이자 저주처럼 들렸다. 지겹고도 처절한 시간이었다.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흘러 보증 빚이 끝나고 노쇠한 아버지가 마침내 퍼줄 것이 없어지자 얌전해지셨다.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자 우리 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뿌리가 뽑힌 식물처럼 말라갔다. 70세의 아버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평생 타인에게 베풀면서 정작 본인 몫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볼 때면 우리를 가난으로 내몬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나 또한 늙어버린 아버지에게 따뜻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꼭 내 무능함 같아 괴로웠던 것이다. 그 미안함은 자꾸만 비뚤어진 날카로운 말들로 변해 튀어나왔다. 어느 날 아파트 홍보관에서 공짜로 얻은 휴지를 들고 신나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결국 참아왔던 악다구니가 터졌다. 그만 좀 해. 사고 친 건 아빠인데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는데.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생전 처음 아빠에게 대들었다. 아빠는 넋이 나간 채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눈빛이 서러워 나는 아버지를 유령 취급하며 차츰 아버지와 멀어졌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다. 모처럼 마주 앉은 식사 자리에서도 나는 그저 돈으로 예의를 갖추고 서둘러 일어나고만 싶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불러 세웠다.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하셨다. 처음이었다. 무언가 사달라는 아버지의 말씀.
1: 나 드럼이 갖고 싶구나.
0: 70이 넘은 황혼에 이른 나이에 그 나의 아버지가 드럼을 갖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노망이라며 혀를 찼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70년 인생 동안 금발치 하나 제 손목에 감아보지 못한 남자가 처음으로 내민 욕심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빠와 함께 악기 상가로 향했다. 초보자용 드럼과 새 드럼 스틱을 쥐어주자 아버지는 마치 잃어버린 팔다리라도 찾은 듯 소중히 어루만졌다. 거친 손등이로 도단한 검버섯 사이로 생경한 빛이 돌았다. 요즘 아버지는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젓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드럼 영상을 본다. 한때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아버지의 그 미련하고 대책 없는 선의들. 평생 남의 장단에만 맞춰 사느라 정작 본인의 리듬은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이제야 생애 처음으로 제 손에 쥔 드럼 스틱으로 자기만의 박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식탁 위를 두드리는 그 서툰 젓가락질 소리는 타인에게 다 내어주고 남은 아버지의 초라한 생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가장 뜨거운 외침처럼 들렸다. 요즘 아버지는 다시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연습하신다. 예전엔 그 지겨운 노래가 이제는 아버지의 젊은 날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응원곡처럼 들린다. 아빠, 이번엔 진짜 브라보네. 70세에 비로소 시작된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박자를 응원한다. 당신이 남에게 다 주어버리고 남은 그 한 줌의 생이, 그 젊음이 크고 웅장한 드럼 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아, 나 드럼이 갖고 싶어. 야, 참.
0: 야, 근데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지면서도 마음을 아리게 하네요. 이제서야 본인의 박자를 예. 본인의 리듬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1: 그러게.
0: 참. 그래 밖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성인 군자주야.
1: 그럼.
0: 그러면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셔.
1: 그러게. 근데 진짜 안팎을 보면 네. 일가를 이루고 사는 가장이잖아요.
0: 하, 그러기에 그 가족들은 그래. 정말 애가 타고 예, 속이 타들어 가셨겠죠.
1: 만인의 호구. 그럴 수 있죠. 아유, 0495님. 사연 들으면서 우리 남편 생각나네요. 저도 휴대폰에 남편을 호구로 써놨네요. 저도 화병 생겼어요.
0: 아이고야.
1: 화병 생기죠, 그럼.
0: 우리 가족들은 그러실 수 있어, 바로 옆에서. 참. 2446님.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게 초보 인생, 초보 인생, 초보 아빠. 이해해 주시길요. 그 60년대, 70년대생들 안쓰러워요.
1: 아이고, 2446님. 그래요.
0: 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초보 인생에 초보 아빠에.
1: 네.
0: 예, 그러셨겠죠. 아, 그래도 남을 위해 이렇게 좀 살아오신 인생에 그래. 그것도 나름 복을 지은 거라면.
1: 그렇죠.
0: 그 복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이렇게 드럼으로 예, 본인만의 리듬을 박자를 맞추고 계신 우리 아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6: 나.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레열 유리 밥공기 세트,
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지넥스,
0: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0: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여성시대표 신춘편지쇼 수상작을 모아서 만든 책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방금 안내 드렸죠. 7853님이 문자 주셨네요.
0: 저번 주에 주문해서 도착했어요.
1: 아우.
0: 자기 전에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사람 냄새 듬뿍 나는 사연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스트레칭 따라하면서 미소 한번 씩 짓고 수요일 시작해 봅니다. 아, 사진도 함께.
1: 책 참 이쁘게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표지만 이쁜 게 아니라
0: 그 안에 들어있는
1: 진짜 풍요로워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고광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남궁명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0: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0: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님과 함께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0: K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 4천 명이 늘어 지난 3월 이후 5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청년층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4만 3천 명이 줄어서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58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이 줄었고 실업률은 20대에서 올랐지만 50대를 중심으로 하락해 1년 전과 동일한 2.0%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영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최대 28세트의 원심분리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북한의 농축 능력 확대와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안전조치 문제는 오는 14일에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제70차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보복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성명을 통해 요르단 알라즈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이란의 공습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국 유조선에 대한 미군의 공격에 책임을 물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근해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이혁지 씨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멈춰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과 경남 거제, 부산과 울산 등 남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AI 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과 전기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순 없을까요? 유럽 덴마크의 한 도시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기로 난방을 합니다. 뜨거운 공기로 물을 데운 다음 배관에 실어 인근 가정에 보내는 건데요. 덕분에 난방비가 절약되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겨울 한파가 매서워서 난방비 부담이 큰데요. AI 산업의 부산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3: 이 정도면 저희 평생 만나야 되겠죠?
15: 평생이나? 어떤 사이이시길래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6: 영순 언니, 깜짝 놀랬죠? 맞아요. 저 순이에요. 언니랑 함께 일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어요. 타지에서 정부 칠 곳 없을 때 언니 만나서 지난 세월이 참 따뜻했어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데도 친구처럼 언니처럼 때론 동생처럼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다독여주고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늘 선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명순 언니.

0: 네, 이순희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박혜경의 단짝 듣고 왔습니다.
1: 네. 야, 이 정도 뭐랄까요?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는 친구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오. 어딘가에 났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이 차이로 치면 옛날식으로 치면 이제 큰 언니와 막내. 뭐 이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나이 차이의 친구, 그 우정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 도움이 된다. 서로에게 좋다.
0: 타지에서.
1: 네.
0: 정부 칠 곳 없었을 때.
1: 아유, 그럼. 아,
0: 이렇게 언니랑 단짝이 돼서 얼마나 서로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요?
1: 만약 객지에 나가서 혼자 있다. 혼자 일한다. 혼자 산다. 사람 낯설죠. 동네도 낯설죠.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오늘 음성을 남겨주신 순희님은 정말 좋은 분을.
0: 우리 명순 언니.
1: 네. 옆에다 두고 계시니까. 옆에 예. 가까이 두고 계시니까.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1: 비타민 충전하시라고 새콤달콤한 청성사과 5kg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만나게 나눠 드시고요. 친구가 꼭 오래 봐야만 친구는 아니죠. 14살 어린데도 주기 척척 맞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사촌 동생이라든지 꽃꽂이 수업 갔다가 수다 떨면서 친해진 나보다 20살 많은 70세 언니라든지 나이, 국적, 성별 다 상관없이 이 사람이랑 친구하길 잘했다 싶은 소울메이트부터 최근에 만난 따끈따끈한 친구도 좋습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걸어서 편하게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는 님과 함께 성진수님, 박세웅 교무님과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100년 살고 싶어.
1: 헤맬지언정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스님, 박세웅 교무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네, 두님 안녕하십니까.
1: 자, 가을을 기다려왔어요. 올여름 내내.
2: 맞아요.
1: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두님께서는 어쨌든 이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서 사시니까 요즘 언제 야 가을이다 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3: 오, 이거는 이제 새벽에.
2: 새벽에.
1: 아, 새벽.
3: 네. 네. 이게 그 새벽 공기 온도가 있거든요.
2: 네, 네. 네.
3: 딱 이제 새벽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딱 그 들어오는
1: 네.
3: 코끝에 들어오는 그 찬 기운이 있어요.
2: 아, 네. 네, 맞아요. 네,
3: 이제 그래서 요즘 낮의 온도로는 계절감이 없어가지고 낮의 온도로는 계절감을 찾기는 힘든데 그래도 새벽 문을 딱 열었을 때 코끝에 네. 들어오는 그 찬 기운이 들으시면 저는 아 이제 확실히 가을이다.
1: 네.
2: 진짜 한여름에는 막 그 배꼽만 좀 이불로 겨우 덮고 잘 정도로 덮고 네. 그랬는데 저희는 에어컨을 틀고 자진 않으니까 근데 요새는 자연스럽게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게 되더라고요.
3: 네.
2: 확실히 그건 좀 달라졌어요. 네.
1: 아니 그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려요 요새.
3: 그지는
1: 네네. 네.
4: 귀뚜라미.
3: 네. 네. 네.
1: 그렇더라고요.
2: 야 어떻게 알고 또 이제 가을을
1: 그럼요.
2: 부르고
1: 그럼요.
2: 있었군요. 네.
4: 아니, 저 요즘 그 엘리베이터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2: 네.
4: 이게 뭐지 했더니 요즘 그런 음향 시설을 갖춰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2: 아.
4: 아무튼 아,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1: 그렇군요.
3: 안 살아봐서 이제
1: 멋지다.
2: 네.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효과음을
1: 그렇군요. 네. 소리 좋네요.
4: 들어가면
3: 저는 풀벌레 소리를 내게 하더라고요. 귀뚜라미가 탔다고서 말씀하셨어요.
1: 글쎄,
4: 저도 처음에 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나오게. 아, 이거 효과음을 넣었구나.
1: 네.
2: 신기하네요.
1: 자, 오늘 나눌 첫 상담 사연은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노래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가족한테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느냐, 노래가 이상하다 하는 말을 듣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웃어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나는 정말 노래를 못하나 봐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친구나 지인들과 노래방에 가면 오히려 노래 잘한다, 야 목소리 예쁘다 이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자신감이 생기다가도 가족과 노래를 부르면 금세 위축됩니다. 가족 앞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건지 참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부터 신경 쓰게 됐는데 우리 가족은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싶은데 노래를 오래 해오신 희은님과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일중님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두님, 제가 제 목소리를 사랑하고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1: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또 부르기도 즐겨하시는 분인 것 같죠?
2: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위축이 되십니다.
1: 예.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한마디씩
2: 계속 들어서.
1: 얘 넌 노래 못한다 뭐 이렇게.
2: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1: 어려서 들은 말 한마디 그죠?
2: 네. 예. 그 배우 원빈한테도 맨날 부모님이 그러셨대. 너 어떻게 그런 얼굴을 네가 탤런트를 하려고.
4: 아 진짜요?
2: 강릉 시내 나가면 잘생긴 애들이 얼굴 널리였는데 그랬대잖아요. 예.
4: 와.
2: 그런 건지 몰라. 우리 진짜 사연 주신 분 노래 잘하는데.
1: 네 잘하는데.
2: 야 그 정도는 잘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2: 이런 또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걸 수도.
1: 가족의 그러잖아. 말을 무시하고 친구들의 칭찬을 더 예. 그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혼자서 노래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코너에 가서.
2: 아.
1: 코인 노래방 가서.
2: 예 예.
1: 혼자서. 자기 노래에 취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2: 하다 보면 노래 느는 것 같던데.
1: 하다 보면 늘어요.
2: 네. 네. 자, 무대에 서시는 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저희가
2: 예.
4: 노래 상담을 할 줄이야.
3: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각자 자기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라고 생각한 가족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4: 가족을 멀리해라.
3: 조금 멀리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못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끼리 부르면 너무 편해요. 틀링을 같이 이제 부르고 하니까 위안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칭찬하는 사람들은 노래 많이 부르시고
2: 예.
3: 예, 이게 같이 그 힘으로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그렇죠. 그 힘으로 무대에 서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처럼 칭찬받는 친구들 노래 많이 부르시고
1: 그렇죠. 친구들하고
3: 스스로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생각하는 분 가족분들하고는 박수 많이 쳐주시고
1: 네네네
3: 아유 잘한다
1: 네. 네. 네.
2: 내 노래 인정해주는 곳에서 함께
3: 네. 아유 그럼요
1: 그렇죠 네. 아유,
3: 네. 노래 좋아하는데 왜 굳이
2: 네.
1: 주눅들게 그럴 필요 합니까? 없어요 네. 아니면 혼자서도 한번 당당하게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노래를 한번 녹음해보세요 휴대폰에
2: 오.
1: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기 노래 듣는 게 제일 큰 공부예요.
3: 네. 왜요?
1: 왜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어?
2: 예, 아니 그 진짜 막상 들으면 되게 충격받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1: 아니 이분은 친구들이 잘한다는 칭찬이 아마 객관적으로 맞는 말씀일 것 같아.
3: 그러니까. 친구 좋은 친구네요. 네네. 노래하고 목소리가 무슨 관계예요?
2: 맞아요.
3: 굉장히 목소리 예뻐 이렇게 해주시는 친구분들이 그분들아요. 참 좋은 마음 가지신 분들이세요.
1: 맞아요.
3: 네, 아우.
4: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노래가 만약에 직업이라고 한다면,
2: 네.
4: 정말 막 잘 불러야겠죠. 정말.
2: 예. 우리 중에는 네. 직업인 분 딱 한 분밖에.
4: 잘 불러야겠죠.
2: 예.
4: 근데 이제 노래가 만약에 취미라고 한다고 하면. 잘 부른다라는 뭐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음악에 자기 노래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초심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2: 맞아요.
1: 네,
4: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2: 우리는 노래를 즐기면 되는 사람들.
4: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됩니다.
4: 네. 네. 네. 그걸 놓치고 잘 부르는 곳으로 쫓는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1: 그렇죠.
4: 네.
1: 맞습니다.
4: 음악을 즐기는 마음 그 마음은 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진짜. 아 노래 한 잔 하고 싶네. 아 진짜. 아 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두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 8001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에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보내실 땐 언제든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편지 소개해드리죠

0: 제가 일하는 곳은 요일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달라요. 요일별로 팀을 이루어서 근무하는데 서로 근무를 바꾸기도 하기에 결국 모두 얼굴을 알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관련한 뒷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청소 마무리를 안 해놓고 갔더라. 우리 팀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등등. 그리고 업무와는 관련 없는 뒷말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그 사람은 말투가 왜 그렇게 퉁명스럽냐? 그런 옷을 입고 일을 오느냐? 등등. 사람이 여럿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함께요.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거늘 왜 자꾸 남의 험담이 습관처럼 나오는 걸까요? 애들한테는 없는 자리에서 친구 욕하지 말라고 늘 말조심하라고 하면서 정작 어른인 저와 동료들은 일상처럼 주변 사람들 단점을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달리 생각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험담도 분명 나올 텐데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고 남의 흉을 보는 걸까요? 저 스스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저도 동료들도 뒷담이 시작되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1: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흉보기, 다른 팀 험담하기. 아마 곳곳에서 제법 있을걸요? 네. 이런 네. 일들이 곳곳에서 네. 제법 벌어지고 있을 네. 거예요.
2: 교무님들 사이에서도 그럽니다. 네.
3: 아, 그러십니까? 네.
2: 저희 성직자들도 예. 모이면, 아, 그 사람, 뭐, 독경 소리가 어땠어? 그 사람, 뭐, 그, 의뢰할 때, 뭐, 죽비를 잘못 쳤어? 뭐, 경종 소리가 이상해? 아이, 그런 말들 다 합니다. 네. 네. 일상이에요. 네. 네.
0: 그, 스님은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1: 가만히 고개를 끄덕
0: 스님께서는 절대 안 하시죠.
4: 아니 뭐 이게 예. 사람이 이게 네. 살아가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라는 게 소재가 그렇게 다양할 수 없거든요.
0: 그건 맞아요.
4: 사람이
0: 맞아요.
4: 이야기 소재가 다양할 수 없다 보니까
0: 우리 아는 사람 얘기를 그냥 우리끼리 네. 하는 게 이제
4: 가장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에는 그게 좀 편하니까 네. 결국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되죠. 뭐 다 마찬가지죠. 뭐 대신 이제 절집안에서 이제 연불소리 뭐 이야기 하다가도 이제 그러면 약간 절집안은 그 말을 뱉으면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0: 예, 네.
4: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 네, 네.
4: 뭐 이렇게 절집안에 이제 등 켜고 내리고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는 모두가 다 분업화되어 있다고.
0: 네, 네.
4: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걸 할 생각해라. 남의 부분을 지적하려면 너가 그거 해야 돼.
0: 아.
4: 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거든요.
0: 쉽게 말 못 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예, 뭐 지적했다가 내가 하게 되니까.
4: 그렇죠. 아니 뭐, 아니 방이 너무 뜨거워 나오는 순간.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0: 조절하세요.
4: 네, 내가 해보면 예 알죠. 네. 맞출 수 없다.
0: 예.
4: 개인의 특성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뭐 얼마 정도 있는데 그냥 흔히 뭐 여기에서 나온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기로도 한기로 흘려라. 그리고 이제 뭐 남이 하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가끔은 이제 너무 심하면 다른 주제를 전환하는 걸 던지기도 해요. 아 근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야, 우리가 하고 난 뒤에도 이런 거 좀 뭐 들을까? 약간의 네네. 이제 그 좀 너무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은
1: 네.
4: 요렇게 던지면 이제 살짝 환기가 돼요.
1: 네. 네.
4: 환기가 돼서 이제 저 우리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 막 그런 말 나오면 그 우리 저번에도 그래서 안 하고 갔는데 야 우리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1: 네네.
4: 이런 식으로 한번 던지면 약간 환기가 돼요.
1: 환기가.
4: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환기 정도 소재를
1: 네.
4: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준비했다가 네. 약간 농도 올라가면 던지는 중.
1: 우리는 왜 이렇게 험담하는 게 재밌을까?
4: 참 재밌지 이렇게.
0: 아 이렇게 한 번.
1: 왜 이럴까 우리는?
4: 나도 기가 좀 가고 나면 좀 간지러울 때가 있어.
1: 칭찬할래 봐. 시간이 금방 10분이면 끝나. 네,
4: 절대 우리끼리는 우리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환기 정도
1: 그렇죠?
4: 돌리면
1: 네.
4: 네,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저희도 잠깐 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5: 괜찮아요.
4: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성진 스님 박세용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연에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좀 뒷담화 험담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연자분은 거기에 더해서 어른스러운 마음가짐도 가지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1: 네.
0: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언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저는 결국 이제 자기 허물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힘이고 나를 다스리는 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죠. 혹시 이런 말 나오면 나 저번에 사실 이거 나도 그냥 대충 던지고 갔어. 아, 나 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이 막상 들어보니까 나도 그거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던져주면은
2: 네.
1: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조금 한 번은 내가 먼저 나 나도 저번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갔는데 야 들어보니까 아 그거 안 해야겠다. 이게 어른스럽다는 것은 타인에게 먼저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이렇게 먼저 고쳐나가고 그런 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2: 네.
1: 돌아보게 해주는 힘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1: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그러네요. 네.
3: 맞습니다. 저도 스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장점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하는 연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칭찬 많이 해요.
3: 물론 이제 우리 스님 말씀처럼 이제 어떤 험담을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떨까라고 돌아보는 것도 물론 좋고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단점보다는 잘한 점. 아 그때는 그랬지만 두고 보니까 그 사람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 라든지 뭐 그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이런 네. 말이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이런 식으로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0: 네.
3: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들이 함께 있어진다면 그것이 또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한 면만 네.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 네.
3: 시선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0: 그렇군요. 야 나도 그랬었다.
2: 네.
0: 라고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속으로도 그러겠죠. 나도 그랬을 것 같아.
3: 그러니까요. 네. 네,
0: 험담이 멈춰지기도 하고.
2: 네. 네.
0: 알겠습니다.
4: 다음 사연 가볼까요?
0: 네. 네.
4: 저희는 6남매입니다. 9순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계신데 작년 가을부터는

유행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원래 관절이 안 좋아 몇 차례 입원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6남매 중 막내인 저만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누나들과 형은 서울과 경기도에

0: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전담할 수는 없거든요. 간병인은 너무 큰 부담이라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아직 형제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많은 누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틈틈이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누나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도 누나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단 한 번만 내려오셨거든요.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형제 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잘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 야, 이게 집에 가까이 산다는 부모님 댁에 가까이 산다는 네, 이유로 그렇죠? 네. 책임을 좀 많이 전가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0: 어쨌든 회의 소집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치? 모여라 해서 맞습니다. 육남매가 다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내보고 수술비 석권 그 후에 간병 등등 어떨까요?
2: 저도 이제 우리 당당히 사연 보면서 이렇게 있고 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기 판단으로 이제 지금 주저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네.
2: 보면 손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뭐 큰 부담이나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내 안에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배려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 가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혼자 풀 수 있느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항상 우리는 이게 이 문제를 과연 내가 혼자 푸는 거야 같이 푸는 거야 먼저 봐야 되고
0: 네.
2: 같이 푸는 거라면 내 판단에 대한 모든 그 처음과 시작과 끝을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0: 네.
2: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해야 될 거면서도 내가 다 판단을 먼저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풀려고 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혼자 해결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시작과 판단 모든 거를 같이 판단하고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우리는 양가 감정이라 해가지고 말하고 싶다가도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2: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서 계속 벽치기 하듯이 돌다가 열이 올라가면 내가 혼자 판단해 기분으로 가고 이미 뭔가 거기서 기분에 의해서 부정으로 가면은 이제 모든 뒤에 행동도 부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때는 먼저 같이 푼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같이 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과정을 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간에 이러다 보면 이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 간의 이견을 마치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거라 생각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견이 형제 간에 막 나와서 어떤 결론인데 같이 내리고 해야 부모님을 오래 모실 수 있어요.
0: 네.
2: 부모님 문제로 형제 간에 깨지는 대부분은 네. 이 이견의 과정을 제대로 못할 때예요. 이러니 내가 혼자 할게 이런 거. 안 돼요.
0: 네.
2: 저는 다 모이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병이 문제 이런 것도 다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각자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어떤 분은 경쟁이 여기가 조금 더 나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도움을 줄게 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놓고 딱 해야 돼요.
0: 네.
2: 우리는 이 과정을 부모의 불효하는 과정 아니고요.
1: 예.
2: 그렇다고 뭐 부모님 모셔놓고 할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아니 뭐 부모님 앉혀놓고 할 일 아니잖아요.
1: 아유, 그건 못하죠. 안 되죠.
2: 형제들 딱 모여가지고 한날 잡고 한 번에 대화 안 되면 또 만나고
0: 네.
2: 해서라도 형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정하십시오.
0: 입원서부터 수술 후에 간병까지.
2: 그럼요.
0: 예. 네. 돈과 시간의 배분.
2: 그럼요.까지.
1: 이거를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런 접근 말고
3: 네.
1: 예. 내가
0: 할 수 있는 목
1: 이런 것들
3: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당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 이제 누나들은 사정이 핑계가 돼버렸고
1: 예.
3: 그리고 자기는 핑계가 아니라 사정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자꾸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이제 힘들게 됐는데 근데 이분 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실까봐 네.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네. 그래서 참 효자다 잘 크셨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 말씀도 너무 좋고 공감하는데 이걸 좀 확장하자면.

0: 이거는 사실 형제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며느리하고 사위도 같이 모여야 돼요.
1: 오, 네.
0: 이게 아, 네. 예, 형제들끼리 정해놓고 이거 해야 돼 이것보다는 예, 정말 모실 수 있는 다 모든
2: 배우자들 그, 다,
0: 예,
2: 같이.
0: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네, 네. 회의를 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사정을 이해하고 아. 그래서 이제 각각 상황에 따라서 뭐 말 자르듯이 육형제니까 뭐 여섯 등분을 한다 이것보다는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네. 해주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불현듯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성직자 분들은 특성상 이제 그 돌봄이 어려운 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아, 그럼요.
2: 네네. 네.
3: 그래서 지금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 댁에 용돈 보낼 분들 많으세요. 아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가까이 모시지 못하잖아요.
2: 예.
3: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최소한으로. 왜 왜냐하면 저희가 각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종교의 길을 갔다고 해서 스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시하거나 아예 뭐 그런 너무 약간 와전된 게 많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출가했다 가지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지 않거든요.
2: 아, 네.
3: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역시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배려를 받는 거였거든요.
4: 네.
3: 배려를 다른 형제들에게 배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저도 부모님께 아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 선에서는 제 도움을 드리고 뭐 저희 먼저 한 말씀이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병원에 뭐 입원하셨을 때는 간병 제가 했었습니다. 저도 가서
4: 네.
3: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해드리고
4: 네.
3: 했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성직자의 종교인의 길을 가도 그 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배려를 받고
4: 네.
3: 최선을 다하죠.
4: 네.
2: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다 같이 정말 모이셔가지고
4: 네.
2: 뭐 말씀을 나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2: 상담 청하신 또 다른 편지 보겠습니다. 정말 서럽고 답답하고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왜 다들 제 말은 듣지 않고 꼭 나중에 딴소리하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사무실에 와이파이 증폭기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사무실 본체 와이파이를 밖으로 꺼내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하더니 통신사 기사님이 와서 꺼내놔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제 편이 되어야 하는 엄마도 그래요.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사자고 하셔서 900리터를 쓰다가 700리터짜리로 샀는데 설치기사님이 아우 큰 거 잘 사셨네요 한마디에 왜 큰 것으로 샀느냐며 계속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날짜 지난 건 버려야 한다고 할 때는 괜찮다고 하더니 조카가 와서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야무지게 살림 잘한다고 칭찬하시지 뭡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힘든 일과 굳은 일 등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은 저한테 다 시키고 칭찬은 남들이 듣고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아무것도 시키질 말든가. 묻기는 묻고 멋대로 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4: 아유
2: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아셨습니다.
4: 나박김치를 잡숴야 돼.
2: 아, 예.
4: 김치 국물을 벌컥벌컥 드셔야 돼.
2: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4: 그러게 말이에요.
2: 아니 좀 지나고 보면 내 말이 맞는데 처음엔 그게 맞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4: 모르면 그럴 수 있죠.
2: 예.
4: 네.
2: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3: 이제 제가 이게 쭉 들었을 때는
4: 네.
3: 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참 잘하는 사람이야.
2: 인정받고 싶고.
3: 인정받고 싶은 참 착한.
2: 네.
3: 인정받고 싶은 형제들이 일도 많이 하고 서운함도 크고 이제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한 장면만 쭉 내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일을 왜 나한테 시킬까? 그런 거 보면 결국 잘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일이
3: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지 않습니다.
2: 맞네요, 맞네요.
3: 이제 단지 내가 이제 이럴 때는 하나하나 사건을 보고 이제 자꾸 끌어내면은 힘들고요. 이제 내가 우리 집안에 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할까? 과연 내가 왜 인정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은 좀 더 많이 크게 가 있나? 과연 그러면 진짜 우리 가족은 나를 아예 무시하고만 늘 사나? 늘 조금씩 이제 한 번은 자기 돌아보냄의 시간이 조금 왔다고 봐요.
1: 네네.
3: 아 이제 아 우리 당당이님이 그래 그런 게 처음에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시켜 잘해주고 막 했는데 조금은 어 마음 안에 조금 뭔가 좀 찼다. 아 예. 이제 내가 마음에 네. 뭔가 찼으니까 이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꼭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럼 우리 가족은 나를 정말 인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번 이제 내 행동도 돌아보고.
1: 네.
3: 그리고 나는 왜 굳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 생각할까?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조금 그래서 저는 그 쉬시라고 하고 싶어요.
2: 네.
3: 아, 일하는 네. 것도 내가 조금 아 엄마 내가 조금 지친 것 같아. 한번 좀 이제 시키는 일에서도 조금 멈춰보고 인정받는 일에서도 좀 멈춰보고.
1: 네.
3: 그 약간의 공백 속에서 내가 조금 빠졌을 때 아 우리 가족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1: 네.
3: 이제
1: 네.
3: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짐이 많아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금 쉬어보면서 돌아보면 필요하거든요.
1: 네.
3: 당당이님, 네, 이제 100개 고구마 100개보다는 이제 다른 일도 하지 마시고 조금 쉬셔라. 공백이 필요하시다.
2: 오히려 조금 네. 쉬시기 네, 필요하시다.
3: 공백 속에서 한번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2: 예. 교무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0: 근데 저도 이 사연을 이제 쭉 보다가 제가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분은 부처님, 한 분은 예수님.
1: 아~
0: 왜 그러냐면.
2: 예.
0: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이 두 분이 고구마 100개가 아니에요. 아마 만 개, 10만 개. 왜냐하면 세상을 위해서 야 일로 가면 지옥이고 일로 가면 천국이다. 또는 세상을 위해서 야 일로 가면 복 짓는 길이고 일로 가면 죄 짓는 길이다라고 수없이 제안하고 수없이 법문을 하고 수없이 가르침을 주고 했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2: 아 그런 의미에서
0: 네, 오죽하면 이제 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2: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짝 넘어가면서
2: 아.
0: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왜 내 예. 말을 안 듣고 다들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하는 억울함이 가장 많을 게
2: 두 분 그런 생각 하시겠네요.
0: 네, 두 성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분을 우리 어떤 인류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받드는 거 뭐 차이가 뭘까라고 보면 이 두 어른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마음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훌륭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하는데 잠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멈춰서 내가 너무 뭔가 이렇게 바라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마음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때까지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인정, 그러니까 인정을 얻으려고 일을 하다 보면 일도 그르쳐지고 인정을 못 받게 되는데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놓고 그저 그 일만을 잘 해낸다가면 나중에 정말 인정을 받는다. 아. 마치 우리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인정을 받듯이
2: 예. 네,
0: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 네. 진짜 그 억울함으로 치면 진짜 예수님 부처님만큼 억울하시네요.
0: 네, 억울한 고구마 뭐 10만 개
2: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생들은 막 자, 두님 말씀 오늘도 너무 귀하게 잘 들었고요. 오늘은 스님의 추천곡을 듣고 싶습니다.
3: 아, 네. 오늘도 이제 가을이 언제 오는가 이야기해서 아침 새벽 공기였는데요.
2: 예.
3: 제가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아이유의 네. 가을 아침.
2: 가을 아침.
1: 네.
2: 아,
1: 너무 좋죠. 네.
2: 원곡자가 여기 계시죠.
3: 그렇죠.
2: 왜 이렇게 놀라세요, 교무님?
0: 아이유 노래가 우리 양현 선생님.
1: 네. 1991년에 네. 제가 부른 노래.
0: 제가 뭐라
2: 죄송합니다. 아니 MG 세대세요? 아, 아 그래 아침 이슬을 아이유 노래로 알고 계셨구나.
1: 아, 아니 네. 아침 이슬이 아니라 가을 아침.
0: 가을 아침.
2: 참, 가을 아침.
0: 아, 아침 네. 이슬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2: 가을 아침을. 아
1: 네.
2: 예 예.
0: 청탁권료 많이 받으시겠네요.
2: 그 얘기는 노래 들으면서 한번.
1: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6: 우와,
5: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경북 취업이 잘 되는
8: 경북
7: 잠재력은 전문가로
8: 경북
7: 4호선 캠퍼스 경북.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북대학교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4: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1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4: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4: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1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4: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6: 자, 님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으로 스님의 추천곡 아이유의 가을 아침. 예, 우리 희은 누님이 원곡자시고요.
17: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데세.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0: 높은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군사 분계선을 20회 넘게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수시로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최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횟수는 총 17회였는데 올해 들어 한 달 만에 작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만개에 달하는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소격팔아 3억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했으나 해경조사에서 원산지 위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당일 오후 서울 도심교통이 일부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서울 소월로는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각국 정상의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전 차선이 6에서 7회 순간 통제되고 행사장 주변인 을지로 1가 일대도 정상회의를 전후로 일부 차로의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은 뒤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하는 등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교섭 안건 조율 관련 안내문을 통해 다음 달 6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초기업 노조 가입 자격을 반도체 부문으로 한정하는 내용에 따른 규약 변경 등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했지만 올해 교섭 이후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부문 간 견해차가 커진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가 현지 시간 8일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26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0: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과 경남 거제, 부산과 울산 등 남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는 0.5에서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야구대표팀의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타구부터 타자를 헛스윙하게 만드는 변화구까지 야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 이야기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경기 일정부터 야구 속에 숨겨진 과학까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백.
1: 하루 한번 데이백. 잠시 딱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짜릿한 홈런부터 마지막 아웃 카운트까지 또 콜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엔딩 콜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야구의 재미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진 아나운서입니다.
1: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2: 아, 그렇죠.
1: 준비에 바쁘실 것 같아요.
2: 바쁘죠. 예. 오승훈 아나운서와 이야기 많이 하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그 야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저희끼리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예,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련한 것이기도 한데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야구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열리는지 이것부터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2: 아,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열흘이 남았죠.

0: 그러니까 오늘 9월 9일이니까 열흘 뒤에 이제 9월 1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일 동안 이제 펼쳐지는데 네. 아이치 나고야라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치현 그 나고야시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휴식일 필요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구기 종목들 있잖아요.
1: 예.
0: 예선 오래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기들. 그러니까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2: 그러니까 개막 내일. 전에 시작하더라고요.
0: 바로 내일부터 농구는 또 시작이 되고요. 여자 축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고 남자 축구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찍 출국을 해서 이제 공식 개회식 이전에 있는 여자 축구 예선부터 중계를 하면서 아시안 게임 중계 시작을 합니다.
2: 언제 출국을 하세요, 그러면?
0: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갑니다.
2: 다음 주 수요일에 예. 아,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0: 예. 예.
2: 어떤 종목들 맡으셨어요? 야구 외에도.
0: 아, 일단 여자 축구로 시작을 하고요. 아. 야구 중계하고 이제 배드민턴, 탁구 그리고 양궁까지 아마 이렇게 좀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2: 스포츠 캐스터들은 진짜 바쁠 것 같은 게 이런 종합대회 한번 열리면 맡은 종목들이 지금 김나인 캐스터는 워낙 대표 캐스터라서 더 맡은 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두세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럼 그 종목들 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 뭐 우리 흔히 그 벼락치기라는 게 이제 그 벼락치기라는 것도 좀 많이 실제로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가기 전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만 뭐 제가 11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대회에서 이제 예. 연차가 어렸을 때는 그 선배들의 백업을 하니까 예. 이 종목 저 종목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예정이 없던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네. 뭐 권투 중계 갑자기 5분 전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2: 갑자기 5분 전에요?
0: 원투 원투만 하다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2: 그럼 준비 같은 걸 하나도 못하고
0: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소화를 하게 되죠.
2: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인수님이요.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종목은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0: 제일 이제 그러니까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딱 들으니까 느끼셨겠지만 네. 제 목소리 자체가 하이톤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오승훈 아나운서처럼
2: 뒤에 꽂혀요.
0: 네, 이렇게 이거잖아요, 오승훈 목소리. 아나운서처럼 이제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저는 까랑까랑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2: 아닙니다. 뒤에 잘 꽂히는 게 아나운서의 장점이죠, 그게.
0: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피겨 종목이나 뭐 이제 리듬 체조 종목이나 다이빙이나 아티스틱 스위밍이나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긋나긋하고 흔히 네. 말씀하는 그 좋은 목소리, 약간 중저음에 싹 깔리는 보이스를 네네.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예술 종목에 많다 보니까
2: 그렇죠.
0: 그런 종목은 너무 힘듭니다.
2: 아름답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0: 이런 예술이에요. 막 이런 거를 좀 중저음으로 좀 멋있게 해줘야 되는데
2: 이 베테랑 캐스터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0: 이제 뭐 목소리를 목소리가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한계라고 하셨지만 뭐든 잘하시는데 이렇게 늘 겸손한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야구 중계 맡으셨는데 야구 중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몇 년째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제가 MBC 입사 전부터 그 조그만 인터넷 방송국에서 시작을 해서 첫 중계는 한 20년 전이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메이저리그나 우리 야구를 중계한 건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면 할수록 좀 어렵고
2: 20년을 해도 그래요?
0: 네. 좀 스포츠 중계인 것 같아요.
2: 어떤 면에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실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서 파다 보면 뭐 기록 같은 게 야구는 스탯 그러니까 기록의 스포츠니까
2: 네.
0: 뭐 하나의 그 기록 숫자 안에 숨겨진 것들을 파다 보면 저는 모르죠. 뭐 계산하는 방법도 나오고 이과학 저과학에서 다뤄야 되는 상수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사실 오승훈 아나운서도 과학 얘기하지만 사실 뭐 인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뭐 사람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정말 그 허구현 해설위원 아시잖아요.
2: 네네.
0: 40년 넘게 야구 중계를 하시고 지금 이제 KBO 수장으로 있으신데 네. 40년 중계하시면서도 처음 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렵죠.
2: 워낙 변화도 많고 새로운 상황들도 많고 그리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네. 겸손해지는 마음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땅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려운 게 계속 고개를 숙여가지고
2: 네. 알겠습니다. 야구 그러면은 중계는 20년 하셨는데 야구를 좋아하시죠?
0: 너무나도 네. 좋아.
2: 언제부터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야구장 1학년 때 간 기억.
0: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그 오승훈 아나운서 말씀처럼 저도 이제 집에 독립하고 결혼하고 뭐 이사를 아무리 다니고 다녀도 꼭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6살 때 받은 야구 글러브예요. 이제 야구장 예. 가서 부모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글러브에 뭐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몇월 며칠 어린이날 뭐 이렇게 몇 년도 어린이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어린이 팬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2: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야구를 아직까지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2: 백경선 님께서요. 한화 팬인 저로서는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무사히 잘하고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하셨어요.
0: 예. 저도 한화 팬인데. 그러세요. 네. 예.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 예. 장혜윤 님은 우리 다섯 식구는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다릅니다. 저는 라이언즈 팬입니다 하셨는데 예. 이렇게 식구들끼리 또 응원하는 팀이 달라지면 좀 야구 할 때마다 더 재밌는 경우도 생기고 싸우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불화가 많이 일어나죠 가정에 네. 서로 그 중계할 때도 유니폼 각자 입고 온 연인들이 이제 뭐 티격태격하다가
2: 맞아요 같이 앉아 있는 경우
0: 뭐 그래도
2: 있어요.
0: 이제 갈 때는 대화합해서 예, 대통합 뭐 오승환 아나운서랑 비슷하죠 문익과 대통합처럼 이제 다 대통합해서 집으로 갑니다
2: 네.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2: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다가 이제 야구 중계를 하신다면 와 이게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경우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2: 이런 경우에는 야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또 아 이걸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으면 이래서 안 좋아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매력과 그렇지 않은 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았던 점은 저의 이제 어렸을 적 우상들을 다 만난다는 거죠. 뭐 지금 같이 해설을 하는 뭐 정민철 위원이나
2: 예, 예.
0: 이렇게 뭐 최고의 선수들 오승환 선수 같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네. 해설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제가 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호흡을 한 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네. 이제 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 좀 보는 게 다르게 보이죠.
2: 예.
0: 네. 오승훈 아나운서는 이제 겉과 속이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고 좋은데 만약에
2: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겉으로 보기엔 뭐 이미지도 좋고 이런 선수가 만약에 뭐 좀 실제로는 좀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잖아요. 네. 뭐 소문도 많고.
2: 그럴 수 있겠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 그리고 뭐 뒷이야기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이런 걸 알게 되니까.
2: 너무 속속들이 하는 것도 또 네. 야구의 매력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렇죠. 부분이 될 수 있다.
0: 뭐 어느 분야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2: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속속들이 하는 거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 아시안게임 세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구 일정부터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언제 시작이죠?
0: 예.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입니다. 저녁 6시 반에 우리는 B조에 속해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대만, 홍콩,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 B조 첫 경기. 이제 첫 경기이자 뭐 사실상의 가장 이번 야구 아시안게임 야구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2: 네.
0: 그 대만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1일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2: 우리나라는 예. 항상 일본, 대만 이 두 나라가 라이벌로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예. 늘 이제 가장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이제 대만을 가장 금메달을 놓고 싸워야 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로 꼽고 있습니다.
2: 예, 일본은 왜요? 일본은 프로 선수들이 참가를 안 해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인 대표팀을 우리가 사회인 야구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2: 예.
0: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MBC 동호회 야구팀 이런 야구팀이 아니고 정말 이제 프로에도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이제 예전에 우리 실업팀 뭐 이 정도의 실력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야구에도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네. 선수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프로 선수뿐만 아닐 뿐이고 그래서 일본도 늘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전력상 좋은 팀은 이제 이번엔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을 반드시 꺾어야 된다. 예.
2: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들이 갈 수 있긴 하죠. 근데 그 제약은 생긴 것 같더라고요.
0: 지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이제 미래와 결과를 동시에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2: 예.
0: 이제 나이 제한을 두면서
2: 나이 이제 제한
0: 예
2: 25세
0: 예 25세에다가 이제 와일드 카드를 같이 함께 뽑아서 같이 갑니다.
2: 축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0: 네, 축구는 이제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이 제한이 있었고 네. 와일드카드 역시 있었고요. 네.
2: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표팀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 그리고 대만전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아, 사실 이제 뭐 한 선수 꼽기가 좀 그런데

0: 어제 이제 홈런을 쳤기 때문에 예. 이제 40호 홈런을 어제 김도영 선수가 때렸어요.
1: 김도영 선수.
0: 기아 타이거즈. 예. 예. 2년 전에 이제 38 홈런 40도루로 MVP를 차지한. 그러니까 그냥 리그 현재 우리 한국 리그에서 KBO 리그의 최고 슈퍼스타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그동안 2023년부터 꾸준하게 국제 대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처음 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도영의 아시안 게임은 어떨지 많은 야구 팬들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예, 관전 포인트라고 하시니까 과연 대만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서 네. 우리가 2018년 이후에 7번을 만났는데 2승 5패예요.
1: 아,
0: 대만전이
1: 그래요. 대만이 그렇게 잘하는구나.
0: 네, 그리고 올해 네. 그 WBC 3월에 했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때 대만한테 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때 뼈 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5번 패배 당할 때 대만을 상대로 5경기에서 딱 8점밖에 못 뽑았어요.
1: 아.
0: 경기당 1.6점.
1: 예.
0: 그러니까 결국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타선 쪽에서 살아나야 된다. 요거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더더욱 김도영 선수를 필두로 한 타선이 좀 폭발을 해줘야 된다.
0: 예.
1: 알겠습니다. 조별리그라고 아까 우리가 B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그렇죠. 예.
1: 조별리그는 어떻게 치러지고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달을 가져오게 될지 예, 궁금합니다.
0: 예. 그러니까 A조에 이제 일본이 속해 있고요. B조는 우리가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뭐 홍콩, 태국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1: 네.
0: 각각 한 번씩 상대를 하는 풀리그고요. 그런 이후에 1, 2위 팀이 이제 슈퍼라운드로 올라갑니다.
1: 1, 2위 팀만.
0: 예. 네. 근데 슈퍼라운드에 올라가면 이제 축구는 보통 4강 하면 이렇게 서로 한 경기씩 하고 다시 또 결승 올라가잖아요.
1: 토너먼트 방식으로.
0: 예. 네. 근데 야구는 이제 슈퍼라운드라고 해서 우리는 B조니까
1: 네.
0: A조의 1, 2위 팀을 한 번씩 다 상대를 하는 거죠.
1: 아, 예.
0: 네. 그러면 이제 네 팀인데 두 경기만 하잖아요.
1: 네. 둘씩 둘씩 둘씩 이렇게.
0: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전에 그 우리는 대만이 되겠죠.
1: 네.
0: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대만과 같이 올라간다면 대만과의 그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이렇게 껴안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 그러네요.
0: 슈퍼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1: 예, 예.
0: 만약에 우리가 첫 경기 조별 예선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슈퍼라운드에 가면 1패를 기록하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슈퍼라운드 성적을 네 팀이 매겨서 위에 두 팀은 금메달 결정전 밑에 두 팀은 동메달 결정전 이렇게 갑니다.
1: 그렇게 하는군요. 아, 슈퍼라운드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고 재밌게 느껴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구장을 오가면서 경기를 치른다고 들었어요.
0: 예.
1: 예. 두구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기본적으로 이제 나고야 중심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1: 네.
0: 도요하시 시민구장과 오카자키 시민구장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메인 구장은 결승이 펼쳐지는 도요하시 시민구장인데
1: 네.
0: 나고야에서 한 75km 정도 8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1: 네.
0: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좌우가 93cm에 센터 쪽이 115m밖에 안 됩니다.
1: 보통 네. 일반적인 구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데요?
0: 보통 이제 120은 넘죠.
1: 그래요?
0: 우리나라도 제일 큰 야구장은 잠실 125 정도, 126 네.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려고 펜스를 3m로 높여놨어요.
1: 아, 펜스 담장 넘어가는 게 좀 힘들게 하려고 펜스를
0: 네.
1: 높이는
0: 펜스를
1: 방법이겠다.
0: 이제 높여놓으면서 그걸로 약간 보완하지만
1: 예.
0: 홈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장은 결승인데 만약에 대만과 붙는다.
1: 예.
0: 근데 아까 제가 그 대만한테 WBC 졌다고 했잖아요.
1: 예. 근데 점수가 안 나고.
0: 네, 점수가 안 나는데 홈런 세 방 맞았거든요. 그때.
1: 아, 우리는 또 홈런을 맞았어.
0: 네. 그러니까 대만을 상대로 결승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1: 예.
0: 최근에 홈런 세 개 맞았어. 이러니까 좀 신경이 쓰이죠.
1: 그렇네요. 네,
0: 작은 구장에서 결승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오카자키 시민구장 같은 경우는 센터가 126m니까 요거는 이제 큼직큼직한 잠실만한 크기의 대표적인 투수 친화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러지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야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야구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0: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시안게임 일정도 살펴봤고 야구 일정도 살펴봤고요. 오카자키와 도요하시 구장 두 구장을 오가면서 경기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카자키는 126m 담장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잠실구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7: 그렇죠.
6: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잠실구장인데
7: 예.
6: 그럼 큰 구장이고 도요하시는 115m 좀 작은 구장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큰 구장과 작은 구장을 오가면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선수들은 구장에 따라서 좀 전략들을 달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7: 일단 투수 배터리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잠실 구장을 쓰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웬만한 타구들은 이제 외야 플라이 아웃으로 예.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6: 그만큼 안 날아가니까 예. 홈런이 덜 나온다.
7: 그래서 그러니까 그 컨택, 그 파워보다는 컨택 위주로 하는 타자들한테는
6: 예.
7: 정면 승부를 팍팍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아도 큰 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 예, 예.
7: 근데 이제 홈런 타자를 상대로 할 때도 역시 그래도 큰 구장에서 하면 비교적 공격적인 피칭을 좀 이어갈 예. 수가 있는 거죠.
6: 예, 짧은 구장보다는 큰 구장에서 맞아봐야 예. 넘어갈 확률이 좀 줄어든다 이런 믿음 때문에.
7: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고요.
6: 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배터리라고 하셨잖아요.
7: 예.
6: 투수와 포수를 함께 묶어서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왜 배터리라고 해요?
7: 배터리 이제 그
6: 전기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뭐 이런 건가요?
7: 그렇죠. 그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호흡을 잘 맞추는 이 환상의 배터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6: 그러니까요. 배터리는 어쩌면 과학 용어일 수도 있어서.
7: 아 그래서 이제 여쭤보신 거고.
6: 예. 혹시 뭐 과학 관련해서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7: 아 많죠.
6: 사실은
7: 그 이제 타자들이 보통 이제 그 공을 치게 되면
6: 네.
7: 어떤 경우에는 멀리 날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펜스 앞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잘 맞으면 당연히 잘 넘어가는 거잖아요.
6: 맞아요.
7: 근데 이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6: 네.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7: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 맞는다는 것이
6: 잘 맞았다는 요소가 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네.
6: 첫 번째로 각도. 우리가 발사각이라고 하는데
7: 네.
6: 무엇을 던질 때는 각도를 이제 정해서 던지잖아요. 우리가
7: 예.
6: 수평으로 쫙 던지기도 하고 멀리 던질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위쪽을 바라보면서 던지곤 하잖아요. 그게 발사 이제 수평이랑 어느 정도의 각도로 던지느냐인데 발사각이 너무 높으면 앞으로 안 나가고 너무 또 수평에 가까우면은 높이해서 우리가 폼을 써는 거려야 멀리 가는데
7: 그렇죠.
6: 예. 그게 또 폼을 써니 안 나오니까 금방 가다가 떨어지고

0: 정확하기 때문에 발사각이 중요하고요. 딱 맞았을 때 어떤 속도로 출발하느냐 이걸 타구 속도라고 하는데
1: 예.
0: 예, 타구 속도가 중요하고 당연히 빠를수록 멀리 갈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회전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갈 때

0: 면서 역회전이 걸려서 위쪽으로 뜨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사각, 타구속도, 회전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잘 맞았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보통 그 이상적인 각도는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0: 예.
1: 이 정도로 날아가면 네. 가장 멀리 뻗어나가고.
0: 그런 거는 김나진 아나운서가 통계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0: 25도에서 예. 30도 정도.
1: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제 좀 그대로 슉 멀리 가지는 못하고 쭉 떨어지면서 잡히고.
0: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날아가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만 치면 앞으로 가려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훨씬 더 많잖아요.
1: 예.
0: 근데 앞으로 가는 데는 공기 저항이 계속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갈 힘은 공기 저항 때문에 확확 주는 거죠. 애초에 속도가 느렸다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타구가 높은 타구는 아마 야수들은 받을 때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네, 실제 그런가요?
1: 그렇죠. 이제 위로 많이 솟은 만큼 그 외야로 날아가는 힘은 떨어지니까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서 위에서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잡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느 부분 아까 배트에 맞는 부분이 살짝 위에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0: 중심에서 조금만 살짝.
1: 살짝 위에. 네,
0: 공에 회전이 걸릴 정도로.
1: 예.
0: 이게 완전히 중간과 중간이 딱 당구공 같은 거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중간과 중간을 맞으면 옆으로 도는 회전력이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1: 예.
0: 그때는 딱 맞으면 내가 보낸 공이 딱 멈추고 그 에너지가 전체가 다 맞은 당구공에 전달돼서 그 당구공이 쭉 앞으로 나가요. 근데 이걸 비껴치면 회전이 생깁니다.
1: 그렇죠.
0: 네, 회전이 생기면서 두 방향이 어긋나게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살짝 비껴 맞으면 공 둘 다 회전이 생기거든요.
1: 그렇죠. 근데
0: 배트로 공을 때렸을 때 살짝 비껴 맞으면 회전이 확 생기죠.
1: 아.
0: 네, 딱 정확하게 가운데 가운데가 딱 맞으면 회전이 전혀 안 생기고요.
1: 이게 뭐 딱밤이나 이렇게 손목 때리게 할 때 약간 비껴 때리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좀
0: 그렇죠.
1: 비슷한 겁니까?
0: 비껴 때리면 많이 아프죠.
1: 네, 더
0: 왜냐하면 마찰이 함께 생기니까.
1: 그건 또 마찰이에요.
0: 많이 아파.
1: 예. 그럼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너무 더워서 네. 프로야구는 좀 몸살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날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게 정말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굉장히 더운 곳, 굉장히 선선한 곳, 요거 날아가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지.
0: 예. 저도 김나진 아나운서한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쭤볼게요.
1: 네.
0: 일단은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1: 예.
0: 네.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여기저기 활발하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공기층이 높아지고요. 밀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풍선도 더 부풀고요. 예, 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밀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부딪힐 공기가 적어진다는 뜻이야.
1: 예. 그래서 뜨거운 차 안에 둔 풍선이
0: 더 부풀죠.
1: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구나.
0: 예. 그러면 부푼다는 얘기는 공기가 띄엄띄엄 있다라는 얘기고
1: 예.
0: 그러면 사실은 공이 날아갈 때는 공기와의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거나 하는데 공기 부딪힐 공기가
1: 있으니까.
0: 띄엄띄엄 있으니까 적어지죠. 그럼 공기 저항이 줄어드니까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1: 사람이 많은 것을 막 헤집고 나가는 것보다
0: 그쵸.
1: 공기들 사람을 공기라고 치면
0: 네네.
1: 사람들이 막 이제 틈을 벌려주는 거네요.
0: 너무 좋은 비유네요.
1: 거기를 쫙 뛰는 거네요.
0: 네. 쫙 뛰는데 부딪힐 게 없으면
1: 부딪힐 게 없으니까
0: 속도를
1: 빨리
0: 줄일 이유가 없겠죠.
1: 더우면.
0: 네. 더우면. 그래서 더우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야구 중계를 하시는 분으로서 통계학적으로 이게 유의미하게 입증된 게 있을까? 왜냐하면은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하니까.
1: 그렇죠.
0: 예. 공기가 전체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막 1도에서 1.5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서 홈런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1: 근데 제가 이제 체감하는 건 지구 온난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0: 네.
1: 체감하고 있는 것은 그 날씨가 덥고 추워서 혹은 추워서 이래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 통계는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0: 네네.
1: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30개 구단이 있잖아요.
0: 네.
1: 그쪽을 봐도 정반대의 케이스도 많아요. 더운 지역에서 뭐 이렇게 홈런 적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도 많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가 바뀐 지가 한 체감상으로 한 3, 4년?
0: 네.
1: 그렇죠.
0: 네.
1: 급속도로 바뀌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뽑아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걸 찾아낼 수는 없었고 그런 것 많이 느끼죠. 폭염 취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더워서 취소된 경기 그리고 지금 4일을 쉬었거든요. 지난 여름에. 이제 막 여름을 벗어났잖아요.

0: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고 어. 이제 우천 취소의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천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어, 큼직큼직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비가 온다. 요거는 비슷했는데
1: 그렇죠.
0: 이제는 그냥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어도 구름만 있으면 어. 언제든지 단기간에 몰아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경기를 못 하게 되는.
1: 아, 폭우가 내리니까.
0: 네, 그래서 아. 스콜성으로 내리잖아요. 네. 이제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뭐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의 그렇죠. 변화잖아요.
1: 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
0: 그래서 그런 이제 홈런 쪽보다는 아. 홈런은 아직 그 유의미한 데이터를 못 찾았고 어, 그 우천 취소 양상이 우천 완전히 취소나. 달라졌다.
1: 아, 폭염으로 취소되는 네. 경우가 양상이 달라졌다.
0: 예.
1: 아, 그렇군요. 그 우천 취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렸다가 그치면 다시 그냥 경기를 할 수 못하나요?
0: 바로 못하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운드 정비를 해야 되고 아. 보통 20분에서 30분이 또 걸립니다.
1: 예.
0: 방수포를 거는 다음.
1: 아, 그냥 취소하는 게 나은.
0: 아 근데 또 취소하기가 애매한 게 오승원 아나운서가 연찬에서 경기 보러 왔어요. 근데 약간 맞아요, 비가 오는데 애매하게 와. 근데 이제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라운드는 안 좋아요. 근데 또 취소하면 연차까지 냈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팬분들 그것도 또 팬들 생각하면 또
1: 만 명 가까운 분들이 막 오셨는데.
0: 네.
1: 아. 참 애로사항이 많겠군요. 어려운 사항이. 자,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운드 투수가 서서 공을 던지는 것을 마운드라고 부르는데
0: 예.
1: 주변보다 좀 언덕처럼 높게 솟아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0: 아 이게 사실 처음에는 평지에서 던졌거든요. 투수들이. 네. 그러니까 투수의 역할이 지금처럼 막 현란하게 변하고 던지고 막 이런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840년, 50년 이때는 네. 지금 소프트볼처럼 이렇게 어. 언더로만 던졌고
1: 아, 그냥 던져주면 쳐.
0: 그렇죠. 정확하게 던질 테니 타자들 열심히 쳐 이렇게 해서 야구 초기 야구가 진행이 됐는데
1: 예.
0: 이러면 뭐 당연히 길어지죠 야구가 점수가 많이 나니까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투수의 위치를 고정을 하면서 투수판도 설치를 해보고 조금씩 높였는데
1: 네.
0: 그러다가 극단적인 투고 타자가 된 거예요. 그게 15인치였거든요.
1: 투고 타자는 투수들이 잘하고 타자들이 못하고
0: 아 한자를 잘하시네요. 예. 그게 이제 1968년이었는데 1969년에 그래서 15인치에서 10인치 지금 254mm 25.4cm 요렇게 굳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 아 투구 타죠. 아 그러니까 마운드가 높아지니까 투수들이 너무 잘해서
0: 맞아요.
1: 다시 또 낮춰서 지금 10인치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인가 봐요.
0: 지금이 굉장히 이제 유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50년 가까이 5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1: 네.
0: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1: 10인치면은 2.54cm.
0: 네, 좀 네.
1: 그 정도 높이.
0: 발 사이즈 정도.
1: 2.54가 1인치니까 25.4cm
0: 25.4cm 정도.
1: 그쵸.
0: 네. 아. 그럼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려봐도
1: 예,
0: 돼요?
1: 예.
0: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던지면 당연히 힘을 받겠죠.
1: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요 원리가 좀 궁금해요. 왜 높은 곳에서 던지면 좀 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1: 아.
0: 타자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지 또 투수의 공이 강해지는지 이것도 좀 과학적으로는 궁금합니다.
1: 이것도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속도. 우리가 그냥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점점 속도가 붙잖아요. 아래쪽에서
0: 그렇죠.
1: 빨라지죠.
0: 맞아요. 네. 네.
1: 그런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력 가속도가 속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0: 아.
1: 네. 아무래도 높이에서 던지면 수직 방향의 속도가 필요하겠죠. 네. 위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던진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던질 거예요.
0: 더해지는 거죠.
1: 네. 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과 애초에 던진 방향이 거의 일치할 때니까.
0: 예.
1: 그러니까 마운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 가속도가 속도를 높이는 게 예, 타자가 볼 때는 공 자체가 속도가 빠른 걸로 느껴지게끔 만들 테니까 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이거는 설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책상 면에
0: 네.
1: 책상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네.
1: 책상에 붙여서
0: 멈춰져 있는 공을
1: 네, 멈춰져 있는 공을 책상 위에서 휘두른다 생각해 보세요.
0: 네.
1: 맞겠죠?
0: 맞죠. 가만히 있으니까
1: 책상 면에 있으니까
0: 예.
1: 책상 면에 방망이를 두고 휘두르면 면이 만들어낸 선과 내가 휘두르는 이 방망이의 선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상 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투수가 던진 방향의 직선과
0: 아~
1: 타자가 휘두르는 이 방망이의
0: 방향이.
1: 직선의 그 직선이 딱 일치하게 만나질 않잖아요. 3차원 공간에서는.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는 두 개가 교점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아,
0: 그렇죠.
1: 네. 근데 딱 일치하면은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맞긴 맞을 텐데 책상면이라면. 근데 비스듬하게 던지면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 점을 딱 맞춰서 겨냥해서 휘둘러야 되는 게 타자의 어려움이 있겠죠.
0: 아, 예전에 그 사랑의 짝대기 하면 왼쪽에 세 명, 오른쪽에 세 명 있으면 짝대기가 딱 맞아야,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어긋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그쵸.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도 어려운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타자는 사실 우리가 방망이 주고 휘둘러요 하면 수평으로만 휘두르죠. 양쪽 우리 몸이 대칭이니까. 아. 네. 근데 이제 비스듬하게 휘두르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0: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벨 스윙이라고 해서 똑같이 평평하게 스윙을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네네.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할 때 어퍼 스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1: 아래에서 되네요. 출발해서 위쪽으로 네. 휘두르는.
0: 그러니까 오승훈 아나운서가 저는 이제 위에서 던지면 당연히 이거는 중력과 속도 밑으로 내려가는 힘만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이제 오승훈 아나운서가 그 각도 이런 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밑으로 사실은 그건 이제 자꾸 투수들이 떨어뜨리니까 공을
1: 네, 맞아요.
0: 그거에 대응하려고 어퍼 스윙 밑에서 위로 퍼 올리는 스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투수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 떨어뜨리니까 제가 타자가 퍼 올려서 홈런을 만드네. 그러면 그 퍼 올리는 스윙은 각도상 위로 공을 던져버리면 네. 위에서도 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높은 공에서
1: 애초에 위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잡고 그래 타자 너희들이 어퍼 스윙 그래? 그래 나는 위로 던져줄게. 그러면 이제 위를 하면 다시 그래 위로 자꾸 던지네. 그럼 이거는 평평하게 스윙을 해가지고 내가 빠른 타구로 만들어서 안타를 쳐줄게. 다시 평평하게 쳐? 그럼 떨어뜨려줄게. 이러면서
1: 계속 수싸움을
0: 계속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과학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1: 네,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 늘리기 위해서 같은 직선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사자들이 어퍼 스윙을 하는 거죠.
0: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1: 오 예. 곤란한데요.
0: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가장 신기한 거는 네. 뭐 이거는 늘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거나 네. 뭐 이제 엄파이어 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중계 그 심판이 호수 뒤에 있는 심판이 머리 위에다 마스크 위에다 카메라를 답니다.
1: 그
0: 카메라로 이제 뒤에서 보는 그 체감 그 구속을 느끼게 되죠.
1: 예.
0: 그걸 느끼게 되면 네. 정말 선수들이 대단하구나. 그 빠른 공을 네. 150km면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데 공이 예. 뒤에 딱 꽂혀요. 밑에. 네. 그러니까 그 빠른 공을 과연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거를 배트를 휘둘러서 정타를 쳐서 홈런을 칠 확률이나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이 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전에 우리가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네. 제가 계산을 해본 게 있어요. 150km per hour로 그러니까 시속 150km로 그 박찬호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속도로 던진다고 하잖아요. 강속구 투수들.
0: 지금 국내는 161km까지 나왔어요.
1: 맞아요. 예. 문동주 선수.
0: 예, 161.6km까지. 예.
1: 근데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데 그 0.3초 정도 된대요.
0: 눈 깜빡 뜨는 게.
1: 예. 아. 예. 0.3초 정도 된대. 뭐 강하게 감았다.
0: 지그시 감으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1: 예. 근데 150km로 던지면 투수에서 포수 밑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0.4초 정도.
0: 0.4초. 합니다. 와.
1: 예. 근데 예전에 제가 계산을 한 그게 있는데 공이 던지면 팔에서 나왔다. 공이 어떤 궤적으로 올 거다라는 인식하는 게 0.2초가 걸린다고 하고요. 저 구종이 뭘까? 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는데 0.1초가 걸린다고 하고요.
0: 0.2초, 0.1초.
1: 네.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내렸으니까 휘둘러야 되잖아요. 네. 이 휘두르는데 공이 맞는 지점까지 휘두르는데 0.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마다 다르고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된 평균치겠지만.
0: 그럼 합치면 0.45초.
1: 45초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눈 깜빡하는 게 0.4초?
1: 3초.
0: 그리고 150km는 0.3초.
1: 4초.
0: 4초. 0.4초. 그럼 끝났네요.
1: 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휘둘러 가지고 맞아야 할 때는. 그러니까 투수들이 던졌을 때 타자들은 예측을 하고 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어떤 그 투수의 수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네. 투수의 폼이라든지 릴리즈 포인트라고 하나요? 공을 놓는 그 위치.
0: 네.
1: 그때 뭐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자들은 워낙 눈을 좋게 만들 테니까
0: 예.
1: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할 테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저거는 저 폼일 때는 변화구일 거야. 이 봄은 직구야.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이제
0: 맞아요.
1: 네. 예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가 문제은행에서 한 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100점을 맞아야 돼. 그럼 수학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치면 예. 모든 문제를 다 외워요.
0: 그렇죠.
1: 답도 외우고 그러면 첫 문장만 딱 읽고 아 이건 답은 4 이렇게 무수한 반복을 하면 첫 문제를 다 외우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예.
1: 요건 가능하다. 보고 예측을 하는 건.
0: 그렇죠.
1: 근데 실제 내가 직구라고 예측을 했는데
0: 바뀌죠.
1: 변화구가 오면 그거를 커트해내는 타자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뭐 이용규 선수 용규놀이.
0: 용규놀이. 네.
1: 그런 거 현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예요?
0: 아,
1: 그러니까 놀랄 것 같긴 한데.
0: 그거를 대표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정우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1: 바람의 손자.
0: 아, 그렇죠. 그랜드선. 네, 활약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로 건너갔는데 네. 그 이제 이정우 선수가 어려운 까다로운 공들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타자가 아, 뭐 그 페스티벌 직구가 들어오면요 저는 어디를 보고 있다가 아, 딱 여기 이런 타이밍에 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만약에 변하고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온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페스티벌처럼 빠른 공처럼 투수가 똑같은 리듬과 비슷한 폼으로 가져가는데 알고 봤던 느린 공으로 들어가는
1: 예.
0: 그런 공을 체인지업
1: 속이려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체인지업 들어올 때 이정우 선수가 어떻게 쳐야 됩니다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 네.
0: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별다른 설명을 잘 못해요. 별다른 설명. 그러니까 뭐 각도가 어떻고 이런 어떤 투수들의 습관이 이러니까 그걸 보고 뭐 이제 운전할 때처럼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가 뭐 반 절반쯤 왔을 때 배트를 내고 치면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1: 네.
0: 이렇게 시범을 보여줘요. 저렇게 의차 체인지업하고 안타. 근데 얼마 전에도 이번 시즌에서도 비슷하게 절묘하게 어렵게 막 몸쪽으로 파고들고 어려운 공을 이렇게 치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타자였던 선수가. 이정우 선수도 당연히 이제 빠른 배트 스피드, 스피드를 빨리 해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눈에 익은 어떤 경험적인 요소 그리고 막 승훈이는 공을 던질 때 꼭 커브를 던질 때는 공이 살짝 떠서 오더라. 시작점 좀 뜨더라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1: 예.
0: 이런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숫자로 따져봤지만 지금 뭐 인간이 던진 최고 구속은 170km가 넘고
1: 네.
0: 뭐 KBO 리그도 160km가 넘는데
1: 네네.
0: 이걸 어떻게 칩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0: 그런 과학적인 요소 그리고 미리 본 저 친구는 저 선수는 직구를 던질 때 좀 이렇더라 네.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0: 아, 재밌나요?
1: 선수들이 너무 재밌어요. 예. 선수들도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라고밖에 설명을 못할 정도.
0: 청취자 여러분도 나중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1: 야구 공에 이제 야구 공에 투수들이 던지는 그 공을 보면
0: 네.
1: 여러 가지 구종이 있어요. 뭐 실밥을 어떻게 쥐느냐 뭐 이런 예. 거에 따라서 그 구종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구종? 구종은 뭐 크게 이제 빠른 공, 페스티벌, 우리 흔히 직구라고 하죠.
1: 네.
0: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커브, 그리고 이제 좌우, 우 좌로 휘는 이제 슬라이더.
1: 네.
0: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를 팍 죽인 체인지업. 그리고 이제 푹 떨어뜨리는 포크볼 아시죠?
1: 예.
0: 네, 네. 포크볼.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야구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예. 그걸 이제 눈으로 보면 중계석에서 보면은 어떤 구종이다라는 게 딱 보이나요?
0: 안 보여요.
1: 아,
0: 중계석에서는 물론이고
1: 예.
0: 현장에 가서 눈앞에서 봐도 잘 저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이제 커브나 페스티벌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죠.
1: 아, 그럼 해설위원들은
0: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거 가능합니다.
1: 아, 그것도 그럼 실제로 그냥 중계를 많이 하거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야구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군요.
0: 너무나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그 페스티벌하고 커브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 네네.
0: 그 실내 야구장 가가지고 한번 120km 한 140km 정도 뭐 슬라이더라는 변화구를 상대가 만약에 날아온다고 보세요.
1: 네네.
0: 그 보통 사람들은 벨트도 내기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힘든 거죠. 계속 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0: 아, 인사해야 돼요?
1: 네네. 네.
0: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1: 멋진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 요 말씀만 MBC로 꼭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안 게임은
1: 네. MBC. 네. 네. 김난희 캐스터 준비한 기량 활짝 펼치시길 바라고 선수들도 예. 많이 같이 중계하시면서 응원해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곽저곽 마칠 시간입니다. 정천환 님이요. 스포츠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요 해주셨고요. 0337님, 우리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도 홈런 많이 치길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손선영 님은 우리 선수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부상 없이 파이팅입니다. 중계진 스태프 여러분 멋진 중계 아자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가 할 얘기들을 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중계는 MBC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S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월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1,19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조 5천억 원이 늘었던 7월에 비해 8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개인의 주식 투자가 둔화하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 원 늘면서 오히려 7월 증가폭보다 커졌는데 전세자금 수요는 여전히 둔화돼 있지만 5월 이후 수도권 주택 거래와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서 옥살이한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심에서 검찰은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지만 강도와 강도 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에 로비해주면 브로커 양모 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전환사채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실제로 양 씨는 수억 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 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 2021년 9월 3일 양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양 척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비판하며 당의 수사 기록 유출, 증거 조작 의혹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의 여러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력자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을 보복살인과 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70대가 풀려난 뒤에 매장을 다시 찾아가서 불을 질러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기시흥경찰서는 70대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시흥시 신천동에서 휴대전화 매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날에도 이 매장을 찾아가서 무시당했다며 행패를 부리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은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7: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같은 해 8월 15일에 남한 정부가 수립됐으니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이날로 공식화됐습니다. 38선의 북쪽은 소련 군정이, 남쪽은 미국 군정이 지배한 끝에 얻은 결과였죠.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했고 한국은 또 다른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 파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우리의 역사는 유고하기도 하지만 기고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분위기를 보고 2부에서는 정치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야 라는 곡인데 미국의 근대사, 전쟁, 갈등, 혼란들이죠. 이걸 길게 빠른 속도로 나열합니다. 주장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미국의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란 전쟁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그런 건지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하는 반론이 계속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믿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문자 샵 8001번과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짧으면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소소한 말 그대로 소박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죠. 오늘 A면은 호르무즈 해협과 일본입니다. 한국이 지금 정면으로 미국의 파병 압박을 받고 있고 국방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사전 조사단까지 보내놓은 상황이라서 파병 분위기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 문제는 잠시 후에부터 짚어보고 미국의 또 다른 동맹

0: 미국,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죠. 일본은 사실 법적 한계를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도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파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일본의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본의 뭐랄까 그 평화 헌법 여기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평화 헌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극대화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본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오사카 세스나 대학교 국제학부의 모리토모 미 교수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지금 그 한국 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한국의 선택이 일본에도 역시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하죠?
1: 네, 당연히 일본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도 그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분위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네, 그리고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자위대를 파견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예. 지금 한국의 파병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론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1: 네, 그 한국이 파병 안 하고 그 버텨주기를 원하는 의견 그리고 이참에 일본도 자위대를 파견하자는 의견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1: 다만 이와 별개로 일본 사회 전체에서 이란 전쟁 관련 그 자위대 파견에 대한 찬성 여론이 그 여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여론조사 결과. 네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0: 예예 그 여론조사 결과 포함해서 이 찬성하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그 자위대 파견에 대한 여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자위대 파견에 찬성 24% 그리고 반대 그 67%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6월 여론조사에는 그 찬성 40% 반대 48%가 나왔고요. 즉 그 자위대 파견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유세하지만 그 자위대 파견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도 뭐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0: 예예. 예. 요미우리는 네. 좀 오른쪽이고 아사히는 좀 왼쪽인데 두 신문이 네. 뭐 별로 차이 없이 그렇게 찬성하는 쪽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그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를 모리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네, 그 여론조사에 나온 파견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이 종결한 후에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원산 복구를 위한 파견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경제적인 그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 특히 자위대를 파견함으로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 오히려 젊은 층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뭐 일본 사회의 어떤 그 세대 간의 분위기가 오히려 좀 나이 든 쪽이 좀 더 진보적이고 젊은 네. 쪽이 좀 뭐랄까요 보수화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법적으로는 지금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1: 네.
0: 예.
1: 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정부가 지금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그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 함대를 그 현지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0: 예.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위대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0: 예, 예.
1: 그 자위대는 사실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뢰 제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자위대가 미군의 그 후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물자를 운송하고 그 에너지를 보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0: 예, 예.
1: 그리고 그 이 세 가지 그 방법은 사실은 전쟁 중에 한다면 일본 군내법 위반입니다.
0: 예예.
1: 그 한편 네 한편 미국과의 집단 그 자위권을 발동시키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는 법 절차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네 번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위대 함대를 그 전보 수집을 목적으로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0: 예예. 예. 자위대
1: 이 방법은
0: 예예 말씀하시죠. 네. 예.
1: 네, 이 방법은 일본의 방위선 설치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20년에 그 이 방법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0: 예, 예.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함정을 파견한다라는 정도로 우회한다.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전부 그 법에 걸리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이제 평화헌법과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정부는 평화헌법을 어떻게든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번 건을 오히려 빌미로 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1: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자위대의 그 이란 파병, 그 자위대 이란 파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 네, 지금은 이란 전쟁과 그 헌법 개정 논의를 그 연결을 해도 여론의 적극적인 찬성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번 자위대 파견 여부 사례가 앞으로 헌법 개정의 하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파병에 찬성하는 어떻게든 기여해야 된다라는 쪽에 찬성하는 쪽이 높아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파병을 한다 여기에 찬성한다는 얘기죠?
1: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체에 합류하는 방안이 하나의 카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뭐 국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도 이 연합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연합체에 좀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1: 네, 그 일본도 국제연합체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그렇군요.
1: 그 일본 정부는 그 일본 정부는 오르시보일 홀무즈 해협의 그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한 영국 프랑스 공동 주최의 다국적인 군사 미션에 찬성했고요.
0: 예, 예. 그것 말씀하시죠.
1: 네, 그리고 그 6월 15일에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그 유럽 그 4개국 공동 서명에도 즉시 찬성했습니다.
0: 예, 예. 따라서 그 연합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도 조금 있다 이제 김종대 군사 안보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관계인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물론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일본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관계라는 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이란하고도 비교적 뭐랄까 일본은 좀 우호적인 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혹시 일본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 같은 것은 없는지요?
1: 네, 부담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이란과도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타카이치 총리는 그 이란 대통령과 전화회담도 했고요. 한편 그 이시바 전 총리 그리고 키시다 전 총리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일본 주재 이란 대사, 오만 대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그 의사소통을 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예. 그러면 혹시 이란 쪽에서 그러한 일본 쪽의 접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마책으로 접근한 것일 텐데 그에 대한 이란 쪽의 반응이 나온 건 있습니까?
1: 제가 알기에는 그 일본에 대해서 그 듣기 그 반은 그 이란이 공식적으로

0: 반응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1: 예예. 예.
0: 네.
1: 그건 그만큼 이제 서로 조심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군요. 예예.
0: 네.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모리 도모미 일본 세스난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뭐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과 만나서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눠야 될 텐데 여기서 잠시 음악 듣죠. 조지 해리슨의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를 듣겠습니다. 어제부터 그 본의 아니게 Betwe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많이 듣게 되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당연하기도 하죠. 제목 그대로 어느 것도 선택하기 힘든 중간에 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워낙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 프랭크 시나트라나 루이 암스트롱도 불렀는데 조지 해리슨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죠. 듣겠습니다.
2: And again. One, a two, a one, two, three.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파병을 우려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네요. 유튜브에 윙깅이라고 하신 분, 명분 없는 전쟁이다. 미국 본토가 어쩔 수 없이 침략당한 상태도 아닌데 왜 한국이 파병해야 합니까 하는 걱정을 전해주셨고, 역시 유튜브에 로베르토 김 씨, 트럼프가 한국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 파병 요구를 들어주면 아마 계속 요구할 거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예, 잠시 후에 12시 30분에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손석희 12시 2부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뉴스 이어집니다.
6: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는 어제 어퍼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의 파워하우스, 메인캠프, 옐로브릿지 주변을 도보와 드론으로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쯤에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팔 재무부와 환경부는 UN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8억 원의 기후 배상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어로 눈물의 문이란 뜻의 바브 엘만 데브 해협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졌고요.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표현처럼 11월 중간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기름값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공식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고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후속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다가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일종의 튜링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시죠? 참고로 튜링은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오픈 AI의 인공지능 아스트라가 48단계 캡차, 즉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간 증명서를 획득했습니다. AI의 기술 발전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5: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띄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은 뭐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동의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죠. 혹시 이 파병 준비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를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없을 테고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될 텐데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5: 예, 오랜만입니다.
9: 네.
5: 예, 예. 어저께 밤에 그 국방부가 새롭게 밝힌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상황을 그 저 좀 보기 위해서
9: 네.
5: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현지 조사단을 발게 파견했다.
9: 네.
5: 정부는 이게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9: 아, 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5: 예, 예.
9: 이게 뭐 당장 파병 결정은 아니라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조사단을 보냈다.
5: 예.
9: 이게 호르무즈 상황을 또 살피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현재는 이미 우리 특전사 아크 부대가 거기 장기간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5: 예, 예.
9: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부대 연락관이나

0: 우선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구직한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초계획이라든가 갈 때 네. 활주로도 필요하잖아요.
1: 네, 그게 바로 기항지 또 활주로 예. 공군 부대하고 이제 연계 네트워크를
0: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보낸 것 자체가 파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겠군요.
1: 예, 이것은 파병의 어떤 그 여건과 조건을 따져서 예. 나중에 서로 있을 수도 있는 파병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0: 예, 예.
1: 그렇게 보면 이 자체가 파병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0: 예.
1: 이것이 파병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조치거든요.
0: 예, 예.
1: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뭐 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물론 금물이고
1: 네.
0: 지금 상황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 하지만
1: 네.
0: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맞다.
1: 네.
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11월까지 파병을 해달라고 시한을 못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11월이면 뭐 그네들의 중간선거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여러 가지로 시점이 좀 묘하게 맞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데드라인을 정하고 압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한국에 여러 번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협박죠.
0: 예.
1: 이건 파병 요청이 아니라 저는 파병 협박이라는 표현이 맞다.
0: 예.
1: 이런 어떤 그 외교적 상례를 벗어나는 무례하고 강압적인 방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1: 특히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주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0: 예.
1: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배려도 보이지가 않고.
0: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그때는 이제 2003년 6월에 리처드 롤리스 미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0: 예예.
1: 한국에 와서 구두로 파병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 사실이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2004년에 이제 그 저희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앞두고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
0: 예예.
1: 우리 정부가 깐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0: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1: 그렇죠. 그래서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0: 예예.
1: 이때 미국은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차분하게 기다렸죠.
0: 예.
1: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청을 해놓고 그 정상 간에 전화통화한 사실을 다 공개했어요.
0: 예.
1: 트럼프가 직접 트루스 소셜에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무례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0: 예.
1: 다그치는
0: 그러게요.
1: 이것은 어떤 국가 간의 파병 요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협박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
0: 예.
1: 심지어는 그 1960년대 박정희 신생 정부에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을 요청할 때도
0: 예.
1: 비공식 구두로 요청해놓고 기다렸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요청이 먼저냐? 박정희 정권의 결정이 먼저냐 이걸로 지금도 논쟁이
0: 그렇죠.
1: 중요하고 예. 60년째 논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경 다섯 번 이상 트럼프가 한국은 내가 요청해도 노 땡큐한다.
0: 예.
1: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이제 당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0: 예.
1: 마치 빚진 사람 독촉하듯이
0: 동시에
1: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보는 일이죠. 이게.
0: 예. 동시에 뭐 투자 관련이라든가 이런 걸로 압박은 계속 놓고 있으니까
1: 네.
0: 그럼 하여간 그 양손으로 다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1: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사실 그 이라크 파병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제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 나와서
1: 네.
0: 이라크 파병이 그때 이제 쟁점이었는데 어느 그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1: 네.
0: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노무현은 여기에 파병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1: 네.
0: 나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1: 기억나네요.
0: 예예. 예. 그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해서 답변했던 다른 질문으로 갔다가 또 그 얘기를 다시 할 정도로 고심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비슷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이건 절대 예. 비슷한 고민이 아닙니다. 당시에
0: 예, 예.
1: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할 때만 하더라도
0: 예.
1: 그렇게 국내 논란이 있었다 그러지만 전 세계 14개국이 파병했습니다.
0: 예, 예.
1: 그중에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폴란드, 그루지아 이런 나라도 들어가 있었고
0: 예.
1: 호주 또 일본도 파병을 했고
0: 예.
1: 이렇게 해서 14개국이 파병을 한 경우고
0: 예.
1: 지금은 우리

0: 혼자입니다.
1: 그러게요.
0: 예. 네. 뭐, 그 당시에 이라크에 파병했던 그 14개 나라 중에 지금 파병한다는 나라가 한 군데도 예. 없고요.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시 총리가 3월에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검토한 내용이 P1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호위함.
1: 예.
0: 이걸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일본 방위성, 외무성 다 들고 일어나서
1: 예.
0: 총리의 의지를 꺾어놨습니다.
1: 예, 예.
0: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상황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예,
1: 그러네요.
0: 지금은 우리 혼자만 지금 이 예, 예. 감당하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1: 어제 나왔던 조용근 전 전책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0: 이건
1: 강도가.
0: 훨씬 더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예, 예. 그때는 사담 후세인을 참수해서 이라크의 정권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간 겁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이란 정부는 건재합니다.
1: 예.
0: 회복력이 있는 정부고 위협을 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1: 예.
0: 이건 교전 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교전 후에 안정화 작전에 간 거하고
1: 예.
0: 교전 중에 해군을 파병하는 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1: 예. 그러면 지금 뭐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종전 후에 뒤처리를 한다라는 네. 명분으로 연합 그 이제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0: 예.
1: 거기에는 참여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저께 그 얘기로는 그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네. 참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0: 만약에 지금 예. 유럽에서 2004년부터 이제 홍해 그 후티 반군 때문에 하는 다국적 연합 작전.
1: 예, 예.
0: 여기에 우리가 갈 경우에는 트럼프가 격분할 겁니다.
1: 예.
0: 이렇게 우리 보내달라는 데는 안 보내주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1: 예.
0: 그야말로 저기 트럼프에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 유럽연합의 다국적 호송 작전에
1: 예, 예.
0: 일부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한미 관계에 더 파탄 파국에 가까운 상황이 초래될 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 글쎄요. 지금으로서의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0: 아, 그런데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고
1: 예.
0: 또 다른 대안이 이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안이 있습니다.
1: 예.
0: 요거는 지금 우리 KDX2 구축함 한 척이가 있는데
1: 예.
0: 요걸 조금 수량을 늘려가지고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1: 예.
0: 아덴만에서 홍해 정도의 어떤 작전을 하고 있다가
1: 예.
0: 나중에 어떤 그 국가의 결정이 있으면 그때 응할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어떠냐.
1: 예.
0: 사실은 저는 이것도 반대인데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1: 어제 이제 그 조용근 전 정책관의 얘기로는 청해부대도 결국은 이제 전투함이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대신 호르무즈까지 가진 않고
0: 가지 말고
1: 홍해까지만
0: 예. 예. 그 언저리까지만
1: 어렵네요. 예. 예.
0: 이것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포세이든 해상 초계기하고
1: 예.
0: 군수 지원함하고 기뢰 제거함은요. 단독 작전을 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1: 예.
0: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해상 초계기 보내서 정찰 활동하면 될 거 아니냐.
1: 예.
0: 멀리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그 다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0: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주변에 다 뿌려주는 겁니다.
1: 예예.
0: 그래서 미군한테도 주고 미군 걸 또 받아야 되고.
1: 예예.
0: 그래서 거대한 함대 작전의 일부로 가는 것이지
1: 예.
0: 절대 이 해상 초계기는 단독 작전하는 무기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 예.
0: 미군의 지휘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편입이란 표현도 어저께 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뭐 이건 그 누가 뭐래도 미국의 미국 군대에 편입이 돼서 거기에 연합작전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0: 네.
1: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참전이다라고 볼 가능성은 뭐 너무나 명약관화하긴 하네요.
0: 네. 이미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초계기 하나하고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정도로 트럼프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문제는 그거죠.
0: 한번 한국에 협박을 해서 먹혀들면
1: 예.
0: 제2, 제3의 청구서가 바로 날라온다는 겁니다.
1: 예.
0: 이걸 아무리 우리가 비전투 전략이라고 우겨봤자
1: 예.
0: 미국의 거대한 지휘체계의 일원이자 추가 파병을 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이건 일종의 미끼 상품이에요.
1: 예.
0: 요게 하나가 들어가면 제2, 제3의 전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 예예.
0: 어떻게 비행기 한 대 구축함 한 대로 작전의 완전성을 갖습니까? 교대도 해줘야 되고 보급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전력의 군사적 소요가 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당국의 전략입니다. 한번 발을 빠뜨리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수렁에 해당된다는
1: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미국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네. 이란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우린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0: 그 지난주 초에 우리 국적 선주가 있는 예.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예, 예. 또 그 전에 여름에 우리 남우호가 피격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전력을 파견하게 되면은 해군 전력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1: 예.
0: 그 많은 상선과 유조선이 대신 위험해진다.
1: 예.
0: 그러면은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 그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더 위험해진다면 이건 보호가 아니죠.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런 예. 어떤 역설적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일본이 검토 과정에서 자위대를 보내게 되면은 자위대는 이란의 드론으로부터 위협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1: 예예.
0: 사격 연습 표적이 될 거다.
1: 예.
0: 이게 총리한테 한 말이거든요.
1: 예.
0: 그 우리 해상 초계기도 지금 저 군수 지원함도 우리 해군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드론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1: 예.
0: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해군이. 그래서 그 이란의 순항 미사일 드론 이런 부분들이 민간 선박은 물론이고 우리 해군의 어떤 그 함정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방어 체계가 지금 있느냐?
1: 예.
0: 전무합니다. 전무. 이런 함정을 거기 호르무즈에 보낸다고요? 어떤 군사주의관이 그런 결정을 할까요?
1: 드론에 대한 방어체계가 전무한 건 맞습니까?
0: 예, 이 드론에 대한 방어체계는 한국군이 지금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면서도 이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장사정포나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적은 있지만
1: 예예.
0: 드론에 이렇게 그것도 군집 드론이라 그래서 떼거지로 날라오는 이건 방어할 수가 없고 예.
1: 지금 북한은 지금 맞죠. 그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하면서 드론 공격을 많이 받아서
0: 네.
1: 그에 대한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아마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0: 그러니까
1: 심각한
0: 이게
1: 문제인데
0: 지금 한국군의 드론 체계가 아직도 주변화되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1: 예예.
0: 전쟁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1: 예.
0: 이제는 드론이 기본 병기가 됐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그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일 안 가면
0: 네.
1: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로 또 압박을 가해오고 분명히 그에 대한 피해도 입을 텐데
0: 네.
1: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저는 국제사회가 있고 세계도 여론의 정치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그 저 파병을 해서 국제사회의 우승거리가 되는 손실과
1: 예.
0: 미국으로부터 압력에 시달려야 되는 손실을 좀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예.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견국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줏대 없는 나라고 협박에 예. 무너지는 나라냐 이렇게 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은 말할 것도 없고
1: 예.
0: 또 국내 정치적으로 전 이재명 정부 못 버틴다고 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데
1: 예.
0: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조롱을 받는다 하면은 전 이 정부가 헤어나가기 어려운 수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예.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중심을 견고하게 가져가는
1: 예.
0: 이런 줏대 있는 모습으로 돌파하겠다 하면은 길도 열립니다. 실제로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 안 한다 이러면서 703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1: 예예.
0: 그게 LNG 가스전입니다. 이걸 갖다가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저 미국 내 그 마스가 조선 사업하고
1: 예예.
0: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예정돼 있는 사업들을
1: 예.
0: 이런 걸 좀 앞당겨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그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이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미국에 뭐가 그렇게 불리하냐.
1: 예.
0: 전 그러면은 좀 자신감은 갖고 임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뭐 그 호르무즈 자유통항이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고민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0: 네, 고민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참고가
0: 네.
1: 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김윤하 선거.

위원이 추천한 곡은 The Birds의 Turn, Turn, Turn입니다. 뭐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지만 노래의 그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있죠. A time for peace. I swear it's not too late. 평화를 위한 시간. 그게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6: 예, 미니의 황동경님께서 김종대 전 의원님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주셨네요. 예, 정부가 잘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5분에 손석희 12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한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측의 수색구조 종료 단계 전환 등을 감안해 오늘 오전에는 별도의 수색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과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데 활동 기간인 오는 11일까지인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 연장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앞서 어제 네팔군과 함께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및 메인캠프 남동쪽 주변 산악지역에서 드론과 도보 수색을 진행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단순 신약 청탁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며 신약 청탁 하나가 대장동, 쌍방울, 주가 조작과 기업 사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 김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모 경제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늘 오전 해당 기자의 집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목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5,51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흥업소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룸살롱이 3,0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173억 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홍정도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의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꾸며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다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호숫가에 숲속의 호수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작은 한국 초원인 셈이죠. 여기에 촌장님도 계신데 이분을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 질문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질문들로 이어지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미국 미네소타의 깊은 숲속 호수가에는 조금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이름이 숲속의 호수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어 대신 한국어를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를 온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1999년에 이 마을이 지어졌는데 이제 K문화의 열풍을 타고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을은 MBC 라디오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정작 MBC 라디오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오늘은 숲속의 호수의 촌장이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나프나 주르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예예. 예. 한국 이름도 있으십니다.
2: 네네네. 저 한국 이름은 주다희라고 합니다.
1: 예. 혹시 그 이름의 뜻도 있습니까?
2: 네. 사실 제 원래 이름이 이제 나프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 월계수나무예요.
1: 아,
2: 그래서
1: 예.
2: 제가 한국에 처음 93년도 들어올 때
1: 예.
2: 서예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서예학원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뜻을 설명했더니 그러면 월계로 하자. 그래서
1: 예.
2: 그때부터 제가 한 5년 정도 제가 저를 소개를 할 때 월계로 소개를 했습니다.
1: 예.
2: 그랬더니 숲속에서 제가 처음 스텝으로 갔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촌장이시고 제 지도교수이신
1: 예.
2: 러스 킹 선생님이 제 이름 듣더니 안 된다. 그 이름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1: 예.
2: 저 딱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름을 지을까
1: 예.
2: 같이 고민을 했는데 나프나가 제가 히브리어로 이제 짧게 좀 애착애적인
1: 예.
2: 이제 이름이 다피예요. 부모님이 이제 맨날 부르시는
1: 예.
2: 이름. 그래서 다피 하지 말고 다히로 하자.
1: 아,
2: 마늘 다차 깊을 히자.
1: 예.
2: 예. 그리고 제가 제 주위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다히로
1: 부르셨어요. 아. 예. 아, 그런 사연이 있군요.
2: 네.
1: 근데 하긴 뭐 사람 이름을 월계로 하기엔 조금
2: 네. 네.
1: 어색하긴 합니다.
2: 네. 네.
1: 예.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2: 아, 네. 제가 한국 밥을 사실 저희 남편도 한국 사람이니까
1: 예.
2: 집에서 이제 종종 한국 음식을 먹는데
1: 예.
2: 한국에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설렁탕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두 군데를 번갈아면서 이문 설렁탕 그리고 벨레옥 설렁탕 오늘도 아침에도 아침 먹고 왔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1: 그 저 한국인 마을 그러니까 숲속의 호수 거기 그 수강생들까 수강생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학생들하고 이번에 같이 오셨습니까?
2: 아 아니요 저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는 제가 스탠퍼드 학생 데리고 왔습니다.
1: 아 거기서 네네. 한국을 배우는 학생들?
2: 아 아니요 저 이번엔 스탠퍼드 학생은 별도로 데리고 왔고요.
1: 예.
2: 숲속의 호수에서 한국말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7세에서 18세니까 미성년자예요.
1: 예, 예.
2: 그래서 거기 이제 끝나고 제가 또 이제 다시 학 가서 학교 예 네, 학생
1: 예.
2: 데리고 왔습니다.
1: 그럼 스탠퍼드 학생들은 지금 여기 뭐 몇 명이나 같이 오셨습니까?
2: 아, 저 지금 오늘 집에 네 돌아갔습니다. 지금 3주 기간을
1: 아, 예,
2: 아주
1: 예.
2: 예 풀코스로
1: 그렇군요.
2: 한국 문학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보냈습니다.
1: 예. 어디 다니셨습니까?
2: 다니는데 너무 많은데요. 일단 미술 아트를 이제 한국 미술을
1: 예.
2: 소개한답시고 저희 뭐 국현 이제 국립 현대 미술관도 가고요.
1: 예. 예.
2: 그리고 프리즈 기합도 이제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작업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를 불러주셔서
1: 예, 예.
2: 예, 직접 또 아티스트 많이 만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예. 국현.
2: 네.
1: 저도 잘 모르는 줄임말을 알고 계시네.
2: 네.
1: 이 숲속의 호수가 지어진 지는 해수로 27년째입니다. 벌써.
2: 아, 28년이었습니다. 올해가.
1: 그렇죠. 예, 예. 1999년이니까.
2: 네네네네.
1: 그 저하고 인연이 있으신데
2: 네.
1: 2007년에 제가 진행하던 MBC 라디오 시선집 중에 일대 촌장이셨던 그 지도 교수이신 로스킨 교수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듣고 한국의 한 기업가가 크게 이 지원을 하셨다면서요?
2: 네, 네. 사실 예. 선생님 덕에 저렇게 저희는 그 전까지는 뭐 한국 정부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있어서 예. 이렇게 저희 힘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고 해오다가.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이 이제 러스킹 선생님의 이제 예. UBC 대학교 이제 러스킹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프로그램 이제 밀어주겠다 이제 믿는다 이렇게 하셔서
1: 예.
2: 저희는 점점 이렇게 커지고 지금 아주 화려하게 운영을 잘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때 하여간 그 시선 집중에서 여기를 연결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2: 네.
1: 매우 반갑게 연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네,
1: 그걸 듣고 이제 기업가가 크게 성원을 해줘서

0: 물도 늘리고 그러셨다면서요.
1: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0: 뭐 제 덕은 아니고 MBC 라디오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니요. 선생님의 덕입니다.
0: 아유, 예. 네. 뭐, 고맙습니다. 요즘은 그 비한국계 학생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99년에 설립했을 때 그때 거의 입양인들이 이제 대상이었습니다.
0: 예, 예.
1: 중부 지방이 사실 미국의 이제 미드웨스트라고 또 그 중에서도 미네소타가 아주 한국하고 깊은 긴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0: 그렇죠.
1: 예, 예. 그 시기만
0: 사실 아픈 역사지만 입양 아들도 많이 갔고.
1: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99년 말에 그때 거의 한국말 배우는 학습자들이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0: 예.
1: 점점 이 입양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더 이제 축소가 되면서 한류가 예. 터졌습니다.
0: 그러게요.
1: 예, 한류가 이렇게 터진 순간부터 그리고 또 인터넷하고 같이 이제 개발이 계속 되니까
0: 예.
1: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다
0: 예.
1: 해서 잤다가 저희 프로그램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0: 예, 예.
1: 저희 거의 2010년도부터 주 계속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예. 상황이어서 네.
0: 아 근데 그게 미국은 뭐 땅덩어리도 넓고 저 중서부의 미네소타까지 찾아가려면 그 보통 정성은 아닐 것 같은데. 어디서들 그렇게 많이들 옵니까?
1: 네. 저희 일단 학습자들이 곳곳 미국에서 예, 곳곳 이제 스테이트이라고 하죠.
0: 예, 곳곳에서.
1: 예, 예, 예, 많이 많이 이제 찾아옵니다. 뭐 텍사스도 찾아오고 알래스카, 예. 하와이, 플로리다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0: 아이고, 멀리서 오네요.
1: 예. 저희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교포나 이렇게 그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려면 그 이제 이제 학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배우려면
0: 예. 뭐
1: 한글 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흔히 있는데
0: 예.
1: 비한국인이고 약간 좀 이렇게 한글 학교 다니기가 조금 이제 좀 걸그룹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찾아오는 이제 것입니다.
0: 예, 예.
1: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한국하고 배경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창피함 없이
0: 예.
1: 한국말을 그리고 몰입 교육, immersion의 몰입 이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은근히 예, 한국인도 비한국인도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몰입 교육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영어는 쓰지 않고
1: 맞습니다.
0: 한국어로만. 그러면
1: 네.
0: 처음에 올 때 한국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 네, 맞아요. 예. 네, 저도 한국에 93년도 왔을 때 한국말 이제 저는 이제 한마디도 이제 모르고 연세대학교 어학당 물론 이제 등록해서 배웠지만 주변에
0: 예.
1: 제가 다니면서 뭐 태권도장 다니든지 뭐 서예학원 다니든지 계속 이제 한국말만 이렇게 듣다가
0: 예.
1: 어느 순간 배운 것을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처럼
0: 예, 예.
1: 저희 프로그램도 영어 안 쓰고 대신에 모든 스태프분들은 이 이제 학습자의 예, 그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끔 저희 커리큘럼도 저렇게 짜고 있고
0: 예.
1: 많이 네, 도와줍니다. 반복도
0: 예.
1: 많이 하고요. 예,
0: 그럼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얼마 동안 배웁니까?
1: 짧은 가장 짧은 코스 아주 어린 아이들 짧은 코스가 일주일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0: 예.
1: 2주 그리고 4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4주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위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학점이 인정이 되는군요.
1: 네,
0: 그 유리하겠네요.
1: 네, 네.
0: 예, 그 4주 하고 나면 어느 정도들 합니까?
1: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배우는 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0: 예. 예,
1: 좀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그 많이 이제 늘지만은
0: 예.
1: 그러니까 약간 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여름에 이렇게 오면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0: 예.
1: 저희 지금 관찰 이제 본 바로는 거의 한 3, 4, 5년 왔던 애들이 한국 오면은 네, 대화도
0: 웬만한 건 다 하는
1: 네. 그리고 대학은 더 진학할 때는 1학년 안 들어가고 3학년, 4학년 더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미국의 국무부 산하 외교원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그 세계 언어의 난이도를 이렇게 매겼대요.
1: 맞아요.
0: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한국어는 220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난도로 아, 제가 이걸 본 순간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1: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생님? 네. 아, 근데, 자랑만 하죠. 네.
0: 예. 근데 다프나 교수, 주다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1: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예. 지도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때 벌써 1년 반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때 이제 예. 인사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첫 20년만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아,
0: 말이 20년이지 그게. 예.
1: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조금.
0: 예. 예.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 아무래도 발음인 것 같아요. 발음. 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또박또박 이제 말을 해야 이렇게 들어오는데,
0: 예.
1: 예. 그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한테 저희는 항상 서바이벌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게
0: 아,
1: 애들이
0: 화장실.
1: 알아야죠. 예, 예. 아니면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0: 예.
1: 화장실 급한데 화장실 이렇게 뭐 can I go?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예,
0: 아,
1: 생기거든요.
0: 그래서 예.
1: 예, 발음이랑 이런 이제 긴 문장 만드는데 그거 가장 예. 어려운데 저희는 계속 반복해서 잘 네, 배울 때까지. 네.
0: 그런 거 보면 한국말이 그 미국 영어보다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영어로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급하면 피 아니면 푸 이러면 되잖아요.
1: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한테 영어가 가장 어려울 듯이
0: 예. 예,
1: 영어권 분들한테 한국말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0: 했습니다. 아, 우리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그 주다이 교수께서는 워낙 뭐 잘하시니까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까?
1: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얼핏 생각하는데 뭐 그 한국어로만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1: 근데 제가 완전 제가 이제 30년 됐으니까
0: 예.
1: 그러니까 코드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할 때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를 이제 표현하고
0: 예.
1: 그러고 있다가 한국말로 이제 또 스위치하면 또 한국말로만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이러고
0: 예.
1: 있는데 저 안에 약간 이중적인 이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근데 하여간 처음에 그 93년에 들어오셔서 한국말 배울 때하고 요즘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고.
1: 네, 네. 항상 예. 이렇게 많은 사람 외국인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이렇게 매체를 보면은
0: 예.
1: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많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0: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전혀.
0: 예. 아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그 숲속의 호수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급하게 저희가 지금.
1: 네.
0: 미네소타 어디에 있습니까?
1: 아 미네소타 북쪽에
0: 예.
1: 가장 저희가 가까운 도시가 버미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0: 버미지.
1: 네, 버미지 예. 도시가 있고요. 거기는 61년도부터 외국어를 이제 캠프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0: 예.
1: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기관이 이제 그 이제 브랜딩한 네
0: 예예.
1: 기관이 이제 생겨서
0: 비단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1: 맞습니다.
0: 다른 나라 말도
1: 맞습니다. 콩코리아 랭귀지 빌리지 자체가 거기는 한국어도 있지만 한국어는 아까 말씀 99년도에
0: 예예.
1: 생겼지만 French, German, Spanish, Italian, Russian, Japanese, Chinese, Swedish, Norwegian 굉장히
0: 예.
1: 14가지가
0: 이러니까 미국분 같긴 합니다.
1: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한 호수를 둘러서
0: 예,
1: 이렇게 여기가 마을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0: 예.
1: 저희가 그 14개의 캠프 중에서 저희 한국어 캠프가 이제 막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0: 예.
1: 한국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은 게 저희
0: 예.
1: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업가의 덕으로 이렇게
0: 네,
1: 그리고 건축가도 한국분 유명한 대표님들 저희
0: 예,
1: 덕으로
0: 예.
1: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0: 그러니까 한식 건물로 크게 꽤 큽니까?
1: 네, 규모는 엄청 큰 문제로도 저희가 사실 한옥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0: 예, 예.
1: 학습자도 많고 스텝도 많고 해서
0: 그렇죠, 예.
1: 네, 그대로 이제 한옥 마을을 이제 만들지는 못하고 대신에 약간
0: 예.
1: 퓨전 어떤 한국적인 요소 이렇게
0: 아 퓨전 한국식 건물
1: 네, 예. 네. 좀 현대화 이렇게
0: 제가 그 사진 봤는데 예쁘더군요.
1: 네.

0: 예예. 예. 많이들 이렇게 와서 요즘도 많이들 하죠.
1: 네, 저희 예. 미국에서의 재밌는 게 Modern Languages Association이라는 이제 조사 재밌는 조사를 지금 거의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0년 예. 동안 이렇게 보니까 다른 언어 학습자들이 계속 축소되는 이제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예. 한국말 학습자들. 지금 대학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학습자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그건 이제 뭐랄까 K 문화에
1: 확실합니다.
0: 큰, 예, 그런 네네. 것도 있겠죠.
1: 네네.
0: 예, 예. 그 애초에 대학에선 동양학을 공부하시다가 한국어과가 개설돼 있지 않아서 네네. 일본어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1: 네,
0: 들었습니다.
1: 이 슬픈 여기는 저만뿐 네. 아니라 한 30년 전에 저렇게 예. 한국학이 그만큼 많이 이제 예. 변화가 안 됐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0: 예, 예. 네.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예.
0: 저도 이렇게 그 가끔 바깥에서 보면 제가 한국말을 하면 외국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네.
0: 예, 한국말 한국분이냐고.
1: 네.
0: 그렇다 그러면 또 몇 마디 해보고 싶어하고.
1: 네, 네, 네.
0: 그게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예.
0: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맞아요.
0: 예, 외교관이 돼서 오기도 하고.
1: 네.
0: 예, 학교 또 선생님이 돼서 오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런 데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근데 뭡니까 저 AI로 언어를 배우는 시대라서.
1: 네.
0: 뭐랄까 그러니까 AI가 아닌 인간의 교류에 의해서 배우는 언어가 진짜 언어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맞아요.
0: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네, 저희 프로그램도 독특한 이제 점이 뭐가 있냐면
0: 예.
1: 저희 아이들이 저희 프로그램 찾아오면 전날부터 저희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네, 핸드폰
0: 아, 예.
1: 네, 못 쓰게 하고 핸드폰을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요. 부모님,
0: 예, 예.
1: 부모도 그렇고 학습자도 그렇고. 네, 핸드폰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관해서 2주 뒤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핸드폰 없는 세상이 저희 AI 없는 세상, 핸드폰 예. 없는 세상이 되니까 눈높이 눈 맞추면서
0: 예.
1: 계속 눈도 떠주고 귀도 열어보고 입도 열어주니까
0: 예.
1: 마음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이 순환
0: 너무
1: 소통이 되는 거예요.
0: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뺏으면.
1: 처음에 어색합니다. 언제 가장 어색하냐면
0: 예.
1: 밥 먹을 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밥 먹는 게 그 보기가 어렵잖아요.
0: 예. 그런가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지 왜 보면서 먹나 보죠?
1: 그 젊은 아이들이 핸드폰 꼭 옆에 놓고 밥을 먹다가 뭘 이제 뭐 비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0: 예.
1: 문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핸드폰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저 어쩔 수 없이
0: 예.
1: 옆 사람하고 예, 뭐 맛있어요, 매워요, 짜요, 더 주세요. 예, 그렇게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0: 아, 예.
1: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애들 계속 질문으로 괴롭혀요.
0: 예, 예. 그 스태프분들은 한국 분들이
1: 아니요, 저희 한국 분들 이렇게 데리고 오지만 한국에서도
0: 예.
1: 많이 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캐나다, 뭐 일본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은 한국말 이제 잘하고
0: 예, 예.
1: 예 그리고 이제 그 네이티브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제 한국말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고요.
0: 예.
1: 그리고 체력 좋아야 되고요. 네. 성격까지 예, 성격도
0: 예.
1: 이제 봅니다. 이렇게
0: 뭐 네. 거의 완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바로 우리 저 다프나 교수, 주다이 교수께서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1: 아,
0: 예,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 한국 문화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내일 잘 돌아가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또 오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다프나 교수였습니다.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6: 아이디어 있는
7: 모두,
6: 창업하고 싶은
7: 모두,
6: 울산에서 도전하는
7: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3: 대면 창업?

0: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예,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다희 교수님, 다프나 교수님이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니의 유지현 님께서 다프나 교수님 인터뷰를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이 곡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김광민과 노영심의 학교 가는 길을 듣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순서 계획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 즉 읽는 능력이 OECD 평가에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국가별로 만 15세 학생 표본을 뽑아 읽기, 과학, 수학 등 성취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3년 전에 비해서 과학은 2점, 수학은 5점 떨어졌는데 읽기는 무려 14점이 떨어진 겁니다. 읽기 능력을 6단계로 나눴을 때 하위 1단계에 대한 설명은 이런데요. 짧은 글에서 눈에 보이는 정보는 잘 찾아내지만 글이 길어지거나 여러 정보를 비교해야 할 땐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남학생 22%, 여학생의 13%가 낙제점인 1단계를 받았다고 하네요. 독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젤렌스키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 패트리엇 미사일이죠.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0: 상권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뉴욕시장이 루디 줄리안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줄리안이가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를 향해서 9.11 25주년 추모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유는 맘다니가 무슬림이고 반유대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A면에서 알 수 없는 지구촌 B의 소식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뉴스 전해드리다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9.11 예. 테러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이죠.
1: 아, 네. 그렇죠. 예, 25년 전이 됐네요.
0: 네.
1: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시작할까요?
0: 아, 어제 클로징에서 스포츠 이야기는 안 다뤄주시냐 하는 청취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1: 예, 예, 예.
0: 개인적으로 제가 스포츠 매니아여서 너무 반가웠고요. 진행자께서 다음 주 아시안게임이 되면 얘기할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예, 예. 네. 어떤 스포츠 소식입니까?
0: 9월 19일에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일본에서 개막을 하잖아요.
1: 여긴 뭐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온 모양인데.
0: 네. 예.
1: 잘 수습하겠죠. 예, 예.
0: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41개 종목에 1,052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금메달 40개에서 45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 예,
0: 하고요.
1: 예.
0: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새로 도입된 종목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조명해서 그 이야기 가지고 왔고요.
1: 예.
0: 버추얼 태권도 격투기에서 신체 접촉을 없애다 가지고 왔습니다.
1: 격투기인데 서로 몸이 안 닿아요?
0: 네.
1: 예, 그게 돼요?
0: 그러니까 버추얼 태권도잖아요. 그래서
1: 예, 예.
0: VR 기술을 적용해서 게임처럼 진행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럼 그건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0: 그런 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처음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종목으로 선을 보이는데요.
1: 예.
0: 사실 이번이 국제 대회에서 첫 선은 아니고 2023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1: 예, 예.
0: 선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2014년 그리고 올해 춘천 등 세계 태권도 연맹 공식 이벤트들이 열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번에 이제 결국 종합대회 정식 종목으로 부상을 한 건데요.
1: 예.
0: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 종목의 금메달이 딱 한 개입니다.
1: 아, 좀 그건 인색하긴 하네요.
0: 하나. 인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 메달 수 금메달이 하나인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1: 예.
0: 남성 여성이 구분돼서 경기를 하고
1: 그렇죠.
0: 예, 또 격투기 같은 경우 이제 체급이 많아서 체급별로도 하잖아요.
1: 남녀 대결도 하는 거군요.
0: 남녀 대결이 없기 때문에 메달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다 통합하고 체급도 다 통합했기 때문에 메달이 딱 한 개만 걸려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예.
1: 아니 그러니까 남자별 여자별이 아니라 선수가 남녀가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게 예, 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메달이 딱 한 개만 걸려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점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체급과 성별, 신장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사라졌다 이런 점을 짚었는데 이번에 춘천에서 춘천 세계선수권 태권도 대회가 열렸거든요.
1: 예.
0: 거기서도 버추얼 태권도 종목이 있었는데 그 대회 우승자도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1: 예.
0: 베트남의 응유엔 티몽구인 선수였는데 여성끼리 겨룬 게 아니고 남성들까지 모두 31명을 누르고
1: 예.
0: 1등을 했다고 하네요.
1: 근데 이제 선수끼리 전혀 접촉이 없으면 버추얼이면
0: 네.
1: 그건 뭐 그 어떻게 승패를 가립니까? 이게 그 점수로 어디를 가격했다 뭐 이런 걸로?
0: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예. 룰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은 이제 원래 태권도 경기처럼 도복을 입고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1: 예.
0: 손에 이제 게임기 같은 걸 쥐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군요.
0: 네, 그게 손에 핸드 컨트롤러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센서들이 뭐 정강이, 가슴, 허벅지 이렇게 타격을 감지하기 위해서 각각 착용이 되게 되고요.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태권도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태권도 기술을 예.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제 비접촉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4m 제곱의 이제 매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허공에다 대고 이제 지르기 하고
1: 예.
0: 발차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제 부착하고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게 예, 예. 바로 선수들 뒤에

0: 있는 스크린에 아바타의 반영이 돼서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패도 비디오 게임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경기는 60초씩 3판 2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 유효타를 적중시키면 이 스크린에 있는 체력 바가 줄어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예. 그 게이지가 0이 되면 이제 KO 승이고
1: 예.
0: 60초 안에 영위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체력 게이지를 줄어들게 했냐 해서 예. 승패를 가리는 거고요. 타격 부위에 따라서 데미지도 다르다고 해요. 이제 몸통이나 머리를 쳐야 유효타가 되고 그리고 발차기 속도에 따라서
1: 예.
0: 강중약으로 데미지가 또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턴 시스템이 관건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기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 예?
0: 유효타가 얼마나 누적됐느냐는 또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3초 동안 기절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1: 예.
0: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래 태권도 겨루기는 뭐 타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빈틈을 좀 잘 봐서 숫싸움을 하는 그런 재미도
1: 그렇죠.
0: 있었거든요.
1: 그런데 예.
0: 이제 버추얼 태권도는 무조건 강한 유효타를 최대한 많이 빨리 이제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1: 예.
0: 그래서 1분 동안 쉬지 않고 발차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그 더 힘들겠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체력적으로는 기존 태권도보다 훨씬 더 고도의 근력과 그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예. 근데 여전히 그 격투기인데 서로 몸을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그러면 스포츠이냐? 이건 논란은 당연히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통 태권도인들 중에서는 이게 신체 접촉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미화된 비디오 게임이지 이거 태권도 이름만 붙인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1: 예, 예.
0: 기사에는 이제 올림픽에 3회 출전한 호주 태권도의 전설 사프안 칼릴 선수의 목소리도 실렸는데 전통 태권도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뭐 그리고 진짜 겨루긴 아니다.
0: 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센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0점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기록이 수집이 안 되고 그리고 센서가 풀러내려서 경기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정식 스포츠로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반대로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나 안전한 격투기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1: 혼자 하는 거니까.
0: 네.
1: 예.
0: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왜 최근에 트랜스젠더 여성이나 남성을 어떤 성별의 종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논쟁이 뜨거웠잖아요.
1: 고민거리죠. 예,
0: 네.
1: 예.
0: 그런 이제 체급이나 성별이라는 선 없이 정말 포용적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그래서 스포츠 정신에 가장 부합하다.
1: 예.
0: 이런 이제 찬성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1: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종주국인데 우리 종주국의 입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0: 네.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 목소리도 실렸는데요.
1: 예.
0: 가상 경기가 기존 태권도를 대체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두 종목이 서로 다른 매력이 있고 또 상호 간의 어떤 보완도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1: 예,
0: 입장을
1: 예.
0: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태권도 종목에서만 총 9개가 진행이 되거든요.
1: 예.
0: 체급별, 성별별, 그리고 플러스 버추얼에서 9개 종목인데 여기에 58kg급 남자 부문의 용인대 선수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1: 이름이 용인대입니까?
0: 네, 네, 네.
1: 예.
0: 근데 이
1: 원래
0: 선수가
1: 용인 체대가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 선수들 많은데.
0: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알아왔어요. 이거 용인대에 다니고 있는 선수예요. 제가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네.
1: 예, 예, 예.
0: 예리하시네요. 그 선수가 있는데 버추얼 태권도까지도 두 종목에서 모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두 종목을 모두 제패하겠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최초의 2관왕에 오르겠다. 이런 담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스포츠 소식인데 하여간 약간 좀 애매한 스포츠 소식을 가져오시긴 했는데
0: 그래도
1: 재밌습니다. 예,
0: 아시안
1: 예.
0: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니까요. 여러분
1: 그럼요,
0: 많은 응원을
1: 예.
0: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엄연한 스포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1984년에 나온 영화 풋루즈. 케빈 베이컨 주연의 청춘 영화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의 댄스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락과 춤이 금지된 보수적인 마을에 자유분방한 소년이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뭐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야기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죠. 풋루즈의 OST 음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뒤로 볼까요? 케빈 베이컨이 여기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케니 로긴스의 풋루즈가 물론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예, 그리고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까지 음반에 실린 뭐 거의 전 수록곡이 라디오와 음악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영화의 흥행을 견인했죠. 결국 이 음반은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그때 그걸 끌어내린 앨범이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였습니다. 비연속 통산 37주 1위,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건데 오늘은 영화 Footloose OST 음반에 담긴 듀엣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세 번째 혼성 듀엣 곡입니다. 마이크 리노와 앤 윌슨의 Almost Paradis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캐나다의 락밴드 러버보이의 보컬 마이크 리노, 그리고 미국의 락밴드 하트의 보컬 앤 윌슨이 함께했고요. 멜로디는 All By Myself로 너무나 유명한 에릭 칼맨이 썼습니다. 뭐랄까 이제 최고의 에너지를 자랑하던 두 보컬이 만났으니까 팬들은 뭐랄까 강렬한 그런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힘을 쫙 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는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락팬들 사이에서는 좀 실망이라는 반응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대중에게는 그 부드러움이 제대로 통해서 박정영 위원도 절제된 감성과 절제된 편곡이 이 노래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평을 남겼더군요.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낙원에 가깝다고 노래하는 곡이죠. 두 락 보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 번째 혼성 듀엣곡은 마이크 리노와 앤 윌슨의 Almost Paradise.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LP에선 피오는 소리가 들린다. 혼성 듀엣 특집 오늘 세 번째 곡이었죠. 마이크 리노와 앤 윌슨이 부른 Almost Paradise였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4: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4: 예, 아까 그 이선영 아나운서가 지구촌 사이드 B에서 말씀드릴 때 왜 버추얼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말씀드렸죠 용인대의 안향식 선수입니다 이름을 잠깐 빼고 말씀드려서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요인대 안향식 선수 실제 겨루기에도 출전을 하고 버추얼 저 경기에도 출전을 해서 2관왕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관왕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향식 선수 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독자가 유튜브 10만 명이 넘었다고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버 버튼을 보여주실 거냐고 질문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면 보여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00번 문자 쓰신 분께서 선곡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퐁퐁 튀는 기분으로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그 청취자 선곡을 듣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길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바가 있죠 김광민 씨의 연주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곡 센스에 매일 감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청취자분들의 선곡이기도 하고 또한 선곡위원들의 선곡이기도 하고 가끔씩 제가 넣는 선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뒤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 로비 의혹을 둘러싼 2기 개각 인사들의 검증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파병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단 파견이 지역 정서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며 파병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미군이 이란 하르그섬 인근 유조선 5척을 폭격하고 또다시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2: 경기도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둔 채 숨지게 한 40대 카페 사장 말고도 최소 3명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유통시킨 범죄 조직의 일원들로 보이는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룩!

0: 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정치팀 김민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1: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0: 예,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지금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여야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15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회사 대표 강모 씨 그리고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일이라며 맞섰는데요. 여야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우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식약처의 임상실험 허가를 받게 해줬는지 온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대변인 부대변인을 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내서 거의 2년 넘게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꽝 났습니다.
0: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연일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1: 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1년 9월 3일 브로커 양 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 씨가 나눈 통화 내역인데요. 이 대화에서 강 씨는 300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소개비로 5%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의원은 이 대화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하면 양 씨가 투자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 의원은 실제 양 씨는 수억 원을 받았다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 뇌물증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약업체 대표 강 씨의 입장은 다른데요. 강 씨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 대한 연락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그러니까 그냥 저도 답답함에 그래 뭐 도와 한번 도와줘 뭐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뭐 누누이 계속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식약처 시스템이 이런 뭐 로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예. 뭔가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뭐 비선진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수사 자료를 연일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

0: 조작과 가공으로 왜곡과 선동하는 행태가 바로 검찰의 조작 기소 수법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이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뭔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0: 네, 이번 프랑스 순방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끈 건 프랑스와 호르무즈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였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항해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0: 마크롱 대통령도 항행 자유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임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병이 아닌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 사실 파병을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긴 한데 지금 정부 움직임을 보면은 뭐 한다 안 한다 어느 쪽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국방부가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동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국군 부대 해외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중동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사 전력과 지원 시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을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파병을 전제한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파병 관련 검토는 진행 중이며 결정된 건 없다며 조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아직 파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공소청 출범이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0월 2일이니까. 공소청 직전을 들여다보니까 이 검찰 조직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0: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 약 2,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 겁니다. 법사위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계획인 만큼 최종 공소청 직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민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젠넨셀의 설립자 강모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를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뒤 세종메디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세종메디칼 측은 강 씨로부터 취득한 젠넨셀 주식과 전환사채 등 112억여 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젠넨셀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이후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이 겹치면서 현재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 중동일대 무력 충돌이 더 거세지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군사작전에 들어갔고 미국은 이란 항공사 등 36곳을 무더기 제재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5: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20발 가운데 18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0: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수중정 한 대를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수중 정찰과 정보 수집 등에 활용되는 장비라며 나포한 수중정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장비가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며 작전 해역에서 미군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해 모두 36개의 대상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의 대체 항로 구실을 하는 홍해에선 사우디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에너지 시설 등이 위치한 사우디 남부 4개 도시를 타격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인근에서도 이란의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1: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다시 장중 7,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았지만 AI 관련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7,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0.26% 오른 6,792포인트로 출발한 뒤 1시간 30분 만에 7,070까지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27만원 이상, SK하이닉스는 186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은 파는 쪽이 더 많았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기관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노동절 하루 쉬고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시설이 공격당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문턱까지 치솟았고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올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투자 설명회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특히 AMD는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CPU 매출이 올해 하반기 80% 이상, 내년에도 7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밝힌 뒤 주가가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인 아스트라 공개로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전력 관련 주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거래 대금은 지난 6월 평균 50조 원에서 20조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한동안 주가 출렁임을 겪은 뒤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겁니다.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 줄고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기타 대출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집거래 등이 늘며 지난달보다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3: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오랫동안 수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7대 난제 중 하나인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의 존재성과 매끄러운 문제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차세대 AI 모델로 88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문제는 물과 공기와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기상예측과 항공기 설계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문제는 미국의 사업가가 지난 2000년 100만 달러 상금을 걸고 선정한 7개 밀레니엄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픈 AI는 상금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다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4: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페이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급금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하고 월 혜택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기간과 울산 시민의 날, 착한 가격 업소에는 추가 환급금을 제공하고 울산 배달 가맹점에는 건당 4천 원의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2%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앱에 간편모드와 주변 가맹점 찾기, 카드사 포인트 전환, 선물하기 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역 광장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0: 울산시는 태화강역에 향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비조형물을 철거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비 1억 원은 매몰 비용이 됐고 남은 사업 예산 82억 원은 모두 반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며 두 달 동안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3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울산 남구의 자택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고 학대 사실을 오픈 채팅방 등에 공유해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지역 은행 ATM, 즉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감소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서일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울산의 ATM은 472개로 3년 반 전과 비교해 21.5%나 감소했습니다. 서 의원은 은행 지점 출소와 ATM마저 줄어들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 소외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내년 상반기 공연장, 전시장, 정기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신청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1에서 4 전시장으로 자체 기획 공연, 전시일과 점검일은 신청 일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진 작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시와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이 13일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 시민 소유 승용차와 승합차로 정비사업조합 소속 60개 사업장에서 각종 오일류와 와이퍼, 브레이크 전구 등 일부 소모품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사업장을 당일 방문하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27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가와 불공정 상행위 점검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수석 성수품 19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바가지 요금이나 원산지 표시, 계량 위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9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초속 15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바다의 물결이 4.5m 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한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하루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 어, 네.
0: 아, 요즘 바람이 좀 선선해졌다 했더니 새벽에는 이제 두꺼운 이불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1: 아, 우리 양 작가는 벌써 5리터 이불을.
0: 네? 벌써요?
1: 며칠 사이에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가을 지나면 겨울인데 올해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조급함도 생깁니다.
0: 그래도 5리터 이불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1: 겨울은 어쩌려고? 그러니까. 세 개 덮을 건가요?
0: 자, 이번 가을은 또 얼마나 빨리 겨울한테 뺏길지.
1: 네.
0: 가을이 좀 더 힘이 세서 좀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1: 벌써 추운 것 같아요. 이 가을을 좀 더 제대로 느끼시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시면 좋겠는데요.
0: 아, 그렇죠.
1: 가을 산책하기 좋은 언양읍성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온고을 축제가 열립니다.
0: 자,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1: 네.
0: 타워군 근처에서는 강변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먹거리와 수제 맥주 트럭도 온다고 하니까 영화의 수맥, 강변 뷰까지. 야구장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와 7시 두 타임에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부터 왕과 사는 남자, 살목지 등 올해 흥행한 한국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엔 태화강변과 언양읍성을 나눠서 가을 나들이 가시면 좋겠네요.
0: 자, 2시 20분부터는 확계라로 나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부터 나들이 출발합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첫 곡을 불러줍니다.
0: 나들이 갈까?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8: 네, 수요일 확개라 시작했습니다.
9: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네.
8: 자, 시 쓰기 좋은 계절 9월이 이제 시작이 됐죠.
9: 맞습니다.
8: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에는 확개라 주최 시 공모전 있습니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네, 9월 한 달 동안 매주 시 주제를 여러분께 던져드리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을 주제로 오늘 딱 진짜 뭔가 스산한 가을 날씨 느낌이 있거든요. 이 감성과 울분이 담긴 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8: 가을 하면 또 뭐 생각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9: 그럼요.
8: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든지. 예. 뭐 아무튼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 많을 텐데
9: 네.
8: 그 생각나는 거 한번 시로 한번 옮겨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거창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짧게 적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 그냥 메모
9: 그럼요.
8: 낙서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9: 두세 줄도 괜찮아요.
8: 그렇습니다. 10월에 네.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요. 강원석 시인이 여러분의 시를 직접 평가해드립니다.
9: 선정되신 분께 초지만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확개라 주제 시 공모전 가을이라는 주제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공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의 공연입니다.
9: 아, 선물 맞죠? 예, 네. 선물이라고 예, 생각하고.
8: 성대를 갈아 넣었습니다.
9: 오늘 울산이 진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8: 어제 새벽에도 진짜 바람이 바람 소리에 깼다니까요.
9: 아, 그러니까요.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께 콘서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 베리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
9: 이소라가 불러줍니다.
8: 바람이 분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바뀌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1: 자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적여 보겠습니다. 배와리의 콘서트에 꼭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0: 제발!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출발합니다.

가사가. 자, 노래가 나가자마자 보이는 라디오로 늘 푸른 추우님께서 늘 크크는 기권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약간 이 노래는 영 크크들의 노래다라고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정답 하시는 분.

0: 근데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늘크크들의 노래 이문세의 노래 듣겠습니다.
0: 깊은 밤을 날아서 정답 주세요.

0: 네.
1: 네,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우리는 모두 늙크크인가 봐요. 이 노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정답이
1: 진짜 한 분이 맞추셨어요.
0: 딱 한 분 왔어요.
1: 대박. 원래 정답이 진짜 많이 오는데 이 노래 진짜 어려우셨나 봐요. 왜냐면 후렴구를 저희가 부르지 않아서
0: 아, 그랬구나.
1: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한번 읽어드릴까요?
1: 네.
0: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땡땡땡.
1: 자, 정답을 발표할까요? 정답은요,
0: 비비의 밤양갱이었습니다.
1: 이야, 이 난관을 뚫고 맞춰주신 8484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1: 맞추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0: 비비가 울산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1: 그러니까요. 너무 비비. 못하는 게 없죠. 네,
0: 약사 초등학교 나왔고요. 울산 여중 다니다가 전학 갔습니다.
1: 아, 진짜요?
0: 맞아요. 창원으로 전학을 갔는데 그 전에 울산에서 약사 초등학교 졸업하고 울산 여중을 다니다가 창원으로 전학 갔답니다.
1: 비비 집안 분이세요?
0: 예, 뭐 비비 비비를 저는 특히
1: 배시성이시라서 비슷한 베비.
0: 아, 여보세요. 예. 비비 씨는 저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잘하죠.
0: 연기를 너무 잘해요.
1: 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노래 정답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아, 가사를 하나만 고집하셨어요. 자,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불러드린 이 노래 거의 뭐 제목이 다 나왔습니다.
1: 앞으로는 이런 노래 선곡하지 마세요.
0: 굉장하네요.

0: 네, 아 밤양계. 아이 작사도 장기하 씨가 하셨네요. 작곡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노래를
1: 장기하 씨가 그 귀여운 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지울 수가 있지? 본인이 불렀어도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1: 아 본인이 안 불렀겠죠.
0: 밤양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건 밤양계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 노래의 정답은요
1: 소녀시대의 지였습니다.
0: 네 많은 분들 주셨는데요 8374번님께 선물 갑니다.
1: 축하합니다. 제가 노래 부를 때 제일 쑥스러워했던 대목 지지지지.
0: 자 이번엔 그런 가사가 없습니다. 자 다음 노래 출발합니다. 갈까요?

0: 나란 꼬임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1: 자, 이 노래도 만만치 않게 사랑스러운 노래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 지금 남겨주세요.
2: 이 노래가 이런 가사인지 몰랐어요.
1: 아, 그렇죠.
2: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날 안고 입 맞추고 싶다고
1: 네
2: 말해봐.
1: 4명이 나눠서 부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얼굴 보느라 바빠가지고.
2: 그래서
1: 예쁘잖아요.
2: 그래서 가사가 안 들어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그러네. 귀엽게 부르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네. 두 번째 문제의 정답곡
1: 같이 들을까요?
2: 지 나갑니다.

0: 네, 소녀시대 지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세 번째 노래 정답은요.
0: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라는 노래였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900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요?
1: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아, 자신 있으니까 할 수 있죠.
0: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1: 이 소녀시 그 핑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0: 핑클이라서.
1: 그럼요. 핑클이면 가능하죠.
0: 알겠습니다.
1: 핑클 아니고 핑클입니다. 예. 네, 자 저희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6: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네, 확깨는 라디오 오늘 베리 굿 콘서트. 여러분들이 지지지지만 부른 배우나 아나운서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에이. 국장님 지지 하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지지하다 끝났네. 예. 벌써 끝나버렸어요. 1, 2부가
10: 지지 뗐지.
9: 네,
10: 뭐 이런
9: 시간이
10: 것만 했죠.
9: 너무 빠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래를 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10: 그러니까 핑클 생각하면서
9: 네.
10: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9: 이 가사가 어땠는지 저희가 불렀던 대로 한번 곱씹어보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 자,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들으면서 저희는 네. 3부로 넘어갑니다.
9: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 겸 희망 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는 이모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이사장이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법원 감정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카페 업주가 범행 당시 촬영용으로 인쇄된 백화점 상품권을

0: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피의자는 7월 말 인쇄 조판 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용이라며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이 상품권과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하자 거듭 유사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일 새벽 60대 여성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반쯤 파주 빵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유력 용의자인 40대 업주를 검거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업자인 남성이 공범 3명과 상품권 판매를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설립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메디칼은 강 씨가 지난 2021년 실험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거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니 해당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 야학교 선생님은 주말에 저에게 물리를 따로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교수님 주선으로 다른 대학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어려워서 또 다른 대학 교수님한테 가르침을 청했는데 역시나 홍케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다 또 저에게 물리학을 가르쳐 주신 러시아 박사님과 유학까지 연결해 주신 고려인 교수님까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컬러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짓고서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1: 아이고 갑자기 와 이러노 히스테리 부리고 배준마 뭔 일 있는겨?
0: 아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글쎄 동서들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차례 다 끝나고 온대지 뭐예요. 이럴 거면 아예 오질 말든가 차례상은 내가 다 차리고 뒤늦게 와서 먹고만 가겠다는 거야 뭐야. 아우 얄미워 죽겠어. 아우 얄미워.
1: 아이고 봐라 봐라 명절 다가오니까는 배준마 명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이고만은.
0: 아주 그냥 명절이고 뭐고 아유 무인도 가서 나 혼자 살고 싶다니까요.
1: 다 그렇지 뭐. 그럼 잘 됐다 마. 지금 당장 섬 여행을 계획했어.
0: 아니 말이 그렇지 나 혼자 가게 비우고 어떻게 가요.
1: 아니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잠깐 봐줄게 뭐. 댕겨와. 여기서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마침 섬 여행 지원금을 준다 하는데 그거 신청해서 가면 되지.
0: 아니 섬을 여행하면 지원금을 준다고요? 어머머머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요?
1: 가만히 있거라. 그 인터넷에 섬 방문해 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거 들어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 크네.
0: 아니 근데 어떤 섬이든 여행 가면은 다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1: 일단 육지에 연결된 섬은 안 되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섬으로 여행할 때만 해당이 되는데 어느 섬이 되든지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리스트 나와 있으니까 가서 골라보고 뭐 가면 되지.
0: 아니 그럼 그 지원금이 얼마나 주는데 얼마 주는 거예요?
1: 1박 이상 했을 때 최대 10만원 준다 하는데.
0: 어머머머 10만원?
1: 어 크지요.
0: 괜찮네.
1: 그렇지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해가 뽑는데 그래 뽑히면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섬 여행 갔다 오고 왕복 승선권이나 영수증 빡 제출해갖고 확인하면 여행비 돌려준다 합니다.
0: 그럼 10월 달에 나도 섬 여행 계획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1: 갔다 오소 그래야 힐링이 되지.
0: 이놈의 집구석 벗어나서 나 혼자 떠나고 싶어.
1: 명절 앞에 다가오면 다 그래예. 퀴즈 한 개 줬어.
0: 다음 중 섬 여행 지원금 사업에 해당하는 섬은 어디일까요?
1: 1번
0: 욕지도,
1: 2번
0: 빠삐용 섬.
1: 고된 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욕지도냐 빠삐용 섬이냐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0: 요거 맞추신 분에게 빙고라고 말씀드리겠어요.
1: 박연아님의 신청곡입니다. 거북이의
0: 빙고.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3: 도와줘요. 화끼라.
2: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십시오.
3: 네, 여러분, 저희 화끼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고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2: 자, 여러분 고민 보내주실 동안
3: 네.
2: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3: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
2: 욕지도였습니다. 욕지도.
3: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네요. 욕지도 보내주신 5166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큰 건 안 되고요. 작은 거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같이 고민하면 좀 나을 때가 있잖아요.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고민 해결해 주셔도 선물 드리고 고민만 올려주셔도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지난주에 그 본인이 프로포즈를 해도 되겠냐?
3: 아, 그런 분이 있으셨죠.
2: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3: 네.
2: 뭐 좀 참아보시라 이런
3: 말씀. 저희 좀 기다리라고 했었죠.
2: 드렸는데
3: 예.
2: 요즘 친구들은 이제 이 프로포즈 하는 게
3: 아하.
2: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3: 아, 그럼요.
2: 평생 한 번이고 한 번이고.
3: 네.
2: 그 좀 인상 깊게 좀 프로포즈를 하고 싶잖아요.
3: 아, 맞아요. 쉽지 않아요.
2: 저희
3: 이거.
2: 저희 때야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남사스럽고
3: 아~
2: 부끄러운 일이었어서.
3: 네.
2: 안 해도 그만. 뭐 하면 좋은 건데. 뭐 그렇게 여겼었거든요.
3: 지금은 안 하면 계속 기억에 남아서 혼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초등 동창들이랑 욕지도 여행 계획 중인데 신청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오, 5419번님께도 선물을 같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너튜브로 푸른 늘 푸른 추님께서
3: 네.
2: 욕지도 가는 유람선 선장님 겁내게 웃겨요.
3: 아, 이런 분 또 좀 또 명물이시죠. 엄청나게 또 그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2: 웃기려고 연구하시는 분들 같아요.
3: 근데 워낙 오래 하셔서 진짜 달변처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아, 욕지도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 또 섬 여행 계획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어떤 고민 있는지 계절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또 많잖아요.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생각할 땐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3: 아.
2: 그 사람마다 고민하는 게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 맞아요. 뭐 그런 걸 고민해?
2: 그러니까.
3: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얼마 전에 통영 거제 쪽에 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2: 그랬죠.
3: 저희가 좀

0: 아니 가드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1: 그것도
0: 잘 되려면 그죠. 그래서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정미조 손태진이 함께 부른 노래가 있네요.
0: 아 지금 그 전에 예. 고민이 와서 요거 그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답도 좀 주십시오.
1: 어젯밤 꿈에 차를 잃어버려서
0: 어머!
1: 밤새 찾으러 다니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0: 꿈에서
1: 운전 중인데 잠이 솔솔 오네요.
0: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1: 아니 꿈에서 차를 잃어버려갖고 현실에서 졸면 안 되죠. 운전하시다가
0: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나 봐. 이러다 통영 가는 수 있습니다. 자 정미조와 손태진이 함께 부른 노래 들어보시죠.
1: 통영 들려드립니다.

0: 네, 정리조 손태진이 함께 부른 통영이었습니다. 네. 노래 너무 좋네요.
1: 아, 그러니까요. 통영 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요즘 꿈꾸세요?
1: 저도 좀 자주 꾸는 편이에요. 저 꿈이 좀 잘 맞아요.
0: 아, 잘 맞아요?
1: 꿈에서 막 시끄러우면 그날 좀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막 떠들거나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거나 이러면 근데 이것도 나이 든 거라던데 꿈이 맞으면.
0: 아, 꿈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꿈이 이제 좋은 꿈이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꾸셨어요? 꿈을 꿨었는데
1: 어떤 꿈 꾸셨어요?
0: 얼른 찾아봤죠. 꿈을 꾸고.
1: 네.
0: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뭐 돈이 많이 생긴다는 꿈이에요.
1: 어머머머. 어떻게 좀 그날 좀 버셨어요? 어떻게?
0: 아니요. 꿈속에서 지네가
1: 이런 거 좋은 꿈인데.
0: 네, 지네가 나와 가지고 막 놀래 가지고 깼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해석이.
1: 좋은 일 있으셨어요?
0: 아니, 하나도 없었어요.
1: 아직 몰라요.
0: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1: 저한테 파세요.
0: 아니, 팔기는 좀 그렇지.
1: 꿈 사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아까 차가 나오는 꿈은 차 잃어버리는 꿈이 해몽을 보니까 하는 일에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몰려왔나 봐요. 의지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졸리셨나 보다.
0: 아, 그냥 꿈은 반대다 생각하세요. 그냥 혹시 알아요? 좋은 차가 생길지?
1: 아예 그 정도 꿈은 꿈도 아니에요. 전 얼마 전에 그 장거리로 저희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이 인도에서 들어오는 꿈 꿨잖아요.
0: 이게
1: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럼 흉몽이요 이게?
0: 이게 흉몽이에요?
1: 휴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수만.
0: 와.
1: 그래서 늘푸른추님이 복권을 사라. 남편 꿈이었으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0: 꿈에 이남미 씨가 나오면 무조건 로또 당첨되는 꿈이래요.
1: 돼지 꿈이죠. 제 꿈은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 통통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십니까?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꿈 어떤 거 꾸셨는지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태몽이라고요?
1: 어떤 게요? 지네가?
0: 지네 꿈이. 깜짝 놀랐어요.
1: 셋째.
0: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1: 늦둥이가 그렇게 귀엽대요.
0: 내 나이가 몇 갠데.
1: 늦둥이가 그냥 그렇게 귀엽대.
0: 지네 꿈이?
1: 아, 진짜요?
0: 태몽이에요?
1: 제 아들도 할머니가 지네 꿈을 꿔주셨어요. 어머머머머.
0: 그럼 제가 할아버지예요?
1: 아니죠. 주위에 그 누군가가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남의 꿈을 대신 꿔주셨을 수도 있어요.
0: 딸들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1: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
0: 깜짝 놀랐네.
1: 저는 지네 꿈이 이게 그 저기 태몽인 건 또 처음 알았네. 야, 여러분들 샵 2848번으로 어쩌다 오늘 꿈 얘기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좋은 꿈 꾸신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보시죠. 지네가 발이 많은데 태몽이면 기본이 쌍둥이래.
0: 진짜로?
1: 아, 진짜.
0: 이게
1: 진짜요? 이게, 몰랐어요.
0: 이게 덕담이 아닌데.
1: 왜?
0: 덕담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뭐 주위에 동료들이라든지 후배들 중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꿈 꿔주실 수도 있어요.
0: 후배들요?
1: 대신 꿔주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0: 후배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1: 아, 지금? 그런가? 예.
0: 누가 있지? 결혼한 사람이?
1: 해몽이 부하를 거느리는 꿈일 수도 있다고.
0: 아.
1: 지금 각자 다리... 엄청나게 해몽을 찾아.
0: 다리가 많아서? 다리가 많아서 부하를 거느린다고요?
1: 손주 보나요? 벌써요? 그러실 나이 아니신데.
0: 이거 딸한테 한번 전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반듯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자, 여러분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꿈 얘기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고민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166번님이 네. 신청곡 주셨네요.
0: 로이킴의 네. 봄이 와도라는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1: 같이 들을게요.

0: 네, 로이킴의 봄이 와도 함께 들었습니다.
1: 제가 그 진해 꿈꿔왔는데요.
0: 아, 네.
1: 며칠 전에 진해를 봤어요, 실제로.
0: 실물 영접. 네. 진해 보려고 꾸신 꿈인 거예요?
1: 아, 참.
0: 아니 근데 대단한 꿈을 꾸신 분이 있어요. 3244번님.
1: 24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0: 네.
1: 꿈에 노사연 씨가 나타나서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탔는데 네. 갑자기 집체만한 자동차로 바뀌는 꿈을 꾸셨대요.
0: 우와.
1: 그리고 바로 자동차에 당첨되셨답니다.
0: 대단합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당첨되셨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일도 있군요. 이런 행운은 진짜 평생 올까 말까 하는 행운이잖아요.
1: 아니 고민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다 꿈 얘기만 보내셨어요. 지금.
0: 원래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우리가. 아 저는 꿈에서 숫자를 외웠는데 잠을 깨고 나면 하나밖에 숫자가 생각이 안 날 때 왕 짜증이 납니다.
1: 저 이것도 해봤어요. 진짜.
0: 아.
1: 꿈에서
0: 번호를 누가 점지해줬군요.
1: 번호를 누가 불러주더라고요.
0: 네.
1: 그걸 받아 적었어요. 깨자마자. 그래서 그대로 로또에 적었죠.
0: 어떻게 됐어요?
1: 되긴 뭐가 돼? 하나도 안 돼요?
0: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꿈에서 죽어야 좋다.
1: 아,
0: 누가 이게 뭐 총으로 쏘거나 이러면
1: 시체를 보거나 뭐 이러면
0: 하잖아요.
1: 되게 좋다고 그러죠.
0: 그래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꿈이란 걸 눈치챈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제가 상대한테 빨리 나 죽이라고.
1: 아, 꿈에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0: 네, 그래야 좋다고. 그러니까 아. 반은 깬 거죠 이미. 그러니까 뭐 무슨 그게 좋은 꿈이겠어요. 아 근데 태몽을 꾸시는 분들은 잘 꾸시는 분들이 진짜 많긴 하던데 여러분 꿈 자주 꾸시고 꿈도 잘 맞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하다가 꿈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1: 자 저희들 광고 듣고 와서
0: 네.
1: 그거 있다이가 진행합니다.
0: 함께 하시죠. MBC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0: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집 나간 기억력 찾아오기 퀴즈.
1: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0: 자,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1: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와 그거 있잖아 니 알제?
0: 그래 그거 그거 있는데 생각 안 나네. 뭐지?
1: 여러분의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낼 퀴즈. 지금부터 저희의 대화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시작합니다. 어머머 남미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까 옛날 생각난다. 첫사랑 그 오빠야 잘 있겠지?
1: 무슨 오빠야? 철이 오빠, 영철 오빠, 태기 오빠, 민희 오빠, 철수 오빠, 돈이 오빠, 여리 오빠, 어떤 오빠 말이지?
0: 어머머, 네가 짝사랑했던 그 오빠야들 말고 내 첫사랑 돈이 오빠야 밖에 없다. 알잖아.
1: 야, 그 경북 영천에서 내려와서 연극하다는 그 오빠 말이가. 그 오빠 나중에 타코밖에 몰라가지고 네 억수로 힘들겠다. 애가 만나주지도 않고.
0: 돈이 오빠 말고 있잖아. 아니, 난 다른 돈이 오빠야가 또 있다고.
1: 정영돈?
0: 사골돈자 쓰는 오빠.
1: 사골돈?
0: 그래. 아무튼 그 오빠야가 멀리 살아서 내가 맨날 수화기 붙들고 살았었잖니.
1: 기억난다. 그때는 휴대전화 없으니까 맨날 동전 모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걸었었지. 전화기 있는데 거다가 통화하고 돈 떨어지면 또 잡아놓고 결국 동전 다 써갖고 내한테 맨날 야 동전 있나 하면서 빌리러 왔잖아. 하필 니는 난 돈도 없는데 빌리러 오고 그랬노?
0: 그래, 그때 또 내가 오락실 좀 들락거려서 동전 좀 만졌잖니.
1: 잘했지 잘했지.
0: 가끔 전화 걸러가면 앞에 사람이 동전 남아서 수화기 올려놓고 가기도 했었어.
1: 맞아.
0: 그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1: 절대 없는데 막 걸었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정이 있었네. 그 옆에 보면은 전화번호부 책에 억수로 두꺼운 것도 걸려있었는데 그 짝사랑하는 남학생 집 전화번호 찾아보고 전화하고 엄마나 아버지 받으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끊고 했다 아이가. 지금이야 뭐 문자, DM, 톡 이런 걸로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때 그 기다리는 감성 모르지.
0: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전화 한 번 하려면 그거 찾아서 거리로 나가야 되고 또 사람 아니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니.
1: 그 개인정보 다 틀렸네 그때.
0: 그게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 전화부스 찾아보기도 힘들더라고.
1: 맞다. 스마트폰 생기고 길거리에 그게 없어졌어. 거리마다 부스 안에 들어가 전화하고 그랬는데 네 글자로 그게 뭐지?
0: 그거 있잖아. 그 무슨 전화라 그랬는데.
1: 기억 안 나네.
0: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다 아이가.
1: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이거 보기가 진짜 힘드네요. 쓰는 분도 잘 없으시겠지만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넉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 길거리에서 이 전화로 전화하고 있으면 약간 범죄자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1: 약간 왜 전화기가 없지?
0: 그러니까.
1: 이런 느낌이죠 그죠?
0: 혹시 협박전화 하나?
1: 무서워.
0: 뭐 이런 느낌으로.
1: 자, 넉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힌트곡 나갑니다.
0: 장거리 전화. 장거리 전화를 이렇게 얘기했어.
1: 김혜림입니다.
0: 디디디.

0: 네, 네. DDD 듣고 왔습니다.
1: DDD가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0: 뭐예요?
1: Direct Distance Dialing. 장거리 직통 전화.
0: 아, 그렇군요. 지금 친구들은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요, 좋아하는 오빠가 남긴 거 자랑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삐삐 시절의 사소함, 그 목소리마저도 설렜답니다. 아, 음성 녹음 남겨놓으면 그것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1: 음성 녹음 남겨놨는데 연락 안 오면 뒤지게 혼났는데.
0: 아, 요즘은 길거리에서 보기 힘들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빨간 우체통도 진짜 못 만납니다. 라고
1: 그러니까요.
0: 하셨어요. 그리고 9178번님이
1: 예전에는 줄 서서 동전 한 움큼 들고 전화했던 기억이
0: 맞아.
1: 납니다. 그 뒤에는 이 카드가 나와서
0: 맞죠. 3,000원짜리 있었어요.
1: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0: 쑥 넣고 하면 옆에 카드 전화 있고 옆에 동전 전화 있고 이랬잖아요.
1: 맞아.
0: 삐삐 받고 전화하려고 줄 섰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3660번님도
1: 30년 전 데이트할 때는 삐삐는 이거 없으면 안 됐어요.
0: 아, 어떻게 생각하면 삐삐가 더 불편한 세대였어요. 이걸 또 받고 전화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1: 그래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어하. 불편하잖아요.
0: 맞아요.
1: 삐삐 확인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둘이 시티폰을 샀어요.
0: 어머, 되게 잘 나가는 커플이었네. 이거 지금으로 치면 최신형 휴대전화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나온 뭐 겔 이런 거 산 거 아니에요.
1: 그래갖고 남들 공중전화 이제 줄 서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시티폰을 딱 꺼내면 사람들이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0: 신사랑이다. 잘 나가셨네요.
1: 그거 얼마 못 썼어요.
0: 왜요? 그럼 그 뒤에
1: 바로 저 핸드폰 나왔잖아요.
0: 맞네요. PCS폰.
1: PCS폰. 그거 나와가지고 바로 무용지물이 됐어요.
0: 알고 있는 내가 싫다. 네. 아, 과거에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와서 연락하려니까 공중전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0140번님도
1: 그때가 행복했어요. 기다림, 그리움, 낭만이 있었죠.
0: 아, 지금 라디오를 열심히 들으시는 애청자 버스와니님께서 예.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1: 뭐요?
0: 분명히 배은호 아나운서가 30만원 들고 울산에 왔다. 울산 올 때 돈이 없다더니 시티폰을 샀다고요? 라고.
1: 아니, 월급 받았잖아요. 아니, 저는 울산에 취직해서 왔어요.
0: 아, 지금 아이님이 카폰 얘기도 하셨는데.
1: 카폰이요?
0: 저희 엄마 친한 친구분이 진짜 부자인 이모가 있었거든요.
1: 카폰은 카가 있어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니야.
0: 차 안에 이렇게 벽돌만한 전화기 있잖아요.
1: 있었죠.
0: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1: 제가 30만 원을 들고 왔다고 했지 월급을 30만 원 받는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신 이후에는 좀 잘 나갔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 잘 나간 건 아니고.
0: 아니, 시티폰 있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1: 제
0: 네.
1: 아내랑 하나씩 들고 통화하고 그랬죠.
0: 야, 사주셨어요? 아니면 각자 사신 거예요?
1: 그럼 사줬지.
0: 우와! 손 사주는 남자야.
1: 아니, 시티폰 얼마 안 했어요. 그거
0: 너무
1: 어때?
0: 멋있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줬으니까 더 의문입니다.
1: 뭐가 의문이야.

0: 아내분, 지금의 아내분한테 시티폰 사주고 집에 인천에 계신 어머니한테 뭐 해드렸어요?
1: 뭐 여러 가지 해드렸겠죠.
0: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는 기라.
1: 전 그래서 딸 만났어요.
0: 아들밖에 없는데. 어머리야.
1: 전 그래서 딸 만났어요.
0: 아, 혈압이 올라가지고.
1: 저 같은 아들 나올까봐.
0: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곡을 한 곡 듣고 저희가 여러분 샵 2848번으로 길거리에 있던 이 전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거 물어보는 것도 실례라면서요.
1: 이걸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요.
0: 네, 그냥 다이렉트 메시지 보낸다면서요. 예. 네, 진우 션이 불러줍니다.
1: 전화번호. Yes.

0: 네. 네.
1: 진우션의 전화번호 함께 들었습니다.
0: 아, 제가 시티폰을 104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1: 아, 이렇게 비쌌어요, 이게?
0: 아이, 그때 돈을 좀 만지셨네 보니까.
1: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분명히 월 저 뭐 할부로 샀을 거야, 할부로.
0: 12개월.
1: 12개월 할부로 샀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0: 할부로 하면은 사실 약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1: 104만 원이라도 할부라고 해도 꽤 많이 나가네.
0: 아이고, 이렇게 인천의 어머니 뭐 해주시는가 모르겠다네요.
1: 이렇게
0: 진짜로.
1: 비싼 줄 알았으면 안 샀을 거예요.
0: 1744번님이 시티폰은 서울에서 비싸다고 못 샀다고 신랑이 그랬어요. 지금 어쩌다가 정답이 공중전화인데 시티폰으로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셨어요 다들.
1: 저의 처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0: 맞아요.
1: 분께서?
0: 왜냐하면 인천에서 오셨었으니까. 아,
1: 저희 제 아내는 울산 어렸을 때 울산에 와가지고 네. 울산에서 쭉 살았어요. 초중고 대학교
0: 울산 토박이.
1: 네, 울산 토박이. 그래서 저 만나서 울산을 벗어날 줄 알았대요.
0: 착각이었습니다. 네, 예.
1: 저 만나서 울산에 콕 틀어박혀서 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저희 아파트 앞에는 아직 공중전화가 있어요.
1: 아, 있어요?
0: 항상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거든요.
1: 아, 그 누군가 이제 전화하라고.
0: 와, 근데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년째 그 100원 동전은 계속 있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 100원짜리 5개를 가져가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0: 와, 근데 어떻게 그대로 있지, 그게?
1: 그러니까
0: 신기하네요.
1: 급한 분들 전화하시라고 누가 놔둔 건데. 그걸 이제 딱 보이잖아요.
0: 뭔가 진짜 느껴지니까. 약간 낭만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가슴 속에서 계속됩니다. 공중전화라고 보내 주신 분도 있고요.
1: 그 연애할 때 네. 기다려서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탁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때 있어.
0: 아, 빨리 뭐 시간이 없거나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그죠.
1: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요거 지금 받으면 통화할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또 뒤로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0: 그 제일 짜증나는 건 뭔지 아시죠? 그 학교 동기가 콜렉트콜로 전화 올 때. 군대에서 야야야야야야야 저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내놔.
1: 그러면 이제 탁 끊어져갖고 전화를 받으시겠습니다.
0: 아니요.
1: 아니요. 그럼 탁 끊어버리죠.
0: 그래가지고 싸우는 애들이 많았어요. 야, 니 임마 콜렉트콜로 전화했으면 그만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죠.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1: 아, 그러네요.
0: 전화부스 안에서 통화하던 그날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다들 이때 예. 통화하시던 분이랑 지금도 같이 만나시는지 궁금하네요.
1: 학교 다닐 때 밤새 술 마시고 네. 술 마시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공중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추우니까
0: 옛날에 약간 문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1: 문 있는 거 있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0: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1: 그 꼭 저기 수화기 들고 예. 수화기 들고 그 이렇게 기대서 주무시는
0: 제일 난감한 분이 거기 화장실로 하시는 분들 정말 짜증났죠.
1: 가끔 문 열면 네. 약간씩 냄새 나는 데들이 있어요.
0: 자, 많은 분들 주셨는데요. 정답 공중전화였고요. 0839번님께 선물 갑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3: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결한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2: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3: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2: 진짜 최고다.
3: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2: 와우!
3: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2: 우후!
3: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2: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3: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2: 진짜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5: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Look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이분 너무 부러워요.
2: 네. 1744번님이 오늘 기분 좋아요. 우리 신랑 생일인데요. 요리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양장피 하고 있거든요. 이윤원 씨 생일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1: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양장피를.
2: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도, 왜 화를 내세요?
1: 저도 양장피 시켜 먹어야겠어요.
2: 왜 남의 집 양장피에 욕을 하세요? 저희는 해달라고 안 하고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1: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2: 아니 근데 진짜 맛깔스럽게 만드셨네요.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1: 푸짐하게 보내셨어요.
2: 네, 7776번님이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듣고 싶은데요. 이 노래를 이맘때쯤 동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1: 진짜 오랜만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2: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박경혜 씨의 노래.
2: 네.
1: 고개사의 첫사랑. 진짜 오랜만이에요.
2: 자,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3거래일 만에 7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4% 오른 7051.64, 코스닥은 2.28% 오른 830.3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거래일보다 9.5원 내린 1336.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카페 업주가 범행 직후 AI 프로그램에 피해자 상태를 가늠하려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카페 업주는 지난 4일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뒤 AI 프로그램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를 검색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여성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반쯤 파주 문산읍의 대형 빵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고 유력 용의자인 카페 사장을 검거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업주가 공범 최소 3명과 함께 상품권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2021년 9월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머니게임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공익이고 국부 유출 방지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제약업체 대표 강 씨는 브로커 양 씨에게 300개의 투자 유치를 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5%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15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브로커 양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를 통해 브로커 양 씨가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것을 알고 로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 연구원이 2030년이 오기 전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서 AI 모델 학습을 담당했던 제이컵 콕스는 현지 시간 8일 SNS에 두 회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콕스는 AI 개발자들은 2029년 말까지 AI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며 이 정도 위험을 가져올 인간의 활동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7: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유쾌함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야알못인데 야구장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 관중석 분위기는 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0: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요. 네. 신나게 응원가 따라 부르고 응원가 치맥 시켜놓고 먹고 마시고 좋더라고요.
1: 아, 그리고 야구장 그 관람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보통 야구장에서 먹는 음식으로 치맥 보통 떠올리잖아요.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근데 요즘 인기 메뉴 바뀐 거 알아요?
0: 그래요?
1: 1위 뭔 것 같아요?
0: 여전히 치맥 아닐까요?
1: 한 배달 플랫폼에서 야구장의 포장 배달 메뉴 주문을 통계를 쫙 내봤대요.
0: 네.
1: 치킨이 3위예요. 3위.
0: 어잉?
1: 되게 깜짝 놀랐죠.
0: 의외네요.
1: 2위가 어머, 생뚱맞게 고추튀김.
0: 에?
1: 고추튀김 명절인가?
0: 야구장에 고추튀김 파는지 몰랐는데.
1: 응?
0: 잠깐만, 근데 사진 보니까 거의 뭐 새우튀김보다 더 큰데요?
1: 오이고추다 이거는.
0: 와, 그러네.
1: 그 1위 궁금하죠?
0: 네네.
1: 1위는 진짜 놀라실 거예요. 물회 육회 세트.
0: 잠깐만요, 전설 씨.
1: 이게 돼.
0: 야구장에서 물회 육회를 어떻게 먹는?
1: 이게 된다고 이게.
0: 잠깐만, 아, 또 사진 있네. 컵에 담아주네요.
1: 아, 대박이다 진짜. 야. 이게 되네.
0: 그러네.
1: 아, 물론 이건 여름에 조사한 거니까 계절이 바뀌면 또 순위도 바뀌겠죠. 좀 네. 뜨끈한 탕이나 뭐 이런 걸로.
0: 그쵸.
1: 중요한 건 이제 야구장은 야구만 보는 데가 아니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죠.
0: 이런 게 그야말로 진해보겠죠. 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는 거.
1: 그런 거 있잖아. 네. 야, 이 야구장이 여기 경기 보는 이 플랫폼이 네. 고추튀김 맛집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맛집 검색에도 야구장이 나오겠는데.
0: 그러네요.
1: 완전 새롭고 혁신적인 것보단 기존에 있던 곳에서 딱 한 발만 더 나가는 거. 그것도 발전이잖아요.
0: 네네네.
1: 야구장 가면 뭐 먹고 싶어요?
0: 1, 2, 3등 다 먹고 싶은데 지금.
1: 물에 육회 세트 땡겨본다.
0: 네. 고추튀김도 좋아 보거든요.
1: 육회를 야외에서 먹는다고?
0: 이야.
1: 아니, 얼마나 잘 돼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야.
0: 최근 안 갔는데 가봐야겠네 또. 네.
1: 하, 난생 처음 어떻게 발을 띄어 말어. 야구 때문이 아니라 네. 먹거리 때문에 야구장을 간다니.
0: 그러게요.
1: 신기한 세상이네요.
0: 네.
1: 자, 카펜터스의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Top of the World.

0: 네, 9월 9일 수요일 첫 곡으로 카펜터스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야구장 물회를 검색해 보니까 네. 아 진짜 문천식 씨 말대로 아 컵 같은 데다가 이렇게
0: 그죠 담아주죠.
1: 아니 이게 된다고.
0: 되네.
1: 이러다가 아주 겨울에 샤브샤브 먹었어.
0: 그러게요.
1: 와 대단하다. 물의 육수를 이렇게 쫙
0: 얼음처럼
1: 살얼음 동동인 거를 짜가지고
0: 그렇죠. 저
1: 케첩처럼
0: 슬러시처럼 해가지고 부어서 먹네.
1: 물의 슬러시. 이거 외국인들 맛보면 진짜 또 중독 각인데. 오 코리아 무화이
0: 그러게요.
1: 불가능에 도전하는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관념들이 점점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조기축구 사연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 야구 하신다는 분들이
1: 많아졌어요. 네. 0096님이 저는 사회인 야구인입니다.
0: 네네.
1: 어느 경기 날 1루 나간 상황에 견제구가 연속으로 오는 바람에 아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아웃 안 하려고

0: 길을 쓰고 다리를 일자로 쭉 뻗었어요. 다행히 세이브. 근데 다음날 근육통 시계 와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1: 아.
0: 여기 앞에 그 세르구니 쪽 그 근육 아우.
1: 다리를 쭉 벌렸으니까 베이스
0: 그 발레리나처럼.
1: 아하.
0: 보면은 진짜 다리 쭉쭉 뻗던데 야구 선수들 유연성 보통 아니더만요.
1: 그분들은 이제 전문 프로니까.
0: 그죠.
1: 사회인이고 나는 스트레칭을 좀 덜 하셨나.
0: 그래도 사회인 야구단 수준도 올라간 게.
1: 그렇죠.
0: 예전에 축구 한참 붐일 때 클럽 네. 축구도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가 한참 붐이 되면 레벨업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와. 오늘은 야구 아니고 축구 매니아죠.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신 날입니다.
0: 진짜 이분은 어쩜 예. 그렇게 축구를 좋아할까.
1: 그렇죠.
0: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은 4부부터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베스트.
7: 근데 베스트가 뭐예요?
8: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8월의 주인공 어디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8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8: 상품이 크다 보니까 거르고 걸러서 또 걸러서 지라시 가족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와 정선은 씨 손에 들려 있습니다.
4: 자,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그 투명한 과정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8: 아하, 아, 어셔가 또 오셨죠. 아, 좋아. 아하, 오늘은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데. 자,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서 오셔. 자, 웃음 편지 듣고 싶어요? 아, 예, 예. 아, 원하시네요. 웃음 편지 원해요? 아, 원하시네. 자, 이거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 이거 계속해 우리 피디 고개 들어.
4: 애매하게 엇박이야.
8: 자,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입니다. 8월 한 달간 방송된 주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두 사연 들려드리고 그중 단 하나의 사연이 월간 베스트로 뽑힙니다. 어허, 이제 사연 들어오셔. 어셔 오셔.
4: 어, 민망해. 잘 참으셨어요. 요거만 참으시면 되니까.
8: 지금 핸드 잡고 여러분 손 고봐가지고 지금.
4: 괜찮아. 손가락 펴세요. 네, 네, 운동하시고. 네. 8월의 베스트 사연 이제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8: 자, 웃음이 묻어난 편지 8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4: 8월 4일 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됐습니다. 광주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9: 운전 면허증 이렇게도 따다.
4: 역시 연기가 정말 그 사투리 연기가 돋보였던
8: 그거 아니에요? 전라도?
4: 네, 맞아요. 네.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신 우리 여성분이었는데 남편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티칭 하신 사연이었습니다.
8: 아, 이게 사랑일 거예요.
4: 사랑이죠. 예. 근데 가끔 사랑은 자기 우라도 담더라고요. 아... 사랑에 오롯이 예쁜 것만 담길 순 없어요.
8: 맞네요. 네. 네.
4: 자, 남편의 네. 운전식 씨의 연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감을게요.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8: 어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 네. 30년도 더 된 그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운전면허증 취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운전면허증을 따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사왔죠. 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저보고도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9: 싸게 싸게 면허 따갖고 싸게 싸게 운전하란께 면허는 못 따냐? 묻어 있단가 당신? 싸게 싸게 도전해보란께 응 따불어. 답답하네 진짜. 아, 시작하라고.
4: 그래서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넓은 공터에 가서 남편과 운전 연습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뭐 학원에서 강습받고 시험도 학원에서 본다고 하는데 아유, 30년 전엔 안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시험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9: 브레이크에 발 올리란 게 어? 브레이크
4: 여기?
9: 그것은 악셀이잖아. 악셀 브레이크를 말아 핸드 브레이크도 내려야지.
4: 핸드 브레이크 어딨어 그게?
9: 핸드 옆에 있잖아. 브레이크 어? 말고 핸드브레이크.
4: 아우 좀 조용히 해봐.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아무 생각 안 나.
9: 헷갈리는 게 따로 있지. 뭐냐.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그러하고 급하게 밟으면 둘 다 죽어버려.
4: 아니 당신이 밟으라 그랬잖아.
9: 시동. 나한테 대꾸할 생각하지 말고 시동에 신경 쓰란 게. 악생 밟으라고 악생. 시바 어디 가는 겨? 어미 나무 들어받으러 환장한 겨? 브레이크 급정거리인데 왜 하는디? 세 번에 나눠서 밟으라고 꾹꾹꾹.
4: 아니
9: 환장한다 나.
4: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9: 늘 잘했다고 우냐? 시동 꺼졌잖아.
4: 아니 물론 제가 유난히 남들보다 운전이 둔했을 순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까지 구박할 일이냐고.
9: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
4: 그래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멘탈 교육이랍시고 갑자기 막 사족보행을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9: 자 나를 따라 돌면서 위치할게. 나는 할 수 있다.
4: 이렇게까지 해야 돼?
9: 해야 돼.
4: 나는 할 수 있다.
9: 크게 외쳐야지.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버렸다.
4: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9: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4: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 사족보행을 왜 하는 건데?
9: 사족보행이 뭐예요? 곰에서 착안한 운동 아니요. 그러니까 곰의 정신으로다가 멘탈을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요. 자,
4: 뭐야?
9: 네 발로 걸으면서 다시 또? 나는 할 수 있다.
4: 그렇게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고 드디어 시험날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9: 배에 힘 꽉 주고이. 눈 똑바로 뜨고이. 그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게 알았지?
4: 알았어.
9: 당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게. 아이고.
4: 그렇게 나보다 더 긴장하며 출근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의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 떨어지고 말았죠.
10: 어찌 됐단가?
4: 떨어졌어.
10: 무엇이요? 떨어져 버렸시야. 아가 그러고 교육을 시켰는데 떨어져 버렸어.
4: 아니 그게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바닥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 아, 내 땅바닥이 보여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거기다가 등받이가 막 젖혀진 상태로 세워지질 않아서 막 눕다시피 했어. 핸들은 또 뭐하래 뭐해 막 뻑뻑해가지고 안 여 여보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인가요? 아니 그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두고 말을 했죠.
9: 안 그봐.
4: 아, 왜?
9: 우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요.
4: 아니야 나는 포기하고 싶어.
9: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시 하는 것이요.
4: 아니.
9: 자 멘탈 교육부터 다시 한다는 게.
4: 자 일어나. 그거 하기 싫어.
9: 자 여보 잔소리 하들 말고 사족보행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4: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또다시 운전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날 남편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까지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9: 나가 같이 가.
4: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9: 앞장서 시잘때기는 소리 말고 오직 내 말만 듣는 거예요.
4: 아니 당신은 시험차에 타지도 못하는데 뭘 당신 말을 들어.
9: 나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믿으라고.
4: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베개까지 등에 댄 채 출발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저 멀리서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9: 출발 천천히 긴장 풀고.
4: 네 남편이었어요. 시험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근처에 아파트 상가 큰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소음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시험장과 울타리 사이에는 꽤 거리가 있어서 웬만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희한하게 남편의 하이톤 목소리가 정확히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9: 내리막을 할게. 천천히 발 떼지 말고 천천히 속도 줄여랄게.
4: 너무 창피해요. 옆에 타고 계시던 시험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11: 누구세요?
4: 남편.
9: 아니 너무 오른쪽으로 왔단 게 살짝 왼쪽으로. 아니라고 살짝 앞으로 빼물어. 아니 앞으로 빼라.
4: 그래 너도 힘들겠지.
9: 빼물어.
4: 지도 지치겠지. 이게 보통 일이야 이게. 정신 사나워. 저는 생각했어요. 나 저 진짜 남편도 목소리만 안 들려도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코치처럼 제 차와 함께 트랙을 돌며 팔까지 휘둘러가며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어요.
9: 몰랐고 그게 너라구나. 발대지 말라는 게.
4: 죽겠어.
9: 지금까지 셌다가 떼라고.
4: 죄송합니다.
9: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는 게. 돌아 완전히 놀라.
4: 돌겠다 진짜.
9: 나 돌아면 크게 돌아보라 크게.
4: 어디까지 하나 보자.
11: 어깨살에 맞춰가지고 좌측 드라마로.
4: 너무 싫다.
12: 누구세요?
4: 너무 싫어.
12: 저분 누구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4: 아, 죄송해요. 진짜 예. 죄송해요. 정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혼자 쓰리 투 원까지 세고 출발할 때도 혼자 원 투 쓰리 포 세고 결국 남편의 목은 점점 쉬어가는 거예요.
11: 진짜요, 진짜. S가 아니고 T자란 게.
4: 저 미쳤나 봐 진짜. 그렇게 제 정신을 오히려 혼미하게 만들었던 제 남편. 제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13: 합격입니다.
4: 남편은 제 합격 통보를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11: 나는 당신이 진짜 떨어지지 않았다게 안았다가 참말로
4: 진짜 되다. 남편은 다 자기 덕분에 합격한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할게요. 저 남편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시험 볼 때 각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그 파이팅 외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우리 남편처럼 방해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도 남편한테 떠밀려서 운전면허 딴 덕분에 뭐 지금 30년째 운전 잘하고 댕깁니다.
11: 내 덕에 붙었시야. 우리 무슨 옛날에 내 덕에 붙었시야.
4: 떠벌떠벌. 아우 떠벌떠벌떠벌이. 지금 면허장 면허 시험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죠. 아유, 남편한테 이제 와서 한마디 할게요.
12: 네네.
4: 여보, 우기지 마. 나 당신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 이거 순전히 내 실력으로 딴 거야.
12: 열심히 하는데 정선 씨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4: 고단하더라고.
12: 어디까지 하나 보자가 뭐예요. 어디까지 하나가. 네.
4: 아니 너무 고단하더라고. 연기가 네. 주변 사람을 많이 피로케 했어요.
12: 좀 기빨리게 하는 그런 연기였죠.
4: 1425님. 네. 네. 아따 천식 씨 그럼 잼나게 잘하네. 전라다 사투리도 겁나게 웃겨버려. 아 이 맛에 지라시를 좋아한단 게.
12: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좋아하는 또 오빠들이 네. 많이 계셨어요.
12: 고맙습니다. 네. 9011님은요. 저는 아들한테 연수 받다가 빡 하고 열받아서 운전 안 해요 그냥.
4: 그럴 수 있어요. 어이구, 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그쵸. 못 넘겨 잘.
12: 기분 상하니까.
4: 그게 가족끼리는 네. 좀 더 심한 것 같아. 6245님 이거 봐 여기도 있어요. 엄마한테 운전 배우다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모녀 전쟁 날 뻔 했습니다. 이게 그쵸. 나의 초반을 기억 못하는 건가요? 그 운전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내 초보 때를 전혀 기억 안 하시더라고요.
12: 근데 운전 가르치다가 운전만 가르치시면 되는데 하여튼 너는 매사가 그래 매사가.
4: 아우 지 아빠 닮아가지고.
12: 이런 게 시작되니까.
4: 엄마 좌회전 못하는 게 왜 아빠 닮았어야?
12: 그럼 안 돼요.
4: 서름을 쏟아내니께.
12: 네, 4757님도 크크크 너무 재밌다. 저는 40년 전에 개인 레슨 받다가 결혼해서 35년째 한방 쓰고 있어요.
4: 무엇일까 이것은.
12: 와 연수 받다가. 와.
4: 이런 경우는 무엇일까? 우리를 맥없이 주저앉게 하는 이런 진짜네. 별도의 사항은
12: 기어봉을 같이 잡아버린 거죠. 네, 기어봉을.
4: 그 우리 네. 한번 사연 그런 거 진한 거 왔었는데.
12: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 위에다가 얹고.
12: 그렇죠, 손을 잡고 얹고 포개고. 아유 참.
4: 정말 베개 하나 있는 사연. 예. 동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귀한 사연이에요. 일반 사연 아닙니다.
12: 그렇습니다. 퀴즈 드릴까요?
4: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12: 사연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이곳에서 남편에게 강습을 받았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4: 1번 공터, 2번 장터, 3번 나루터.
12: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10: 네,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11: 아까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사연자가 운전 강습을 받은 곳 정답은요?
10: 1번 공터였습니다.
11: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10: 자, 어셔 가고 이분이 오셨네요.
11: 그만 불러.
10: 브리니 스피어스. 아니죠. 브리니 스피어스. Hello, Britney. How are you? 잠깐만, 브리니. 뭐라고? 오랜만에 나 취해서 바나나 먹었다고? 취해서 바나나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바나나도 좋지만
11: 이 개그가 언제 건데?
10: 웃음 편지 없어요. 바나나 직접 씹어 삼켜야 되지만 웃음 편지 듣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씹어서 넣어드려요. 아 좋았다 좋았다. 자 다음 세대 들어주실 거죠? 누가 is you?
11: 이거 옛날 쇼 비디오 자켓 때 하던 거 아니야? 20일 목요일에 소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0: 익명입니다.
11: 자 우리 사연자분이 자전거 라이딩하고 그 친구 할머니
10: 이것도 웃겨요.
11: 생긴 웃픈 에피소드인데 아 여기서 문천식 씨가 그냥 킬포가 나와요. 킬링 포인트가 아 어지러워.
10: 할머니랑 그 친구 드신 남사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11: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활약이 대단했죠.
10: 네.
11: 네, 그 리액션이랄까.
10: 주인공들 여러분 좀 이렇게 발냄새가 좀 나가지고. 네.
11: 젊어서 그래. 네. 그야말로.
10: 네, 운동하니까.
11: 자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사연 네. 감아요.
12: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10: 네.
12: 저와 제 친구 천순이는 평일에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라이딩을 즐겨합니다. 한 번은 주말 라이딩을 마치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천순이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10: 네? 막국수랑 지짐이요? 어 당장 갈게요. 야야야 우리 할머니가 막국수 해주신대.
12: 아 진짜?
10: 우리 배고픈지 어떻게 잤지? 야 우리 할머니 진짜 점쟁이 빤스 입으셨나봐. 야 가자.
12: 어 진짜 근데 잠깐만 있어봐봐. 이렇게 땀 범벅인데 어떻게 그냥 가. 게다가 사이클링 바지까지 입었잖아. 야 이걸로 어떻게 할머니 집에 가냐?
10: 야 우리 쫄쫄이 입어도 예뻐. 왜 그래? 괜찮아. 야 우리 할머니는 다 이해하시거든. 가자.
12: 그래? 그래서 조금은 찝찝했으나 배가 워낙 많이 고팠기 때문에 저와 천순이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10: 할머니 저 왔어요.
12: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지 들어왔어. 어, 아이고 오늘 강지가 두 마리 왔네. 이 그래 어 들어와. 할미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이 많이 먹어.
10: 네.
12: 그래서 거실로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는데 아니 거실에 웬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13: 아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나는 동네 친구야. 남사친. 뭐 연인 이런 거 아니야.
12: 아이 지저분해. 그래 네. 저희 그냥 여자라 생각해. 내 친구 문씨요. 네. 놀아지 말고 앉아. 언능 막국수 해다 줄게.
13: 근데 저 두 사람은 레슬링 선수인가?
12: 아 네?
13: 복장이 왜 그래?
12: 아 네 저희 라이딩 하다 와서 그래요.
13: 아 진짜로 레슬링을 하다 왔구만.
12: 아니 라이딩 어? 자전거 라이딩.
13: 자전거?
12: 네네.
13: 자전거를 타는데 왜 그렇게 옷을 입나? 아 뭐 또 젊은이들 유행인가?
12: 아니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도요.
13: 야 봉자야 나도 이 바지 하나 사가지고 입을 까이고 내가 내 또래에 비해서 이게 궁둥이가 바싹 올라간 편이거든.
12: 닥쳐!
13: 어? 아 참 어 그 바지가 참 탐나네.
12: 다행히 할아버지가 저희 바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바람에 뭐 복장에 대한 민망함 걱정 이런 건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그 사이 천순이 할머니께서 음식을 내오셨어요.
13: 이야 많이 차렸다.
12: 아이, 그럼 우리 강주들 왔으니까 많이 차려야지. 이거 먹어 먹어.
13: 근데 막국수하고 지짐이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12: 이?
13: 청국장은 왜 그랬어?
12: 청국장은 뭐 안 그랬어.
13: 냄새가 나는데 뭐 이? 아주 꼬리꼬리 독한데 청국장 얼른 내와.
12: 안 그랬어.
13: 그럼 이건 무슨 냄새야?
12: 제 발냄새였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 평소에 원래 발냄새가 좀 있어요. 발에 땀이 많이 차서.
10: 예.
12: 그날은 자전거까지 타가지고 더 심했을 거거든요. 아 어머 죄송해요.
13: 어?
12: 이게 제 발냄새 같은데 아 제가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13: 아
12: 제가 씻고 올게요.
13: 아 아니야 됐어 됐어. 밥 먹다가 발 씻으러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12: 아,
13: 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아, 천천히 먹고 씻으면
12: 아이고 유난을 따라 이 나이에 못 맡을 냄새가 어디 야 이거 지가다. 아이 그래도 젊은 애들이 뭐 발냄새가 독해봤자
13: 좋아요 오바좋아요 그렇지
12: 야,
13: 어.
12: 아, 야 이거는
13: 그래
12: 좀,
13: 다들 아. 서로 오바들 아니면 우리 자 먹자고 자 수전
12: 그래서 저는 너무 배도 고프고 해서 아유 그냥 염치불구하고 먹고 씻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순이가 저를 보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14: 야 너 진짜 웃기다. 조선시대니? 친구 집에 와서 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어? 야 편하게 그냥 먹어. 뭐 남의 집에 왔어.
12: 아 그래 편하게 앉아. 우린 괜찮으니까.
14: 그래 다리 펴 야.
12: 그래서 양반다리라도 하려고 다리를 폈다가 사부작사부작 움직였는데 할아버지가 드시던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13: 야 이거 내가 살다가 어? 6.25도 겪은 사람인데 말이야. 아, 이런 냄새 진짜 내가 그 전쟁통 골방에서도 난 적 없는 야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 저 창문을 좀 열을까 우리?
11: 열었어. 열은 거예요.
13: 아, 열었다.
11: 사방 이거 다 문 다 활짝
13: 야 그 창문의 한계를 넘어선다.
11: 열었어.
13: 야
11: 그만이야.
12: 사실 발냄새도 민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먹고 일어났는데 두 분이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13: 아 그래도 이왕 왔는데 고스톱은 한 판 치고 와야지.
12: 아 그래 맨날 그 둘이 맞고만 치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
14: 야 근데 넌 화두 칠 줄 알아? 난 화두 못 쳐.
12: 아 또 치는 법은 아는데.
13: 아 그래 치면 아는 말면 됐어. 자 얼른 담요를 깔자고.
12: 그렇게 해서 친구는 광을

0: 조금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낯섰나 봐요.
1: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비활 아
0: 아 지금 오바 진짜
1: 아 누나는 아까 더 해놓고 나한테 아 지럽다
0: 아이고 무시 왜 이래 어?
1: 아이고 무시. 어디서 독가스가 나오는 아 머리 아파
0: 저가 아이고 야 저거 천순이 친구야 저 네? 우리가 네? 미안하다 개코야 이게 놓친 애들이 개코라 참 미안한데 너 몸을 들썩일 때마다 발냄새가 나 이게 몸을 좀 덜 들썩이 만들 무시 정신 차려
2: 할머니 그러지 마 진짜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 친구 울어
0: 네 실제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1: 아이고
0: 저도 알아요 저 부서 회식할 때도 발냄새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가면 맨 끝으로 들어가요 고기 냄새에 발냄새 좀 숨겨볼까 하고요. 이게요. 게을러서 아니에요. 발을 하루에 두세 번씩 열심히 씻는데도 잘 안 돼요.
1: 아,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 아이고. 우리가 면전에 두고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했네. 아유, 내가 미안해요.
0: 그래, 아, 미안이야.
2: 그래, 울지 마, 정이야.
0: 아이고, 일로 와. 내 저기 저 우리 강지 새끼 친구니 발냄새 때문에 세상 살기 힘들면 되겠어?
1: 네.
0: 저 혜미가 얼른 발 씻겨줄게.
1: 그래 따라가 봐요. 우리 봉자 씨도 저 남편 발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0: 아유,
1: 했다고.
0: 그럼 그럼.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욕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1: 저 목욕 의자 앉으면 되겠다, 그지?
0: 그래, 거기 앉아서 양말 벗고 팔 일이 돼. 나 내 손녀가 쓰다서 그래. 나도 내 왕년에는 발냄새로 동네에서 좀 날렸어.
1: 대단했지, 맞아. 바람 부는 날엔 봉자씨 발냄새가 노인정까지 퍼졌다고.
0: 오바 싸지 마라. 하여튼 좀 칭찬만 해주면 그냥 오바를.
1: 유마를 몰라, 유마.
0: 가만있어, 그냥. 아이고. 가장하지 말고 조용히 야. 근데 이제 나가 희망적인 걸 얘기해줄게. 이제 늙으니까 땀도 안 나. 그러고 발냄새까지.
1: 맞아.
0: 자 양말 벗고 이 엄마야 발이 겁나 커 왕발이여. 아이고 장군감이네.
1: 아이고 수다 좀 그만 떠고 얼른 씻겨줘라 좀.
0: 아이고 알았어. 이 참 발냄새를 부르는 발 사이즈네. 이거 저거 이 봐봐. 이 빙초산을 넣고 발을 씻으면 냄새가 안 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안 돼 발껍질 다 벗겨져. 큰일 나. 자 이렇게 따순 물에 발을 좀 불려. 그리고 이제 수세미에 비누를 가득 묻혀가지고 그 냄비 탄 거 알지? 그거 닦듯이 그렇게 닦으면 되는 거예요.
2: 아, 네네네.
0: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아씨, 나와봐. 발이 뭐 이렇게 커?
1: 그 힘들면 문지르면 내가 해줄게.
0: 아이고,
1: 뜨자.
0: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1: 우와.
0: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할머니께서 면양말도 한 보따리 챙겨주셨는데요. 손녀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발냄새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네, 주간베스트로 방송 나갔을 때 어떤 문자인데요. 영광스럽네요. 7798님. 아 여기 식당인데요. 손님이 포장을 기다리면서 사연 듣고 웃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주저앉아버렸어요.
4: 어머나 세상에.
3: 너무 웃기네요. 크크크.
4: 아, 저 이렇게 예. 신체 변화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3: 아, 예.
4: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렸어요 이런
3: 그 정도군요. 뿜었어요.
4: 예. 이런 것들은 저, 그랑프리죠 진짜.
3: 예, 노트북에 커피 뿜었어요 이런 거 너무
4: 너무
3: 좋아합니다.
4: 감사해요. 예. 더욱 많이 뿜어주시길.
3: 네.
4: 근데 안전 운행을 해주시길.
3: 그렇습니다.
4: 예. 우리 5484님, 아 남일 같지 않다. 나도 젊어서 발냄새 엄청 났는데 나이 드니까 안 나.
3: 오.
4: 그게 호르몬이라
3: 그런가 봐요.
4: 그 왜 한창 고등학생, 중학생, 남학생들 모여 있을 때 들어가면은 헙. 정수리에서 그 그쵸. 호르몬이 막 샘솟을 때니까 분수처럼.
3: 3711님도 이 와중에 제일 소름인 건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칠 동안 혼자 멀쩡한 친구 비염이었을까요?
4: 아무래도 또 너무 익숙하면 코는 제일 빨리 마비가 되는 감각기관이래요.
3: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예민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4: 왜냐하면 낯선 데서 확 들어왔으니까. 왜냐하면 늘 그 채취를 달고 사는 친구나 본인은 정작 둔한데.
3: 그렇군요.
4: 할아버지는 어지러울 정도로 했잖아요. 아 어지러워.
3: 자 이제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가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드려요.
3: 사연자와 친구는 이것을 타고 땀 범벅이 된 상태로 친구 할머니 댁에 갔죠. 이들이 탔던 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말, 2번 자전거, 3번 오리배.
3: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0: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영철 씨가 이 노래로 필리핀 네. 마닐라 진출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토크쇼 나가서 아주 또 히트를 쳤더라고요. 김영철의 따르릉.

0: 자,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와 친구가 탔던 거 정답은요?
1: 2번 자전거였습니다.
0: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대망의 8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해봐야겠죠?
1: 운전면허증 이렇게도 땄다. 그리고 익명입니다. 이 두 사연 가운데 8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익명으로 김정희님이 보내신 운전면허증 이렇게도 땄다가 선정됐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츠. 우리 사연자분께는 20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1: 해줘야지 그거.
0: 누가 받냐고요? It's you!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 권태로워.
0: 게시판에. 아니에요.
1: 파성에 젖어가지고.
0: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게시판에 재민산 올려주세요. 안 울림 나 울어.
1: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막 깔나게. 이 내가 조련하고 있어. 본인이 시작했는데 조련당하고 있어. 자, 지금은 라디오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게시판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재 공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원 상당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기다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I can just see.

0: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덮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국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몇 시인지 알려다오.
0: 매일 오후 4시. 정사님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524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어깨가 무거워서 부항을 좀 뜨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부항 짜고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2: 아빠 페페로니 피자 먹고 싶다.
0: 그래서 피자 시켜줬습니다. 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3: 페페로 똑같이 생겼어요.
0: 부항 짜고.
3: 네. 네. 부항 안 빠졌으면 더 똑같아.
0: 윤종신의 존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3: 아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어린 나이에 그것과 다르지 않네요. 저 항상 부항 짜고 보면 페퍼로니 생각나고.
0: 아 그렇구나.
3: 그 부항이 선명할 때 더 페퍼로니 같아요. 빠지기 전.
0: 예. 자 2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3: 자 윤종신의 존니 들으시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에세이.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의 미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의 미시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현지에서 한국 구호대의 철수 결정을 비판하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남동 발전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수 이후 15일 동안 절제하며 정부를 믿고 협조했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건 외교적 공조 부재, 책임 회피, 수색 형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 9일 오후 4시 20분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1% 오른 배럴당 $100.02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0를 넘긴 건 7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실무 단계 논의들이 흘러나가면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601개 시민사회 단체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파병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종교, 노동, 인권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전 중인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전쟁 동참 파견이라면서 침략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4월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7%, 신체폭력 15%, 사이버폭력 7% 순입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 학교 밖은 28%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 야학교 선생님은 주말에 저에게 물리를 따로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교수님 주선으로 다른 대학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어려워서 또 다른 대학 교수님한테 가르침을 청했는데 역시나 홍케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다 또 저에게 물리학을 가르쳐 주신 러시아 박사님과 유학까지 연결해 주신 고려인 교수님까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잠시 후 남일에 참견하기 참 좋아하시는 두 어르신과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할게요.
1: 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살심한 남편이 며칠째 팔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려요. 이 인간 언제까지 냅둘까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 주 음수 버릴 때 같이 버려요. 이런 류의 네. AS 없고 네. 후기 기대하지 않는 네, 직관적인 상담 이어질 겁니다.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광고 듣고 올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3: 어떻게 이제 저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4: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아 나요? 할매 할매의 고민 해결 시간. 아 헷갈려 씨. 할매 할배
3: 상담소.
4: 아 캐붕 온다 캐붕.
3: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딴짓하는 걸 있잖아.
4: 야, 하는 일이 존만이야 씨. 야 지든
3: 방송 열심히 해지 사람.
4: 시끄러 닥쳐 주인이.
3: 방금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냐?
4: 야, 나니까 하지 지금. 아이고, 나 지금 야이. 까꿍 40년대생 여자들의 워너비지 정선자 옷이다.
3: 워너비 말고 매일이 고비 문천식 옷이다.
4: 그치 고비요.
3: 네, 선자 씨 팬이 많네 근데. 이슬비님이 할매 시원시원 옷이네요 최고예요.
4: 아유 아가 복 받아라.
3: 0630님도 선자 할매 어째 그래 잘하실까나 연속 끄게 좀 출연하세요. 말투가 정겹고 우리 할매 같아요.
4: 아이고 그러냐 이, 집에 좀 들어와라든. 뭐 이런 거지. 그래요. 연속 끄게 어떻게 연락이 없네. 나 싸게 쳐줄 수 있는데 박리담에. 그래요. 저 일단 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지킨 거 보니까 야들 또 두탕 뛰러 갔나 봐.
3: 그렇지. 예. 고민이 많은가 봐.
4: 그래야 저 선이랑 천식이 바짝 벌고 우리가 오늘 상담소 문 열어요.
3: 그래요. 오픈. 오늘 저 선자 씨 먼저 치고 들어가 봐.
4: 자 3783님이 안녕하세요. 두 달 뒤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3: 꼭 해야 되나.
4: 야 씨. 초를 치고
3: 농담
4: 앉았어.
3: 농담 아니야 농담. 아이고.
4: 내가 네. 지 졸혼했다고 애들 결혼하는 거 자꾸 소금 뿌리면 안 돼.
3: 미리 축하드립니다.
4: 그래. 예, 예, 예. 살아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이제 청첩장 돌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회사에 안 친한 선후배까지 드려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야. 아 이거 까리해 까리해.
3: 이건 난제지 난제.
4: 난제요. 이거 잘못 돌렸다 또 욕 들어먹어.
3: 또 너무 돌리면 얘가 한번 싹 거들라 그러나 이런 거.
4: 그렇지. 이제 수금할 때가 됐나. 이거 갑자기 생뚱.
3: 근데도 너무 안 돌리면 야 너 나랑 그런 사이였냐? 나 섭섭해.
4: 내가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최근에 커피 한 잔인데도 때렸던 관계면 돌리고 한 2, 3년 격조했다 그러면은 모바일 청첩장 대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쓱 간을 봐. 그래서 이제 리액션이 씹으면 보내지 말고
3: 그렇지 뜨뜨미지근하면
4: 엄마 세상에나 네가 벌써 결혼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호가 좀 온다 싶으면 쓱 한번 건네보고
3: 그렇지
4: 거기다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꼭 와주세요 이거보다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 부담은 크게 갖지 마십시오.
3: 네네네.
4: 그럼 올려면 오고 또 빠질려면 또 빠지고 그래야.
3: 그렇죠. 그래서 단체 문자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요.
4: 그래서?
3: 연락을 안 드리면 나중에 또 혼날까 봐.
4: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천식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걔는 뭐함 뻑함 선배들은 혼났다 그러더라고. 동엽이 오빠한테 혼났어요. 뭐 선이 누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혼을 낸 주체가 뭐가 돼야?
3: 혼내는 사람이 되지.
4: 그러니까 네가 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천식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준식 할배가 아니라. 지 면피하고 내가 괜한 잘못도 안 했는데 선배가 혼을 냈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에이. 혼낼까 봐가 아니가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야지.
3: 나 같으면
4: 국어 배울 때 뭐 했냐.
3: 나는 근데 많이 돌리는 편인데 또 적당히 하는 게 좀 좋지.
4: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격조한 사이끼리 또 청첩장은 수금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3: 그렇지.
4: 인사 차원에서 예의가 아닌 것

0: 같아 돌립니다 이러면.
1: 아, 맞아요.
0: 포장지가 괜찮아.
1: 최근까지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소주 한잔 하고 그랬으면 해도 됩니다.
0: 그래요. 예. 그래요. 에휴 참 어쨌든 축하야.
1: 축하해요.
0: 그리고 예. 살아봐. 자 가 또.
1: 많이 오기를 그런 때.
0: 그 결혼식 많이 와서 축하해줘야지.
1: 그럼. 예, 그래요. 자 익명으로 김정희님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입니다. 전화하면 가고 있다는 말만 해요. 단 한 번 안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2, 30분씩 늦어요. 저도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버릴까요? 만나는 날마다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0: 늦게 나갈 수 없는 사람 아니요? 문천식 같은?
1: 그렇지. 자기가 시간을 지키는 게 낙인 사람도 있다고.
0: 그럼. 친구가 그 너무 이제 이 상습적이면 한번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를 제 시간에 보고 싶다. 그 제 시간은 그러면은 아예 그 친구한테는 별도로 그 4시 반이라고 생각해야 4시면
1: 그렇지. 그래서 아예 맞춰서 나가요.
0: 그래 친구 한 20분 30분 늦으니까 한번 늦게 알람을 맞춰 그 친구한테는 4시로 얘기하는데 나는 4시 20분이다 혹은 4시 반이다 이렇게 알람을 맞춰.
1: 그게 낫지. 그래서 왜냐면 미리 나서 나만 굴탕 먹으면 안 되잖아.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념이 20분 30분 정도는 점점점 널널하게 생각하는 또 기질일 수도 있어. 비즈니스 하긴 힘들지만 또 친구들 사이엔 자꾸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벌려놓는 그치. 그런 스타일이지.
1: 그리고 뭐 3명 4명 만날 때 1명 늦게 오는 건 괜찮은데 단둘이 만나는데 늦게 나가는 건 큰 실례입니다.
0: 그래 이게 느슨한 사람들이 있어.
1: 좀 그러지 마요.
0: 그리고 아이고. 이게 정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점을 찾아. 그래서 그걸로 싹 계속 치환시켜야 돼. 퉁치고 가야 돼.
1: 너 늦으면 2차 사라 이렇게 얘기해.
0: 그치 뭐 커피라도 한잔 사는 걸로. 뭐 벌칙을 만들어도 되겠네.
1: 규칙으로 해요. 나 기다리기 싫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0: 자주 만나는 친구면은 이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 정해 규칙을. 어쩌다 한번 만난 친구면은 그냥 더하기 빼기 하고 그냥 퉁쳐. 0891님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금일봉을 보냈더니 띨롱 깨똑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이에요. 이거 요즘 애들 소통 방식이겠거니 뭐 업무 중이라 바쁘겠거니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참 옹졸해지네. 제가 꼰대인가요? 뭐 이게 꼰대면 뭐 12살 애도 다 꼰대게?
1: 세상 다 꼰대게? 아 이건 섭섭하죠. 남도 아니고.
0: 며느리 참 싸가지 없네. 에이씨. 야 감사합니다 뒤에 하트 하나 남겨주는 게 뭐 손가락이 부러지냐?
1: 아이고
0: 건조하다.
1: 그렇지 전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좀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야?
0: 별로다. 아이고.
1: 시댁 어른들이 생일 선물로 돈을 용돈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나 0891님 편이요. 나는. 내 이러다가 이제 며느리 너무 욕하면 0891님이 당신이 내 며느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아요? 이러겠지. 근데 난 지금 며느리 별로요.
1: 나 같으면 지금 길게 쓰겠어요. 아 장모님 지난번에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가 한번 찾아뵐게요. 좋아하는 거 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좀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야.
0: 장황해 그것도.
1: 아이, 나는 길게 쓰는 편이야.
0: 그래 그거는 이제 기질인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뒤에 이모티콘이나 사과 두 개만 얹었어도 빈정이 덜 상하는데 너무 건조해버리잖아. 오징어다 더 건조해.
1: 그리고 저기
0: 뭐 이렇게 바빠.
1: 깨톡도 좋은데 우리 나이 되면 전화를 받고 싶어요. 전화기가 툭 울리질 않아. 늙으니까. 전화 좀 해. 선자 씨도 나랑 결혼했다고 좀.
0: 야, 이 친구
1: 전화 좀 해.
0: 생사 확인하는 것도 지겨워.
1: MBC에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 말고.
0: 아, 지겨워.
1: 전화 좀 해요.
0: 신물이나 목소리 들으면. 쓴물이 올라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1: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가 있나?
0: 나도 놀라는 중이야.
1: 재밌다. 야 이거 그래요.
0: 에이 진짜
1: 며느리 그러지 맙시다.
0: 그래
1: 노래 한 곡 들어요.
0: 다음번에 보내지 마라.
1: 에이 진짜
0: 이런 이렇게 이따위로 인사하는데 뭘 보내.
1: 근데 감사합니다. 혹시 5만 원 버는 건 아니죠?
0: 5만 원이면 이모티콘 기대하기 힘들지.
1: 예, 나는 10만 원은 보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0: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위더른이 이 정도 보냈으면 만 원을 보냈어도 말딱 뒤집어 넘어가면서 고마워해야 돼.
1: 아 그건 또 그렇네.
0: 그래 그거 지금 이거 잔소리하는 걸로 꼰다라 그러고.
1: 맞아 씨. 집안 어른이 5만 원이든 얼마든 주면 또 길게 했어야지.
0: 당연하지. 하여튼 며느리가 에이. 내가 봤을 땐 그 어떤 예, 전통적인 과정의 어떤 네.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현대식으로 이제 대충 축약해서 배운 것 같은데
1: 가바가 안 되네.
0: 이거 가르쳐도 소용없어. 금일봉 끊어.
1: 자, 노래 들읍시다.

0: 할매 할배 상담소 이번엔 내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그래요?
0: 2959님 안녕하세요. 얼굴도 허우대도 멀쩡한데 여자친구 안 생깁니다. 나 좋다는 사람은 내가 안 끌리고 어찌해야 마음에 드는 여친을 만날 수 있나요? 눈이 높으시구나.
1: 얼굴도 허우대도 멀쩡한 건 네 생각이지.
0: 아 주변에서 다 그러나 보지. 멀쩡하다고.
1: 뭐 결정적으로 얼굴도 허우대도 다 먹어치우는 결정적인 진상짓이 하나 있나 보지.
0: 아 그럴 수 있겠네.
1: 같이만 모르는 거요.
0: 객관성이 좀 떨어지나 보다 그러면 그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1: 뭐라고?
0: 메타인지.
1: 떡이요?
0: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을 말하는 거지.
1: 아이고 너에서 네. 주소 들어가지고서. 아이고 그렁뱅이처럼 잘도 주소와 그런 거. 뒤숭숭하게.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는 여친을 만날 수 있냐?
0: 이거 쉽지 않아요.
1: 지 마음에 들면 뭐요? 여친 마음에 드는 걸 또 해야지. 이거는 지가 너무 또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딱 이제 초반에 얼굴도 호대도 멀쩡한데 여친이 안 생긴 난 한 줄로 미루어 짐작한 건데. 이구오구야 너는 네가 참 좋지? 이? 지가 남보다 더 좋으면 연애하기 힘들다.
0: 어이구 명언이네.
1: 이 연애는 가끔씩 수발 마인드도 있어야 돼.
0: 희생도 해야 되고.
1: 그럼. 네. 지가 너무 좋으면 지하고 연애하는 거요. 저기 코미디언 김용철처럼.
0: 아.
1: 다는 지가 좋아 죽어.
0: 그러니까 남을 못 만나지.
1: 내가 영어 왜 하니 그랬더니 영어를 짓거리는 지가 좋대.
0: 그래서
1: 일본어를 해. 일본어 왜 하니? 일본어 하는 자기가 참 매력있대. 이 정도는 지를 좋아해야지.
0: 남들의 사랑은 안 받을 거래요?
1: 걔는 암수 한 몸이요.
0: 아하,
1: 내가 봤을 때.
0: 그렇구나.
1: 내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에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아니고 외롭다 싶으면 내가 조금은 밑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서포트 해주면서
0: 그래요.
1: 내가 조금 양보하고 이래도 되는 운명이 딱 나타나면 잡어.
0: 마음에 드는 여친을 만나려면 정선자 씨 말대로 좀 겸손하고 그런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고.
1: 아유 요즘에 그냥 아기들 중엔 지가 너무 좋아 죽는 애기들이 많어. 그러니까 연애는 말이요 일방은 아니요.
0: 그렇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1: 물론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 근데 자격으로 치면 뭐 누가 입을 벌리겠어. 다 자격이 없어도 나불나불 참견하는 그렇지. 세상이니까 다정한 거지.
0: 외모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기 좀 인성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
1: 근데 이거 오고 야 외모 포기 못해.
0: 아이고 눈이
1: 얘가 지금 이 외모 포기하는 애면 열 사연이 안 와.
0: 그러게 말입니다. 힘내요.
1: 아가 네. 하여튼 일단은 있다 주변에. 없진 않다. 네가 걷어차고 있는 거지.
0: 그렇지. 뭐 있는데 안 끌린 데잖아.
1: 자 이거 봐 이제
0: 다음 사연.
1: 4249님 어르신들 운전 중에 방송 듣다 고민돼서 차 세우고 여쭤봐요.
0: 예예. 예.
1: 취업 준비생이었던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업을 일단 했어요. 근데 직장이 집이랑 멀어서 자취집까지 다 해줬어요.
0: 아이고.
1: 근데 또 필요한 게 있대요.
0: 뭐가요?
1: 30대가 다 돼간 아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겨주고 준비해줘야 될까요? 저희들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 고민이에요. 이씨.
0: 아니 집까지
1: 아들 놈의 새끼를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멱살을 그냥 쥐잡아서 그냥 흔들어 놔야지.
0: 아니 뭘 또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1: 이거 4249님 4249님이 만들었어. 당신 작품이요.
0: 응.
1: 쪼까난 구멍부터 막아주면 구멍이 없어질 줄 알았지. 다른 데다 구멍 파고 또 메꿔달라 그래.
0: 이거 계속되다 보니까 야. 이제 아들이 걸린대. 지금 걸리야.
1: 이게 나는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가족을 도움으로써 가족 등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다른 사람한테 비비를 언덕이게 만드는 내가 해주는 게 낫다. 이래서
0: 그렇지. 이제. 내가 돈을 안 버니까 우리 선장 고생 많이 했지.
1: 아 기생 엄청 했다. 문 춘식이라 쓰고 문 기생이라 읽어. 근데 결국은 그러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새를 기생충으로 만드는 건 내 몫이요. 걔가 날개를 뻗기도 전에 내가 거기다 갖다 놔? 그럼 걘 날개를 안 뻗어.
0: 맞아요.
1: 내가 이제 그 너네 자식도 좀 키워보고 동생 자식도 키워봤는데 이제 간접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사랑은 참을 수 있을 때가 사랑이더라고. 뭘 손바닥에 줘줄 때만 사랑이 아니라 줘줄 수 있는데 웅크리고 그거를 안 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더라고.
0: 그렇지. 지가 얻어낼 때까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1: 참 아파. 그거 참기 힘들어. 주고 싶어. 당장 주고 싶지. 근데 그거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
0: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부모라고 뭐 언제까지다 해줘. 화수군이야.
1: 그 아들 지금 돕지 않는다고 꼬꾸라지지 않아. 지금 안 도와야 걔가 살아.
0: 난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봐봐요. 직장도 있고 집도 해줬어. 그럼 뭐 어떻게 더 해.
1: 그래요.
0: 그만해요.
1: 그리고 뭘 메꾸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플러스 아니요. 마이너스를 메꾸는 게 아니라.
0: 현재 부족한 게 없어요.
1: 플러스가 있으면 지가 벌어서 써야지.
0: 우리 때는 말이야.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들 알아서 하고 그랬다고.
1: 그 일생을 내 옆에서 기생하면서 산 주제에 할 말이 많아.
0: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1: 옳거니. 내가 다음 생이 있다면 연간 목에다 큰 빨대 한번 꽂아보고 싶다.
0: 부자 할아버지들 연락 주세요. 예.
1: 명이 길어야 돼. 자, 우리 그러면은 그 가? 가? 주구들이 얘기하는데 모가지를 치네.
0: 아니야, 마칠 시간이야.
1: 그래?
0: 나 저기 또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1: 그만 자. 먹어. 너도 알코올 의존증이 너무 심해.
0: 알매 상담소 언제나 열려있어요. 고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문자를 보내봐요.
1: 예, 그래요. 또 이제 우리가 안 오면 죽은 거야. 그렇게 알고.
0: 그렇지. 샵 8001번으로 보내줘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1: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노래 들고 가야지.
1: 이문세의 소녀.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최근에 변호사님 네. 어떤 영화를 보시고 응원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요.
2: 아, 이게 제목이 3학년 2학기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개봉한 지는 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3 때 네.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학생도 있지만 3학년 2학기 때 이미 취업 전선에 나선 예, 그런 학생도
1: 실기.
2: 있죠.
1: 예, 실업계나
2: 그렇습니다.
1: 뭐.
2: 네네, 특성화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린 영화인데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1: 와, 진짜.
2: 예, 엄청 상 많이 받은 영화인데 또 제가 감독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상을 많이 받았지만 극장에서는 금방 내려갔다. 그래서
1: 속상해.
2: 제가 좀 두 분뿐만 아니라 네. 좀 청취자분을 좀 초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1: 네. 네.
2: 그래서요 이 영화를 아끼고 이 영화의 뜻에 공감하는 이제 분들이 자비로
1: 네.
2: 극장을 대관해서 이거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1: 와.
2: 초대를 하는
0: 진짜요?
1: 소름 돋았어. 네. 너무
2: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네. 제가 1번 타자로 하게 됐습니다.
1: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좀 초대를 해서
1: 너무
2: 같이
1: 좋네요?
2: 좀 봤으면 좋겠네요.
0: 멋있다.
2: 저랑 같이 극장에 모여서 보면

0: 건 재밌지 않을까.
1: 오, 진짜 너무 좋죠. 그 날짜만 이렇게 네네. 정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고지를 해드리면은 네. 그때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대관 일정 좀 보고 네. 있어가지고요. 날짜가 좀 정해지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예, 저랑 같이 영화 보시죠. 예.
2: 좋습니다. 네.
1: 오, 아니 예. 우리 변호사님이 가만 보면 이렇게 정해진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예. 현상을 좀 앞서서 리드해 주시는 것 같아요.
3: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변호사님.
0: 영화가 너무 예. 좋아요.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다. 와 입소문 정도로 끝나지 네.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은 사실 힘들거든요.
3: 쉽지 않죠.
1: 아, 예. 네. 그래서 좀 옆에서 변호사님 옆에서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희도.
0: 아이고 네. 과분하고요. 예, 민망하고 뭐 정말 이게 뭐 제가 앞장섰다기보다는 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아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해지고 좀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1: 아 좋습니다.
0: 예, 이렇게 나선 거죠.
1: 네,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네. 곧 변호사님이 날짜를 정해서 고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알려드릴 테니까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 네. 정말 좋은 작품 인생의 명작을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0: 무료로 아. 예, 무료로 제가 초대 예, 해드리는
1: 이게 살면서
0: 겁니다.
1: 살면서 얼마나 특별한 날이에요.
3: 그럼요.
1: 선물 같은 날이잖아요. 네,
3: 선물이죠. 네.
0: 입장료는 제가 냅니다.
1: 어!
3: 멋쟁이.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됩니다.
1: 자,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문자로 09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시골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끔 보면 마을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있거든요. 사진도 같이 보내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월의 음식물, 개똥, 투기 절대 금지,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땡땡리 마을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을회관 앞 주차 금지, 적발 시 견인 조치, 이런 경고문도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소하지만 또 제가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럼 답변 기다리면서 마저 배송하러 갑니다.
1: 네, 아니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잘 주신 것 같은 게 많이 써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진짜 하나하나 저렇게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궁금해하실 법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지금 네.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은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적발되면은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좀 이것도 역시 좀 꼼꼼하게 한번 따져 이번 기회에 따져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마을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게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마을회 자체적으로 아유 이러면 안 되죠 저희한테 주세요라고 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법적으로 그걸 과태료라고 부를 수는 없겠고요. 어허. 일단 이 과태료 부과는 마을회가 마을회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
1: 아. 네.
0: 다만 이 마을회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구청이나 또는 네. 시청이나 이런 이제 행정기관에서 네. 규정을 보니까 이거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요? 라고 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죠.
1: 아 고소고발의 주체가 마을회가 네.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0: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1: 마을회 이름으로.
0: 예, 신고를 해서 예. 이제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마을회가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차.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3: 네네.
0: 이것도 마을회관 앞에 주차 금지. 뭐 주차장이 아니라면 또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 주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야죠. 따라서 주차 금지의 효력은 있을 겁니다.
1: 네.
0: 다만 적발 시의 견인 조치. 자 이게 뭐냐.
1: 네.
0: 이거 그냥
1: 신고한다는
0: 네네 그냥 불법 주차했다고 해서 다 견인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0: 이거 역시 이제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견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서
1: 네,
0: 관공서에서 나와서 견인하겠다. 견인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거 역시 마을회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견인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도로를 이제 뭐 차단을 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견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한번 따져본 게 있잖아요.
1: 네.
0: 주차장 앞에. 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가는데 그 출입구에 그냥 차를 놓고 갔다.
1: 아유,
0: 또는 일부러 박았다. 이런 경우에 예. 강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근거가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트 주차장이니까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알아서 잘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이제 메모지도 붙여놓고 낙서도 하고 예, 이런 것들.
3: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더 처벌받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전에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진입로를 막은 경우에도 강제로 결인할 수 있도록.

0: 그런 규정이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1: 어,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도.
0: 네. 아무튼 그런 법적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마을회관 앞에 주차 금지, 적발시 견인 조치 이거 역시 마을회가 마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다만 신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0: 계획입니다.
1: 누가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0: 개울의 개똥 투기 금지. 이거 당연한 얘기죠.
2: 당연하죠.
0: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불법 무단 주차 금지. 이거 역시 물론 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잠깐 정차하는 것까지도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네, 사유지라면 또 사설 주차장이라면은 마음대로 주차할 수는 없는 게 맞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2: 맞아요.
0: 싶습니다.
2: 나에겐 여행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거든요.
0: 네. 네,
2: 그 삶의 터전을 존중하고
1: 그럼요.
2: 그걸 해소시키지 않을 의무가 우리에겐 있으니까
1: 맞습니다.
2: 네, 이 개념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
1: 네.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도 네. 추천곡 준비하셨나요?
0: 네. 제가 또 아까 시작할 때 또 영화 얘기를 또 한참 하다 보니까
2: 네.
0: 이제 다 수능 보고 대학 준비하는 건 아니고 어린 나이에 또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네, 그런 경우도 여전히 많고
2: 네.
0: 그리고 또 예전 또 기억 또 생각 오랜만에 나는 그런 청취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터 뭐 노동 네, 이런 근로
1: 네.
0: 직업 관련된 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2: 뭘까요?
0: 이거는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노래인데 래퍼가
2: 네. 네.
0: 래퍼가 리메이크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MC 스나이퍼의
2: 네.
0: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1: 아,
0: 네. 이 노래 들으면 또 옛날 기억 예,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변호사님이 추천하신 MC 스나이퍼의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0: 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문앤정.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김혜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천식 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0: 네네.
1: 저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우, 속상한 일이 많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매장에 세탁기뿐만 아니라 음료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자판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다른 카페 커피를 사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아, 맛있다. 아, 역시 커피는 투땡이야.
3: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앉아서 커피 마셔도 되나 모르겠어. 저거 CCTV로다가 그냥 사장이 보고 있는 거 아니오?
2: 아이, 이 사람아, 보긴 뭘 봐. 근데 여기 의자에 놓은 이유가 뭐야? 쉬다 가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좋다. 여기 있다가 해지면 들어가자고. 아이, 꿀이다 꿀. 아주 그냥.
1: 그리고 얼마 전엔 폭염으로 난리였을 때 저희 매장에서 중고거래도 하시고요.
4: 아우, 시원하다. 혹시 땡근이세요?
5: 아, 네, 맞아요. 아, 네. 아, 날이 더워서 여기서 보자고 했어.
4: 아, 네.
5: 덤벨 2kg 사시는 거 맞죠? 제가 거의 안 써서 새 거예요.
4: 어, 진짜 거의 새 거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5: 어, 당연하죠. 어. 아, 덤벨 줄 때는 새끼손가락이 중간쯤 오게. 예, 예. 아, 아, 이렇게 네, 맞아요. 맞네.
4: 어, 되게 잘하시네요. 멋있다. 아, 그럼 저 자세도 한번 봐주실래요?
5: 어, 이렇게요. 예, 예.
1: 아, 심지어 겨울에는 무인 취식하시는 분들까지 있다니까요.
6: 아, 추워. 어, 어차피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야무지게 먹고 가야지. 아, 겁나 맛있다. 아, 근데 뭐가 좀 부족한데. 삼각김밥 하나 사야겠다. 이거.
1: 아, 이외에도 정말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무인 매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0: 아,
1: 아, 진짜 그쵸. 정말 들 정말 어. 너무들 하신다.
0: 휴게소가 아닌데 마치 휴게소처럼 그죠?
1: 이게 무인 빨래방 그 뭐 무인으로 시작되는 모든 네. 그 영업장들마다 그쵸. 이런 행태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별 사람들 다 있네 진짜.
1: 네, 우리 변호사님께 또 예, 상담을 의뢰하셨으니까 변호사님께서 또 네. 말씀을 해주셔야죠.
0: 처벌할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1: 네, 네. 법적으로.
7: 아, 이게.
0: 네.
1: 아니야.
7: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7: 아하. 물론 지금 김혜라님의 답답함. 그리고 또 김혜라님의 황당함.
0: 네.
7: 이거 100% 공감하고요.
1: 네. 네,
7: 공감하는데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냐라고 본다면
0: 네.
7: 우리 법상 범죄여야 하는데요.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우선 업무방해죄. 네, 업무방해죄가 있잖아요.
0: 예.
7: 근데 업무방해죄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1: 네.
7: 안에 들어와서 뭐 난동을 부리고 뭐 물건들을 막 다 헤집어놓고 이렇다면은 이런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만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걸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방해됐으면 업무방해 아니냐.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이제 위력을 행사해야 된다.
0: 아, 그래요?
7: 네, 엄격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거침입과 비슷한 건데
0: 예?
7: 주거는 아니니까 건조물 침입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0: 아,
7: 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7: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0: 그래요. 네.
7: 이게 뭔가 건조물의 평온을 뭐 침해하려는 그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잠깐 쓰러 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퇴거 불응죄도 있습니다.
1: 응?
7: 일단 들어갔어요.
0: 네.
7: 들어갔는데 주인이 아, 나가세요. 나가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나가면
1: 네.
7: 이때는 퇴거 불응죄도 있거든요.
1: 아.
7: 그래서 이 무인 매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0: 아,
1: 그렇죠.
7: 항상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7: 불안하잖아요.
1: 네.
7: 네, 설치를 다 해놨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시스템도 있습니다.
1: 아.
7: 어, 지금 들어오신 분
0: 네?
7: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 아.
7: 나가주십시오.
1: 스피커로
7: 네네네.
0: 오, 되는구나.
7: 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되게.
7: 그런데도 무시하고 안 나갔다.
1: 그렇지.
7: 어, 경고합니다. 나가세요. 또 안 나가. 경고 또 했는데 또 안 나가.
1: 네.
7: 이럴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네, 존재합니다.

0: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준하 씨 톤으로
1: 네. 네, 무인 주식
0: 예, 예. 야무지게 드신 분 네. 있잖아요. 네. 여기 식당 아니잖아요.
1: 그죠. 네.
0: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먹고 나간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이럴 경우에는 역시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거를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뭔가 안 좋은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를 하면 사실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럼 신고를 해도 네. 출동이 안 될 확률이 높네요.
0: 그렇죠. 네, 물론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차림으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냥 와서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네. 계속 맛있게 밥만 야무지게 드셨다. 네.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가요?
0: 그리고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인 매장에 들어와서 용변을 본다.
1: 아, 그러니까 아이고야. 저도 얘기 들었어요.
2: 네, 네. 그래.
0: 그게 저도 처음에는 야,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진짜. 장난으로 하거나
2: 아이고야.
0: 아니면은 좀 정신이 그래. 이상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 그래요.
0: 그래서 조금 전에 예, 김혜란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 그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건도 있다.
1: 용변은 처벌 가능하죠.
0: 네네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1: 그쵸.
0: 그리고 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후속 작업을 또 합니다.
1: 뭐 찍어가지고
0: 네, 이상한 행동들을
1: 이렇게 해봤다.
0: 예.
1: 뭐 챌린지처럼.
0: 그렇죠. 예. 또는
1: 못 났다.
0: 오염을 좀 넓게 분산시키고 확산시키거나.
1: 이런.
0: 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2: 예.
0: 그런데 물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인 매장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경고문을 강하게 좀 써놓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냐.
1: 예전에는 무인 매장에서 이런 네. 경고문이 아니라 사진 찍어서
0: 그렇죠.
1: 그런데 네. 그게 사생활 침해나 뭐 이런
0: 맞아요.
1: 거로 오히려 역공격을 당했잖아요.
0: 네, 물건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 뭐 사진 붙여놨다가
1: 어린
0: 네.
1: 아이가 좀 그렇긴 했지만 성인일 네. 경우는 아 좀 붙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0: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속 시원하고
1: 그러니까요.
0: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걸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1: 네.
0: 뭐 엄청 큰 물질적인 물리적인 해를 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잠깐 오는 거를 좀
1: 마케팅으로
0: 영업, 예, 영업의 기회로 좀 삼아서 네, 또는 그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그런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왔으니까 좀 이용 좀 해라. 이거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도 쓰고 있는데 당신도 좀 써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맡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썼으면 이용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1: 그렇군요.
0: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엄청나게 스트레스 예. 받으셔서 무인 매장 예.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러다 건강 잃겠다 싶어서 네. 그만두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0: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나가버리면
2: 네.
0: 해답이 없어요.
2: 진짜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김혜란님의 답답함이 저는 정말 저에게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1: 그러게.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구비해 놓는다는 건 그나마 그래도 방법을 좀 강구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들을 때 물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경각심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이면은 단순하게 아 없다 이 생각만 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저 멀리 보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0: 그쵸.
1: 목소리가 들리면 1차적 경각심은 좀 그래도 네. 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 무인 매장 운영할 예. 때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 설비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대처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일입니다.
1: 풍기물란도 많대요. 왜 무인 매장에
2: 그래?
1: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가서 왜 그렇게 얽혀서 어부부하고 그래?
0: 근데 카메라가 엄청
1: 가만히
0: 많아요.
1: 못 서 있고.
0: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네. 곳곳에 카메라 설치해놨기 때문에 무인 매장 들어가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네. 얼굴과 함께 다 공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 여러분 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멈추세요.
2: 예, 문화시민답게 행동하자고요.
1: 진짜.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비교적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치안도 그렇고 이런 예. 양심이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 명성에
0: 네.
1: 오점을 남기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되겠습니까?
0: 그렇게 말입니다.
2: 안 됩니다, 여러분.
1: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양 찰떡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2: 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애즈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짐을 나누며 부르는 위아자 허허 소리입니다. 무거운 풀짐을 등에 지고 내려오는 길, 노래는 가장 좋은 벗이 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수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3: 네, 네. 저 들어가서 무인 매장 집 앞에 아이스크림 매장 있거든요.
2: 네.
3: 네.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의미로 아이스크림 만 원어치만 사가지고 가려고요.
2: 좋습니다.
3: 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시 6시 뉴스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가 30여 차례 예멘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알마시라 TV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사우디 항공기가 마리브 알자우프 등에 32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남부 석유시설을 공격해서 일부 가동이 중단됐고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 대부 해협 주변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개시하면서 충돌이 격화됐고 AFP 통신은 양측에서 전투원 50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골람 후세인 모후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오늘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란 측은 의전 등과 관련해서 참석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관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특검이 원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알선수재 협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공직의 공정성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상태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인사와 이권 청탁을 연결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홍 회장을 비롯해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 중앙대표 등 총수 일가, 또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원 마약 좀비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 7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모은 돈 단 2만 원. 작은 빵봉지에 담긴 생쥐를 살려달라며 병원 앞을 서성이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야생쥐다 지나칠 작은 생명이었는데 아이들한테는 꼭 살리고 싶은 소중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진료비를 받는 대신 쥐가 건강해질 때까지 잘 돌봐달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작은 생명 하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무심히 흘려보낸 일상을 잠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도 그만큼 따뜻하고 안전해야겠죠. 오늘은 울산의 교육 현장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울산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현장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이 잇따라 지적되자 울산시가 인력 충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재 상담원 한 명이 담당하는 학대 의심 사례가 최고 73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3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인력이 충원되면 상담원 1명당 담당 사례가 60건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교육청이 2027년 학교 통폐합을 앞둔 동백초등학교를 찾아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현장 교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심리적,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울산 여자 상고와 울산 미용 예고의 통합을 둘러싸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울산 여상 총동창회 측은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공론화 없는 통합에 반대하는 반면 미용업계는 통합 불편 해소, 취업 연계를 위해서 빠른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31년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에 어디서 장을 봐야 더 알뜰할지 또 정부 할인 혜택부터 상품권 환급까지 똑똑한 추석 장보기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톡톡클리어에서는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 가입 조건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권아 박지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이 6시 9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시거나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흔히 이것의 주요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를 꼽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습관이나 행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잘 먹지 않던 단 음식을 갑자기 자주 찾거나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평소보다 많이 먹기도 하고요. 반대로 식사한 사실 자체를 잊어서 조금 전에 밥을 먹고도 또 음식을 찾거나 식사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늘 해오던 요리도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하던 조리 순서를 헷갈리고 필요한 재료를 빠뜨리거나 장을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잊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의 유형 중에 행동과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기억력 저하보다 행동, 식습관 변화가 먼저 두드러지는데요. 갑자기 충동적인 조절이 어렵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음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면 평소 행동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행동, 평소 익숙했던 일상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이 질환 무엇일지 여러분 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치매, 2번 감기.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좀 선물로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퀴즈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또 곡간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력뿐만 아니고 식습관과 행동, 평소에 익숙했던 일상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이 질환 뭐라고 할까요? 1번 치매, 2번 감기. 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경제 정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남쪽 지역은 바람이 진짜 심하게 많이 불거든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1: 네. 서울은 딱히 바람은 안 부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선선함.
0: 네. 그러니까요.
1: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0: 예. 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텐데. 오늘 네. 이렇게 날씨를 여쭤본 이유가 정말 갑자기 가을이 느껴져서 그러고 네. 달력을 봤더니 추석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코앞입니다.
0: 예, 추석 장보기 이야기 오늘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물가 엄청 비쌀 거다 이런 뉴스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떻습니까?
1: 이게 품목별로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 구매처별로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한국 물가정보가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올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하면 약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서 같은 품목을 구매하면 약 39만 7,700원 정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예.
1: 뭐 지난해보다는 각각 1.2%, 1.6% 오른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뭐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뭐 올여름 폭염 영향이 컸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품목이 비싸잖아요.
0: 예.
1: 특히나 이제 계란 같은 경우 혹은 닭고기, 무,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계란은 작년보다 한 17% 정도, 닭고기는 12.5%나 올랐고요.
0: 예.
1: 무는 20%, 그리고 애호박은 이게 쌀 때는 한 300원, 500원 하다가도 지금은 한 33%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다른 조사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9월에 9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의 90개 매장을 조사해봤더니 4인 기준 제수용품 비용이 약 31만 3천 원으로 작년보다 2.3%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사과나 배 가격이 작년 엄청 비쌌었는데
0: 예.
1: 오늘 이번에는 좀 내려가가지고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 추석 물가가 작년보다 전부 올랐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품목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품목별로 잘 골라서 장소도 좀 구분해서 가야 할 텐데요.
1: 네.
0: 우선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하는 거긴 한데요. 농식품부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다가 590억 정도, 그리고 해수부가 수산물 할인에 440억 원 정도를 투입합니다.
0: 예.
1: 농축산물은 9월 3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23일까지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상 품목도 과거에는 그때그때 비싼 것들만 한정을 했었거든요.
0: 네.
1: 뭐 사과, 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만 좀 조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 이번 추석 기간에는 평소에 적용하던 1인당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뭐 할인 품목은 뭐 할인 체감은 작년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0: 네.
1: 여기 이제 마트나 농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자체 할인을 또 추가를 하는데요. 한우는 30에서 50%, 그리고 한도는 약 20% 정도 자체 할인 행사를 하고요. 또 일부 유통업체 행사까지 합치면 이 품목에 따라서 할인율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사면 조금 손해인 거죠. 다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뭐 최대 40%, 뭐 최대 70% 이런 숫자만 보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모든 상품을 40%, 70%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생사 품목과 판매처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매 가격을 좀 확인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숫자로는 이렇게 뭐 30%, 70% 나오긴 합니다만
1: 네.
0: 장 보러 가서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안 받아서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할인 쿠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요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은 다 이렇게 할인이 이미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 가격 자체에 할인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계산할 때 할인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 마트 가면 뭐 대한민국 농축산물 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 같은 거 붙여놓은 경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할인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할인이 돼서 원래 가격을 조금 높게 붙인 것인지 아니면 할인이 안 됐다면 정말 비싸게 살 수 있는 거를 할인이 된 덕분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체감으로 느껴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뭐 일단 마트에 가셨을 때 그래도 할인 안 되는 것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산물 할인 행사 이런 표시가 붙은 상품은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0: 네.
1: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이제 농축산물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실 분들은 어디선가 뭐 쿠폰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마트 앱이나 전단지에서 정부 할인과 그리고 마트 자체 할인이 동시에 들어간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쉽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그러면은 전통시장은요?
1: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 할인 쿠폰이었고요. 네. 마트나 뭐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거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떠올리실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농할 상품권, 농촌 할인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농할 상품권이라는 모바일 상품권이 있습니다.
0: 네.
1: 정부가 이제 지역 상품, 지역 화폐처럼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이번 추석에는 2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만 원어치를 산다면 8만 원만 내고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구조죠. 올해 추석에는 이제 이 농할 상품권을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난 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에요. 네. 이 말인 즉슨 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줄을 쓰셔야 되는데 고령층은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뒷자리에 따라서 13일까지 먼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지역별로 나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는 15일 오후 2시부터 판매가 개시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플페이 같은 제로페이 앱에서 연계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올해부터는 농할 상품권이 17개 시도별 상품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0: 울산에서 산 거는 부산에서 사용 못하고 그런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농할 상품권을 샀다면 서울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뭐 울산 내려가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구매 한도도 있는데 17개 지역 상품권을 전부 다 합산한 구매 한도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장을 볼 지역의 상품권을 사는 게 중요한데 뭐 울산에 계시는 분들도 추석 때 아니면 조금 일찍 다른 지역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만약에 경남 지역에 가서 장을 보신다, 그럼 경남 상품권을 사셔야 되고 뭐 부산 지역에 간다, 그러면 부산 상품권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뭐 구매 한도가 10만 원이니까 최대 할인 혜택을 받아봤자 2만 원 정도이겠네요.
1: 네.
0: 그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도 늘 할인 판매를 해왔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랑 농할 상품권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네, 아예 다른 겁니다. 머릿속에 부분을 하시면 좋은데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별도로 판매가 되는 거죠. 농할 상품권은 사실 처음 상품권 살 때 싸게 사는 혜택이 있고요.
0: 예.
1: 온누리 상품권은 살 때도 싸게 사고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일정 비율로 환급을 해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20만 원 한도로는 10%,
0: 네.
1: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은 평상시 할인율인 7%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는 10%인 2만 원 싸게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초과한 30만 원은 7%인 2만 1천 원을 싸게 사서 45만 9천 원을 내시면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실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게 이제 최대 구매 한도도 걸려 있는데 1인당 총 120만 원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과거에 사신 것도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개인당 총 보유 한도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싸다고 해서 뭐 쟁여놓으신 분들은 요게 초과됐다 그러면 요거 먼저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매하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때 환급 행사도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전국 한 300여 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0: 예.
1: 국산 농축산물 구입하시고 그 영수증을 갖고 가셨다가 그 전통시장 내에 환급 부스가 따로 있어요.
0: 네네.
1: 여기를 잘 찾아서 가져가시면 구매 금액의 최대 뭐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뭐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매한 가격 그 단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뭐 만 원,
0: 네.
1: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한 2만 원 이렇게 돌려주는 구조라서 이거는 전통시장의 장을 보실 때 아마 뭐 입간판이나 이런 안내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구체적인 환급 금액별 뭐 판매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
0: 네.
1: 확인해 보시고 요거마저도 행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20일까지 뭐 기다렸다가 뭐 상품권을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안 될 수도 있고
0: 선착순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겠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려는 시장이 참여 시장인지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0: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만 보면 농할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잘 이용하면 아무래도
1: 네.
0: 대형 마트나 중소형 마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농축산물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수산물은 빠졌네요.
1: 네,
0: 수산물은 또 다른 대한민국, 거예요?
1: 네,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특별전이라고 해서 별도 할인 행사를 엽니다. 9월 9일부터 그리고 오늘부터죠. 10월 4일까지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0: 예.
1: 뭐 수산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김, 갈치 뭐 이런 대중성 오종뿐만 아니라 전복이나 광어, 민물장어 같은 양식 수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정부 할인 한도가 기존 만 원에서 올해는 이제 2만 원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를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추석 장보기에서 만약에 수산물이 많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9월 16일 이후에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트에서 특정 물품을 뭐 대량 할인하거나 뭐 카드 할인 행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회원 할인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마트가 좀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좀 싸면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품목에서는 이 엄청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0: 예.
1: 그러니까 과일, 채소, 고기 가운데 마트의 특가 품목이 있다면 23일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트에서 사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뭐 일정 금액 이상 사신다면 농할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16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늘어난 것 같아서 전년도보다 좋긴
1: 네.
0: 합니다만 사실 헷갈리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렇게 막 농축수산물을 나눌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나눌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장 어떻게 하면 또 알뜰하게 챙겨볼 수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6: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97.5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7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망증이 잦아지면 혹시 이거 증세는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주요 증상은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단 음식을 갑자기 자주 찾거나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평소보다 많이 먹기도 하고요. 식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늘 해왔던 요리도 갑자기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하던 조리 순서를 헷갈리고 필요한 재료를 빠뜨리거나 장을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잊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 유형 중에 행동과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기억력 저하보다 행동, 식습관 변화가 먼저 두드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면 평소 행동을 좀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익숙했던 일상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이 질환 무엇일까요? 1번 치매, 2번 감기.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부터 중간 점검까지 꼭 알아야 할 보험의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문권아 박지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 벌써요?
0: 연휴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행을 가는 가정도 최근에는 많아졌잖아요.
3: 맞아요. 요즘 차례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가족들이랑 간단한 식사하고 또 남은 시간도 여행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0: 예, 박재현 전문가께서는
3: 네,
0: 그러시고
3: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0: 문건아 전문가께서는
9: 저는 집에서 아무래도 열심히 밥을 삼시세끼 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0: 가족과 함께 네. 또 보내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추석 즈음에서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9: 네네.
0: 지금 사실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3: 맞아요.
0: 소비자들이 최근에 간병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9: 우선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해서 간병을 썼을 때 얼마나 나와? 그리고 진짜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이 돈이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9: 근데 이제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딱 열었을 때 그 지급 조건이라든지 정확한 시간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받는지 잘 모르시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0: 네.
9: 그리고 이제 간병만 하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예.
9: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요양병원 비랑 간병비가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요양병원비랑?
9: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간병인 분들이 계세요.
0: 네.
9: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병비도 나오고 요양병원비도 같이 나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보 자체는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간병인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셔야지만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일당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0: 이거 그러면은 문구를 정말 세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9: 잘 보셔야 되세요.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청구를 했더니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9: 그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담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0: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9: 그래서 가입하실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겠지만 네.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쓰실 때쯤 필요하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0: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서 보험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일 텐데요.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날까요?
3: 우선은 보험회사 용어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험회사 용어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담보가 따로따로 있어요. 같은 간병이지만 약간의 사용방법이 다르다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회사 소속에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0: 사람을 보내주시는.
3: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을 하시고 직접 비용을 지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나중에 후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간병인 직접 부르는 방식은 간병업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특정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암, 뇌, 심장 같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또는 중대 질환에 대해서만 간병인이 가능한 보험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나한테 적합한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0: 간병비 보험이라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이 병에 걸렸을 때만 간병인 네, 지원이
3: 있고,
0: 됩니다.
3: 질병 상해를 다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 차이는 사실 조금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맞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0: 그러면은 만약에요. 나는 내가 만약에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를 봐주는 사람이 다른 타인이 아니고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가족과 이 정도의 약속은 좀 돼 있다 하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보험,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 이거를 미리 좀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군요.
3: 그렇죠. 만약에 나는 뭐 물가 상승을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내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약속한 간병인 내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당시에 약속되어 있던 보험금을 내어 드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15만 원이 평균적인 보험금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럼 10년 뒤, 20년 뒤에도 15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 한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의 간병인 보험을 원하는지 잘 고민을 하셔서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내가 나중에 무슨 병을 어떻게 걸릴지 복권도 아니고요.
9: 그렇죠.
0: 어려운 거예요, 네. 진짜. 이건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를 그렇죠. 추측해서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간병인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3: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0: 그렇진 않아요? 네.
3: 지금 어쨌든 보험이라는 건 가입은 하실 때 내가 지금 가입할 당시에 손해율과 뭐 나이 또는 직업 등등을 고려해서 보험 가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갱신 또는 뭐 90세나 100세 만기로 되는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약속하신 납입 기간까지는 약속한 보험금만 내시면 되고 보장은 90세, 100세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0: 예. 그 간병 관련 보장에 일반 네. 병원이랑 요양병원 이렇게 병원 종류가 구분이 돼 있던데요. 이거 왜 구분이 되는 거예요?
9: 아무래도 일반 병원 입원비는 입원은 대부분 우리가 치료가 딱 정해지면 어떤 치료는 몇 주간 1, 2주 딱 네. 정해지거든요.
0: 2주 이상 잘 안 해주시죠.
9: 단기 입원이 딱 정해지지만 네.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요양과 강병 목적이 우리가 그 입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입원 기간이 훨씬 길어질수록 요양보험 병원 입원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해율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병원은 금액 자체가 작아요. 금액 자체가 작고 일수도 그래도 뭐 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간병 일당이 있는 반면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20일이든 180일이든 딱 정해진 기간
0: 365일이 안 되고
9: 네, 안 딱 되는 경우가
0: 기간이
9: 많으세요.
0: 한정이 돼 있는 네네. 거군요. 딱 6개월 정도.
9: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증권이나 약간을 정확하게 보시면 예. 나 간병보험 있으니까 싹 다 될 거야. 365일까지 다 된다고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가셔서 장기 입원이 많으시잖아요.
0: 네.
9: 그래서 거기 가셔서 나의 생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일반, 더 많이
0: 그냥,
9: 생깁니다.
0: 그냥 나는 365일 들었으니까 하고 네네. 가셨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1년 내내도 괜찮은데 근데 그럴 경우 1년 내내 입원하시는 경우는 정말 그렇죠. 정말 뭐, 큰 병인 거잖아요.
3: 그렇죠. 재활이 좀 장기적 많이 필요하신 분들.
0: 그런데 요양병원은 최대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가 180일.
3: 네. 맞아요. 대부분.
0: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5606번님께서 만약에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요. 간병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가족이 해줄 때는 어떻게 되는지.
9: 자격증이 없으셔도 다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서류적인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간병인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영수증을 청구해서 나와서 그거를 줄 수가 있지?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네.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간병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게 되면 그 업체에 서류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 그 업체 서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0: 이게 만약에 가정이 준비가 되는지
1: 자녀 중에 한 분이
0: 겁니다.
1: 하실 거면 우리 첫째가 할 예정입니다라고.
0: 맞아요.
1: 근데 만약에 뭐 여건상 첫째가 계속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첫째가 했다가 둘째가 했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0: 그때는 계속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1: 그것도 굉장히 번거롭네요.
0: 근데 아무래도 번거롭지만 우리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네. 있는 상태면 업체에 등록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험회사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1: 실제로 간병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네네. 아니고 간병을 안 했는데 했습니다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2: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간호 병원에 계신다고 하시면 간호사 네. 선생님이 기록하시는 기록지가 있어요.
1: 간호 기록지가 제3자가
2: 맞아요. 네네. 그래서 간호 기록자 유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간병을 하지 않고 간병인 보험을 이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 간병보험에서는 또 보장일수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뭐 180일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실제 간병 기간과 같은 개념이죠, 당연히.
2: 아니죠.
1: 왜요?
2: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보장일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이 기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라고 정해놓은 기간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2: 실제 간병이 필요한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장일수가 최대 나는 180일인데 치료기간이 뭐 1년 가까이 된다.
1: 네.
2: 그럼 18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환자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기간과 내가 받는 이제 치료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네.
2: 그리고 보장 횟수를 볼 때는 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회 입원 당 한도인지 아니면 평생 통산 한도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1: 예.
2: 그리고 하나의 질병으로 재입원을 했을 때 보장 횟수가 다시 채워지는지 아니면 이전에 쓴 횟수가 그대로 차감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1: 아 이것도 상품에 따라 달라져요?
2: 네, 좀 네, 차이가 다르다. 있어요.
1: 그럼 보통은 뭐 치매 증상이 초기에서 조금 심해지셨다가 괜찮아지신 듯해서 다시 집으로 오셔서 요양하시다가 그렇죠. 다시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며 보험에 따라서 그때 이만큼 차감됐으니까 앞으로는 요만큼만 쓸 수 있어요라고
2: 네,
1: 하는
2: 네,
1: 보험도
2: 맞습니다.
1: 있잖아요.
2: 네, 있어요.
1: 진짜 꼼꼼하게 잘 네. 따져봐야겠네요.
0: 그래서 면책 기간이 생기거든요. 생기면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실 거예요.
1: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런 통합병동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간병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방식에 따라서도 보험 보장에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0: 네. 지금 이 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간병인 사용 일당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에서 하루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지급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또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내 보험이 하루에 간병인 사용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하며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금액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게 적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간병인 뭐 사용 일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 거의 다 비슷해졌어요.
1: 네.
0: 7시간, 8시간 변경이 됐었는데 8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15만 원이면 15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무조건 그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1: 네.
0: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금액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간도 다 따져보시는 거군요.
0: 네. 왜냐면 한 시간 있으셨는데 그 금액 자체가 15만 원, 20만 원 돼 있으면 2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1: 예.
0: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럼 반대로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측정을 해요?
2: 우선은 아까 서두에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이 있었는데
1: 예.
2: 지원 일당처럼 회사에서 직접 간병이 나오는 경우에 일단 보장 자체가
1: 가족이 하시니까
2: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실제로 간병인을 뭐 돈을 주고 고용했던 가족들이 하던 이거를 상관없이 환자의 상태가 이제 보장 조건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영수증과 뭐 간병일지 등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직접 간병을 하셔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뭐 내가 부모님 모시고 간병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족 간병까지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그러면은 같은 간병을 받더라도 간병 서비스를 받더라도 네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특약이나 보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네요.
1: 네, 가입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에 따라서 요즘에는 다 달라집니다.
0: 뭐 갱신형은 많이 확 오르지 않나요?
1: 갱신형은 아무래도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 손해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간병인 지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보험은 아무래도 갱신형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우리 일당 바로 받을 수 있는
0: 돈으로 간병이,
1: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은 비갱신형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간병인 보험이 나왔을 때 10만 원부터 나왔었어요. 예. 지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1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중간에 이제 변경을 해드렸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거고요. 중간에 나는 더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뭐 체증형으로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0: 그럼 오래전에 1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인건비도 비싸졌고 만약에 한번 간병인 서비스를 하루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다 치면 네.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 차가 많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으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 우선 중복으로 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0: 예.
1: 보험회사마다 이제 특정하게 저희는 25만 원까지 받아드릴게요. 20만 원까지 받아줄게요. 라고 하는 보험회사마다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입해 있더라도 하나를 더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질병이 근데 이제 건강하셔야 된다는 그 조건들이 될 건데 그래도 한 개, 두 개 더 가입하실 수 있어서 나는 한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보다 좀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다라고 하면 또 더 가입해서 그 한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0: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갈아타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걸?
2: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두 가지가 빠지시게 될 거니까
0: 네.
2: 만약 건강하시고 납입한 기간이 크게 길지 않다면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개의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2: 그렇죠. 우선은 지금 내가 이미 중복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시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방금 문건아 전문가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회사는 간병인 한도를 우리는 20만 원까지 받아줄 거야 25만 원까지 받아줄 거야 하는 회사도 있지만 특정한 회사는 우리는 15만 원까지만 받아줄 거야 하는 회사도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복 가입이 무조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보통 하나 정도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중복 가입하신 분들 잘 유지하시고요. 앞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왕 가입하실 때 조금 최대한도로 가입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간병인 아까 지원해 주시는 그 보험이랑 일당 보험이랑 같이 가입은 안 되십니다.
0: 아 나는 사람도 해보고 돈도 받아볼래 하는 네. 건 안 되고 무조건 같은 종류로만
2: 네.
0: 네, 가능한 거군요.
1: 그렇게는 안 되시고요.
0: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분명히 막상 보상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럴 경우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가 될 것 같아요.
1: 우선은 간병인 지원 일당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험은요.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간병인을 불러야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는 간병인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불렀을 때는
0: 안 돼요?
1: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이 아닌 일반 의원급 의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어요. 그럴 때는 간병인 보험이 지급이 안 됩니다.
0: 이건 특정
1: 네, 보험회사.
0: 근데 어르신들은 의원급인지 일반 병원인지 잘 구분 그쵸. 못 하실 텐데요.
1: 상급인지 종합병원인지 잘 구분 못 하시고 이것도 이제 가니까 가는 건데.
0: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1: 그런
0: 거군요.
1: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질병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차감이 돼서 이게 면책 기간이 생기는지 감액 기간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좋은 간병 보험을 가입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 입원을 다 끝내고 나서 가족이 간병을 했어요. 나 가족 간병했으니까 이 돈 줘 라고 해서 영수증만 달랑 들고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병원 예? 영수증만 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업체를 통해서 한 간병은 상관이 없는데 예? 가족이 간병을 하셨잖아요. 가족이 간병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일절 못 받으세요.
0: 미리 나중에 뭐 일지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1: 하더라도. 그래서
2: 아, 미리 돼야
1: 미리 얘기를 하셔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한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주세요. 아. 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0: 까다롭네요.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존에 가입하셨던 담당 설계사분하고 얘기가 잘 소통이 잘 돼서 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면은 이제 간병보험을 찾아보려거나 기존 보험을 점검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들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간병인 지원일당 회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일당 가입을 할 것인지 또는 가족 간병까지 포함되는 사용일당을 가입할 것인지
0: 네.
2: 이 부분은 조금 꼭 고려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장 개시 조건이 기준이 어떤지 이것도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장 일수와 지급 한도가 실제 내가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 네. 부분까지는 조금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금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가입해 계신 분들도 한 해 한 번쯤은 약관을 꺼내서 한 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요즘에 약관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약관을 다운받으셔서 AI에 넣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리 잘해줍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유용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권아 박지현 전문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치매였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오늘 곳간을 열어보겠다 해서 저희가 선물을 푸짐하게 골랐습니다. 4891번님께 S51 주유권, 7830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0778번님께 포항 알데아 펜션 주중 숙박권, 6890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요즘에 제가 옛날 곡들 계속해서 디깅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 곡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더니 좋더라고요. 이질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들으시고요.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0: 에일린의 뜰.
1: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2: 아이디어 있는
1: 모두.
2: 창업하고 싶은
1: 모두.
2: 울산에서 도전하는
1: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가짜 상품권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냉동창고에 감금한 여성의 상태를 AI에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지난 3일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을 유인해 가둬 숨지게 한 40대 남성 카페 사장. 상품권을 사고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업자였습니다. 숨진 여성이 발견된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사용된 이 상품권이 범행에 앞서 촬영용으로 미리 인쇄해 놓은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말 한 인쇄용 조판업체에 방문해 영화 촬영에 사용한다며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실제 상품권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자 남성은 유사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 반쯤 냉동창고를 카페 앞 주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남성이 공범 3명과 함께 상품권 판매를 미끼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범행 직후 AI에 범행 관련 질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의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취지로 질문한 겁니다. 당시 카페 냉동창고는 영하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한국 구호대의 철수 결정을 비판하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 9일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수 이후 15일 동안 절제하며 정부를 믿고 협조했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외교적 공조 부재, 책임 회피, 수색 형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2021년 9월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머니게임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공익이고 국부 유출 방지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제약업체 대표 강 씨는 브로커 양 씨에게 투자 유치 300개를 하면 5%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15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브로커 양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를 통해 브로커 양 씨가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것을 알고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0: 이제 경위를 묻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 영향력이 미치는 홍해 항로에서도 교전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20발 가운데 18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수중정 한 대를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장비가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며 작전 해역에서 미군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의 대체 항로 구실을 하는 홍해에선 사우디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에너지 시설 등이 위치한 사우디 남부 4개 도시를 타격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마주앉은 두 정상. 안보부터 경제와 첨단 산업까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파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건 아니라며 국방부가 중동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검토 과정의 일부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은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개정하고 상호 군수 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는 등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AI와 반도체, 양자, 원자력 등 미래 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4: 파리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에 출연해 실무단계 논의들이 흘러나가 너무 앞서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종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파병이란 말과 등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601개 시민사회단체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발하며 정부의 파병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종교, 노동, 인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전 중인 호르무즈의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전쟁 동참 파견이라며 참략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는데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란 측은 의전 등과 관련해 참석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인공지능기업 엔트로픽 연구원이 2030년이 오기 전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서 AI 모델 학습을 담당했던 제이콥 콕스는 현지 시간 8일 SNS에 두 회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콕스는 AI 개발자들은 2029년 말까지 AI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며 이 정도 위험을 가져올 인간의 활동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3, 4, 여의도 3040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코너입니다. 하헌기, 신주호, 조호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그리고 조호재 조국혁신

0: 국민당 공보부 부국장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 제작진이 저한테 기사를 딱 뽑아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김민석 수첩. 이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찍힌 거네요. 보니까 이게 사진을 딱 보니까 근데 몇 가지가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글자가 보이고 훈식. 이건 알겠네. 강훈식. 그렇죠? 원식. 이거는 우원식. 네. 그렇죠? 청래. 아, 정청래. 네. 성들이 빠졌어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자, 그러자마자 또 이제 정청래 의원 반응이 나왔는데 마이크로 때리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또 때리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하은기 부대변인부터.
2: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너무 델리케이트하다.
0: 아,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
2: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다. 아. 왜냐하면 수첩 이거는 뭐 김민석 대표가 일부러 유출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을 찍힌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본인 보려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0: 보통은 핸드폰이 이렇게 찍히는데 네. 이번엔 수첩이 또 찍히네요. 네.
2: 그러니까 저도 수첩 뭐 종이 수첩은 아니고 아이패드에다가 굿노트에 이렇게 메모하는 네. 메모장 하나 파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데 네. 거기에 내용을 뭐 아무거나 막 적어요. 단상도 적고 그냥 뭐 누가 얘기해 준 거 있으면 그냥 메모해 놓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 수첩을 가지고 뭐 후보자를 벌써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김민석 네. 대표께서 뭐 다른 데 민심 청취하다가 저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적어 놓은 건지 그 옆에 보면은 오세훈 뭐 아웃 뭐 이런 거 막 적혀 있거든요.
0: 이진숙 또 나오는 거.
2: 이진숙 아웃 뭐 한동훈 아웃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막 적혀 있어요. 팁 네.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자기 수첩을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본인 혼자 보려고 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찍혔다고 그거를 수첩으로 때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서 너무 델리킷하다. 그리고 지난번 마이크 독재 이런 것도 사실은 맥락에는 안 맞거든요. 그냥 불쾌한 부분이 있으면은 반론하시면 될 일이지 마이크로 무슨 독재를 합니까? 본인은 뭐 말할 권한을 상실된 게 아닌데 그래서 좀 너무 과민 반응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3: 저는 이게 네. 뭐 일부러 노출했다. 네.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보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일부러 노출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보다가 뒤에서 찍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0: 카카오 보안 필름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3: 그리고 보안 필름을 쓰는데 보안 필름도 그 농도에 따라서 그 보안 필름을 붙여도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0: 요즘 그리고 카메라들이 워낙 좋으니까.
3: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원분들이 보안 필름을 하면은 노안이 와가지고 붙이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필름을 붙여도 찍히고 붙이기 싫어.
0: 3040 분들 이해 못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딱 이해합니다.
3: 그러니까 뭐 보안 필름을 붙여도 찍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수첩을 펼쳤다. 이거는 그 정청래 대표나 혹은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0: 여지는 있다.
3: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주 중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 지금 서울시장 그 선거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보군을 자기 손으로 써놓은 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대표로서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죠. 본인의 개인 메모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0: 아, 그럼 앞으로는 이게 수첩도 펼치면 안 되겠네. 본회의장에서.
3: 아니, 조심해야죠. 당연히.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부러 노출했다에 100% 겁니다.
0: 네?
4: 왜냐하면
0: 100%요?
4: 수첩을 보시면 공백이 많아요. 공백이 많은데 유독 정청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써놓고서 그리고 이진숙 한동훈 아웃을 써놨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양가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쌍피인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 잡혀도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다. 가령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그렇기 때문에

0: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겠느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아웃이라는 그 점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속으로 좀 봤고요. 근데 여기서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민석 대표가 엊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뭐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 상관없이 좌석도 섞어 앉자. 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수첩에 이진숙 한동훈 아웃을 썼습니다. 야권 인사들을 아웃시키겠다. 이러한 것을 썼다면 그 당시 이야기했었던 협치라는 것은 결국에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다. 표리부동한 모습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전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이 들어간 그게 포착이 되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를 사지로 몰아가는 거죠. 좀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같은 거를 살펴보면 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정 때문에 굉장히 여당과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한들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100% 국민의힘이 다시 당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경쟁자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김민석 대표가 좋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한들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옹립해서 내세운 김민석 체제가 와해되고 결국에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반명 세력이 결집해서 당권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는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2: 그러니까 여러 스토리들을 했으니까 두 분 얘기했으니까 반론을 짧게 드리면 아까 전에 뭐 주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야 뭐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인데 이게 그런 부분 있죠. 이를테면 김민석 그 대표가 총리 시절에 난 서울시장 안 나갈 거다. 좀 여론조사에서 빼줘라.
1: 그렇죠.
2: 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내 마음이지. 억지로 넣어가지고 뭐 돌리는 그런 게 이제 무례한 거고 수첩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혼자 보려고 했는데 누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찍은 쪽이 무례한 거예요. 원래 개인 수첩 그렇게 찍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새부턴가 언론인들이 막 남의 문자랑 뭐 수첩 찍고 이런 게 너무 보편화되고 있는데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첩 혼자 보려고 적어놓은 수첩 하나 가지고 무슨 강성 지지층을 격동시킨다.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그게 자, 어떤 얘기인지 모르고.
1: 알겠습니다. 그 일단 수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2: 얘기할 거 아니니까
1: 굉장히 지금 긴 시간 사실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이재명 정권에 뭐 이렇게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 근데 너무 오만하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벌써부터 뭐 서울시장 선거 다 이길 거라고 하는 게
3: 100%는 좀 그런 것 같은데
0: 가능성이 높다.
3: 좀 낮추시죠 수치를.
0: 알겠습니다.
1: 자, 지금 요거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잠시 후인 저녁 8시 제주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근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에는 접근 자체를 자제해 주셔야 하고요. 항해나 조업 중인 배들은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발음이 좀 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뭐 최근에 주가를 가장 올리고 있는 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감독의 정치 드라마 주연 각본 편집까지 지금 본인이 하는 듯한 그런 식의 느낌 아젠다 세팅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지금 뭐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 이러면서 녹취도 추가 공개했는데 요즘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이번에도 그러면 하원기 부대부터 먼저
2: 매우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죠. 뭐 김성원 후보자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 문명이 약속해놓은 방식을 자기 혼자 초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청문회 하면은 그 의혹 제기의 순서가 이러잖아요. 누가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나 다른 청문위원들이 이제 막 제보 받아가지고 그걸 좀 뒷받침하고 네. 그럼 수사기관에서 저거는 뭐가 이상해 보인다 수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수사하고 그럼 폭넓게 자료랑 증거랑 이런 거 압수수색 통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재판 붙여가지고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법이 혹은 수사기관이 판단 내린 걸 거꾸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어디까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증거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나 사법부가 훨씬 더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론을 네. 내렸을 겁니다.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강 씨에게 내린 무죄죠.
1: 청탁부문 무죄, 네. 부분 무죄.
2: 그런데 우리가 사법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걸 누가 승복이 안 되고 녹취록 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절차를 뛰어넘은 방식으로 그거를 취사선택해서 편집해가지고 소위 군중의 아가리 안에 집어넣는 건 인민재판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사법 절차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론재판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고 자격을 따져 묻는 건 좋으나 이미 사법으로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 자료인 걸로 보이는 걸 편취해서 오려서 유리한 방식으로 사람 한 명 매장시키려고 드는 건 우리 사회가 우리 문명이 약속해놓은 사법 절차의 방식을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에서도.
1: 자 신주호 부대변인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표정이.
0: 네. 아니 사법적으로 기소유예가 났다고 해서 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핵심 연루자라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서 녹취를 입수했냐 네. 자료의 출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를 증인으로 채택해주면은 국회 증언대에 서서 증언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국회 증인으로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면 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증인 채택 다 거부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가 증언대에 서달라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의 출처는요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오늘 뭐 조선 제일 뭐 좀 가위질을 한다 그랬나요? 뭐 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들은 왜 탓하지 않죠? 그 공식 언론들도 기사를 낼 적에 뭐라고 내냐면 뭐 어느 언론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당 언론사한테도 그러한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김승원 후보자를 제대로 방어할 만한 그런 요령이 없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러한 치졸한 정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무결함을 밝혀내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반박을 하자. 네. 자료의 입수 경로도 뭐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은 한동훈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대중이 공개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녹취록 전체겠죠 아마? 전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면 입수할 경로가 없는 기소계획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놓고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유리한 것들만 잘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문장으로 치면은 녹취록에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뭐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라고 하는데 그거 되면은 뭐 수천억 뭐 이익을 보는 거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근데 이거 복마전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가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거 잘라내고 앞에 그 무슨 수천억 그것만 얘기해 보면 맥락 자체가 뒤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기소 계획서 같은 부분에도 2024년 8월에는 뭐 징역 8개월형 이래가지고 그거를 대검에 올렸을지 모르겠으나 그로부터 한 달 뒤에 2024년 9월에는 MBC 보도입니다. 이게 기소 유예 의견으로 뭐 대검에서도 내려왔고 대검에서도 올렸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또 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원래는 검찰에서 2024년 8월에 징역 8개월로 기소 계획서를 올렸으나 12.3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네네. 그다음에 모종의 외압을 받아가지고 기소유예 의견으로 바꿨다라고 논지를 전개했어요. 근데 기소계획서가 9월 달에 올린 그 내년 3개월 전에는 이미 기소유예 의견으로 올렸다는 그게 드러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는 논리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0: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이걸 보고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1: 그 문제 한동훈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소유예 판단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소유예 판단은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떨어지는 3자 뇌물죄라고 얘기하거든요.
2: 오늘 그랬죠.
1: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0: 자기가 뭔데?
1: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 국회의원인데 지금도 검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표적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왔던 게 한 사람을 표적 찍어서 조작 기소, 표적 수사 뭐 이런 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과거 서초동 편집국장이라 불리던 한동훈 의원이 마치 검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수 차관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의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2: 그분도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에요.
1: 맞습니다. 본인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소 검토 자료 그리고 사적 녹취라는 건 명백히 수사 자료이나 검찰 내부 자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그럼 그 자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3: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 의견 내실 겁니까?
0: 논점을 이동시키고
3: 아니 계신데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찌되었든 강 씨라고 하는 분이 양 씨한테 양 씨를 통해서 그 김 후보자한테 뭐라고 전달을 했습니까?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됐고 그 문자를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했고 그 일주일 뒤에 해당 투자자들이 이제 제넨셀 그 주가를 삽니다. 사실상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가 조작으로 흐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만약에 계획이 승인되면은 수천억 대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당 계획을 내가 봐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메일로 보내라. 이것까지 다 녹취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임상시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땠습니까? 결과가 뭐 쥐가 죽고 피를 토하면서 죽고 결국 결과까지도 삭제해가면서 조작을 한 게 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3: 그러한 것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제대로 검토를 했나요?
1: 알겠습니다.
3: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서 만약에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고 식약처장한테 청탁을 했다면 주가 조작에 사실상 준동한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데 왜 검찰을 기소유예했죠?
3: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것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3: 후원금 계좌 한도가 다 그러니까, 찼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자꾸 흥분하지 마시고. 강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징역각형 받았다, 그죠? 근데 강모 씨와 양모 씨의 통화 내용과 양모 씨와 김성훈 후보자의 통화 녹취록 같은 게 검찰에 다 있다, 그죠? 근데 왜 김성훈 후보자는 그러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이 안 됐습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입증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주가 조작 운운할 수 있는 것 같고 논점을 이동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훈 후보자가 무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김성훈 후보자가 이를테면은 그 식약처에 민원을 넣는 과정을 보면 그게 공익 민원이라고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적 동기에 의해서 사적 관계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부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논점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저런 방식이
2: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0: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생각보다 가을이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넘어서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아직 여름 날씨로 서울이 26도, 청주 25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한데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2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상에도 대부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제주시에도 잠시 후 8시를 기해서 풍랑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 지역에 사고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 영광 2터널을 나와서 갓길에 사고 쳤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한동훈 의원 폭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일단 저는 아까 이 하이킥 1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청문회 때 아예 지난 3년간 그 수사했던 11명 검사를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7: 차라리
6: 다 부르면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수사검사 11명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갖고 한동훈 의원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1명의 검사들은 뭐 바보였어요?
7: 그러니까요.
6: 그 사람들은 기소조차 못한 거 아니에요. 기소 유예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아예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검찰 수뇌부들이 뭐 봐준 거야? 아니면 그걸 다 물어봤으면 국민들한테는 그게 제일 깔끔하겠다. 그냥 차라리 검사들 다 불러서 그냥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일단 지금 오늘부터 약간 프레임이 좀 짜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딱 짠 게 그거잖아요. 민주당 오빠들 프레임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검찰의 불법 유출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프레임 대결로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자, 유출 이 문제.
8: 아니 뭐 약간 광고로 눈치 주는지 모르고 계속 말하다가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빠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동훈 의원한테 오빠로 불러드려야 되나 싶기도 해요. 호를 오빠로 붙여드려야 되나 근데 싶은데 저희가 지금 전선이 두 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의원과의 전선이 하나가 있고 여론과의 전선이 있고 이 전선 두 개는 중첩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김주호 대변인이 얘기하는 도중에 한동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아 그러면 김성훈 후보자가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논점을 이동해버리시던데 별개예요. 우리가 심지어 범죄 피해자나 혐의자들 잡을 때도 미란다 원칙 다 고지해줘야 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해서 그 범죄 피해자들이 뭐 면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둘 다 문제인 건데 이건 양비론이 아닌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뭐 지적하는 과정이라는 게 꼭 검사들이 하듯이 이게 유무제갈이듯이 하는 게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치 자기가 판사라도 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 이런 거는 부적절해요. 심지어는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법무부 장관 때 뭐

0: 뭐 여론으로 뭘 하려고 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점이랑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지적하는 거랑 분리해서 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1: 지금 한동훈 청문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 이재명 정권의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부적절한 경로로 그런 것들을 입수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따로 물으면 될 거예요. 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여기에 저희가 접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자료 출처의 그러한 신빙성 혹은 그런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프레임을 바꿔보려는 시도인데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 못하실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서 해당 자료들을 구했는지 이것보다도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에 따른 부적합한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2: 그게 본질을 봐야 된다.
1: 그게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해당 검사들 모두 다 증언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그게 본질인데 왜 오빠 오빠 하십니까? 오빠 호칭이랑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저도 오빠라는 그 두 글자에 저희가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오빠라고 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와 그 양모 씨 간에 네. 부적절한 사적 관계, 치정극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면 그것은 알아서 개인들끼리 해 문제고 거기에서 생겨난 이러한 것들, 뭐 부적절한 청탁 이런 거가 좀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
2: 저는 자료 유출에 대해서 그 신 대변인한테 아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분은 수사의 기밀성 맞아요. 이런 걸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자료가 막 밖으로 막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런 수사 이 기소 계획서 같은 문건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검찰 내부 문건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 30년 했는데 처음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 뭐 누구예요? 그 차관 지금 이제
3: 이진수 차관.
2: 예, 네, 이진수 차관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도 네. 이거는 검찰 문건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공개한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며 법과 원칙을 더 강조했던 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거 그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특수부 네. 검사를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법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이것이 공개돼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충분한 고려를 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2: 또 SNS는 면책특권도 없잖아요.
1: 그러니까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3: 한동훈 의원이 검토를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1: 그러니까
3: 보시는 거예요?
1: 그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김민석 대표가 공격을 하니까 검찰과 어울리지 않았다 당당하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 네. 허위사실.
1: 예,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네. 차원의 생각을 하신다면 그 향후에 하면 될 문제예요. 네. 지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체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봐야 돼요.
0: 아니 근데 저는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절차, 질서, 법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법 절차가 그 시스템대로 진행이 돼서 기소유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는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는 일은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녹취록을 아마 캐비닛도 아닙니다. 파쇄기에서 길어 올려서 짝이어가지고 시스템을 초월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하고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긴 한가요?
1: 아니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수많은 증인들을 그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어요.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게 생겼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오만한 심산으로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0: 제가 묻는 말이다.
1: 아니 정말
0: 하는
1: 아니
0: 거
1: 정말
0: 보니까.
1: 정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세요.
0: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따스라는 거 보니까 민망하긴 한 모양이에요.
2: 네. 자, 요거까지 좀. 감정 싸움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요거는 그러면 저기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바로 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 간에 이제 한번 오늘 투닥거림이 있었죠. 네. 설전이 있었는데 상황에서도 한동훈 의원하고

0: 장동혁 대표도 약간 지금 투닥거려요. 지금 목표는 김승원 낙마. 이건 이제 공동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달라. 일단 한동훈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오빠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빠.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 오빠 이거 안 된다. 이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자, 이 둘의 이런 의견 차이,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빠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들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고 네. 부적절한 남녀 관계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었고요.
0: 네. 오빠든 자, 형님이든 모든 예, 예, 중요하지 예, 예. 않다.
1: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 들었고 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뭡니까? 제대로 싸워야 된다. 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잘 싸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여당과 가장 잘 싸우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현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는 그 이상과 가장 잘 맞는 분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구성원으로서 함께해야 되는 그 사람과 가장 걸맞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여러 공세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게 네.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분명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다.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일단 약간의 걱정을 표한 것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야권 분열 공작에 넘어가는 미련한 행태라고 좀 봅니다.
0: 아니 뭐 분열 공작까지 뭐 있었겠어요. 그냥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드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승원 낙마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한동훈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의 제목은 오빠가 갈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감독한 장동혁 감독의 영화 제목은 공소 취소 이런 거니까 벌써 썸네일에서 제목에서 이 클릭률이 달랐던 거야. 이쪽이 좀 훨씬 흥행에 성공한 거야. 지금 동훈 기획의 드라마가 지금 대박을 친 거야. 지금
2: 목적지는 비슷한데 노선이 다른 거죠. 근데
0: 그래서 약간 지금 네. 서운한 거 아닌가. 너무 주목을 못 받으니까.
2: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신주호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럼
2: 왜 한동훈 의원을 더 편들고 있는지 잘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왜 더 편드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그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이 한동훈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서버 관리자라든지.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면 한동훈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이 그냥 뭐 링크를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좀 저질스러운 어떤 글 게시글들이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진짜로 쓴 글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가 들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의 힘이 매우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0: 그러니까 징계 문제도 있고.
2: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네.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김승원 의원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받고 그리고 자신이 향후에 처하게 될 정치적 위기는 이 모든 게 다 어떤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다시 되치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포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김승원 의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오빠 민주당 오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전선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전체와 싸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가고 있어요.
0: 송영길 최재상
2: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지금.
2: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게 무리수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불법적인 자료거든요. 이거 그런데
0: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2: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공소청 직제 어떻게 할 건데 수사 준칙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예산 어떻게 할 건데 인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소음이 심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금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 방송 5분 남았습니다. 네. 이거 너는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0: 아니, 지금 모든 그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 패북만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3: 패북을 56개 썼더라고요. 그 정도 속도면은 진짜 단계에서도 뭐 확정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써도 그렇게 숫자를 많이 쓸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 민주당의

0: 예, 뭐 분열 공작 안 해도 돼요. 국민의힘은 이미 분열이 돼 있거든요.
1: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속보를 띄워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을게요. 이재명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맺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 인사말에서 한 얘기고요. 앞부분도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 한다.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무역투자 안보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다녀온 국가들과는 뭐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기업들과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앞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이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순방할 때마다. 자, 헌법상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은기 부대변인.
0: 뭐 하도 그 연임은 없다고 직접 말하는 등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들을 하니까 네. 대통령도 신경 쓰여가지고 이런 문장 하나 끼워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1: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그동안 태도는 그런 거였는데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자기 입장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은 네. 뭐. 그 연임 없다고 선언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치에 안 닿잖아요.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2: 네. 저게 헌법이라는 게 이제 그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한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헌법이고,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내는 게 헌법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구시대적 헌법을 바꿔서 완전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헌법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남은 임기,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네.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헌법 체제 안에서 아. 자기가 오랫동안 좋은 헌법 체제 안에서 대통령 임기를 하고 싶다라는 뜻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연임 얘기를 해야 되냐 네. 자기 입으로 그럴 필요 없다는 취지 같습니다.
1: 자, 신조 대변인 의견도 좀
3: 아니 대통령이 해석 좀 네, 대통령이 그동안에 본인 입으로 연임하겠다라는 의지는 안 내비쳤습니다만 네. 찐명이라고 알려진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군부를 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모습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직접 꺼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뭐 그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이번에 그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되고 5년 임기를 채우면 나는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네. 그런 우려를 좀 거두어 달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1: 그냥 그동안 쭉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대로 연임 안 한다 요 다섯 글자 얘기하라. 그렇죠.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 감명하지 않습니까?
0: 홍익표 수석 말씀 들어보니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굴지 말고 그럼 기다려보시죠.
2: 명절 전에 뭐 대통령이 뭐 국민들 상대로 뭔가 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걸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보통 순방 다녀오면 기자회견을 또 할 네. 때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또 어떤 입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 아니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네.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이렇게 네. 식사 자리 같은 것을 가지면서 연임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사를 직감적으로 좀 내비치면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될 거라고 봅니다. 좀 직접적이고 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0: 근데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 게 맞죠. 왜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엄 안 한다 다섯 글자 말하고 비상겸 해버렸거든요. 근데 연임 안 한다라고 하든 연임한다고 하든 간에 이거는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정합성에 맞춰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이 MBC에서 좀 생산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연임 안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연임이 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대통령의 의지와 그러니까 개헌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하는 문제고 대통령이 굳이 뭐 한다 만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1: 국회뿐만 아니라 네.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않으면 네. 못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국민 수준에서 아유 안 돼요. 연임 이런 거.
0: 그렇죠.
1: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신주호 전 상근 부대변인, 조국혁 신당 조우재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박판규 변호사,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해외 유명 제품을 모방한 위조 향수들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했는데요. 알고 보니 조악한 재료를 쓴 모조품이었습니다. 정상 제품은 향기 물질을 녹이기 위해 에탄올을 쓰지만 위조 향수는 원가가 싼 메탄올을 사용했죠. 에탄올과 메탄올, 이름은 비슷해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생기거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제품은 일단 의심해보는 것, 안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대 여성 환자는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해서 지난달 15일 병원을 방문했고 오늘 일본 뇌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718만여 주를 1조 9천여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거래 방법은 장외 매수로 취득 단가는 전 영업일인 9월 8일 종가 기준 주당 26만 9,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 소유 비율은 1.58%로 기존 지분율 1.47%보다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선 상속세 납부로 발생한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홍 전 관장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홍 회장을 비롯해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 중앙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 포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하던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가 금요일에 예정대로 복귀합니다. 외교부는 KDRT 1진이 예정대로 11일 군 수송기로 국내 복귀 예정이라며 수색 활동 지속을 위한 KDRT 2진 파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현승 합창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이 잇따르고 있는 동부전선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동부전선 일반전초 GOP, 최전방소초 GP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진현승 합참의장은 녹음과 잦은 안개로 경계작전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며 사소한 징후도 면밀히 분석해서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 도발 시 확고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돼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주에 설악산에서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산에 20%가 물들어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올해 첫 단풍은 언제 시작되느냐? 민간 기상예보업체에서 올 가을 단풍 예상 시기를 발표했는데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시작하고 절정도 늦게 찾아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악산의 경우 10월 3일쯤 첫 단풍이 시작돼서 10월 25일쯤 산 전체 80%가량이 물드는 단풍 절정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지난주 주말에 산으로 시간에 얘기가 나왔던 무등산은 10월 27일쯤 첫 단풍이 시작돼서 11월 6일경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시기가 더 늦어져서 11월 5일쯤 첫 단풍이 시작되고요. 11월 11일에 절정기를 맞을 거라고 하는데요. 11월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좀 먼 일처럼 느껴지죠?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가을 나들이 계획 세우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정미조의 7번 국도 558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상훈님, 가을이 언제 오는지 몰라도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오당재 선곡이 가을가을 해져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첫 곡으로 들은 이 정미조 씨의 목소리도 뭔가 가을과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김명자님, 벌써 단풍 이야기네요. 아침에 공원 산책하는데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여름 휴가 다녀왔는데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가을 여행도 가고 싶어지네요. 지난달에 여름 휴가 다녀오셨는데 또 이번 달에 가을 여행까지 너무 완벽한데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자님. 이경인님, 오늘은 서늘하다 못해 추운 것 같아요. 며칠 사이로 날씨가 참 이렇게 변하니 신기하고 좋네요. 아, 오늘 좀 추웠어요? 오, 그 정도였나? 경인님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살짝 쌀쌀해지긴 한 것 같아요. 저녁 되면서.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저 바람을 타고 올해는 단풍 구경을 갈 수 있으려나요? 장사하느라 제대로 된 단풍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요.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쁠까요? 그러니까 장사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휴가 내기도 어려우니까 단풍 구경 가기도 좀 쉽지 않고 또 그 시기에 가장 또 장사가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윤지혜님, 전 오늘 니트 가디건 꺼내 입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밤바람이 매섭네요. 저번 주 불꽃축제 때까지만 해도 선선하고 더웠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을 음식 마음껏 먹을 시간이죠. 와, 니트 가디건을 꺼내 입으실 정도였구나 오늘. 아, 그런가? 하긴 저도 오늘 약간 자켓 입고 뭐 일이 있어서 자켓을 입고 왔는데 막 덥다. 엄청 덥다. 보통 이 자켓을 입으면 좀 더운가? 그런 여름 날씨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막 엄청 덥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였으니까 그럼 오늘 날씨가 시원했나 보네요. 이현주님, 오늘 경기도도 아침에 선선하다 못해 서늘했는데 낮에도 바람이 불어서 선선했네요. 다들 오늘 또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단풍 관측됐다는 이제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단풍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설악산의 경우에 10월 3일쯤에 첫 단풍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네요. 단풍 여행 혹시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설악산 첫 단풍 시작돼서 절정은 10월 25일쯤이라고 하니까 10월 중순 이때쯤 여행 가시면 딱 예쁠 것 같고 무등산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얘기했던 무등산은 11월 6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풍이 평년보다 좀 늦게 시작하고 절정도 늦게 찾아올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나들이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우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오해 또 진실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 건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질문 보내주시면 이따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이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제부터 일본 혼슈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는 1시간 동안 104.5mm의 비가 내려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폭우의 영향으로 오늘 나고야 시내 모든 공립학교와 유치원은 임시 휴교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둔 가운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경기장 시설에서 물이 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미리 입국해서 숙소에 머물던 선수들에게는 한때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체전선과 태풍에서 세력이 약화해서 바뀐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면서 경보급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픈 AI의 새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가 인터넷에서 사람과 자동 프로그램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인증 단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인증 단계는 왜곡된 형태의 알파벳을 맞추거나 비슷해 보이는 사진에서 쿠키와 개를 구별하는 게임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일부는 난도가 높아서 진짜 사람도 때로는 오답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 AI 모델이 이처럼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어온 도구를 무력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로봇 차단 기술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졌는데요. 보안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온라인 안전장치들은 사람과 자동화 프로그램은 행동 방식이 다르다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서 AI가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AI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보안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닷가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사진을 찍다가 사고가 나는 건데요.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건당 사망자 비율이 17%로 사고 6건마다 1명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전국 방파제 테트라포드 20곳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해에만 무단 출입 7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가 경사가 심해서 한번 떨어지면 의식이 있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렵고요. 특히 너울이 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 여건이 나쁠 때는 사고 위험이 높고 구조도 더 어려워지는 만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경은 테트라포드 는 사람이 안전하게 걷거나 낚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면서 낚시나 사진 촬영을 위해서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정태성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AI 관련 뉴스 들으시고 조영호님이 가늠할 수 없는 미래시대 이젠 조금 섬뜩해져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시험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인터넷 하다 보면은 그 인증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림을 고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그거 해봐서 알지만 뭐 한 번씩은 꼭 틀리게 되는데 이 오픈 AI 최신 모델인 아스트라가 인간과 자동화 프로그램 구별하기 위해 만든 그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거는 우리 영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테트라포드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늘 뭐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바닷가에 보시면 그 이렇게 테트라포드라고 해서 구조물,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지만 실제로는 표면이 둥글고 경사도 되게 심하고 미끄럽고 그리고 블록 사이사이에 되게 깊고 복잡하게 틈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몸이 끼고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사진 찍으러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사람이 걷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공간이 절대 아니니까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게 사실 구조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아무리 소리쳐도 뭐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 요청조차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드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동우님이 신청해 주신 제이의 빛.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또 자랑하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까지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365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남은 작업이 있어서 아들이랑 라디오 켜놓고 열심히 꽃 만들고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제 손도 바빠지네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꽃 작업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365님, 가을에 또 왠지 모르게 또 꽃 선물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명절도 있지만 뭔가 가을의 그 분위기와 느낌이 꽃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아마 0365님은 더 바빠지신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오당제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진님, 오늘 양산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게 느껴졌어요. 더울 때는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원해지니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우리가 뭐 미리 예상하긴 했죠. 이러다가 겨울 오면 언제 이렇게 또 겨울이 왔냐 이런 얘기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부터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막상 너무 덥다가 이렇게 시원해지고 쌀쌀해진 날씨가 오니까 여름이 또 가고 한 해가 다 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도 시원한 날씨는 너무 좋다. 4516님, 저는 지금 수원 화성 연무대에서 운동 중입니다. 반팔 입고 나왔더니 살짝 춥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와, 이제 반팔 입고 저녁에 운동하면 추울 정도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사실 저는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 이런 이제 문자를 보면은 이런 걸로 이제 계절 또 날씨 이런 거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 오늘도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계신 우리 오당제 통신원 분들이 날씨를 전해주고 계신데 오병준님도 전 퇴근하고 태화강 강변 걷기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네요. 또 울산 태화강 강변에서 많이들 들으시네요. 정말 이거 오당제 가족분들이 운동하다가 마주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오늘은 산으로 시간에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했던 포기란 없다. 오! 숫자 5 이렇게 하면서 포기는 없다. 이거 한 번씩 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화강에서 혹시 강변 걷기 하고 계신 분, 오당제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세요. 지금 주변에 손을 번쩍 들어 올리신 분 계시면 오당제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친밀감을 느끼시면서 서로 인사라도 나누시면 좋겠네요. 0708님, 퇴근하면서 듣는데 단풍 이야기가 나오네요. 10월 24일에 청송 주황산으로 가족여행이 예정돼 있는데 단풍이 무척 예쁠 것 같네요. 오, 10월 24일. 아까 우리 날짜 전해드린 것처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청송 주황산.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우리 윤성주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 어쨌든 설악산이 10월 25일쯤에 절정인다고 하니까 10월 24일에는 아마 청송 주황산

해도 너무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845님,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있습니다. 도봉산 밑인데 조금씩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네요. 반팔 반바지 입고 걷고 있는데 조금 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와, 그런데요, 그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나뭇잎들이 몇 개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시간이 참 진짜 잘도 가네요. 그렇죠? 가을도 오고 이 가을을 마음껏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문경란님이 긴 글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오빠가 소천하셨고 오늘이 발인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평택 쌍용 자동차에서 30년을 근무했고 5년 전 대장암으로 투병을 시작하면서 정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오빠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던 회사 선후배님과 동료분들이 오빠를 잊지 않고 빈소를 찾아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이 사연이 전해진다면 빈소를 찾아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오빠 옛 동료분들께도 저희 가족의 감사한 마음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 저희 가족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빠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문병선 오빠의 막내 동생 문경란 올림, 이렇게 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서 정든 회사를 떠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동료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빠를 대신해서 오빠가 사랑했던 일터,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또 가는 길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오빠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또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참 좋은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오빠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경란님 또 가족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꼭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퇴사하신 분이지만 또 사내 게시판에 동료분이 부고 소식을 올려서 그 게시글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인사를 남기고 계시다고 하네요. 경단님의 오빠분, 이제 또 모든 아픔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쉬시기를, 그리고 경단님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한철의 산책.

이한철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3640님이 퇴근 후 깔끔하게 운동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목소리가 참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신청곡 보내봅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안 나왔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안 나와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에 3640님이 방금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소라의 그대 맞춤을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빗길에 넘어져서 배달 음식이 망가진 배달 기사님이 고객에게 뜻밖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 한 배달 기사님이 고객에게 용돈을 받은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기사님은 정말 짜증나는 밤이었다. 빗길에 넘어지면서 배달 음식이 망가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망가진 게 죄송해서 고객을 찾아갔고 정중하게 사과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객 아주머니께서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비 오는데 너무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들 같다며 오히려 용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사님은 계속 거절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끝까지 기사님의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기사님은 정말 속상한 밤이었는데 그날따라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글을 남겼다고 해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배달 기사님은 이 고객의 따뜻한 배려를 받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1번 젠디, 2번 어머니, 3번 첫사랑. 아, 저도 진짜 이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기사님은 용돈을 거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젠디, 2번 어머니, 3번 첫사랑.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2822님이 예술고등학교 발레 전공생입니다. 너무 힘들고 응원받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싸이의 기댈 곳 듣고 싶어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2822님 힘내시고요. 언제든 기댈 곳이 되어드릴게요. 오당재 자주 놀러와주세요. 싸이의 기댈 곳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세일.
1: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놨는데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해 경찰의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 재물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서해 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라는 안내 후에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남성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본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경기 중에 얼굴을 다쳐서 교체됐습니다. 김 선수는 전남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번트를 대다가 타구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4회 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나선 김도영은 NC 투수 송명기의 시속 148km 초구에 기습 번트를 시도했지만 배트에 빗맞은 공이 곧바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재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에서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청주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4월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 대구 25도 등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MBC 9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AI 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과 전기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순 없을까요? 유럽 덴마크의 한 도시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기로 난방을 합니다. 뜨거운 공기로 물을 데운 다음 배관에 실어 인근 가정에 보내는 건데요. 덕분에 난방비가 절약되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겨울 한파가 매서워서 난방비 부담이 큰데요. AI 산업의 부산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1: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배달 기사님은 고객의 따뜻한 배려를 받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정윤자님 2번 어머니. 사람이 참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엄마가 아닐까 싶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정윤자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손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한 게 기특하다.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오늘도 정말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3: 네.
1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2: 맥스 안 터져요.
1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2: 맥스 안 터져요.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15: 한인제약.
11: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고, 선선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오늘 어디 뭐 안 다녀오셨어요?
1: 어디 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확실히 좀 땀에 절어서 출근하던 길이 어느새 좀 상쾌한 가을 아침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을이 오니까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디 가실 계획 없으세요?
0: 아, 저도 아직 없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단풍 절정 시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설악산이 10월 중순, 10월 한 20일경 이때쯤 또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때쯤 한번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1: 예,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에 미니 게시판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경준님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정신건강에서는 나를 깎아내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뭐가 나을까요? 하셨는데 오, 진짜 흥미롭죠? 뭐 골라주시겠어요, 선생님은?
1: 오호, 네. 사실 병원에서 자주 뵙게 되는 분들은 나를 깎아내리는 분들이에요.
0: 그렇죠.
1: 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라고 해서 자기 귀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0: 네.
1: 이 실제로 자기 귀인의 패턴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래요?
1: 나를 깎아내리는 쪽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또 위로를 해주고 도와줄 여지가 남아있는데
0: 네.
1: 남을 계속 깎아내리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도 관계라는 게 이제 계속 남기가 어렵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정작 힘들 때는 굉장히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겠네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 1부에서도 예고해드렸듯이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얼마 전에 선생님과 동료 의사분들이 연재하시는 기사를 봤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사였는데 거기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7월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라고 하는데 조현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요. 일단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영화는 이제 후지노 토모아키라는 일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0: 네.
1: 이 감독의 친누나가 24살에 조현병 증상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에 이걸 숨기고 집안에서 돌보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말하자면 이제 현실 부정을 한 셈이죠. 이 동생인 감독이 누나를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부모를 설득을 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변해가는 누나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 이런 과정을 몇 년에 걸쳐서 카메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0: 네.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당초 배급사가 세웠던 목표 관객이 3천 명이었는데 누적 관객 수가 9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특히 20대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1: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건강 얘기를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꺼내는 세대잖아요.
0: 네.
1: 본인이나 친구의 상담, 진료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낯설지 않다 보니까 가족이 이런 문제를 20년이 넘게 숨기고 침묵을 했다. 라는 소재 자체에 좀 더 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영화는 사실 조현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0: 네.
1: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가족이 이거를 좀 알아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은 또 본인 얘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조현병이라는 말을 사실 범죄 뉴스에서 종종 접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대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조현병 어떤 질환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조현병은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생겨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보거나 듣는 환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실과 다른 믿음, 망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0: 네.
1: 이런 것들을 아주 확고하게 갖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것처럼 인격이 여러 개로 나뉘는 병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생각보다는 흔합니다. 이게 전체 인구의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제 평생 중 한 번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율이죠.
0: 네. 그 조현병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1: 네. 제가 딱 전공의를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이 병명이 정신분열증이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병명이 바뀌었어요.
0: 네.
1: 이 정신분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인격이 쪼개지는 병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부정적인 어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이 환자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낙인 환자분들이 겪어야 될 이런 사회적인 낙인을 더 크게 좀 만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조현이라는 말은 이제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라는 뜻이죠. 우리 뇌의 신경 연결이 마치 악기 줄처럼 예민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이 조율이 흐트러진 상태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0: 그러면 조현병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양성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크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0: 네.
1: 양성 증상은 원래 없던 게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대표적으로 환청이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나에게 뭔가를 이제 명령하는 목소리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망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피해 망상이 특히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게 사라지는 겁니다.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예전에 좋아했던 일에 흥미를 잃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이제 힘들어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우울해졌다, 게을러졌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거를 병의 증상으로 알아차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0: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에는 아까 환청, 망상 같은 거,
1: 그렇죠.
0: 음성 증상은 말수나 표정이 줄어드는 거. 몇몇 사건에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좀 부각됐었잖아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격적인 건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연구들을 봤을 때 조현병 환자 중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비율은 매우 낮고요.
0: 네.
1: 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진짜 요인은 이 조현병이라는 진단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받냐 안 받냐, 받지 않는 상태, 혹은 이제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제 남용하는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
0: 네.
1: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을 때가 이제 진짜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꾸준히 치료받고 계신 조현병 환자분들의 폭력 위험은 일반 인구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 어떤 자극적인 사건들이 뉴스로 반복 노출이 되면서 조현병 자체가 위험한 병이라는 어떤 인식이 퍼지다 보니까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혹시 뭐 본격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1: 예, 맞습니다. 흔히 전구기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0: 네.
1: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이제 자아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0: 네.
1: 뭔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조금 내 얘기처럼 느껴진다. 저 사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라든지 사람들이 뭔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불편한 느낌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 관심 갖지 않았던 좀 독특하고 현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성술이라든지
0: 네.
1: 뭐 이런 것들 무속 같은 것들에 갑자기 좀 관심을 이제 보여서 깊게 빠지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증상들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친구들을 안 만나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하거나
0: 네.
1: 이런 업무 능력들 같은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0: 근데 좀 전에 해주신 영화 얘기처럼 살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어떤 뭐 계기나 원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1: 맞아요. 사실 이제 겉으로는 갑자기 발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방금 말한 이제 전국의 미묘한 변화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전부터 이제 서서히 좀 쌓여온 증상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 네.
1: 이제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저희가 이제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거를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급성기 증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보통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취약성에 뭐 입시, 이별, 뭐 혹은 이제 어떤 약물의 사용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강한 스트레스가 더해지게 되면은
0: 네.
1: 증상이 표면화되는 거죠. 이 영화 속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국가고시를 앞둔 졸업반 시기에 증상이 본격화됐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엄청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간 그런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에 처음 발병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1: 아까 이제 이 조현병의 원인이 도파민 시스템 이제 불균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2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시기가 이 도파민 시스템이 성인의 형태로 완성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뇌 안에 이제 불필요한 회로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유전적인 어떤 조현병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의 측면에서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되게 인생의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0: 그렇죠.
1: 입시. 독립, 취업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겹치는 지점이 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조현병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유전이 있더라고요. 그 조현병이 유전되기도 하나요?
1: 네.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부모님 중 한 분이 조현병이면은 자녀가 이제 조현병을 겪을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그 유병률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0: 네.
1: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조현병이면은 다른 한 명이 겪을 가능성 역시 굉장히 커졌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100% 공유를 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만 함께 겪는다라는 거는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0: 네.
1: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었을 때 되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부모님이 조현병인데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혹은 형제자매가 조현병 인데 내가 자식을 낳아도 될까 이런 네. 고민들을 참 많이들 하시고 그렇구나. 되게 안타까워요 그럴 때. 근데 꼭 그렇게 미리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조현병 치료인데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네, 치료의 핵심은 사실 약물입니다. 이 도파민 신호를 조절해가지고 급성기에 나타나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은 확실히 약으로 조금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0: 네.
1: 근데 약물 치료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음성 증상의 경우 있던 게 없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 호전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난 후 양성 증상이 가라앉고 난 후에는 사회적인 기술을 다시 익히고 뭐 대화를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훈련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 병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법을 같이 배우는 가족 교육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0: 그 조현병의 완치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약을 먹으면 자꾸 멍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증상이 좋아지면요. 선생님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조현병은 완치라는 말보다는 그냥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약을 한다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0: 네.
1: 증상이 안정되면은 이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최소 용량으로 조금 줄여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약들이 또 예전보다 또 많이 정교해져서 무조건 좀 멍해지고 졸립고 살찌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0: 근데 어떤 기사 보니까요.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겪는 증상을 병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가족들이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1: 이게 사실은 이제 가족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내가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상태 자체가 병의 증상 중에 하나죠.
0: 네. 네,
1: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손상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게을러서나 혹은 그냥 고집이 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너 병이야, 병원 가야 돼. 라고 이제 정면으로 설득을 하거나 네.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발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 자체보다는 이 환자분의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뭐 망상 때문에 사실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망상의 진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 네가 불안해하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을 또 먹으면 편해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0: 네. 그 앞에 소개해 주신 여과에서처럼 부모님이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께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인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죠.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끈을 부여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우선은 충분히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해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하지만 조현병의 예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하나를 꼽으라면은 발병 후의 미치료 기간입니다.
0: 아. 네,
1: 발병이 생겨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예후는 안 좋고요.
0: 아.
1: 하루라도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은 최적의 치료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녀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아, 이미 늦은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들을 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오늘이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조현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와 미니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마이 쉐리 아모르 맞나요?
1: 네.
0: 마이 쉐리 아모르 듣고 올게요.

0: 스티비 원더의 마이 쉐리 아모르 듣고 왔습니다. 1794님, 아무래도 음성 증상이 저한테도 있는 듯해요. 50대 중반에 남성 갱년기 증상인지 알았는데 선생님 남성 갱년기 증상도 비스무리하지 않나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본인한테 음성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가 봐요.
1: 맞습니다. 음성 증상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네. 의욕도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갱년기 증상으로도 설명 가능하고요. 네. 보통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활력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뭐 우울증 혹은 번아웃, 네, 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지친 이런 상태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음성 증상만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0: 그쵸.
1: 네, 진단은 이제 양성 증상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0: 네.
1: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김경주님은 혹시 조울증과 조현병이 연관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둘 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질병이고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병명이 조금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0: 네.
1: 특히 이제 조현병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겁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 조울증이 조현병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0: 네.
1: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두 개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조현병은 이제 사고체계가 붕괴하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0: 네.
1: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분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기분장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서로 다르다. 네,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기본적으로는 접근법이나 네. 병은 이제 별개의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경주님의 질문까지 만나봤는데 오늘은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미니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0: 화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도근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 건데 김세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집에 있는데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커튼을 치고 우리 집에 천사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조현병일까요?
3: 아, 요거는 좀 이제 쉽게 흘려듣기 어려운 네, 증상인 것 같기는 그러네요. 해요. 감시하는 것 같다는 사실은 조현병 계열의 이제 질병에서 좀 제일 흔하게 듣게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 피해 망상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일단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그렇게 느꼈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단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뭔가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는 게 질병의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클루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계열의 질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최미경님은 저희 어머님이 조현병이신 것 같은데 진료보러 가자고 하면 화를 내시고 거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병원 진료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고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3: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어떤 환자분들의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피해 방상이나 혹은 이제 경험, 완전 같은 것들을 잡아서 너 이런 게 정상이 아니니까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굉장히 좀 크신 경우들이 많아요.
2: 네.
3: 그래서 그런 접근들보다는 환자분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겪는 다른 불편감들, 불안이나 불면이나 혹은 뭐 식사를 좀 잘 못한다든지
2: 네.
3: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진을 받아보자라는 식으로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확한 연배를 알기 어렵지만 어머님 연배라고 한다면은 사실 연세가 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2: 그렇죠.
3: 같거든요.
2: 네.
3: 예, 이미 뭐 60대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치매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네.
3: 인지장애에서도 이런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도 경험하는 경우 꽤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이 있다고 무조건 조현병은 아니고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2: 네. 4791님. 작은 처형이 조현병으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숙 중입니다. 전에는 보호자 2명이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3: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현병이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있고
2: 그렇겠죠.
3: 가족분들이 온전히 이제 케어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 역할을 좀 맡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 네.
3: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원에 굉장히 좀 장기간 입원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이제 인권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2: 네.
3: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명확하게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정말 때리려고
2: 해치네.
3: 하거나
2: 네.
3: 스스로 뭔가 자해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이제 입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2: 네네.
3: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케어가 잘 되지 않아서 뭐 노숙을 하시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
2: 네.
3: 어떻게 좀 본인의 의사로는 또 입원을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당사자와 좀 잘 얘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렇군요. 가족들 네. 마음으로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3: 네네.
2: 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화를 좀 계속 시도하시는
3: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튜브에 조현병 환자 체험하기 같은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요즘 조현병 환자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3: 네, 저도 이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2: 네.
3: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는 증상이 신기하다라는 정도의 좀 흥미 위주의 관심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저는 이 4791님의 이제 이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 네.
3: 이렇게 좀 급성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 조현병 만성 환자분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2: 네.
3: 아직까지는 이분들의 재활을 돕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킬 만한 지원책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서 이렇게 이제 그냥 거리로 나앉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재활만큼이나 이 정신의 재활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주목받는 이런 시기가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2: 네, 오늘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이승열의 기다림 들으면서 저희 오동훈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이승열의 기다림 듣고 왔습니다. 5297님이 가을가을한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야간일 마치고 이제 퇴근하면서 라디오 MBC에 맞춰놓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 가을가을한 분위기가 또 이제 날씨에서도 느껴지는데 앞에서도 누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라디오 또 노래 성공이나 이런 데서도 좀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노래 들으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2159님이 젠디 오늘 텃밭에서 작두콩을 수확하고 썰어서 지금 덮는 중이에요.

오, 작두콕을 예쁘게 아주 잘, 이거 어떻게 바늘로 자르신 건가? 예쁘게 잘라가지고, 오,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마른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마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차로 먹으면 되게 구수하고 맛있죠. 2193님, 어제 오늘 5일장 구경 간다고 했던 삼천포의 애청자입니다. 장이 생각보다 붐비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화창하고 적당히 선선한 날씨 덕분에 구경 잘하고 왔어요. 저는 오늘 땅콩 샀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볶아서 팔기 때문에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장날 풍경 사진 첨부합니다. 우와, 장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과일이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복숭아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다양한 과일들 맛있겠는데 잘 그리고 우리 2193님이 구매하셨다는 땅콩도 보이고요. 검은콩, 아몬드, 캐슈넛 엄청 다양한데 여기 그 피칸도 있고 피스타치오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을 팔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견과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직접 볶아서 파시면 저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7587님, 저는 강원도 동해에 살아요. 저녁에 전천강이란 곳에서 운동 시작한 지 일주일째예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역시 또 사진 지금 걸으시면서 찍으셨나 봐요. 9월 9일 8시 33분에 찍은 아주 생생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경이 멋지네요. 강원도 동해에서 또 걷기 운동 시작하신 우리 7587님. 앞으로 걸으실 때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인증샷도 또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리님, 제가 사는 속초는 이제 여름이 완전히 갔나 봐요. 시원한 것보다 뜨끈한 게 당기고 반팔은 썰렁해서 긴 옷을 찾게 되네요. 올 여름 너무 더워서 빨리 여름이 갔음 했는데 막상 여름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한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비슷한 문자 많이 오죠. 날씨 시원해져서 좋은데 또 여름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이상한 이 심리 뭘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뭔가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게왜 아쉬운 걸까? 시간이 흐르는 게또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분일까요? 왜 아쉬우신 걸까요? 미리님 같이 저도 제 감정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감정이신지 자세히 좀 누군가 아신다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조금만 선선해져도 이제 시원한 거보다는 따뜻한 거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7710님은 내일 손주 첫돌이라서 충북에서 대구 아들 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축하해 주실 거죠? 우주야 건강하고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길. 우주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또 손주 첫돌 축하해 주러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주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벌써 9월 10일. 9월도 열흘째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들을게요. 김윤희님이 신청해 주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그리고 9302님의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운명 두곡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이경희님이 내일 책 모임 가는 날 매주 한 권 읽고 책 이야기 나누는데 집과 가게를 벗어나는 하루네요. 오, 매주 한 권씩 읽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매주 한 권 진짜 대단하신데 경희님 멋지십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책 읽고 서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클 것 같아요. 어떤 책 읽으셨을까도 궁금해지네요. 내일 즐겁게 책 모임 잘하고 오시고요. 조영호님, 내일은 하루 휴가 내고 5년 동안 함께한 에마 정비 받으러 갑니다. 정비가 잘 이루어지길. 젠디 오늘도 잘 들었어요 하고 인사 건네주셨어요. 아, 5년을 함께한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받으러 가는 날이신가 봐요. 이제 또 명절 앞두고 긴 이동 앞두시고 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잘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정비 꼼꼼하게 잘 받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정윤자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뭘까요? 우와, 제가 원하는 끝곡은요. 바람에서 느껴지는 가을 가을에 윤건의 가을에 만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 윤건의 가을에 만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에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새로 설정할 해상 통제 구역은 이란 남동부 핵심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한다면서 정확한 해상 좌표는

0: 추후 공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구역을 한 번이라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엔 해운과 보험, 각종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즉각 중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4월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7%, 신체폭력 15%, 사이버폭력 7% 순입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 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 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강도 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79년 4월 투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의 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김 시인과 함께 체포됐던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당대표 경선 출마 때 재벌 응징과 운동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동료들과 최 회장 자택 담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카페 업주가 범행 직후 AI 프로그램에 피해자 상태를 가늠하려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카페 업주는 지난 4일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뒤 AI 프로그램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를 검색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여성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반쯤 파주 문산읍의 대형 빵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고 유령 용의자인 카페 사장을 검거해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이 최근 공장에서 쓰고 남은 텅스텐 폐기물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만큼 텅스텐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 광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외교 갈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텅스텐 공급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피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분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을 앞세워 1위 쿠팡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달라질 경쟁 구도, 잠시 후 신승윤 커넥터스 편집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5: 네, 오늘은 원자재 얘기입니다.
4: 예.
5: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원자재로 거론됐던 게 작년에는 금과 은이 있었고,
4: 예.
5: 또 데이터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구리. 구리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몇 배 더 많이 오른 광물이 있는데요.
4: 예.
5: 그게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그 갈등 속에서 무기화가 돼버린 그런 대표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 네.
5: 그래서 텅스텐은 이제 반도체와 첨단 무기의 핵심 재료인데, 이 중요한 광물을 둘러싸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네, 텅스텐이 어떤 광물인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 네, 텅스텐 광물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제 암석 사이에 연한 노란색이 도는 알갱이들이 박혀 있잖아요.
4: 예.
5: 이걸 회중석이라고 하고, 이 회중석에 텅스텐이 섞여 있거든요.
4: 아.
5: 이거를 분쇄기에 넣고 잘게 부순 다음에 이제 특수 약품을 넣고요. 텅스텐 성분만 골라냅니다. 근데 얼핏 눈으로 보면은 회중석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육안으로. 근데 자외선 램프를 비추면요. 이렇게 좀 파란색 형광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4: 네.
5: 그래서 이제 텅스텐 광산에서는 파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텅스텐은 성질이 좀 극단적입니다.
4: 예.
5: 녹는 점이요. 무려 3422도. 이게 이제 인류가 찾아낸 모든 금속 중에서 뜨거운 불길을 가장 잘 견딘다고 해요.
4: 네.
5: 제철소에서 쇳물 뽑아낼 때 그 온도가 1500도 정도거든요. 근데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그 두 배가 넘어야 겨우 녹기 시작한 거죠.
4: 그렇네요.
5: 무겁기도요. 엄청 무거워요.
4: 예.
5: 이게 1리터짜리 생수병에 텅스텐 가득 채우면은 20kg 정도 같은데요. 금이랑 거의 같은 무게라고 합니다. 경도, 그러니까 단단하기도 따지면은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텅스텐이 어디 쓰이냐 보면은, 웬만한 그 깎고 또 뚫고 이런 이제 제조 공정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삭 공구라든지 드릴 이런 데 이제 다 쓰이고요. 무기로 쓰기에도 거의 완벽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4: 예.
5: 그래서 텅스텐 탄두 같은 경우는 장갑판, 테크 장갑판도 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온도를 또 견딜 수 있다 보니까 미사일하고 로켓 엔진 노즐에 거기도 이제 들어갑니다.
4: 네.
5: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칩 안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그런 트랜지스터가 전기를 통하게 했다가 막았다,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글자도 만들고 뭐 사진도 만들고 계산하고 이러는데, 트랜지스터 사이사이를 잇는 그 전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텅스텐입니다.
4: 네.
5: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도 미세하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연기 같은 그 가스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 훅 하고 불어넣어가지고,
4: 예.
5: 미세한 틈새에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합니다.
4: 예.
5: 그래서 반도체에 이를테면 핏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4: 그런데 이게 요즘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5: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보면은 상승률이 무려 622%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탄탈럼. 이거는 이제 초고온 합금에 쓰이는 건데, 탄탈럼 상승률이 196%거든요. 그러니까 뭐 1위하고 2위 차이도 뭐 엄청난 거죠. 텅스텐이 3배가 넘습니다.
4: 네.
5: 섬유류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오디늄하고 리튬 상승률이 100%대예요. 사상 최고가 찍은 구리 상승률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물들하고 비교하면은 텅스텐 상승률이 뭐 압도적인 겁니다.
4: 네.
5: 텅스텐 가격 그래프를 이제 따로 뽑아온 건데 텅스텐은 선물 시장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예. 현물 거래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4: 예.
5: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 뭐냐면 미국 인도 기준 중국산 텅스텐 금속 막대 가격이에요.
4: 예.
5: 이게 2024년 초에 킬로그램당 $40대였는데 올해 $400를 돌파했어요.
4: 이야.
5: 2년 만에 10배. 오른 겁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제 실물 거래 가격을 표시한 게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4: 예.
5: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국제 표준 도매 가격이라고
4: 예.
5: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꼭지를 치고 조금 꺾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좀 뭐 무섭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4: 예.
5: 그리고 이제 분홍색 선 이거를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이게 미국 시장의 재활용 원료 가격이에요. 이거는 새 광 광석이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스크랩되거나 폐기물에서 나온 텅스텐 가격인데 이게 또 이제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로테르담 실물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새 물량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가격마저 치솟은 겁니다.
4: 네, 이게 첨단 산업에 많이 필요해서 광물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른 수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 네.
4: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뭐 남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5: 그러니까 텅스텐이 유독 가격이 폭등한 데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거든요.
4: 예.
5: 근데 다른 광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격을 밀어올리는 뭐 한두 개 요인 이런 게 있다면 텅스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4: 네.
5: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에요.
4: 예.
5: 중국이 텅스텐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채굴 기준으로 보면 79%가 중국 이 차지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7개 주요 선진국,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요런 데하고 호주 여기를 합치면 1%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국가가 20%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중간재 시장인데 정제된 거를 말합니다. 정제된 그 텅스텐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8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죠. 이 시장이 뭐냐면 파라 텅스텐 산 암모늄 APT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산업용 금속이나 부품 만들기 직전에 그 중간재거든요.
4: 예.
5: 그래서 이 시장은 뭐 중국이 독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요. 중국이 텅스텐 빗장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4: 네.
5: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이제 텅스텐을 비롯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텅스텐을 사려면요. 이제 중국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3월 한 달은 이 텅스텐 가공품의 중국 수출이요 아예 제로였습니다. 4월에 다시 좀 문이 열렸는데 물량이 확 줄었어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중국 내 가격은 비싸지가 않은데 밖으로 물량을 다 내보지 않고 선별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 수요에 비해서 극심한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4: 앞서서 텅스텐이 어디 쓰이나 쭉 설명을 해주셨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방위 산업에 쓰인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5: 네.
4: 요즘 텅스텐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요.
5: 네,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뭐 유럽, 중동 이런데 이제 각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4: 예.
5: 방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방산이라는 거는 사실 특징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이제 수요가 줄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 원리가 먹히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텅스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4: 네.
5: 반도체 트랜지스터 사이사이를 잇는 그 배선용 텅스텐 가스 이거를 이제 6 육불화 텅스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그 육불화 여섯 개의 불소와 결합한 텅스텐이에요.
4: 예.
5: 그러니까 이 텅스텐이 아까 이제 굉장히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고
4: 3000도가
5: 했잖아요.
4: 3000도가 높았죠.
5: 네. 예. 근데 이게 여섯 개의 불소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실온에서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4: 예.
5: 그래서 육불화 텅스텐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AI 칩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같이 동반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4: 네.
5: S&P 전망을 봤더니 방산하고 반도체 이런 산업 측면에서 텅스텐 수요가 2030년까지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수요 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4: 예.
5: 그게 뭐냐면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거래하는 방산업체는 중국산 텅스텐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예고를 해놨거든요.
4: 예.
5: 지금 넉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 물량을 사재기 하려는 그런 서방 방산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장에 몰려들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 예.
5: 결국 수출 물량을 잘 풀지 않는 중국도 가격 왜곡을 만들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제 내년부터는 방산 부분에서 중국산 텅스텐을 안 쓰겠다. 이런 보복성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4: 아니 본인들도 텅스텐이 필요하면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산을 안 쓰겠다. 이것도 참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5: 네.
4: 또 일본하고 중국도 갈등이 있잖아요.
5: 네.
4: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5: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은 중국 텅스텐 중간재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4: 예.
5: 일본의 경우는 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에 이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4: 그럼요.
5: 그때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뭐 중국이 이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고 또 일본 여행 자제령도 이제 내렸었잖아요.
4: 예.
5: 그리고 올 1월에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텅스텐을 포함한 핵심 광물들을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4: 예.
5: 그러면서 이제 경제 보복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 세관 발표로는요, 이제 일본 대상 대일 텅스텐 원료 수출이 이제 재작년에는 688톤이었는데 작년에 158톤으로 77% 줄었고요.
4: 예.
5: 올해는요 제로.
4: 야.
5: 전혀 없습니다. 네, 일본 현지 보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니온 게이자이 신문 보도예요. 그 스미토모 전기 이노우에 사장의 멘트예요. 중국으로부터 텅스텐 조달이 완전히 중단됐다.
4: 예.
5: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스미토모 전기가 자동차, 항공 부품 그리고 뭐 첨단 금속 소재 이런 거 생산하는 그런 일본 최대 종합 소재 기업인데 그동안 절삭 공구 원료의 30%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폐기 물을 이제 회수해가지고 텅스텐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4: 네.
5: 그리고 또 급기야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텅스텐을 공급받지 못해서 제품 생산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4: 예.
5: 또 뉴스를 캡처해 온 게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7월 1일에 이제 일본의 간토덴카 공업하고 센트럴 글라스 두 회사가 반도체 만들 때 쓰이는 그 육불화 텅스텐 있잖아요.
4: 네.
5: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육불화 텅스텐 생산을 영구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4: 네.
5: 이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거든요.
4: 네.
5: 잠깐 쉬는 게 아니라요. 아예
4: 영구.
5: 접었어요.
4: 네. 네,
5: 6월 30일이 마지막 출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생산 능력의 4분의 1, 25% 차지하거든요. 연간 2,200톤을 담당했습니다.
4: 네.
5: 이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 다른 공급선으로 갈아타세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 이야 이렇게 통보까지 하고 영구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는 건 회사를 접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비상상태일 것 같아요. 이 두 회사는 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5: 그러니까 일단 육불화 텅스텐이 공급난이 심각해지니까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4: 네.
5: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물량을 공급받 보면 그 반도체 업체들은 대체 공급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일본 의존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한국에 그 6불화 텅스텐을 생산하는 특수 가스 기업들이 있어요.
4: 아, 그래요?
5: 네. SK 스페셜티하고 후성 이라는 기업인데요.
4: 네.
5: 그 SK 스페셜티는 이제 중국의 페릭이라는 업체하고 1위,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선두 업체입니다.
4: 네.
5: 지금은 SK그룹 계열사는 아니고요. 2025년에 이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은 컴퍼니가 인수를 해서 이제 지분 85% 갖고 있고 SK그룹의 이제 지주사 SK콥이 15%만 들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후성은 어떤 회사예요?
5: 후성도 이 시장의 메이저 업체예요.
4: 예.
5: 이게 6불화 텅스텐 생산 능력 으로 이제 전 세계 4위 정도 되는 수준. 그 후성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업체거든요.
4: 네.
5: 이제 주가 갖고 왔는데 최근 몇 년간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 스페셜티나 후성이 이제 일본 업체 생산 중단의 반사 이익을 좀 얻은 영향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어요.
4: 네.
5: SK 스페셜티가 작년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 흑자 870억 원을 냈습니다. 후성도 올 상반기 영업 이익이 32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게 어차피 이제 텅스텐 생태계라는 게 목줄은 중국이 쥐고 있잖아요.
4: 네.
5: 중국이 최대 공급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국의 수출 물량을 주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만약에 이제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도 뭐 일본 가토텐가나 센트럴 글라스처럼 되지 말라.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4: 네, 이 정도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중국 외에 다른 어떤 텅스텐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곳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네, 현재 텅스텐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중국이 8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매장량을
4: 네.
5: 좀 살펴보면요,
4: 예.
5: 좀 대안이 보여요.
4: 오.
5: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이 52%고 그 다음이 호주예요,
4: 예.
5: 12%.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스페인, 북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뭐 이런 순으로 이제 텅스텐이 묻혀 있거든요.
4: 예.
5: 이 중에 이제 미국의 규제 대상인 중국, 러시아, 북한 빼고
4: 예.
5: 이제 호주가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가 이제 세계 2위 텅스텐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밖에 안 캔대요.
4: 네.
5: 그러니까 과거에는 활발하게 생산을 하긴 했는데 중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시장을 다 먹어버렸고
4: 예.
5: 또 환경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광산 문을 닫았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제 워낙 텅스텐 공급난이 요새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호주가 퀸즐랜드주 북부에 있는 텅스텐 광산의 그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4: 그렇군요.
5: 그리고 영국이 요새 이제 대번주의 해머든 광산을 8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요 직접 나서서 이제 국부 펀드 투자도 들어갔고 시운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 네.
5: 카자흐스탄도 이제 텅스텐 채굴하고 가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그런데 반가운 게 북한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텅스텐 매장국 국가로 표시돼 있던데요.
5: 맞아요. 이게 뭐냐면 강원도 영월에 이제 상동 광산이라고 텅스텐 광산이 있잖아요.
4: 예.
5: 이게 올 7월에 이 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4: 네.
5: 텅스텐이 박힌 그 광석 전체의 양을 보면은 한 5,80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4: 예.
5: 그 광석 내에 텅스텐 함량이 다른 국가 광산보다 두 배 이상 높대요.
4: 네.
5: 같은

0: 양의 광석을 채굴하더라도 더 많은 텅스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계산을 해보면 텅스텐 매장량이 한 20만에서 30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보면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거예요. 오, 숫자가. 예. 이게 이제 단일 광산 수치니까 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상동 광산이 1960년대에 이제 국영 기업인 대한중석이라는 데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네. 이게 포항제철을 세운 철강왕 박태준 회장이 1964년부터 대한중석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만성 적자였던 국영 기업을 맡아서 이제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고요. 여기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라라는 이제 국가적 특명을 받게 되고 포항제철 창립 멤버 상당수가 바로 이 대한중석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동광산과 그 대한중석이 오늘날의 포스코와 제철 보국을 잇게 한 마중물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광산이 과거의 규모가 좀 대단했어요. 당시에 예. 이제 텅스텐이 한국 수출의 한 60%에서 70%나 차지했대요. 그래서 텅스텐을 일본 같은 이제 해외로 팔아서 번 달러를 중석 불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상징성이 있었고, 근데 그런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상동 광산이 199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데 네. 그 뒤로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요. 2015년에 이제 캐나다 회사인 알몬티가 인수해서 10년간 이제 투자를 했고 올해 채굴을 재개한 겁니다.
1: 네. 지금은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일부 텅스텐이 나오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이 광산을 통해서 혜택 얻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안타깝지만. 자, 알몬티가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올해 4월에는 본사를 토론토에서 미국 몬태나주로 아예 이전해버렸어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 조달에서 이제 뭐 중국산 이런 텅스텐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미국 기업의 정체성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알몬티가 본사를 미국으로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미 알몬티가요 상동광산에서 캔 물량 90%를 앞으로 21년 동안 미국에 본사를 둔 GTP라는 광산회사에 팔기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연 4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상동광산 텅스텐은 한국 땅에 묻힌 광물인 것뿐이고 이제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에서는 벗어난 거죠. 미국 공급망에 편입돼 네. 있는 거죠. 이제 그나마 내년에 생산량이 두 배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받아올 여지가 생기고 예. 또 하나 여기 텅스텐 외에 몰리브덴이라는 광물도 같이 묻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방산이나 항공우주 반도체 같은 그런 데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몰리브덴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인 세아그룹에서 이제 공급받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그게 좀 위안이 돼요. 네. 근데 자원이 무기화되는 시대인데 좀 상동광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급변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유통물류 컨텐츠 플랫폼인 커넥터스의 신승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편집장님.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 그러면 그냥 단연코 쿠팡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사실인데
4: 맞습니다.
3: 요즘은 이 경쟁 구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요.
4: 네네. 요즘 올해가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판 중에 좀 가장 많이 흔들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4: 가장 상징적인 게 네이버의 최근 결정입니다. 이게 오는 11월 말부터 네이버가 새벽 배송을 이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으로 바꾼다. 이게 지금은 상품 조건만 맞으면
3: 네.
4: 멤버십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가 새벽에 신선식품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3: 네.
4: 앞으로는 같은 상품을 똑같이 주문해도 회원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회원들은 그냥 이글 배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 네.
4: 이게 좀 중요한 왜 의미가 있냐면
3: 예.
4: 이게 사실 쿠팡이 10년 동안 써온 공식이거든요.
3: 그러니까
4: 쿠팡의 배송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로켓 배송이 우리가 유료 이제 와우 회원이 아니면
3: 네.
4: 그 속도가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3: 예.
4: 그런데 이제 네이버도 쿠팡과 똑같은 유료 회원제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1위와 2위가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시기가 요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 네.
4: 이게 숫자로도 이런 유료 회원 정책이 좀 먹히고 있다. 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네이버가 2분기에 오픈마켓 서비스 이제 스마트 스토어
3: 네.
4: 저희가 뭐 네이버에 상품 검색하면 뜨는 상품들이 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라고 예.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3: 네.
4: 말해서 이게 1년 전보다 15.5%가 늘었는데
3: 예.
4: 이게 같은 기간 온라인 시장 전체 성장률은 10.1%밖에 안 됐거든요.
3: 예.
4: 네이버가 최근에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 새벽 배송과 M배송이라는 배송의 힘이고
3: 네.
4: 그 배송의 힘을 느낀 네이버가 이걸 유료화하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네. 요약하자면 네이버가 쿠팡만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사표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 맞습니다.
3: 예.
4: 네.
3: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네이버에 원래 구매했던 많은 고객들이
4: 네.
3: 다른 데로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이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4: 배송 서비스 덕분에 요 M배송이라는
3: 예.
4: 빠른 배송 서비스들 때문에 네이버의 이용률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 네. 그렇군요.
4: 네.
3: 그런데 네이버는 그동안 물류센터를 직접 안 갖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4: 네. 뭐 네이버가 자체가 원래는 S라이트 전략을 통해서
3: 예.
4: 무거운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기조를 쭉 이어왔는데
3: 예.
4: 대신에 이 빠른 배송을 그동안은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3: 예.
4: 21년에 이제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이제 연합체를 구성을 합니다.
3: 예.
4: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CJ대한통운도 요 연합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풀필먼트 스타트업들 뭐 이 두엔즈 같은 풀필먼트 물류 스타트업들 들어가 있고
3: 네.
4: 뭐 동대문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디 같은 업체들도 들어와서
3: 네.
4: 네이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물류를 연합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빠른 물류를 한번 해보자.
3: 아.
4: 우리가 이 네이버 쇼핑이 잘 되니까
3: 예.
4: 우리가 물량을 너네한테 줄 테니 너네가 물류해라. 대신에 간판은 뭐 지금은 M배송인데 과거 도착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3: 네.
4: 요 네이버의 배송 브랜드를 가지고 너네가 배송을 한번 해봐라. 이게 21년에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잘 돼서 요 물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이버가 물류 투자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이 올해 타이밍입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네이버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포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4: 이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바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다만 이게 네이버가 쿠팡처럼 창고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그림이 조금 다르던데 예. 공간은 네이버가 확보를 하는데 실제 운영 자체는 물류 협력사가 맡는 방식이 좀 유력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이버가 어떻게든 온몸을 비틀어서 무거운 자산을 직접 굴리는 거는 좀 피하지만 네. 이 물류에 대한 통제권은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그림이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예. 뭐 물류센터 자체를 직접 네이버가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 구조적 물류에 있어서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다들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예.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합 구조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엠배송이라는 가게 이름은 달고 있는데 네. 실제 들어가 보니 배송 서비스 자체는 좀 점바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류를 실제로 운영하는 협력사들은 각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이게 점바점도 심한 곳은 뭐 맛도 다르고 속도 음식 나오는 속도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잖아요.

0: 네. 물류도 그랬던 겁니다. 네. 협력사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단가 체계도 다 달랐고요. 네. 그다음에 뭐 A사 창고 있나 B사 창고 있냐에 따라서 고객이 물류를 체험하는 경험이 다 달랐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송은 빠르지만 누구는 뭐 반품 제대로 안 된다. 뭐 이틀 만에 온다던 게 왜 3, 4일 걸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 네. 근데
0: 반대로 쿠팡은 그 고객 경험을 일관성 있게 해오려고 물류 투자를 막 수조원씩 들여서 했던 회사거든요.
1: 그렇죠.
0: 네이버가 요거를 쫓아가기에는 아, 우리가 연합 을 구축해서 하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나? 그러면 센터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운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계까지 예.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앞으로 새로운 네이버의 물류 역할 네.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전에는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1: 예.
0: 중개를 하던 플랫폼이 원청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1: 아.
0: 예, 이게 자세히 좀 풀어드리면
1: 예.
0: 이게 예전에는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제가 네이버 브랜드고 셀러여서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 판매자라고 하면
1: 네.
0: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사 중에 한 곳을 제가 골라서 견적 요청도 하고
1: 네.
0: 이제 견적 요청 받은 걸로 각각 이제 견적을 내고 단가 협상도 하고 계약도 하는 거였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이버는 중개를 해줬으니 우리 중개 수수료 가져갈게.
1: 그리고 우리는 책임에서 빠질게. 이런 거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네네. 책임도 어떻게 보면
1: 덜하죠.
0: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 M배송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겠지만
1: 예.
0: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예.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판매자와 먼저 계약을 하고요.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물량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M배송 직계약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이게 2분기, 지난 2분기에 이 M배송 직계약 규모가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연말 목표가 전체 M배송의 절반을 이 직계약 구조로 바꾸겠다. 끌어올리겠다.
1: 네.
0: 네이버가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쥐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단가 결정권을 쥘 수가 있고요.
1: 예.
0: 그전에는 각각 돌아가던 단가를 자기네들이 쫙 모아서 원하는 단가로 계약을 하고 이제 협력사들한테는 분류만 해주면 되니까
1: 예.
0: 다음에는 배송 품질
1: 네.
0: 강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아.
0: 내가 이제 원청이니
1: 예.
0: 뭐 이거 주문 마감도 자정까지 늘리고 너 이제 앞으로는 7일 동안 주 7일 배송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SLA들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적인지 이제 네이버가 데이터를 들고 가는 겁니다.
1: 아.
0: 그전에는 협력사들이 주문 들어온 거 내려주면
1: 예.
0: 뭐 물건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나가고 얼마나 걸리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사실은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회사도
1: 예, 그렇죠.
0: 아니고.
1: 예.
0: 근데 지금은 내가 원청이기 때문에 물건이 이제 창고에 몇 시 들어와서 몇 시 나가고 뭐 어느 지역에서 반품이 많았고 누가 어떤 걸 재구매했고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네이버가 이제 열망하는 AI 쇼핑까지
1: 아.
0: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네이버가 달라지고요. 단가 경쟁력도 기존에는 수수료 얻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1: 예.
0: 대신에 이제 협력사들은
1: 조임을 더 당하겠는데요.
0: 그렇죠. 그전에는 협력사였는데
1: 예.
0: 뭔가 이제 실행사, 물류 실행사 같은 예. 포지션이 될까 봐 요 이제 물류 협력사들도 사실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대신에 뭐 내가 네이버 협력사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 있잖아요.
1: 그렇긴 하겠죠.
0: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물량들을 열심히 또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역할자로 대두되게 되면 단순히 네. 데이터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규모감 있는 물류 배송을 직접 책임지니까
0: 네.
1: 그 과정에서 물류 비용도 좀 저렴해져서 추가적인 네. 이득도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0: 이게 반은 맞고
1: 예.
0: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물류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구매의 경제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물론 이 물량이 늘면 단가가 저렴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현장에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1: 예.
0: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견뎌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택배 기사님이
1: 네.
0: 보통 이제 250건에서 300건 정도 친다, 뭐 배송을 한다라고
1: 하루에요?
0: 네네네 네. 이야기하면 잘하는 분들은 훨씬 많이 하시고
1: 예 그렇겠죠.
0: 이제 수익도 훨씬 많으시지만
1: 예.
0: 보통 저 같은 초보자가 들어가면 200건 진짜 많아요. 300건 정도 칠 수 있다고 하면은 요 이상의 물량을 내가 더 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리점을 통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3, 40건에서 50건

0: 까지는 제가 막 잔업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만약에 이게 막 100건씩 늘어나 버린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사 따로 뽑아야 되죠. 차량 이제 따로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 차량 운영하는 유류비 들죠. 이 사람 교육해야 되죠.

0: 그런 구조다 보니까 물류센터도 똑같고요. 큰 그림들, 아. 큰 솔루션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항상 늘 갈등에 물류회사들은 갈등에 시달리는 거죠.
1: 그렇네요. 한 번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예.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데 네. 또, 아, 또 위에서는 너 이번에 투자하는 김에 물류가 이제 고정자산이니까 예. 막 쉽게 바꿀 수 없거든요.
1: 예.
0: 투자하는 김에 땅도 크게 하고 막 자동화로도 넣어. 근데 이제 물량 영업이 안 되면 이제 그 센터가 일정밖에 소화를 못하고 가동률이 막 20, 30% 떨어진다. 요 계단을 네. 못 채운다.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다 네. 라는 걸 네이버도 잘 알고 있겠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자, 이제는 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 사업자들도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크게 네. 지금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0: 지금 뭐 복합적으로 보면은 조금 난감해하는 상태인데 이 네이버 쇼핑의 역사가 있거든요.
1: 네.
0: 역사를 보면은 이 최근에 와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은 이 배지가 붙어요. 빠른 배송이 되면은 M배송 가능한 상품이라고
1: 예.
0: 뭐 오늘 출발이라던가 뭐 새벽 배송이라던가 요 M배송 배지가 붙는데 배지도 붙는 데다가 이제 별도 탭까지 만들어줍니다.
1: 예.
0: 여러분이 빨리 받고 싶으면 여기서 쇼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배지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이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클릭률 전환율이 완전히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M배송 배지는 이제 필수가 아니냐라는
1: 네.
0: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도 따로 발표한 게 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배지가 붙은 상품의 거래액이 1년 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쇼핑에 그 예전부터 쇼핑 그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물건 팔던 분들은 이 노출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광고를 때리면 됐거든요.
1: 네.
0: 검색 기반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검색해서 상위 노출되면은 무조건 잘 팔리고 대박 난다라는 공식이 2000년대,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성립을 했는데 요 이제 네이버가 AI 검색도 요즘은 전환을 하고 또 배송 서비스 중심으로 상위 노출을 구조로 바꾸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광고가 안 먹히고 광고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배지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근데 요 배지를 다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그전에는 셀러들이 이제 자기 센터에서 스스로 물건을 빨리 보내는 것도 M배송 배지를 붙여줬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원청 물류 계약의 주체가 되니 자기 쪽으로 사실 요 계약을 다 땡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는 스스로 셀러들이 스스로 보내는 조건들을 엄청 까다롭게 해서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막 주말에도 보내야 되고 뭐 야간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셀러들이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네이버랑 직접 계약을 해서 물류 계약해서 M배송 배지 다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면 삼중고입니다. 네이버 M배송 창고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보내던 것보다 확실히 보관비나 포장비 뭐 물류 단가가 엄청 부담이고요.
1: 네.
0: 그렇다고
1: 안 들어가자니
0: 네,
1: 안
0: 노출이
1: 팔릴 것 같고.
0: 안 되고 예. 노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도 쿠팡처럼 결국 간다.
1: 아.
0: 네이버 쿠팡에서 그런 빠른 배송을 하려면 사실은 쿠팡에다 물건 다 갖다 주고
1: 그렇죠.
0: 쿠팡 광고도 태우고
1: 예.
0: 대신에 쿠팡이 이제 그런 수수료 많이 떼지만 우리는 잘 팔아주잖아.
1: 예.
0: 요 논리가 그동안 통했던 건데
1: 예.
0: 그게 싫어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열심히 키우던 셀러들이
1: 있는데.
0: 브랜드들이 엄청 많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분위기로 간다고 아. 하면은 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좀 현실적인 현장 분위기입니다.
1: 네. 사실 네이버는 그동안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컬리와의 협력도 계속 강화했지 않습니까?
0: 네.
1: 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새벽 배송 물류망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같이 활용한다든가 이런 걸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 그런 걸 더 많이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0: 이게 컬리가 우선 컬리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1: 예.
0: 컬리는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절대 채울 수 없었던 신선식품 장보기 카테고리를 컬리 엠마트라는 이름으로 채워준 거거든요.
1: 예.
0: 요게 상온 공산품은 그 물류 협력사들을 잘 조합을 하면 그래도 이길 배송이 가능합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드체인 물류라고 해서 이제 창고의 보관부터 이걸 픽업해서 포장하고 고객 집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신선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
1: 그렇겠죠.
0: 요게 조금

0: 만 이 품질이 틀어지면 고객이 바로 반품해 버려요.
1: 그럼요.
0: 뭐 이렇게 뭐 보냉제가 뭐 녹아서 왔다든가 예. 뭐 상품이 뭐 좀 테이프나 이런 게 뭐 뜯어졌던가 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1: 그럼요. 먹는 건데.
0: 그럼 그런 부분들은 물류 협력사로 채울 수 없던 부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컬리가 메워줘서 양사 간의 협력도 엄청 강해지고 실제로 성과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1: 네.
0: 컬리 앤마트 새벽 배송이 지난달에 1주년을 맞이했거든요.
1: 예.
0: 여기 출시 초기랑 대비해서 거래액이 10배가 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거래액 80%가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네이버가 쇼핑 앱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
1: 예.
0: 거기서 장보기 주문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물류 투자를 따로 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신선식품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전체의 배송 쇼핑 물량의 배송 물량이 어떻게 보면 일부고 여전히 이제 대다수 상품의 배송 품질은 여러 협력사에 이제 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결국에는 빌린 물류망에는 데이터적인 한계가 있다. 가격 결정 것도 일단은 없고
1: 네.
0: 지금은 컬리가 부르는 값이겠죠 당연히.
1: 네.
0: 거기 물류망을 쓰니까.
1: 네.
0: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컬리는 이제 네이버의 주요 파트너가 됐지만 자회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가 자체 물류를 어쨌든 키워와야 본인이 원하는 수준도 맞추고 데이터도 얻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쇼핑, 물류에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는 겁니까?
0: 이게 이후에 좀 설명드릴 그 유료 회원제랑도
1: 네.
0: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1: 네.
0: 내 물량이 이 언제 몇 시에 주문이 들어와서 언제 이 상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1: 예.
0: 어느 정도 물량이 언제까지 나가면 된다. 이 수요 예측이 되면은 금호의 경제의 효과가 완전히 극대화됩니다.
1: 그렇겠네요. 또 재고 부담도 덜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미리 예. 상품을 가져다 놓는 것과
1: 예.
0: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품이 쏟아져가지고 물량이 터지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흔히 5배에서 10배까지 물류비가 튑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뭐 셀러들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1: 예.
0: 그런 인기 상품들 보면은 막 유행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4차 뭐 출고까지 전 다 마감이 돼서
1: 예.
0: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런 거 안 사거든요.
1: 그럼요.
0: 예, 안 사고 뭐 나중에 알림 신청해놨다가 뭐 받거나.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그거 판매 기회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 제조단도 그렇지만 물류단에서도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주문했을 때 내일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수요 예측성에 있어서 이 물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플랫폼 사업자들도 눈을 켜고 요 데이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1: 이제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자, 자연스럽게 그럼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네이버에 이런 큰 변화, 쿠팡도 지켜보고 있을 거고
0: 네네.
1: 또 한동안은 쿠팡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탈팡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0: 네.
1: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0: 숫자만 보면 돌아왔는데 이것도 반만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요 데이터로 보면 시간순으로 일단 보면서 데이터를 짚어보면은 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1: 네.
0: 지난해 3분기인데 이때 쿠팡에서 물건을 산 활성 고객만 2,470만 명입니다.
1: 전 국민이네요.
0: 사실은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나 와우 회원은 그 회원 유료 결제를 하면 그 안에 내 가족들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사실상 그 고객 이름으로 내 가족이 다 쓴다고 하면
1: 그렇죠.
0: 4천만 명, 5천만 명이 다 쓰는 서비스인데
1: 예.
0: 이게 사고 직후에 4분기에
1: 예.
0: 2,460만으로 10만 명이나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중간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1: 예.
0: 2,390만까지 이게 떨어져서 두 분기 연속으로 떨어진 거는 쿠팡 역사상 있었나 싶거든요.
1: 예.
0: 근데 요게 지난 2분기 올해 예. 2분기에 2,470만 명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1: 네,
0: 전고점을 다시 되찾은 거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탈팡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 네.
0: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1: 네.
0: 이 사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 네. 사고가 나기 전에 쿠팡의 이제 국내 커머스 성장률이 1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 국민 서비스인데도 성장률이 엄청 가팔랐어요. 근데 이게 올해 1분기에 5%

0: 8%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2분기에 회복을 했지만 8%까지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게 네. 그 같은 기간에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성장률이 10.1%였습니다. 이게 아. 압도적인 쿠팡이라는 1위 사업자가 시장 평균보다 덜 자랐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예. 저는 제가 오랜 기간 요 커머스 뭐 물류유통 취재를 해왔지만 쿠팡이 매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시장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라는 걸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게 뭐 쿠팡은 로켓 와우 요거는 그냥 OS다. 못 넘어갈 거다. 다들 탈팡 못 한다라고 했는데 물건을 담는 뭐 금액이라던가 숫자가 예전만 못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쿠팡도 뭔가 회복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화가 있나요? 네.
0: 이 그전부터 본인들이 원래는 자기가 직매입한 상품만 네. 로켓 배송이 됐던 건데 이제는 이제 판매자 물건도 우리 창고에 넣어두면 로켓 배송으로 너 빨리 보낼 수 있다. 요 서비스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202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예. 요즘도 활성화하면서 구색이 확 늘었습니다.
1: 아. 네.
0: 그전에는 이제 쿠팡에 입점했던 셀러들이 23년 기준으로는 한 23만 명. 근데 작년 말에는 30만 곳을 넘었거든요.
1: 예.
0: 요 서비스를 통해서 이 구색을 확 늘린 게 있고 두 번째가 좀 흥미로운데
1: 네.
0: 최근에 이 쿠팡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쿠팡이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하고 있잖아요. 요 라이더들을 통해 가지고 음식 외 카테고리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주문하면 한 시간 안에 옵니다.
1: 네.
0: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쿠팡이 전국에 정말 물류센터 큰 곳들도 많지만 작은 물류망을 엄청 많이 깔아놔요.
1: 네.
0: 물류 전략적으로. 이게 배송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고객에게 빨리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센터들 소규모 센터들을 깔아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음식 배달 라이더들을 붙여가지고 이 음식 외에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1시간 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한창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 예.
0: 활성 고객은 우리가 회복을 했으니 그리고 물건 구색도 많이 넓혀놨으니 이제는 같은 고객이 더 많이 더 자주 물건을 살 수 있게 배송망을 이제 오토바이 기반의 라이더로 한번 깔아보자 테스트해보자
1: 예.
0: 요 서비스를 한창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 야 양사가 네. 진짜 전쟁이 치열하네요.
0: 네네.
1: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쿠팡 말고도 이런 온라인 커머스 운영하는 수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다른 눈에 띄는 회사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경쟁하면 저희는 좋은 거잖아요.
0: 아 너무 좋죠.
1: 네.
0: 이게 국가 데이터처 전 이제 통계청 통계를 봐도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1: 네.
0: 올해 2분기에 바로 직전 분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곳,
1: 네.
0: 이걸 병행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요 사업자들의 성장률이 14.5%인데
1: 야.
0: 온라인만 하는 곳의 성장률은 8.8%에 그쳤거든요.
1: 예.
0: 이게 아까 시장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10.1%가 이제 커머스가 성장을 했는데 병행몰을 하는 곳은 14% 그걸 뚫었고
1: 예.
0: 온라인만 하는 곳들은 8.8%로 떨어졌습니다.
1: 예, 병행몰이 더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0: 이게 그 여러 상품들 뭐 특정 사업자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예. 그 전에는 이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여러 상품 파는 곳들 많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쿠팡, 네이버 외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떠오르지가
1: 그렇죠.
0: 않아요.
1: 예.
0: 뭐 11번가, 지마켓 예.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곳.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쏠렸고 근데 와중에 오프라인에는 역시 좀 확실히 그 체험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 확실히 성장한 곳들이 있습니다.
1: 네.
0: 특정 카테고리들을 특히 파는 곳들이 성장을 했는데 딱 이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화장품의 올리브영,
1: 네.
0: 그다음에 패션의 무신사,
1: 네.
0: 그다음에 가성비 생활용품 파는 다이소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영업이익까지 굉장히 네, 빠르게 네. 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보통은 커머스는 이제 막 돈을 태워서 매출을 만들잖아요. 11번가나 뭐 G마켓도 지금도 G마켓도 요즘 광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계가 이미 왔고
1: 예.
0: 앞에 말씀드린 무신사 올리브영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화장품도 직접 찍어 발라보고 옷도 피팅룸 가서 핏 확인하고 다이소도 살 것도 없는데 가서 맞아요. 구경해보고 이런 예, 예. 식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면서 온라인까지 옴니 채널로 병행을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최근 추세.
1: 예. 네. 지금까지 신승윤 커넥터스 편집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박종원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등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에 대해 활력이 넘칠 땐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기대도 많고 열망도 있고 혼란을 겪는 지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 시대를 겪었다며 새 체제, 새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이끌어가다 보니 역결집, 중도이탈 등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놨는데 본인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 예인선 TNS 캐처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0: 명 중 한 명의 시신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선원 A씨가 경북 포항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DNS 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전복됐고 선원 8명 가운데 한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이 숨졌고 오늘 시신이 발견된 한 명을 포함해서 6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한국 구호대의 철수 결정을 비판하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 9일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수 이후 15일간 절제하며 정부를 믿고 협조했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건 외교적 공조 부재, 책임 회피, 수색 형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해 경찰의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 재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서해 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라는 안내 후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 대전 15도 등 11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 대구 25도 등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는데요. 점점 잊히는 것 같죠? 바꿔써야 할 일본어 투 표현,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는 말에서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왔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는 우리말 왔다 갔다에 일본어 조사 타리를 붙인 말로 왔다 갔다로만 써도 뜻이 통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락그룹 저니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던 조나단 케인은 저니에 합류하기 전에 다른 밴드에 있었습니다. 그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미싱 유로 유명해지는 존 웨이트였죠. 그때 조나단 케인은 매력적인 발라드 한 곡을 만들었는데요. 존 웨이트는 이 노래의 멜로디가 너무 달콤하다면서 노래하기를 싫어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 곡은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조나단 케인이 저니에 왔을 때 멤버들에게 들려주었다는데요. 그때도 보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1981년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라간 저니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0: 9월 9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Johnny Open Arms였어요. 정일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락밴드들이 발라드를 싫어했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락밴드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발라드 히트곡들이 있어도 처음에는 멤버들이 그래도 우리가 락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이거는 멜로디가 너무 달콤하지 않아? 너무 말랑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더라는 기록들이 꽤 많은데요. 이 조니의 오픈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싱글의 시대고 스트리밍의 시대니까 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을 딱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앨범의 시대 때는 앨범 한 장을 전체로 들었을 때 진짜 이 밴드를 대표하는 스타일의 음악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약간 생각보다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음악도 좀 필요하고 그 앨범 안에서의 완급 조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또 히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골든디스크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항상 완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픈암스로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흐름의 음악들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방송, 내일 방송, 그 다음날 방송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필요해요. 오늘도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동안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의 시간에 글 남기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긴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해리 스타일스 Sign of the Times였습니다. 8393님 신청곡이었어요. 2193님,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 때만 청취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네요. 자칫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야간 시간대에 추억의 팝과 함께할 수 있어 졸음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참여해봐요. 오늘 야간 근무의 시작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와 함께 시작하고 싶네요. 제가 무척이나 많이 따라 부르던 애창곡입니다 하셨어요. 야간 근무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봐요. 그때 골든디스크를 틀어두시고 골든디스크의 시작과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조금 졸음 방지용 음악들이 섞여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 그냥 푹 주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네. 일하시는 분들도 뭐 쉬시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잘 좀 섞어볼게요. 그게 뭐 저의 일인데요, 뭐. 김가희님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오랜만에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두 곡이 그렇게 빠른 음악들은 아닌데 그런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매력적인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에 계속 귀가 가게 만드는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는 2193님이 무척이나 많이 따라 부르던 애창곡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번에도 또 노래를 좀 흥얼거리시면서 일할 수 있는 기운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그리고 김가희님이 신청해 주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5년생 스페인의 가수 에니케 이글레시아스 이야기 해보려고요. 그 유명한 스페인의 국민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막내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가수도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본인을 돌봐주던, 오랫동안 돌봐주던 유모가 있었대요. 그분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전 홍보 담당자한테 좀 부탁을 했대요. 대신에 본인의 본명을 쓸 생각이 없다. 본인의 이름을 엔리케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이걸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멕시코의 한 음반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본명이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잖아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들인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명을 사용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1995년에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라는 원래 이름으로 시투 데 바스라는 데뷔곡을 발표를 합니다. 당신이 떠나간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Si tu te vas, if you go away라는 곡인데 이 노래 자체는 그렇게까지 히트를 하진 않았지만 이 노래가 들어있었던 에니케 이글레시아스의 첫 앨범은 미국에서 플래티넘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니케 이글레시아스가 라틴 음악계, 스페인 음악계, 또 팝 음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12장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은 작년 2025년에 나왔어요. 핏볼 그리고 DJ인 IM 치노와 함께한 따모 비엔이라는 노래인데요. We are good, 우리는 좋아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라틴 발라드로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흥겨워진 음악을 들려주는 가장 최근 싱글과 함께 그 데뷔곡의 느낌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에니케 이글레시아스의 데뷔곡 Si tu te vas,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음악입니다. 에니케 이글레시아스 피처링 핏볼, IM 치노, 따모 비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애니케 글레시아스의 데뷔곡인 See to the Vaz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People과 I am Chino 함께했습니다. 따모비엔 들으셨어요. 2746님 저는 83학번이고요. 그 당시 팝송은 왜 이렇게 슬픈 노래가 많았는지 방구석 찌질이에 우울한 젊은 시대를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운동하면서 듣기에 어울리는 에너제틱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말씀하신 대로 이 헬스클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피지컬, 왠지 운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음악의 어떤 분위기도 신나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그게 이제 또 팝을 듣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은 골든디스크에서 정말 자주 나가는 단골곡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80년대에 이제 20대를 보내셨었는데 그때는 좀 우울한 시절을 보내셨다고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그런 한의 정서, 시대의 무게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노래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20대에 그렇게 좀 감성적인 음악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또 그래도 그게 지금 2746님의 어떤 그 인생의 한 페이지에 좀 잊히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절을 잘 지내오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에너지틱한 음악으로 나의 일상을 조금 더 풍족하게 채우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모습도 멋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이 노래와 함께 8409님이 머라이어 캐리 이모션스 신청해 주셨거든요. 신나는 노래 두 곡 이어갈까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경원님 신청곡 Brad If였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죠. 이종윤님이 골라주셨어요. 웸의 Careless Whisper.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they say.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알자라고 하는데요. 알자와 비슷한 말로 알짬도 있습니다. 알짬은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짜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짜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통해 크루무제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공주의 뜻을 모은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5: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공방으로 기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라크 영해 등 호르무즈 인근의 선박 피격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에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애플이 평면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첫 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도해왔던 폴더블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9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보수 야권 등이 연임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자 프랑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5: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파리에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6: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브룸피페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경제와 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과 맞물려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정상 외교에 적극 나서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7: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6: 이 대통령은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도 만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시작된 3박 5일간의 순방.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처음 열린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으로 나서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와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미래 산업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개정하고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면서 국방 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 200억 달러를 목표로 AI와 반도체, 양자, 우주, 원자력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파병을 포함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 이번 순방으로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의 상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과의 연대 가능성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4: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이 이제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연이은 폭로 내용이 짜깁기로 이뤄진 데다 그 내용이 검찰 내부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9: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폭로전이 화두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에 이어 검찰의 기소계획 문건까지 공개한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10: 수사 기소 계획 보고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까?
9: 그러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11: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9: 특히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11: 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법무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그러면서 이런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하다며 이런 일이 국민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을 집중 추궁하며 김 후보자 업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넨셀 사건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12: 기소 유예 처분 받은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김승원 후보자 음주운전에다가 지금 이 사건 제대로 봐야 돼요. 주가 조작 폐가 망신 아닙니까?
9: 법사위에선 오는 15일로 확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브로커 양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기소 유예로 끝났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4: 편집된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격을 주도하는 한 의원에 대해 미묘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13: 연일 SNS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력을 의심하며 유출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4: 한동훈 의원의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13: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하는 행태를 두곤 쪽가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14: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13: 그러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15: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3: 추가 녹취 공개도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3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사이 통화 내용으로 강 씨가 예를 들어 300개의 투자 유치를 하면 네가 소개했으니 변호사법에 의거해 5%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양 씨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김 후보자도 알고 있었다며 제3자 뇌물 등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을 주도하는 한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미묘한 거리두기가 감지됩니다. 한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오빠라는 표현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당권파가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16: 시정 섞인 느낌의 가십성 워딩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본질에 우리가 벗어나지 말자.
13: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증에 대한 열정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이라크 영해에서도 파나마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란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에선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17: 현지 시간 9일 오전 이라크 영해에서 파나마 국적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쿠웨이트 사이에 위치한 매우 좁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바스라 항구 인근의 해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격된 유조선은 뉴 안드로스호로 약 200만 배럴의 연료유를 싣고 있었고 공격 직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무원 22명 중 사상자는 없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 선박 피격 보고가 있었다는 영국 해사 무역기구의 발표가 있었고 이란이 호르무즈 근처에서 10척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장기화 우려 속에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새롭게 설정할 해상 통제구역에는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제구역을 한 번이라도 통과하는 선박은 해운과 보험 그리고 각종 항만 지원 등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즉각 그리고 영구적으로 중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에서 지하시설 출입구가 높아지거나 보강되는 등 건설 활동이 올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곡괭이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강력하게 타격할 수도 있다고 지목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곡괭이산이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로도 파괴하기 어려운 화강암 요새이기 때문에 군사공격보다는 검증 가능한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8: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TNS 캐처호 전복사고로 실종됐던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해변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TNS 캐처호 전복사고 이후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 12명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불길이 크게 번지며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기홍 씨의 급여 수령과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 방식과 규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안규백 국방장관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가 핵 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넘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 제주도 산지 등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 부산 20도 등 전국이 11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1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뉴스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기온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독감 소식이 들려오네요. 최근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발생이 8월 말 늦여름부터 시작돼서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학 시점과 맞물리면서 소아 청소년에게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 또 임산부부터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감기는 대부분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이 서서히 시작되지만 인플루엔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도 다른 때보다 좀 미리 서두르셔서 독감 예방접종 꼭 하시고요. 일교차도 심해진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서울 16도고요. 부산 19도, 대구 15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강릉 14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가을 볕은 꽤 따갑겠고요. 서울과 경기 서부는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그냥 테니스를 치러 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유기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A씨는 강화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고 B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의붓딸 C씨에게 쓰러진 B씨의 사진을 보내며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즉시 신고를 했더라도 B씨에게 의식불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0만 부가 팔린 책 언어의 온도를 쓴 유명 작가 이기주 씨가 재작년 발간한 책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이기주 작가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언어의 온도 후속으로 새 산문집인 보편의 단어를 출간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이 작가가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의 서점에서 1,600여 권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재기한 분량은 당시 전체 판매량의 14% 정도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사재기에 공모한 출판사 대표가 자진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검찰은 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 두 사람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 정치 발언을 이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국도로공사 임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송진호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계엄은 국민을 깨우는 방법이었다거나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한 것이라는 궤변을 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잡범 이씨라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송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법률 검토를 의뢰해 송 씨의 행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문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송진호 씨는 도로공사로부터 모두 5,4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오는 10월까지 임기 2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의 한 연구원이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을 퇴사한 영국 출신 연구원 제이콥 콕스는 업체들의 경쟁으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 거부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 내부의 임원들도 향후 몇 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며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는데요. 콕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AI 업체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6: 그렇습니다. 아, 이 빚잔치인데요. 네. 관세 협상 대신에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하기로 했었던 이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이 과제는 바로 이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0: 네.
6: 텍사스는 사실 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큰 그림입니다.
0: 네.
6: 전체 설비 용량이 약 6.3에서 6.4기가와트 규모인데 우선 한 1.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 설비를 먼저 건설해서
0: 네.
6: 수요하고 경제성을 확인한 이후 발전 효율이 더 높은 5기가와트급 가스복합 발전 설비로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요.
0: 네.
6: 투자 규모를 두고는 협상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안팎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0: 예.
6: 미국 측이 갑자기 한 250억 달러 25%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0: 네.
6: 결국 절충선 약 223억 달러 30조 원 선에서 최종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0: 네.
6: 앞으로 한미 간 이 투자를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다음 과제로 남았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 이번 1호 프로젝트 사업이 타결이 되면서 앞으로 네. 대미 투자 협상의 어떤 기준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일단 1호 프로젝트는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이었는데 2호 프로젝트는 미국의 대형 원전 8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6: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알려져서
0: 네.
6: 주식 관련 주식이 많이 뜨기도 했는데요. 대미 투자 2호는 바로 미국의 대형 원전 최대 8기. 8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0: 네.
6: 한 기당 사업비 규모가 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에 달하는 정말 거대한 이제 사업인데요.
0: 예.
6: 8기가 다 지어지게 되면 1200억 달러, 약 16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가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했던 대미 투자 펀드 상당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규모인데요.
0: 네.
6: 관건은 어떤 원자로를 짓느냐 이 유형에 있는데요.
0: 네.
6: 노형이라고 하는데
0: 예.
6: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이 모델과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라는 모델 두 개를 적용하는 방안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0: 예.
6: 이 비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가져올 몫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0: 네.
6: 특히 우리의 한국형 원전이 채택이 되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국내 원전 업계 상당한 이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0: 예.
6: 만약에 미국형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이 선정이 되게 되면
0: 예.
6: 국내 기업의 참여가

0: 일부 핵심 기자재 공급에 좀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형이 채택이 되면 네. 이 국내 기업의 주기기 뿐만 아니라 종합 설계까지 맡아서 수주 규모가 1기당 최대 3조 원으로 껑충 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네. 벌써부터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이 뭐 두 자릿수 내외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 이제 사업 규모 유형이 어떤 걸 확정할지 확정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온 것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있는데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지금 세 번째 프로젝트로 아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가능성은 네. 있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1: 네.
0: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미 투자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1: 이게 이제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가 걱정이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km의 가스관으로 남부까지 운송한 뒤에 LNG 가스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초대형 이제 프로젝트인데
1: 네.
0: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여서 압박 강도가 상당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게 극지방이라는 공사의 위험성 또 수익성이 좀 불투명하죠. 그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사업으로 꼽혀왔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는 데다가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하이리스크 산업이다라고 부르면서
1: 네.
0: 난색을 표현했을 정도로 상업적 타당성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1: 예.
0: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 마냥 선긋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1: 네, 사실 누가 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뭐 선뜻 나서는 나라들이 없을 텐데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더 센 것 같네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 당초에 합의했던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투자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0: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규모 총액이 이미 3,5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1: 예.
0: 우리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네. 달러 조선업 네. 협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별도로
1: 네.
0: 그럼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가 남아있는데 두 개 합쳐서 총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1: 네.
0: 이미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재원 2,000억 달러 10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개 프로젝트만으로도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호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 발전소가 약 220억 달러,
1: 예.
0: 원전 8기가 최대 1,200억 달러입니다.
1: 네.
0: 두 사업만 합쳐도 1,420억 달러, 전체 가용 재원의 70%가 넘습니다.
1: 네.
0: 여기다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LNG 사업까지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도를 넘어서게 되는데 근데 미국은 사실은 높은 인건비, 물가, 인하가 관련 이제 지연까지 감안하게 되면
1: 네.
0: 실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0: 그렇습니다. 그 일정도 참 촉박한데요.
1: 예.
0: 오는 17일 국회 비공개로 보고한 뒤에 이르면 18일 미국과 양허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발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마지막까지 좀 이 변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미국 쪽의 요구는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투자 요구가 가용 재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협상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원칙은 투자 한도는 지키되 네. 상업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미 전략적 MOU에 따라서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 달러, 연간 송금액은 최대 200억 달러를 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1호 사업과 그리고 이제 8기의 원전 사업만 합쳐도 사업의 70%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여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LNG까지 거론이 되면서 투자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상업적인 합리성인데요.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우선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알래스카 LNG 같은 사업보다 엄격하게 수익성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건데
1: 네.
0: 결국 이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성과 국익을 따져서 규모와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협상의 막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발 AI 또 반도체 훈풍 덕분에 코스피가 다시 7000선을 돌파를 했는데 33거래일 만에 7000선을 탈환을 한 거였어요.
0: 맞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 이른바 아스트라 효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코스피가 1.4% 올라서 7051, 7000선을 웃돌았습니다.
1: 예.
0: 코스피가 종가 기준 70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7월 23일 이후 33거래일 만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빠졌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사실은 사흘째 동반하락하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서 4개월 만에 최고치.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또 뛰었습니다. 여기도 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픈 AI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 공개 이후 AI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지만 SK하이닉스가 3.5% 이상 올라 185만 원에 마감을 해놓고 있는데요.
1: 예.
0: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전 넘게 또 매도하고 있고
1: 네.
0: 그러나 이제 기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7선선 탈환은 중동과 고금리라는 악재를 딛고 AI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코스닥도 2.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830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1: 네.
0: 환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9.5원 내린 1336.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1: 예.
0: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 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섰고 또 기업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건데요. 기존의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도 장마감 후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거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한국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오늘 14일부터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엽니다. 기존에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던 시간에 단일가 매매 폐지되고요.
1: 네.
0: 정규장처럼 매수 매도가 가격이 맞으면 즉시 체결되기 때문에 접속 방식이고요.
1: 네.
0: 매매는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적용이 되고
1: 예.
0: 거래 대상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2,700여 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서 ETN과 ETF는 당분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에서는 거래 가능한 종목이 600여 개 제한되기 때문에
1: 네.
0: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높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5: 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일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예.
5: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정상외교 일정을 취임 초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이걸 좀 설명하는 과정이었거든요.
3: 네.
5: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면서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려면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 네.
5: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3: 네.
5: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3: 네.
5: 그래서 발언 맥락은 정상회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임기가 딱 제한돼 있으니까요. 이거긴 한데
3: 네.
5: 결국 지금 정치권에서 연임제 개헌이라는 야권의 좀 비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개헌 드라이브 걸리니 많이 논란들이 있죠.
3: 네.
5: 그래서 이 표현이 이런 논란들을 좀 우회적으로 의식해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 예. 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증인 44명 그리고 참고인 4명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5: 네, 국회 법사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15일에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숫자가 상당한데요.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검증하겠다라면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는데요.
3: 네.
5: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세찬 교수 또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약 의혹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둘러싼 다른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도 다수 요구가 됐는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반드시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가능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간 수사한 사건인데 다시 끄집어내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5: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네.
5: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신약 의혹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정부 당시 1년 넘게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꽝이었다라면서 이미 장기간 수사한 사건을 청문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상당수가 제넨셀 사건 관계자라는 점을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수사 자료와 녹취를 이 청문회에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현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3: 네.
5: 그리고 어제는 인사청문회 날짜와 실시 계획서만 확정을 했고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3: 네.
5: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가 될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3: 네, 44명을 다 합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후보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5: 네. 김승원 용해인투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어제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윤재욱 의원 등이 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3: 네.
5: 정부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후보자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반면에 김 후보자의 의혹 자체와 별도로 한동훈 의원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검찰의 내부 수사 자료와 녹취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는데요.
3: 네.
5: 어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습니다.
3: 네. 네. 한성수 국무총리하고 또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 녹취록 유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5: 네. 한성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 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건데요.
3: 네.
5: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3: 네.
5: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 네.
5: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법무부가 현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뭐 이런 기타 자료들을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사실은 볼 수 없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5: 그렇죠. 당사자가 당연히 볼 수 없는 거죠.
3: 네, 네,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도 이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조선 불량 쪽가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격했습니다.
5: 네,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좀 이제 비꼰 건데요.
3: 네.
5: 어제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김민석 대표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수사 자료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골라서 앞뒤 맥락을 자른 채 이제 편집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주장이었는데요.
3: 네.
5: 김민석 대표는 국면이 변한 것 같다라면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문제 자체를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의 이 폭로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실제 유출자가 있다면 모두 찾아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이 수사 기록이 불법으로 유출된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입장은 어떤 겁니까?
5: 일단 한동훈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자료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를 밝히라고 앵무새처럼 말한다라면서 아니 언론들도 각종 녹취를 제보받아 공개를 하고 있는데
3: 예.
5: 그러면 이 언론도 모두 고발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3: 예.
5: 또 김민석 대표의 조선 불량 쪽가위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로 안 되니 헛소리로 선동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3: 예.
5: 일단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본인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친한계가 특히 뭐 적극 엄호를 하는 반면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5: 네, 일단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료 취득과 공개 과정의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면서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친한 계원들이 예. SNS로 적극적으로 좀 공유도 하고 있고요.
3: 예.
5: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녹취 속에 김승원 후보자를 이 오빠라고 부른 대목을 반복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이 오빠를 강조하는 게 본질을 흐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3: 네.
5: 사생활이나 호칭 또 녹취의 출처 논란으로 쟁점이 옮겨가면 정작 김 후보자의 청탁이 적절했는지 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3: 제목을 좀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5: 네, 사실은 언론들도 그쪽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3: 네.
5: 한동훈 의원은 근데 이 오빠라 불리는 공직자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로비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불공정과 특혜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이 바로 이 오빠라는 표현이다라면서 다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3: 네. 반대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 의원과 함께 싸워줘야지 이런 입장을 냈어요.
5: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개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 예.
5: 김태호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공동전선을 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 대표가 취임해주는 당시 잘 싸우는 정당 보수의 맏형을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게 지금 불법 자료 취득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치졸한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조금 이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를 향해서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라. 이 상황에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의 이간질에 호응해주고 싶으냐라고 직격을 하면서 이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 내전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어제

0: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죠. 제넨셀 설립자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를 가진 적도 없다. 특별한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이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세찬 교수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일단

0: 는데요.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규정을 어기거나 승인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처리해달라 이런 정도로 이해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실제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이후에도 심사가 바로 풀리지 않았고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며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 네.
0: 또 지금 논란이 된 이 후원금 500만 원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양 씨가 이야기를 꺼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1: 네.
0: 한도 문제로 송금되지 않았고 이후에 김 후보자 측에서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이 대화의 일부만 떼어놓아서 맥락이 왜곡됐다라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1: 네. 그리고 검찰이 김성원 후보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한 방침을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검토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계엄이 벌어진 이후에
1: 네.
0: 검찰이 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분한 거다. 이런 주장하는 좀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네. 말에 실제로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미리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MBC 취재 결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1: 예.
0: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를 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에 수사팀이 보고를 했지만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수사팀은 2024년 9월에 기소만이 아니라 기소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담은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을 했고 이건 비상계엄보다 석 달 전에 이미 기소 유예가 검토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결국 계엄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 방침을 뒤집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던 수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0: 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중에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가 있었고 수첩에 그 아래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읽히는 이름 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네. 강훈식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를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1: 좀 다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0: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이름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정청래 전 대표 한 사람만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개인 수첩에 구체적인 후보군을 적어놓았고 특히나 여기에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이 포함이 되면서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근데 수첩에 또 이진숙 의원과 한동훈 의원 옆에는 아웃이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0: 네. 또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 같은 현안 메모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아웃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대변인이 보도가 나오고 김민석 대표에게 보고를 했지만 김 대표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1: 네.
0: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느냐라면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날씨 알아볼까요?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오늘 아침 기온은 9월 하순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3, 4도가량은 뚝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9도, 춘천 12도, 대관령 태백이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5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까지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동해, 남해,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주말까지도 가끔 구름만 많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저도 오늘 아침에는 긴팔, 긴바지 오랜만에 입고 나왔는데 6431님도 울산 역시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전해주셨어요. 모르텐 하르게트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라드렸고 가바현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그 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돼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일부 식당이 배달용 음식에 투명한 비닐랩을 씌우는데요. 뜨거운 음식과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수를 담는 페트병도 고온에 취약하죠.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수를 다루는 소매점은 덮개가 있는 진열대에 제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된 포장 방식은 건강을 해친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 외교는 대한민국의 무역, 투자나 안보 환경에 좋은 기회를 준다며 어쨌든 재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과 해군 함정 등의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라크 영해에서 대형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석유부는 현지 시간 9일 이라크 유조선 공사가 임차해 저장 용도로 쓰던 전체가 미상의 공격으로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연료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던 파나마 국적 유조선 뉴 안드로스호로 피격 이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무원 22명 중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36% 오른 배럴당 $101.21에 거래를 마쳤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25% 오른 배럴당 $96.05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종가 기준 지난 5월 2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종가가 $100를 웃돈 것도 지난 7월 23일 이후 처음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하고 미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이란 지하 핵시설로 의심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곡괭이 산에서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이 곡괭이 산에 원심불리기 조립시설을 건설하거나 우라늄 농축시설도 함께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과 상관없는 차량 장비가 관측되지 않은 점은 아직 이 지하시설이 우라늄 농축작업을 수행할 능력은 없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애플이 평면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첫 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폴더블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특히 해안가에선 풍랑과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6도입니다. MBC 7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0: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학년 때 4학년 양자역학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과목은 러시아어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시험 공고가 뜬 줄도 몰랐고 시험 점수가 없으니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재입학 연락을 받았으니 만점 학생을 기억했던 양자역학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하신 거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부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블루캠프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 논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올바른 습관 이분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백덕예님인데요. 일찍 알람하고 이어폰 끼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주신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하얀 구름님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도 바람도 너무 다르네요. 이제 덥다고 못했던 운동을 시선 집중 들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 한 달 후에 춥다고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3: 아, 너무 그럴듯한데요. 아, 뭐. 이 삐딱선은 왠지 동의하게 되네요.
1: 가을이 워낙 짧잖아요.
3: 그러니까 네. 아, 왠지 또 저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하얀 구름님의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계절을 앞서가는 분도 계십니다. 1110님이 붕어빵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이비 붕어빵 먹을 때인 것 같아요.
1: 아, 저 불만이 있습니다.
3: 왜요?
1: 저 붕어빵 엄청 좋아하는데 왜 네. 갈수록 붕어빵이 작아져요 그렇게?
3: 단가가 응? 네 물론.
1: 아니 옛날에 손바닥만 했거든요.
3: 네?
1: 옛날에는 진짜 손바닥만 했는데 붕어빵이
3: 네.
1: 요즘은 손가락만 해요.
3: 하, 제 입도 과장이 심하네요. 제 입이 손바닥만 하면 좀 크고 손가락만 하면 너무 네. 아무튼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1: 작아졌다니까.
3: 네. 붕어가 작다고 다솜님이 올려주셨고요. 근데 1110님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제 입이는 팥, 슈크림, 머리, 꼬리 뭘 좋아하고 어디부터 드십니까?
1: 다 좋아합니다. 네.
3: 네 여기에 가로 열고 남이 사주는 건 더 좋아.
1: 그거는 안고불변의 진리고. 네.
3: 네, 제가 겨울에 하나 사드릴게요.
1: 아, 약속했어요.
3: 네, 팥 슈크림 뭘로 사드릴까요?
1: 둘 다.
3: 알겠습니다.
1: 섞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주세요.
3: 네, 그래도 제이비 어디서부터 먹냐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JSD 희동님은 배부터 먹는 거 아니냐?
1: 아니요, 저는 꼬리 바삭한 것부터 먹습니다.
3: 아, 예, 그렇답니다. TMI였습니다. 자, 겨울을 기다리면서 제이비 타임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외교를 두고 한 발언이지만 밑줄 쳐야 되는 것은 제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이 연임 개헌 논란 중에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이제 개헌과 맞물려서 얘기를 했죠.
1: 근데 이제 그 뭐 야권에서는 또 아니 뭐 나 연임 개헌 안 한다라고 왜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냐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개헌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권에서 그러면 진짜로 하려고 그랬던 거냐? 라고 또 꼬투리 잡을까 봐 이렇게 우회화법으로 쓴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는 필요한데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연임기한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연임개헌 말고 다른 개헌사항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협조는 필수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임개헌 음모론을 펴면서 그것이 개헌 거부의 하나의 명분이 됐었습니다. 이것들을 걷어내야 개헌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지난 4일이었죠.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인 화법으로 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간접적이나마 의사를 피력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주해도 되는 거겠죠?
3: 네. 네, 데이지님. 아휴, 이제 속 시원합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걸까요?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때의 식약처장이 김강립 식약처장입니다. 근데 서울서부지검이 2023년 9월과 12월에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강립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강립 전 처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개별 회사를 언급한 것은 더욱 예외적이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다만 작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큰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잘 챙겨라라고 하급자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검찰이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검찰이 들이민 게 뭐냐. 김강립 전 처장의 수행비서 고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당일인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 45분경에 김모 식약처 임상정책과장에게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처장에게 보낸 문자 갈무리 분도 첨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드립이니까 김강립 전 처장이 지시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밑줄 치고 싶었던 것은 김강립 전 처장의 진술의 행간에 깔려 있는 사고, 그다음에 받아들인 태도인데요. 뭐냐면 자, 잘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개별 회사를 언급한 것은 예외적이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그동안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통상적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통상적 민원 처리 차원이라면 식약처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수행비서가 과장에게 지금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김강립 당시 처장이 이런 의사를 피력을 했으니까 지금 수행비서가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일단 빨리 정리하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처장 입장에서는 귀찮다 내지 부담된다 뭐 이런 것도 여기는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통상적 민원 처리라고 하는 김성원 후보자의 주장과 맞부딪히는 면이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1: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채택을 해야 되냐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네셀 대표 강모 씨와 그다음에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 등 증인 44명 그리고 참고인 4명을 부르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하는데요. 김의겸 민주당 간사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4: 거의 2년 넘게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꽝 났습니다. 기소조차 못했고 이른바 검사들 표현으로 하자면 올인을 시키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3: 네, 평가는요?
1: 자, 이거를 삿바싸움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삿바싸움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규정상 증인을 채택을 해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려면 5일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시한이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끝까지 증인 채택 못한다. 이거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적격, 부적격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죠? 유무죄를 가리는 건 법원이지 국회의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격, 부적격을 가리는 건데 자, 적격, 부적격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해석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극명하게 지금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여야의 가치 평가 가운데 어떤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증인 채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법이냐. 이거는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3: 네, 옥황상세님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트리바이더 스트리님은 이 한 건으로 장관이 낙마할 사유인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정말 자격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들에게 저승사자로 보이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사사로운 건데요. 국민의힘이 낸 증인 목록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동훈 의원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1: 없지 않았습니까?
3: 네. 그랬군요. 다른 뉴스는요?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따른 폭로 자료 출처를 놓고 이제 그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6: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을 공적으로 폭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제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공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저는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1: 네, 공적 폭로 논리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어제 사법어대 시간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공적인 그 이유로 폭로를 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아마 주장인 것 같은데 자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어제 사법의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이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검찰이 어디냐가 궁금합니다. 이건 현직 검찰로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직까지 포함한 얘기입니까? 이게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3: 응? 가릴 필요가 없다고요?
1: 왜 가릴 필요가 없느냐. 어차피 가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고요.

0: 이진숙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 한번 좀 들어보시죠.
1: 보고서는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라고 한다면 수사 기록이나 증거 기록으로 편찰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요.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사 자료 제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서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0: 네. 자,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공적 폭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상당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을 하겠고요. 아무튼 뭐 감찰이 되든 수사가 되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지 간에.
2: 네, 나란 말씀이님이 근데요 현직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쿠션으로 건너 돌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0: 근데 이거는요. 2차, 3차를 쿠션,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3 쿠션을 했던 4 쿠션을 했던지 간에 최초 친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초로 친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검찰에서 누군가 들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밝혀내는 것은.
2: 네, 밝혀질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0: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구로구 천왕동 주택 증여받아서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 제기됐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신철 후보자의 부친도 똑같은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강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지 사흘 뒤에 이 부친도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는데 강 후보자는 254-3번지였고 부친은 254-6번지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제주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위장전입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2: 뭘까요?
0: 강 후보자가 증여받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친은 254-6번지를 증여받은 겁니까? 갖고 있었던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리고 증여자가 누군가요? 동일인이 강 후보자 부자에게 나란히 증여한 겁니까? 아니면 부친 소유였는데 하나를 강 후보자에게 증여한 건가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기초사실부터 좀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2: 네. 이거는 부전자전 아니고 자전부전인가요? 라는 촌철 올라왔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보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혔고 그 밑에 훈식, 원식, 청래라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훈식, 우원식, 정청래 세 사람을 뜻하는 듯하고요. 또 옆장에는 이진숙, 한동훈 두 의원의 이름을 나란히 적은 뒤에 아웃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출된 점 자체가 의아한데요. 대표 자리는 국회의사당 맨 뒷자리입니다.
2: 그렇죠.
0: 기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카메라 추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김민석 대표가 이 수첩을 꺼내서 읽는 포즈를 보면 가려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책 읽듯이 쫙 펴놓고 읽고 있거든요. 이건 찍어라 라고 하는 행위하고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까지 스스럼 없이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인가 실수인가.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소하지만 사소한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훈식, 원식, 청래는 성 빼고 이름만 적었습니다. 근데 이진숙, 한동훈은 성을 다 붙여서 이진숙, 한동훈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소한 걸까요?
2: 네, 사소하네요.
0: 네,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자체도 의아한데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해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그다음에 이진숙, 한동훈 두 의원을 어떻게 아웃시키겠다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고려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 소식도 함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이 뉴스 나온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불쾌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놓으시죠 라고 좀 적었거든요. 자, 이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불쾌한 정서에는 뭐가 깔려있는가? 그냥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이름 거명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한 게 싫다라는 걸까요? 뭘까요?
2: 둘 다.
0: 둘 다일까요? 그럼 후자만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서울시장 만약에 공천받아서 서울시장 나가면 지금 정치인들이 꿈꾸는 자리가 서울시장이거든요. 찍고 가는 자리로. 근데 불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혹시 판세가 여기, 판세에 대한 어떤 판단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증만 남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진숙 한동훈 아웃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 앞서서 김민석 대표가 X에 적었던 게 있습니다. 두 자격정지 결정이 강물의 순리적 종착지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던 게 있어서 자격정지가 아웃의 방법인가? 뭐 하여튼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0: 아니, 뭐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5.18 뭐 토론회 갖고 했으니까 한동훈 의원은. 네.
2: 네.
0: 자,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3: 지난 2024년 1월 이기주 작가의 새 산문집 보편의 단어가 출간됐습니다. 170만 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언어의 온도의 후속작이라 독자들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그해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12번째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순위 뒤에는 사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작가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출판사 대표와 공모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작가가 과거 자신의 저서를 편했던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 교보문고를 돌며 자기 책을 사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출판사 대표는 의심을 피하려 서점 직원 교대 이후 책을 추가 구매하거나 포장을 훼손한 뒤 파본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교보문고 회원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책 여러 권을 사면 판매량이 한 권으로 집계된다는 것을 감안해 비회원으로 구매하는 등 빈틈도 노렸습니다.
0: 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뉴스만 전해드리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짓을 한 이유가 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9: 네, 오늘 2부는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9: 수석 되신 지 두 달 반 정도 되셨죠?
10: 네, 그렇습니다.
9: 적응은 잘 되십니까?
10: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많이 바쁘시죠?
10: 예.
9: 업무 강도가.
10: 예, 업무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9: 예.
10: 또 챙겨야 할 현안도 많고 그렇습니다.
9: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도 여쭤볼 현안이 많습니다.
10: 네.
9: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쳤는데
10: 네네.
9: 리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10: 네네.
9: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0: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게 두 세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리미에르 서밋이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파리로 가서 프랑스 국빈 방문 네. 행사를 했는데 리미에르 서밋은 뭐냐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기한 영화, 영상 관련 다자 정상회의 같은 형식으로 만든 회의입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서 만든 것인데 지난 4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공동의장국으로 좀 참여해달라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리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주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영상 영화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차세대 점점 가면 갈수록 산업이나 통상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인의 의식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9: 예.
10: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걸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비즈니스 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소니 픽처스 뭐 유니버스라든지 이제 세계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CEO들도 참석하고 중요 영화제 집행위원장 참석했던 그런 회의였는데요.
9: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제안한 건 아무래도 한류 뭐 이렇게
10: 그렇습니다.
9: 그것 때문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10: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동의장으로 요청한 것 자체는 이제 K-컨텐츠
9: 그렇죠.
10: 그런 뭐 어떤 위상을 반영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영화, 영상, 비즈니스 산업의 새로운 질서에
9: 네.
10: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중심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받았다라는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네. 언론 발표문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길던데
10: 네네.
9: 그걸 여기서 다 여쭐 수 불가능하고 하나만
10: 네.
9: 원자력 협력 얘기가 나오던데
10: 네.
9: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된 겁니까?
10: 사실 원자력 협력 같은 경우 한국과 프랑스 간의 원자력 협력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1981년도에 양자 간의 이제 그 협력 이제 MOU가 체결된 바가 있는데요.
9: 예.
10: 최근에 우리 앵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 지속 지속적인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위해서 미래 성장 시드라고 하는 이제 일곱 가지 차세대 그게 이제 SMR이
9: 들어가 있죠.
10: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겠다는 건데 사실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원자력 강국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지고 그런 어떤 원자력 분야의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 차세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다양한 레벨의 협력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뭐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항행 자유에 대해서 공동 기여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10: 네.
9: 이 대목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
10: 네.
9: 그럼 관련해서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10: 네.
9: 정부는 지금 파병이라는 표현도 좀 자제를 하는 것 같고
10: 네.
9: 결정이 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 네.
9: 언론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간주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10: 네.
9: 홍보소통수석으로서 언론의 이런 보도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입니까?
10: 네.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9: 어떤지. 근데
10: 왜냐하면
9: 사실상,
10: 네. 이 현재 이제 이 어떤 공론의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슈의 흐름이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9: 그렇죠.
10: 출발됐습니다.
9: 맞아요.
10: 그날 저녁 방송 보도
9: 네,
10: 그리고
9: 예.
10: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신문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파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 속에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의 자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어떤 고민의 이슈가 아니라 이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중요한 고민 사안이었죠.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 자체가 통항의 면에서 경제, 원유, 이 유통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9: 네.
10: 우리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하는가라고 하는 기여 방안. 이건 그때부터 사실 고민이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거기 이제 국제적인 책임 있는 결을 할지에 대한 방식을 놓고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
9: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의 실사단은 왜 보냈습니까?
10: 실사단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 그 공간 자체가 그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 네네네.
10: 우리가 기여한다고 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 그럼 파병이라는 옵션 말고 어떤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 파병 옵션 아니라면 그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9: 기술 지원?
10: 네. 기술적인 있을 기술 수 있어요.
9: 기술 지원이라는 게 무슨 미군에게 기술을 지원하는
10: 아니,
9: 건 뭡니까?
10: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9: 네.
10: 이제 프랑스 간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작전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9: 네네네.
10: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의 그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것이 미국의 전투에 의해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국제적으로 책임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9: 그러니까
10: 생각이 들고
9: 다시 한번 질문 좀 기술 지원이라는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무슨 기술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10: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이 정부 내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기여의 방식에 대해서는
9: 알겠습니다.
10: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10: 네.
9: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그 이론적으로는 정보를 공개를 하고
10: 네.
9: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공론에 붙여져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국이 있고 예민한 문제니까 정보가 그냥 마음대로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10: 네.
9: 어떻게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큰 키워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 두 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글로벌 사회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9: 네.
10: 그런 부분들을 사안 자체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사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이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9: 알겠습니다.
10: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9: 그럼 이제 다양한 옵션을 검토를 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0: 결정을 되는 시점을 제가 현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정 단위들에서 네.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해법이 무엇인가, 기여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 중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9: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동포간담회에서 네.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는
10: 네.
9: 요지에 발언을 했어요.
10: 네네네.
9: 이게 이제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10: 아 그렇죠. 그거는 누차에 걸쳐서 네.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도 이러저러한 야당 지도자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그런 뜻을 피력한 바가 있고
9: 네.
10: 한 달 여전인가요? 국회의장께서 이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비서실장과 정부 수석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9: 불가능하다고
10: 하겠죠.
9: 예.
10: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9: 예.
10: 제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 헌정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규범에 의해서 권력자가 권력자의 어떤 뜻을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 그렇죠.
10: 그렇기 때문에
9: 예.
10: 뭐라 그럴까요? 이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이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 얘기하는 뭐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9: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야권에서는
10: 네네네.
9: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관찰자적 관점에서의 발언 말고 당사자로서의 발언, 연임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10: 네네.
9: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그냥 직결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0: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9: 예.
10: 대통령께서는 그런 어떤 야당에서 말하는 것, 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9: 네.
10: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대통령이 물론 의지나 의사를 표명해달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 물론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동포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9: 예, 예,
10: 기본적으로는 예.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그죠? 헌법이 이미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9: 아, 오히려 그걸 봐야 되는 규범을 봐야 된다.
10: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헌정 질서가 무너진 어떤 위헌적인 어떤 구데타 사항을 갖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극복하면서 만들어내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 예.
10: 헌정 질서 자체를 뭔가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9: 당연하죠.
10: 네네.
9: 지금 이제 그 수석님께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추가로 밝힐 수도 있다라는 요지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10: 네.
9: 홍익표 정무수석도 엊그저께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히 의사를 밝힐 거다.
10: 네.
9: 지금 그 수석님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혹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10: 그 대통령은 항상 그런 뭐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9: 네.
10: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9: 예, 예.
10: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9: 결정이 된 건 없네요.
10: 네,
9: 아직까지는.
10: 예,
9: 알겠습니다.
10: 예.
9: 지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크고
10: 네.
9: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인물이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10: 네.
9: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청문회까지는 가야 돼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10: 네.
9: 왜 청문회까지 가야 되고 왜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10: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9: 네.
10: 이제 제 표현을 하면 두 단계의 세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사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거든요.
9: 예.
10: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쭉 제도화돼서 되고 있는데 우선 인사권자의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는 이 내부 프로세스에서 적재적소 인물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 청문회의 과정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궁금증,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9: 네네,
10: 그렇기 때문에
9: 네.
10: 지금 현재 여러 후보자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9: 예,
10: 그게
9: 예.
10: 또 의혹도 있는
9: 예,
10: 것이고
9: 예, 예.
10: 판단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있는 것이고
9: 음흠.
10: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 를 거치고 난 이후에
9: 네.
10: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9: 예.
10: 우리 청와대는 판단을 하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9: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10: 네.
9: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10: 네네.
9: 청문회까지 갔고
10: 네.
9: 청문회 후에는 이해운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지명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10: 네.
9: 그렇지 않습니까?
10: 네.
9: 그러면 그때 지명 철회라는 형식을 택한 것도
10: 네.
9: 청와대 입장에서도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하는지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데 청문회에서 설명이 미흡했다. 혹시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10: 사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철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9: 예, 예.
10: 당시 프로세스에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어떤 책임을 벗어나는 것 같고요.
9: 네.
10: 그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과문을 통과하냐 아냐의 문제는 첫 번째로 말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답변을 해내냐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 구체적인 이후의 프로세스는 형식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질문을 바꿀 텐데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10: 네.
9: 예를 들어서 김성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신약 로비 의혹,
10: 네.
9: 그다음에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원 장관 겸직 문제,
10: 네.
9: 이게 검토 내지 조사가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10: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언론이 이미 보도됐던 사안이죠. 과거에.
9: 그러니까 이미
10: 알려졌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9: 네.
10: 그것이 당시 전 정부의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 과정 통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9: 정리된 걸로
10: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겸직.
9: 네.

문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검증의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후보자가 그 장관직을

0: 대표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게 맞느냐. 네. 1번. 네.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에게 만약에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관을 맡 그러니까 저기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맡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시 하나를 저기 의원직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의향은 있는 것인지도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 세부적인 검증이라든지 인사를 최종 체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겠지만 제가 말했던 원칙적인 사안은 뭐냐면은 예. 그 사안은 예. 더군다나 지금 소속일테면은 다른 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다른 당.
0: 그렇죠.
1: 다른 당의 어떤 의원을 널리 인재를 쓰는 차원에서 후보로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전제를 이테면은 지명의 전제로서 이걸 할래 저걸 할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문제겠죠. 그 부분은. 그래 그 부분은 과거의 전례라든지 관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예. 예. 국민들에게 납득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조세기소 특검법 네네. 일단 발의는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발의된 상태의 법안에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습니까?
1: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장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사안 자체가 이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사안 자체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안으로 이렇게 너무 부각돼 가지고 그걸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물론 이건 입법 사안이긴 네네.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네네. 발족을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1: 일단 이 부분은 당에서 주장을 법안이기 때문에 네. 당의 어떤 판단과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런데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은 엊그제 이제 어떤 요지에 발언을 했냐면 우선할 것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다. 네.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공소 취소가 되고 안 된 거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 아니냐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발언을 의역을 하면 네. 굳이 특검한테 공소 취소권을 안 줘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1: 아,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취지로 말했던 거하고. 홍익표 수석 말씀은 이제
0: 거의 같은 뜻이다.
1: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러면 예.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주지 않아도 청와대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 법안이 성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네네. 이건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계속 하락이 되고 있는 이유와 네.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실까요?
1: 아무래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현재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지표로서 네.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국민들이 높았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대책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청와대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정말 국민이 눈앞에 맞게끔 섬세하고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좀 들여다보는 그리고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짧게 그러니까 어제 그 다른 인터뷰에서 그 하락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권의 분열상 네. 이것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1: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죠. 사실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 요인에서 그렇죠. 해지 그 하나의 사안으로 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이 이제 뭐 일단 정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제 그 채널에서 물었던 취지 되면은 지지율의 분열,
0: 지지층의 분열,
1: 지지층의 네. 분열 이런 것들이 사실 전당대 과정을 통해서 표출됐던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갈등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증시의 문제라든지 네네네. 또 뭐 경찰 개혁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0: 보안수사권.
1: 광주에서 보안수사권 네. 그

0: 장영희 사건으로 드러났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또는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국정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좀 생겨난 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유를 단선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그렇죠. 설명할 수 없겠고 예. 복합적으로 예.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금 수석님이 언급했던 몇 가지 사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정책 사례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좀 이제 잘 추슬러야 되는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네, 잘 네. 정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5: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블루캠프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 파주가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대구 모두 25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은 낮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바다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동해 남부, 남해,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제주 동부로는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오르겠고요. 운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의원님 요즘 골치 아프시죠?
3: 괜찮습니다.
1: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 대한민국이 원래 큰 나라서 여러 일이 많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러면 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저나 처리를.
3: 일단은 뭐 6명의 장관 후보자 중폭 개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국민의 변화의 요구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에서 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기벤처부 장관 등 주요한 부처를 개편해 나가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소통하고 변화의 지점을 갖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좀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들도 약간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네. 이 문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김성원 용의인 두 후보자니까 한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3: 네.
1: 이 이야기는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3: 뭐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1: 네.
3: 일단은 그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국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과정을 좀 가보고
1: 네.
3: 지금 두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파편적이고 사변적인 얘기보다는
1: 네.
3: 본질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그 정책적인 능력들에 대한 검증을 총체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하고 뭐 다음 주에 다 인사청문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다라고 봅니다.
1: 일단 그럼 하나하나 김성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께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쭙지는 않겠는데요.
3: 네.
1: 근데 핵심적인 증인은 좀 불러서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거부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3: 그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장관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 정책 수행에 관한 여러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청문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갖지 증인과 참고인을 갖다가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확인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가 장관이 지명된 이후에 국정감사의 시기에 제가 보기엔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하더라도 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 네.
3: 실제로는 김성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 양모 대표에 대한 사안이 있는데 실제 양모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자료가 지금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의원이 검찰 내부로 받았 든 아니면 내부가 아닌 곳에서 받았든 누구에서 받았든 간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양모 대표가 나오게 되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보다는 사변적인 내용으로 가면서 청문회 자체를 흐려볼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1: 근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나요?
3: 실제로 민주당도 인사청문 요청을 할 때 네. 그렇게 증인을 40명씩 요청하고 했던 일은 없습니다.
1: 그렇다고 아예 한 명도 채택 안 하고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3: 대부분 저도 삼선 국회의원이니까 예. 많은 사람의 뭐 기재부총리, 뭐 한국은행 총재,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예. 수많은 사람의 인사청문을 해봤지만 증인을 신청을 해서 했던 예나 기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 능력을 검증을 하지 사변적으로 그가 그를 확인하기 위한 혐자를 동원해서 했던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거 사실 증인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도덕성 부분은 얘기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3: 현재 도덕성 문제는 거론되는 사안들 중심으로 하더라도 현재 나온 것 이상으로 저는 나올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송이 재방송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1: 똑같은 얘기가?
3: 똑같은 방송을 한동훈 의원에 의해서 한 5번, 6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이제는 청문회에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1: 저는
3: 듭니다.
1: 저는 방송에서 잠깐 뜨끔했잖아요. 저희 얘기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닌 거죠?
3: 아닙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이제 그 비판하는데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0: 어제도 사실은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일반적인 수사 자료, 즉 재판에 제출되는 자료에 편찰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기소계획 검토, 기소계획 보고서는 실제로 서울 서부지검 담당 수사, 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그런 다음에 검찰청의 담당 부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내부의 자료지 그것이 변호사에게 제출되거나 하는 수사 편찰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나갈 의혹과 염려가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 차관이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일단 저는 검찰 내부로부터든 아니면 검찰 내부를 통한 제3자를 통해서 든 제가 보기엔 유출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1: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어제 일단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논리냐면 공적 폭로는 문제 없다. 이 논리를 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한동훈 의원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책임으로부터 항상 빗겨나갔어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검찰청을 파기한 최고의 책임자는 저는 한동훈 검사와 한동훈 장관이라고 봐요. 검찰청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청과 법무부를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도개혁을 불러냈고 사실은 검찰청 내부에 술탄을 던져서 검찰청을 폭파시키고 예. 자기는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행위인데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1: 그래요?
0: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예. 정말 떳떳하다면 그렇게 공익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공개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또 뭐 이제 질문 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딱 가름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의원 장관 겸직 문제잖아요.
0: 네네.
1: 결국은 이 문제가 여론의 벽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보편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장관을 하든 의원을 하든 결정을 하고
1: 이런 양자 태결하라 이거죠.
0: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 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네. 현재 용혜인 후보 장관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0: 저는 한마디로 이제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인 상황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관으로 갈지 의원을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도 분명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은 유지하더라도 뭔 문제가 있느냐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점과의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한마디로 생각하면 공은 용혜인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저희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0: 한마디 여러 가지 뭐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취지는 이제 그 해외 순방을 근래 많이 갔잖아요.
1: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에
0: 대한 설명에서 임기 초반 해외 순방을 통해서 우리 수출 기업이나 우리 정부와 해당 국가 간의 관계를 그 강하고 넓게 하는 것이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으로 효과가 크다.
1: 예.
0: 후반부에 가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1: 그렇죠.
0: 뭐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임 개헌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미에서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그 돌려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나.
1: 그
0: 헌법상 나의 임기는 제한돼 있다. 이렇게 딱 명확히 얘기해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연임 개헌 없다는 뜻을 깔았다 이렇게 해석을
0: 저는 그런
1: 거죠?
0: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1: 그렇게 깔았다고 네네. 보시는 거고. 호르무즈 파병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단톡방 이런 데서 논의 없습니까?
0: 아직은 없습니다.
1: 아직은 없습니까? 네네. 왜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감해서 발언을 자제하는 겁니까?
0: 두 가지 다죠. 한마디로 예.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 요청하거나 논의를 요청한 경우가 없다. 따라서 지금 먼저 국회에서 파병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 보셨습니까? 7월 말에 네네.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의 어떤 그 저기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고 이랬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른바 군사적 기여 방안을 거론한 게 바로 그 직후예요. 연결돼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0: 아닙니까?
1: 뭐 내부적인 상황에서 그 한미 동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안보실과 미국 백악관에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내부적인 얘기 자체가 공식화돼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서 네. 뭐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0: 근데 오히려 네. 정치권이나 그 국민 여론 언론이 파병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들끓어야 정부가 좀 더 힘을 쓴 거 얻는 거 아닙니까?
1: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 관련할 때는 그런 논지들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과연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국익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그 기본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벌써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켜보자라는 논지가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그 포착된 그 김민석 대표의 수첩 내용 보셨죠?
1: 네, 봤습니다.
0: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내. 네. 뭐 어떻게 읽으셨어요?
1: 뭐 그런 후보들이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메모한 정도라고 보고 내년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으로 시장 직위를 뭐 상실하게 되면 뭐 그런 정도 사람들이 논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의 러프한 얘기를 그냥 메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정청래 전 대표는 불쾌하다고 페이스북에 글 썼던데요.
1: 아, 정청래 대표는 원래부터 본인은 선출직 게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 당대표 시기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 뭐냐 자기는 그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김민석 저기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계속 밀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네요.
1: 네.
0: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리면 이깁니까 민주당이?
1: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0: 그죠?
1: 네네.
0: 그러면 이 후보로 거론된 게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아 저는 사실은 네. 뭐 후보자들로 거론된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0: 한마디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왜 불쾌하다고
1: 하냐고. 한마디 서울시장급으로 민주당을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국면을 돌파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로서 검토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네. 과연 그런 상황이 오면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메모가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행정안전위원장이시니까
1: 네네.
0: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왜 또 검사 출신이냐? 또 비판 그 의견도 좀 있던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1: 저는 제가 행안위원장이고 이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올 거거든요.
0: 네.
1: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0: 예.
1: 저는 원칙이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0: 어떻게요?
1: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예. 그 검찰청은 공소처로 변경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청으로 바뀌었고 중수청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를 하는 수사 중심 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0: 네.
1: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0: 검사가 그럼 수사를 제일 잘합니까?
1: 아니 저는 검사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제3자든
0: 예. 예.
1: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수사의 과정들을 잘 컨트롤하고 시스템적으로 초창기에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0: 네.
1: 중수청을 제자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거기에 다른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좀 부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그
1: 일례로
0: 예.
1: 저희들이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1: 공수처의 기능이 사실은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수사도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중수청이 그런 기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부패, 경제, 거대 범죄자들이 이 법망으로서 피해 나가는 것 자체를 저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중수청은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완돼서 인권을 보호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더 억울한 것이 없게끔 해주는 수사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필요하죠. 전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그 김지용 그 전 검사 지명이 나왔을 때 아, 공수처 사례를 그 참고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초대 처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 판사 출신이 처장을 맡았는데 그게 결국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의 하나의 원인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걸 참관가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1: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도

0: 배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검사나 경찰이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라고 보고 그 중에 올라왔던 네 명의 후보자 중에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께 세 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국회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판단이고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검찰청에 있던 검사나 수사관 이제 특례명에 이제 그 응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철회, 안 갈래 이랬다는데 지금 그 이런 충원에 문제 없습니까? 중수청?
0: 현재는 뭐 중수청 준비단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초창기에 비해서 한 600여 명 정도가 철회를 했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선택 자유를 줬기 때문에 철회한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이후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충원을 통해서 전 부족한 지점은 메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중수청 직제 논란은 또 왜 불거지는 겁니까?
0: 중수청 직제라기보다는 공소청에 대한 공소청에 대한 직제였죠.
1: 네, 공소청 직제죠.
0: 공소청 직제는 저는 인지 수사부서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범죄 정보 기획관실을 폐쇄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부처 기관과 부를 폐쇄해서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전환했던 게 핵심이고 그런 인원들을 줄여서 사실 그 인원들이 중수청으로 간 거죠. 이게 핵심이었는데 거기에 뭐 사법통제부, 중대범죄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를 유지해서 피의자들이 범망을 피해 나가거나 피해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끔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공소청에서 잘 해나가는 게 공소청 직제의 전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중수청에서는 그 보안수사 전담 파트는 윤곽은 다 나왔습니까? 인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0: 현재는 이제 아직 최종 발표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끝나고 10월 2일 날 개편 전에는 아마 발표가 돼서 보안수사를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그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정부가 이달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을 미리 키워볼 수 있는 예비 입양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양을 전제로 최대 10일까지 집에 데려가서 뭐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합의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뭐 성격이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입양이나 파양을 줄이면서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명을 마치 반품 가능한 물건처럼 좀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전국에 있는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1: 예.
4: 정부가 이런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취재를 해봤습니다.
1: 그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안전장치가 뭐예요?
4: 안전장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이 관할 지자체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1: 네.
4: 1년에 3마리까지만 입양이 가능하고 상습적 으로 동물을 분실했거나 혹은 사육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입양이 이제 거부될 수 있다. 까지입니다. 사실 가장 큰 쟁점이라는 것은 동물 등록이 없이 입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전 입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식 입양을 할 때는 보호자의 정보가 담긴 내장 칩을 동물 안에 삽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이 그 센터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칩 등록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입양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소가 부담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
1: 네.
4: 바꿔 말하면 10일 동안 동물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로 개인한테 맡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종이 되거나 이제 구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칩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동물이 어느 센터에서 누구한테 입양이 됐던 동물인지는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면 예비 입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예비 입양의 절차는 사정 의무 교육이 이제 있고요.
1: 먼저 교육받아야 되고.
4: 교육받아야 하고 입양 신청서와 입양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준해서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뭐 희망자의 경우에 거주 환경이라든가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유무 같은 걸 확인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집에 방문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출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에 동의를 하냐. 정도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식 입양 절차와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취재를 어제 해보니까 이 절차가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었고 물론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를 하면 선착순으로 동물을 보내준다라던가 혹은 뭐 방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입양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직접 오셔서 저희가 양식을 드리면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보내드립니다.
6: 심사 기간 같은 것도 겹치나요?
5: 그런 거 따로 없고요. 그냥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내 눈에 예쁜 거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은 임시로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1: 이건 뭐 문턱이 아예 없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4: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곳들도 이제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이번 제도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좀 단언을 했던 곳이 있어서 이제 정식 동물 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이제 예비 입양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1: 이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언제든 그 파양을 할 수 있다는 그 제도의 허점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입양 전제 하에 단기 임시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현재. 근데 어리고 예쁠 때 데려가서 며칠 만에 질려서 다시 파양을 한다던가 혹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책을 하다가 놓쳐서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쳤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보호소로 다시 데려오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미 그 수용 능력이 넘친 상태에서 이제 공간을 더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1: 그래요? 네. 그럼 제도를 시행할 지금 여건,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겁니까?
4: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좀 허점이 있었는데 지난달 31일 같은 경우에도 장영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사체 172마리가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오, 그래요?
4: 네. 그러니까 수용 능력은 60마리인데 당시 158마리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관리도 소홀하다 보니까 사체 훼손에 포식 정황까지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번 제도가 어쨌든 지자체와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떤지 또 기존 입양 절차에 구멍은 없는지 충분한 점검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구조된 유기동물이 이제 10만 마리 정도인데 그 가운데 새로운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된 유기동물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현저히 낮은 입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생명을 살리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낮아진 문턱이 곧 낮은 책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심어줄 수 있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고맙습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강

0: 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해지면서 홍해 긴장도가 높아진 영향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흙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으로 관리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어든 데다가 유가 상승으로 설탕값을 함께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9월 1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제일 급한 얘기, 국제 유가부터 좀 들어보죠.
3: 네.
1: 100달러가 또 넘어섰군요. 배럴당.
3: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런던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브렌트유 선물이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0: $1.21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예.
0: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은 거는 이제 지난 7월 23일 이후에 한 달 반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4일부터 $100를 넘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브렌트유가 다시 $100를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도 배럴당 $96대로 올라섰습니다.
1: 예. 이번에 올라간 건 미국 이란 간 분쟁이 또 격화된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사우디하고 예멘?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가 네. 또 문제를 일으켜서 생긴 일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더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제 두 번째 전선이 이제 생겨서 동시에 불붙은 그런 영향입니다.
1: 예.
0: 지금까지는 그 이란이 자리 잡고 있는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홍해에 나란히 붙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1: 예.
0: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불길이 번진 겁니다.
1: 지도 보면 거기서 묘하게 생겼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붙으려면 아예 붙고 좀 뚫으려면 크게 뚫지 이게 뭔가 싶을 만큼
0: 네.
1: 살짝 남겨놓은 그런 해협.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로 이제 해상 운송되는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요. 한 5에서 9%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1: 예.
0: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후로 보면 이제 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통행량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두 배 가량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 가량이 이 두 해협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 양대 수송로가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진 이후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통로가 이제 홍해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유럽이나 미국 가는 거는 홍해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스웨즈 운하 통과해서 운송을 했고요.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쪽 수출하는 물량은 홍해의 남쪽 출구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원유 수출 비상구를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장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코로 숨 쉬는데 콧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0: 네.
1: 평소에는 하나 막혀도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하는데 이제 하나 안 그래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은 거 하나가 지금 또 막힌다고 하니까 진짜 갑자기 괴로워지는 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평소에야 뭐 또 그냥 별거 아닌 곳일 수도 있겠으나 국제유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우디랑 후티 반군은 원래도 좀 계속 갈등이 있었던 그 두 그룹이죠?
0: 네. 그 갈등의 뿌리가 좀 꽤 오래됐어요. 예멘 내전이 있었는데 그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란 이렇게 각각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 예.
0: 2015년에 사우디가 이제 예멘 정부를 도와가지고 군사 개입을 하면서 8년 가까이 공습이 이어졌는데 2022년에는 유엔의 중재로 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게 깨진 게 이제 지난 7월에 그 예멘 정부군이 후티가 장악한 수도 그 사나의 국제공항 활주로를 공습을 해버려요.
1: 예.
0: 자기 나라 수도를 폭격한 셈인데 그 왜 그랬냐면 공항에 이제 이란 항공기가 착륙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겠다라는 이유였거든요.
1: 반군 지도자들이 내리는 그 이란 공항. 예, 네. 활주로. 예.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티가 이 작전의 진짜 배우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 간 충돌로 예멘 내에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2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 좀 지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2015년에 사우디가 군사 개입을 해서 8년 가까이 이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는 거잖아요.
0: 네.
1: 말이 8년이지 우리나라 6.25 전쟁이 3년이었는데
0: 네.
1: 8년을 공습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반군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 얼마나 끈질긴 친구들인가 알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맘먹고 그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여기가 여기도
0: 네,
1: 호르무즈 해협도 이게
0: 네.
1: 미군이 왜 저걸 못하지라고 하면 저게 지형도 그렇고 만만치

0: 않다면서요.
1: 네.
0: 그래서 후티도 이 친구들이 맞먹고 저항하면 이게 그 어떤 군사력으로도 쉽지는 않은 그런 지형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후티 반군이 최근에 공격한 시설 중에는 사우디 에너지 시설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1: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번에 미사일로 공격한 사우디 남부 도시 중에서 지잔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지잔에는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그런 대형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 공장입니다. 여기에 석유 제품 수출 터미널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혔을 때 사우디가 원유를 빼내서 수출하는 그런 홍해 수출 전초기지 중 한 곳이 바로 지잔입니다. 사우디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제 정확한 피해액은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번 공습으로 아람코의 에너지 시설 중에 일부가 이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람코가 입은 타격이요. 우리 한국 경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사 SOIL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잖아요.
0: 예.
1: SOIL은 원유 대부분을 지금 사우디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아람코의 수출망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원유 조달 비용이 좀 오르고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0: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확히 네. 그 시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1: 아직까지는 뭐 SOIL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소식은 없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장기화할 경우에는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광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정부가 뭐 저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그럼 이제 일단은 다 원래 있었던 시설이 있으면 다 밀고 땅을 다시 고른 다음에 거기에 기초공사하고 다시 올리는데
2: 네.
0: 그럴 때 여기 원래 있었던 건물에서 뭐 샜구나. 아유 땅에 뭔가 줄줄 좀 뭔가 밑으로 샜네 그러면 그거 다 다시 그 뭡니까 정화 작업하느라고 보통 그래서 도심에서 주유소 하던 자리에 건물 올리려면 그 자리에 샌 기름 그거 다시 정화하는데 아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2: 네.
0: 그거 그냥 거기에 있는 흙 퍼다가 다른 곳에서 정화하고 건물은 빨리 올릴 수 있게 뭐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염된 흙을 현장 밖으로 옮겨서 정화할 수 있는 경우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요.
0: 예.
2: 이를 위해서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땅이 오염됐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건물을 못 짓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0: 예.
2: 다만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땅을 파면 오염된 흙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먼지나 증기 형태로 작업자 그리고 주변 주민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어찌어찌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하더라도
0: 예.
2: 이 오염물질이 나중에 지하수와 섞여서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염물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0: 예.
2: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둔 겁니다.
0: 사실은 그거 그 건물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조선시대부터 문제가 됐던 그 전에 사람이 잘못한 건데
2: 네.
0: 그 찾아서 하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새로 건물 짓는 사람한테 당신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당신이 정화하시오 이렇게 법으로 만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책임이 새로 짓는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닌데.
2: 네, 맞습니다. 이 오염부지 문제의 핵심은 오염된 흙을 어디서 정화하느냐인데요.
0: 예.
2: 현행 규칙으로는 원칙적으로 오염된 흙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고 오염이 발생한 그 땅에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오염된 흙을 반출. 그러니까 흙을 퍼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정화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그렇겠죠.
2: 이런 반출 정화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그 정화시설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반출 정화를 허용해 주고요.
0: 예.
2: 또는 오염된지 몰랐습니다. 오염 안 됐으니까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퍼내다 보니까 오염된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용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오염된 흙을 외부 전문 시설로 가져가서 정화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출 여부를 검토를 할 때
0: 예.
2: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공공주택지구 등 이렇게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익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 심사 거쳐서 다음 달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0: 그럼 바깥으로 이제 흙을 퍼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하셔야했는데
2: 네.
0: 공익적인 사업은 그 저울질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전

0: 화물 업체가 흙을 퍼가서 바깥에서 정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꼭 그 자리에서 정화하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네. 오염된 흙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환경 위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천 톤, 수만 톤의 오염된 흙을 굴착해서 트럭에 싣고 이동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오염 물질을 싣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또 다른 정화시설에 내려놓는 과정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이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운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흩어지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환경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싣고 가다가 쓱 버릴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일일이 감시 못하고
1: 옆 동네 아파트 짓는데 왜 우리 동네에 오염물질 가져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법은 오염이 발생한 곳에서 정화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이 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 그 예외 허용 범위를 넓혀보겠다라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1: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판단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아 이거 용산 미군 기지 토지 정화 사업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얼른 아파트 지으려니까 빨리빨리 진도 빼려고 이러는구나라고 언뜻 떠오르기는 하는데 네. 거기에 민간이 아파트를 지으면 공익 사업이 아니고 그게 무슨 좀 싸게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 지으면 공익 사업인가? 어차피 물량이 비슷하게 공급되면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생각은 듭니다만 용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일까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뭐 용산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염토를 밖으로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무조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기존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은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오염토를 밖으로 가져갈 수
0: 있었겠죠?
1: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용산의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규정으로 반출 정화 적용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0: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보죠?
1: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주변 부지가 넓기도 하고 원래도 오염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외 적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캠프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오염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2029년 정도여야지 착공을 할 수 있다.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만약 이거를 이제 그럼 그 용산에 있는 오염토를 바깥으로 일단 빼놓고 정화는 정화대로 하면서 그 흙은 사라졌으니 거기서부터 빨리 아파트 공사 시작합시다. 짓는다는 전제로.
1: 네.
0: 이건 여기 짓느냐 마느냐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공기는 얼마나 단축되는 거예요? 이번 규제 완화 때문에.
1: 네, 정비업계는 오염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늘어나던 이 공기 지연이 예. 1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캠프킴 기준으로 하루 100대 규모의 덤프트럭을 투입을 하면요. 부대 공사와 배수 처리를 포함해도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면은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 용산공원에 바로 주택을 짓는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용산공원 활용 자체는 별도의 정책적 법적 판단 그리고 여론조사와 같은 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문제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 정부 단독 의지로 이 오염 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도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0: 그건 또 왜요?
1: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이 용산공원 공급은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군과의 협의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 안보실 등과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 미군 비용으로 할 거냐, 우리 비용으로 할 거냐가 정해져야만 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시작이 된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군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2조 원 정도 규모가 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개정은 시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든 미군 돈으로 하든 아니면 일단 땅 분양해서 업자 돈으로 하든 어쨌든 시간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1: 네.
0: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규제를 바꾸고 나면 그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또 뒤늦게 들기도 해요. 명재 기자님 요즘 그 설탕값이 또 계속 오르나 본데 설탕값은 또 왜 오른대요?
2: 일단 설탕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말씀을 예. 드려보면요. 일단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당 가격이 올 들어 20% 넘게 올랐습니다.
0: 예.
2: 같은 기간 미국 S&P 지수가 13% 정도 올랐으니까 설탕값이 사실 미국 증시를 지금 이긴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지금 설탕값이 21% 넘게 뛰었습니다.
0: 올 들어서 20% 올랐는데 8월에 네. 21% 올랐으면
2: 그렇죠.
0: 8월에 다 올랐네요.
2: 다 올랐습니다. 사실 그 사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8월에 예. 엄청 오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못 느낀 분은 못 느꼈겠으나 왜요? 네. 왜 설탕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0: 일단 근본적인 날씨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좀 날씨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은 이제 크게 유럽 같은 온대 기후에서 자라는 이 사탕 무가 있고요. 브라질 같은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사탕 수수 이렇게 두 가지 원료에서 보통 나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유럽이 지난 여름에 이제 폭염에 아주 시달리게 되면서 이 사탕 무밭이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이 사탕 무 수확 시기를 기준으로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를 한 시즌으로 이제 보는데요.
1: 예.
0: 유럽 연합에서는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다음 시즌에 유럽연합 내 이제 설탕 생산량이 이제 작년 그 시즌보다는 19%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사탕 무밭에 올 여름 더위로 아주 사탕 무들이 씨가 말랐어요. 큰일이에요.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
0: 네, 그런 상황에. 사실 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사탕 수수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또 엘니뇨 때문에 좀 여기도 문제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1: 예.
0: 또 전 세계에서 지금 2위 설탕 생산국이 인도인데요. 설탕 생산량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어서 7월부터 지금 9월 말까지 이미 설탕 수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국 내에 쓸 물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최근에는 원당 100만 톤을 관세 없이 들여오겠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가 원당을 수입 하는 거는 또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팔던 나라가 이제 좀 사는 쪽으로 돌아설 수준인 겁니다.
1: 원당이라고 하면 원유고, 설탕이라고 하면 휘발유처럼 이제 한번 가공한 건데.
0: 네.
1: 원당 사탕 수수를 수출하던 인도가 오히려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네 먹을 것도 없으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날씨 탓입니까? 결국은 날씨?
0: 네, 날씨가 일단 원인으로 지적이 되지만 일단 국제 유가가 뛰는 것도 사실 설탕 생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 제당 공장들 같은 경우에
1: 예.
0: 사탕 수수를 이제 재배를 하면은 이걸 설탕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1: 네.
0: 설탕 대신 에탄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에탄올은 그 휘발유에 섞어서 이제 자동차 연료로 또 쓸 수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브라질 공장은 매일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설탕값이 좀 돈이 되겠다 싶으면 설탕을 뽑는 거고 기름으로 하는 게 돈이 되겠다 하면 에탄올을 뽑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지금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뛰면서 에탄올 쪽이 좀 더 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사탕 수수로 에탄올도 만들 수 있으니까.
0: 네,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에탄올과 휘발유 섞어서 이제 이 바이오 연료 써라 이렇게 각광받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탕 수수를 설탕을 안 만들고 에탄올로 바이오 연료 쪽으로 돌리면서 설탕 생산이 또 줄었습니다.
1: 아, 국제 유가가 오늘 100불 넘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도
0: 네.
1: 사탕수수 공장에서 설탕이 안 나오겠군요.
0: 네, 계속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
1: 왜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다 에탄올 만들고 있어. 이러고 있다는.
0: 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너무 또 가격이 오르니까 이 사탕수수를 에탄올로 그 전환하는 물량도 이제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많이 국제 설탕값이 계속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설탕값 상승은 우리 밥상에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줍니다.
1: 예.
0: 설탕이 지금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국내에 지금 설탕류 자급률은 25% 수준이라서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시세가 또 그대로 들여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똑같은 사탕수수로 그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쓰는 기름도 만들 수 있고
0: 네.
1: 사람의 식량인 설탕으로도 만들 수 있다.
0: 네, 그렇죠.
1: 근데 뭘 만드냐는 그때그때 시장 가격이 정한다.
0: 네.
1: 근데 진짜 뭘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자동차야 뭐 안 타고 많이 불편하시겠으나 안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 설탕을 먹어야 사니까 사실은 네. 강제로 설탕을 만들라고는 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근데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0: 네.
1: 가난한 사람은 나 설탕 먹고 싶어요. 근데 전 재산이 3천 원밖에 없으니까 3천 원 다 드릴게 설탕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거니까 3천 원 낸다고 할 거고.
0: 네.
1: 부유층들은 딱 기름 좀 쓰려고 하는데 3만 원 더 낼 때 기름 줄래? 라고 하면 이 공장은 3만 원 더 받자고 이제 에탄올로 그렇죠. 바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 가끔씩은 이제 시장에 맡기면 뭐든지 다 잘 돌아가는 일이 대체로는 있는데 364일은 시장이 잘 하는데 이런 일 벌어지면
0: 그렇죠.
1: 이게 돈과 가격으로 결정할 때 이 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이제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느라고 사람이 가끔씩은 이제 식량 문제를 겪기도 하겠구나.
0: 네.
1: 이건 개입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0: 설탕 말고 밀값도 많이 오른다면서요?
1: 네. 밀을 포함해서 곡물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날씨도 그렇지만 전쟁 영향도 겹쳐 있는데요. 또 지금 폭염 때문에 사실 미국 곡창지대도 사실 좀 함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곡물 생산이 오늘 유럽에서는 이제 900만 톤 가량 줄어들 걸로 지금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격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지난달 급격히 올랐는데요.
0: 여기도 밀 많이 나오는 동네죠.
1: 네, 맞습니다. 예. 여기 흑해 연안의 이제 항만이랑 곡물 터미널 이미 상당히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번 시즌 농산물 수출이 당초 전망보다 또 절반 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지난달 밀 선적량도 1년 전보다 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지금 전망입니다.
0: 전쟁하느라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좀 다른 데서 좀 사오면 안 되나? 뭐 브라질 밀, 호주 밀 이런데?
1: 네,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싼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흑해산 곡물이 좀 값싸서 많이 뭐 아시아도 그렇고 수입에 여기 이쪽 수입에 기대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호주나 아르헨티나처럼 좀 먼 곳에서 훨씬 더 비싼 값의 곡물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랑 운송비가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 부담이 겹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0: 이것저것 많이 오르나 보네요, 정말. 쌀은 괜찮으려나? 우리는 쌀 먹고 사는데.
1: 쌀값은 조금 그래도 조용하다고 해서요. 인도가 수출을 좀 다시 열 덕분에 괜찮다고 합니다.
0: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쌓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M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4: 1670-1932 볼트 1932
5: 아이디어 있는
6: 모두,
5: 창업하고 싶은
6: 모두,
5: 울산에서 도전하는
6: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7: 대면 창업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8: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0: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9: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급 과잉과 시장 침체로 비어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시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으로 흡수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공실센터를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0년에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1,893만 6,562명 중 2.7%인 50만 5,410명이 유학 및 연수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8만 84명에서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시장 조사 업체인 닐슨 IQ에 따르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9억 원에서 2025년 9,200만 달러, 약 1,233억 원으로 늘어나 2년 만에 16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K-뷰티 확산에는 소셜미디어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25년 소셜커머스에서 한국